0: 손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많은 짐들이 그 단시간 안에 네.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요. 네. 사실 저는 완전히 풀 포장 이사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저도 막 주섬주섬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0: 맞아요.
1: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0: 불편하셔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어디에 배치할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0: 그럼요,
1: 돼요. 집
0: 그럼요.
1: 구조가 똑같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0: That's right.
1: 그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드려야지
0: 저도
1: 되더라고요.
0: 그런 걸 몰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1: 오.
0: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
1: 그럼요.
0: 막, 특히 더운 날.
1: 아우.
0: 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1: 그게 우리네 정 아니겠습니까?
0: 정입니다. Right.
1: 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그럼 이삿짐 옮기는 우리 이사해 주시는 우리
0: 네.
1: 선생님들께 시원한 음료 한번 건네드려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ut this bag.
2: Where,
1: Where? Where?
2: where
1: Ah,
2: should I put
1: where?
2: this bed?
1: 아, 여기. 창문 옆에 놔주세요.
2: There?
1: 창문 window beside window.
2: Oh, just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2: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Heavy?
2: The bed is heavier than I
1: Heavier
2: thought.
1: than I thought. You
2: Yeah,
1: thought?
2: it doesn't look that heavy.
1: 음료 가지고 왔어요, 음료. 여기 있거든요.
2: Sorry?
1: 음료 가지고 왔으니까.
2: What's
1: 전
2: this?
1: 음료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2: What is it?
1: Drink.
2: For me?
1: Yes. Oh, so sorry.
2: Okay.
1: Sorry. So I prepared this.
2: Oh, thank you.
1: Yeah.
2: 땡큐 so
1: 꿀꺽
2: much.
1: 꿀꺽,
2: Oh, thank you.
1: 오케이.
0: 네. 아, 이사 가는 내용. 그쵸? 이건
1: 네.
0: 해외에 가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1: 그럼요.
0: 그쵸?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옮기는데 또 그런 서비스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알아두시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으흠.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4: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4: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 침대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고 이삿짐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 얘기를 한
1: 그렇죠.
0: 거예요.
1: 이사해주신 기사님이신가 봐요. Where should I, this bed? 이 침대를
0: 앞에서부터요?
1: 어디에 내가 해야 돼요? 이
0: 어허.
1: 침대를 놓아야 돼요.
0: 동사가 없죠.
1: 놓다라는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놓다라는 동사
0: 아하.
1: put 써볼까요?
0: 오케이. 깜짝이야.
1: 예,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Put. So where should I put this bed? 이 침대 어디 놔야 될까요?
1: 네.
0: 정답. That's right.
1: Yes.
0: P-U-T.
1: 네.
0: 두다 놓다.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 네.
0: 나중에는 뭐 내려놓다, 뭐 put down 이런 것도 가겠지만 기본이죠. 참고로 과거형 PP 형태 뭘까요? put.
1: 똑같아요. put.
0: put.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의문사 나왔어요.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진다라고
1: 네.
0: 했는데요. 자, where이라고 하는 게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장소 어디예요?
0: 그렇죠. 장소 위치, right? So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는 우리말로 뭐 이렇게 흐름에 따라 번역할 때 다르겠죠. So where 뒤에 중요한 것은 어순이 어때요?
1: 질문 어순.
0: 질문입니다.
1: 네.
0: 평소문 아니에요. 오케이? So 여기서 보면 should I put this bed?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만 하면 저이 침대를 놓아야 할까요? 좀 이상하죠.
1: 그쵸.
0: So

0: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는 의문사 where 붙였습니다. 의문사 들어가는 질문은요, 이 명작 진짜 한 1억 번 할 거예요.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ould를 써서,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2: Where should I go?
0: Where should I go?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Where should I go? 자, how about this? 너 어디서 먹었어? 너 서울 놀러 갔다며? 너 어디서 먹었어? 점심 어디서 먹었어? 막 이러면서.
2: Where did you eat?
0: 그렇죠. Where did you eat?
2: Yes.
0: Did you eat? 과거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제가 어땠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질문 어순으로 가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go?
2: Where should I go?
0: Where did you eat?
2: Where did you eat?
0: 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네.
0: 왜냐면 오늘도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뜨끈뜨끈하게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2: Yeah.
0: 자, should하고 have to 둘 다 해야 한다라고 알고만 계시다면 이 중에 어느 게 더 강하고 어느 게 조금 더 부드러울까요?
2: Have to가 좀 더 강합니다.
0: Uh-huh.
2: Should는 좀 더 부드럽게.
0: That's right. 네.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뭔가 하기 싫다는 뉘앙스도 좀 있을 때가 있고요.
2: 그죠.
0: 그리고 어쩔 때는 하기 싫어도 뭐 아니면 안 하면 큰일 난다. 강해요. should는 약간 추천에 더 가까운 느낌. 오케이. Okay?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러워지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0: 이런 느낌. 더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된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2: Yes. Please put it. 그거를 놓아주세요. Next to the 창문이겠네요. Next to the window.
0: Okay.
2: 네.
0: 창문이 비어 있고요.
2: 그렇죠.
0: Next는 뭔가
2: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0: 뭔가 okay.
2: 예.
0: 자, 좋습니다. 자, window 맞는지 한번 볼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2: Yes.
0: Of course. 자, 지금 next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법책에 무조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Right.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So 여기 위치가 여기 있으면 요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치사 to 가 같이 가줘야 돼요.
2: 오호.
0: 오케이. 그래서 덩어리로 삼아서 next to 하고 명사를 쓰는데 목적어의 모양을 쓰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뭐뭐 옆에.
2: 옆에.
0: 그런데 읽을 때 슬기 씨.
2: 네.
0: next to 이렇게 하나요?
2: 그렇게 되면은 잘 안 되던데요,
0: 느낌
2: 말이.
0: 없어요. 네. 오히려 더 힘들어요.
2: 맞아요.
0: 어떻게 해요?
2: next to.
0: Next to.
2: Next to.
0: To가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 네.
0: 그냥 next to something, some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뭐뭐 옆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서 그녀의 옆에 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을 같이 다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2: 그래서 네네네.
0: 가서 그녀 옆에 서. 일단은 가.
2: Go.
0: 그리고 서라.
2: And stand.
0: And stand. 자, 그녀 옆에.
2: Next to her.
0: 그렇죠. Go and stand. Next to h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앉다, sit 있죠? 앉아있는
2: 네.
0: 거. sit의 과거형 뭐예요?
2: sat.
0: sat. 그러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2: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I sat next to Mayu.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짝꿍 같이 앉고 막 하는 거.
2: 그렇게 사람들이 내 옆에 앉는다고.
0: 아.
2: 내가 슬기 옆에 앉을래. 다들 나한테 짝꿍 하겠다. 이렇게.
0: 제가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2: 아, 네. 조사 안 되실 거예요.
0: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처음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 라고 쓸 수 있습니다.
2: 네.
0: Next to 이렇게 발음해서 읽어볼게요. Go and stand next to her.
2: Go and stand next to her.
0: I sat next to Mayu.
2: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이왕이면 그 옆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위치도 알아보면 좋겠죠.
2: 그쵸.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의 앞에라든가 뒤에라든가 이거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2: 네.
0: 한번 try 해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2: 앞에는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In front of.
0: 이것도 거의 암기하는
2: 예, 그렇죠. in front of는 그냥 외운 거예요.
0: 여기, 여기?
2: 예, 아기는 베이비처럼. 뒤에는 behind.
0: 오케이.
2: 네, behind.
0: 얘는 뭐 of 이런 거 없어요?
2: Behind.
0: 그냥 behind?
2: 얘는 이렇게만 외웠어요.
0: 알겠습니다.
2: 예, 고등학교 자, 때 영어로 멈췄어요.
0: 오케이. 잘하신 겁니다. 네, 맞아.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무슨 교재로 배우고 암기하고 하는 거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다 asset, 자산이에요.
2: 네.
0: 우리 그것을 활용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2: 그쵸.
0: 글로 쓰고 있잖아요. 그쵸?
2: 특히나 이렇게 배울 때 저거 내가 학창시절에 정말 열심히

0: 쓰면서 외웠던 건데 네.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얼마나 익숙하고 반가운데요.
1: 맞아요.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좋은 자산입니다. 갖고 지금 갖고 왔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So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가 될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window 앞에 어가 아니라 the window인 이유는 내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창문. 그 창문.

0: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응?
0: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네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있어요.
1: 있어요.
0: 특히 책이 정말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상자에 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상자가 네. 망가져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니까.
0: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는 네. 그냥 일반적인 거 들어있겠거니 하고선 들었는데 다칠 수도 있죠.
1: 그렇죠. 다치시기도 하고.
0: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근데 원래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잖아요.
1: 그죠.
0: 정리하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책이 막 있던 거를 결국 안 읽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 정리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1: 아니 그리고 미리 와서 이렇게 견적 보시잖아요.
0: 네네.
1: 요거는 한 이 정도 무게 되니까 왜냐면 워낙 많은 짐을 날라보셨으니까 느낌 있으시잖아요. 아. 근데 그거보다 무거우셨나 봐요.
0: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1: 거의 온돌 침대 느낌으로
0: okay.
1: 예, 약간 헤비했던 것 같아요. Wow, it's than I thought.
0: 자, 일단 it's 뭐하다라고 써야 될까요?
1: 무겁다.
0: 무겁다가 중요하죠.
1: It's 근데 비교급이 와야겠네요. than이 뒤에 있으니까. 예.
0: 그럼 더 무거운 거네요?
1: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우니까.
0: 더 무거운 거예요?
1: 생각했던 것이 뒤에 있고
0: 오.
1: 더 무겁다.
0: Okay.
1: 그러면 it's It's heavier. Heavy. 이렇게.
0: 오.
1: 이렇게.
0: 이렇게.
1: 예.
0: 자.
1: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So, 그냥 무거운 거는 형용사로 heavy, right? 하지만 여기서는 더 무겁다라고 했으니까 비교급 형용사를 썼다라는
1: 네.
0: 거죠. 그쵸? 자, 스펠링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1: So,
0: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오.
0: 맞습니다. 비교급 형용사로. 네. 더 무거운. 그럴 때는 이제 y 대신에 i로 변하면서 er, 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더 가벼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아~
0: 생각보다 더 가볍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생각보다 저 이제 가볍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0: 죄송한데 저기.
1: 저가.
0: 한 손이요. 한 손. 한 손.
1: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죠. light을 이렇게 해볼까요?
0: 오케이. 자, 그냥 가벼운 게 light이니까 거기에 er. Perfect.
1: 네.
0: Very nice. 자, 여기 지금 뒤에 than이 나왔어요.
1: 네.
0: 이건 나중에 비교급 할 때도 많이 연습을 할 건데요. than은 뭐뭐 보다예요. 비교 대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than 뒤에다가. 그런데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than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0: than you, than 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이거는 덩어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what이나 이런 거 더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1: 오.
0: than I thought
1: 우와.
0: 거의 fix가 되어 있습니다.
1: 오케이,
0: 그래서 than I thought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다
1: 무겁다
0: 네,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1: than I thought.
0: 자, 예를 들어서 한때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 EBS 왕초보 영어를 들으니까
1: 예.
0: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1: 해볼만한데
0: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영어는 더 쉬워. 근데 비교가 돼야 되겠죠.
1: 예.
0: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은 현재형으로 영어는 더 쉽다라고 할 때
1: English is easier.
0: Is easier.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1: than I thought.
0: 그래서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Mm-hmm.
0: 자, about this. Nice한 게 착한이라는 뜻에 제일 가깝거든요.
1: 네.
0: 사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착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쌀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던 거예요.
1: 제가 거예요. 약간 그랬어요.
0: 처음에 슬기지 봤을 때.
1: 네.
0: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좀 말이 없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1: 그래요?
0: 근데 굉장히 착하고 좀 이렇게 배려심 있고
1: 네.
0: 라고 말하고 싶으나
1: 예.
0: 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착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1: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그렇죠. She is nicer than I thou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끊을 수 있겠네요.
1: 으흠.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0: Oh,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죄송한데 무슨... 속상 같은 거를 들리나요? 예. 네.

0: 조각이 많네요, 집에.
1: 진짜 돌침되면은 예. 정말. 예. 자, 다음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자, 오. 여기 있어요. 라고 드리는 겁니다.
0: 좋은 타이밍에 가지고 오셨네요.
1: 아, 그래? 행운으로. 예. 아,
0: 네. I brought you a, here you go. 내가 가져왔어요. 너에게 음료수를. 오. 그죠? 음료수. 음료수는 drink죠.
1: 오케이.
0: 네. drink.
1: Alright. 네. And then here you go. 하고 뭔가 이렇게 주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0: Yep.
1: Perfect. 자, 음료 발음을 할 때 drink는 좀 그렇죠, 그죠?
0: 예.
1: dr, di가 있어요. i는 모음이잖아요. 보통 dr, d에 이렇게 모음이 있으면 dr이 충돌을 하면서요. 즉,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0: 네?
1: 그 얘기는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drink가 아니라 이 모양 좀 모아서 drink 이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럽죠.
0: 와우.
1: 자, 해보겠습니다.
0: 네.
1: drink, drink.
0: drink. Drink.
1: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마 해외에 이런 메뉴 같은 거 보면
0: 네.
1: 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drink와 같은 뜻을 가진
0: 어?
1: 음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비버리, 아시는... 비버 그런 느낌이죠.
1: Something like that. 아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 한번 해주세요.
0: 비버, 비버, 비버로 시작해요. 비버리즈, 비버리 힐즈. 이거 아닌데.
1: 비버리 힐즈 왜 갑자기?
0: 비버리지?
1: 아는 데까지만 써보세요.
0: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비버
1: 리지? 무슨 리지?
0: 비버리지.
1: 베벌레 헬스가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0: 몰라요.
1: 자, 오, 그래도 뭐 비슷해요.
0: 아, 비슷해요.
1: Not bad, not bad. 네,
0: 오.
1: A만 빠졌어요. 네, 원래 A를 넣으셨죠?
0: 그죠, 그죠, 그죠. 네,
1: 빼서
0: 아, A 빼고.
1: Beverage.
0: Beverage.
1: 오케이, 여기 강세가
0: Beverage.
1: 갑니다. 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거 쓰나요? 완전 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0: 오히려 드링크보다 많이 붙어 있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메뉴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어요.
0: 아, 그래서 그렇구나.
1: 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메뉴에 있는데 못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0: 예.
1: Okay. So, beverage. 이것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B, E 쪽에 강세를 주고 따라해 주세요. Beverage. Beverage.
0: Beverage. Beverage.
1: There you go.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brought you a drink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료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r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가져가다, 가져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1: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0: 예?
1: 주인공이 되는 사람한테 그 무언가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0: 아.
1: 사실은요. 오케이, 가까이 이렇게 move를 시키는 것을 bring 한다라고 얘기해요.
0: 네.
1: So, 제가 당신에게 이 drink를 멀리 떨어뜨려나요?
0: 아니요, 가까이 가져가요.
1: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bring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좀 그게 가져가다? 가져오다? 헷갈리는 거죠.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bring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이걸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a drink를 가져다 주는 거죠.
0: 네네.
1: Make sense? Alright. Bring someone something. Bring someone something.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snacks라고 얘기를 하죠.
0: 네.
1: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저기 과자를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나한테 가져다 줘. 그냥 어떻게 해요, 일단?
0: Bring me.
1: Bring me. 그리고 약간의 과자들.
0: Some snacks.
1: Hey, bring me some snacks.
0: 입심심.
1: 아, 입심심.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bring의 과거형 여기도 나왔지만요.
0: 네.
1: brought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에게 가져다 줬어. 약간의 물을.
0: 아하. I brought him some water.
1: 그렇죠. I brought him some water.
0: Yes.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water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0: 네.
1: Makes sense, right?
0: Yeah.
1: 오케이. 읽어볼게요. Hey, bring me some snacks.
0: Bring me some snacks.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네. 참고로요. 우리가 문법책을 보게 되면요. 몇 형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I brought you a drink도 가능하지만요. I brought a drink to you.
0: 아, 순서를 바꾸면 네. 추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1: 이것도 틀리진 않은데 원어민들은 보통 위에 것을 더 선호합니다.
0: 그쵸?
1: 일단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죠?
0: 네.
1: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you. 딴 사람도 아니라 너. 이렇게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할 게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Here you go.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Here you go.

0: 있어요.
1: 여기 여기 있어요 라고 네. 이렇게 뭔가 전달할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you go라고 하는 것은 option일 뿐이에요. So you can just say here. That's fine. Alright. 그래도 you go 이렇게 쓰면 좀 흥이 더 나기는 합니다.
0: 근데 저는 항상 네. 궁금한 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1: 아, there you go.
0: 그건 또 약간 다른 의미죠.
1: There you go. 그거는 느낌이 벌써 뭔가 왔을 것 같은데요.
0: 달라요.
1: 아, 바로 그거예요.
0: 어, 맞아.
1: There you go.
0: There you 이렇게. go.
1: 이것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억지로 해보세요. 에.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0: 그래서 네. 그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게 에. 제가 맞췄을 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1: Exactly 하면서.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0: 네?
1: 창문 옆에 놓아 주세요.
0: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2: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next to.
0: 네.
1: next to 한 번에 발음해 주시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난 마유 옆에 앉았어. 과거형으로요. 나 마유 옆에 앉았어.
0: I sat next to 마유.
1: Alright. 두 번째. 가서 그녀의 옆에 서. 가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0: Go and stand next to her.
1: You got it. 자, 창문 옆에, 그 창문입니다.
0: Yeah.
1: 그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그걸.
0: Oh,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sat next to Mayu. Go and stand next to her.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네, 다음 패턴은요. Bring someone something.
0: 네.
1: 순서 기억 잘하시고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0: 응?
1: 자, 음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음료를 가져왔다.
0: I brought you a drink.
1: 그렇죠. I brought you a drink. 가까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0: 응?
1: 자, 다음은요. 명령어로 해볼게요.
0: 네.
1: 나한테 과자 좀 가져다 줘. 나에게 스낵스를 좀 가져다 줘.
0: Oh, bring me some snacks.
1: 그렇죠. Bring me some snacks.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걔한테,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줬어. 과거형으로요.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그죠? I brought him some water.
0: Yeah.
1: 어순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0: 맞아요.
1: 있습니다.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brought you a drink. Bring me some snacks. I brought him some water.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ere should I put this bed?
5: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4: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5: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미션 해결해볼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Oh,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Oh, wow.
1: Oh, I brought you a drink.
0: Oh.
1: Here you go.
0: For me?
1: Yes.
0: Oh, you shouldn't have. Thank you.
2: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 네.
2: Good job.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late for the party.
2: Alright, we are late for the part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1: 네.
2: Next to 목적어.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1: 네.
2: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next to 이런 전치사가 나왔었잖아요.
1: 네.
2: 이런 거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써보시고 말로 해보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1: 정말 next 옆에 to 안 붙으면 이제 나중엔 이상할 때까지.
2: That's right.
1: 계속 트레이닝 같이 해요.
2: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couple. It stands for campus couple.
1: That's funny. Actually...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0: We do?
1: Why are you blushing, Kevin?
0: Oh, it's just... hot. Gosh, it's so hot.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요,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냥 학교 구경만 간 게 아니었나 봐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크리스틴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케빈과 크리스틴이 함께 있는 걸 본 학교 친구들이 와, 너네 CC야 하고 놀리니 케빈이 되게 당황을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도 카툰 속의 생생한 영어 표현들 녹여져 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수업을 마치고 나온 케빈. I'm all done. 휴, 드디어 끝났다 라고 기쁘게 얘기하네요. done 이라는 표현 많이 보셨죠? done 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다 끝난, 다 된, 완료된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났거나 과제가 끝났거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먹는 것 다 먹었다 할 때도 all done 쓸 수 있겠죠? 자, 수업이 끝나고 크리스틴에게 달려가서 너 심심하지 않았어? 뭐 하고 있었어?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Kevin, why didn't you tell me that you guys were ACC? 라고 했어요. 너 왜 CC인 거 얘기 안 했어? CC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사귀는 사이를 campus couple, 줄여서 C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특별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사귀는 사이야, 우리 만나는 사이야 라고만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e're dating. We're dating. 또는요, 우리는 서로 특별하게 보는 사이야 라는 뜻에서 We're seeing each other. We're seeing each othe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CC 대신에 사용해 보세요. 케빈이 막 당황을 하죠. 아니야,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친구야. 이런 모습을 보고 크리스틴이 왜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CC가 뭐야? 너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설명을 하면서 또 한 번 당황을 하죠.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사귀는 줄 알았대. It stands for campus couple. CC는 캠퍼스 커플이라는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해주면서 유용한 표현이 또 나왔는데요. stand for입니다. stand for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나타내다, 의미하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약어 있죠. 이 약어의 full sentence를 설명해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OMG stands for oh my god. 채팅 같은 거 또는 문자 보낼 때 OMG 많이 쓰죠. OMG는 Oh my God 이라는 뜻이야. stands for 보시고요. VIP stands for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VIP를 사용한다. 이럴 때도 stand for 쓸 수 있습니다. CC는 이런 뜻이야 라고 했는데 크리스틴이 이 당황한 케빈한테 한 번 더 당황함을 얹어줍니다. Actually,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떻게요? 맞아요.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입니다. I, 나는 think, 생각한다. We, 우리는 look, 보인다. Good, 좋은, together, 함께. 다 모아보면은요, I think, 내 생각에는 우리가 together, 함께 있을 때 look good,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네요.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I

We look good together. 이제는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좋습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we do? 우리 잘 어울리나? 약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죠. 친구들이 Why are you blushing, Kevin? Kevin, 왜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 얼굴이 왜 빨개지는 거야? 부끄러워하는 케빈인데요. 앞서서 봤었던 Why are you so embarrassed? 너 왜 당황하는 거야? 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유용한 표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We're made for each other. We're made. 우리는 만들어졌어. For each other. 서로를 위해서 천생연분이야 라는 뜻이네요. We're made for each other. 상황 속에서 말해볼까요? 10년째 사귀고 있는 우리. 우리는 진짜 천생연분인 것 같아. 어떡해요? We're made for each other. We're made for each other.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자마자 통했어. click 사용해서요. We clicked right away. We clicked right away.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 가는 길이 같아서 우연히 알게 된 친구. 그런데 참 말도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네요. 우리는 보자마자 마음이 통했어. We clicked right away. We clicked right away. Very good.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진 케빈과 함께한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많이 녹아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서 표현들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C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발음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영어 발음의 아주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발음이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표현들 우리 영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테스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Right. Look to your right. Real. Is this for real? Sorry. Sorry, I'm late.
0: 네, 여러분. 오늘의 단어들, 표현들 잘 들어보셨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러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Right.

그리고 real and sorry. 자, 공통점 바로 또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맞아요. 바로 모든 단어들에 지금 이 R 발음이 들어가 있네요. R 글자도 그렇고 이 발음. 자, 이 발음은 우리 한국말에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발음 실수를 아주 흔하게 하는 그런 소리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 헤일리 선생님이 이 발음 확실하게 정복시켜 줄게요. 자, 이 R 발음하는 법은요, 바로 여러분, 미술 좋아하시나요? 미술, 그림 그릴 때, 이 마르지 않은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Like this. 수채화,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말려야겠죠? 절대 중간에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Don't touch. 뭔가로 이 그림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요. 이 R 발음 할때 우리의 혀를 바로 이 마르지 않은 그림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혀가 입속 안에 있는 상태지만 그 어떤 걸로도 우리 혀에 터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시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 이거 여러분,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 표기를 한다면 라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말의 리을 발음을 하려는 순간 혀의 끝이 이 윗니 뒷부분에 닿아 버리는데요. 그러면 아직 마르지 않은 이 물감이 망가지겠죠, 이 부분이. 라이트가 아니라 혀에 아무것도 닿지 않고 라이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라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워져요. 라가 아니라 라. 떠올려서 라이트 라이트. 오케이. 자, 예문 볼까요? 네 오른쪽을 봐라고 말할 때 너의 오른쪽을 봐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Look to your right. Look to your right이 아니라 right. 혀 지금 앞에 그 양옆에 아무것도 안 닿고 있어요. 위아래도 마찬가지. Look to your right. Okay. 자, 두 번째 단어는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real이라는 단어네요. 이거 우리 리얼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리얼이 아니라 real. 혀 옆에 양 위에 아무것도 닿지 않게 re. 발음해 주시면 돼요. Real, 진짜인. 그래서 예문 한번 볼까요? 이거 진짜야? Is this for real? 이렇게 많이 말해요. 이거 실화니? 이거 진짜야? 뭔가 좀 황당할 때라든지 믿기지 않을 때, Is this for real? 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럴 때, real이라고 하면 영어 원어민은 이게 real을 말하는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Is this for real? 오케이, 마지막 단어는 정말 흔한 미안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sorry, 리가 아니라 sorry. 마지막 부분에 re, 혀 지금 보호해주면서 이 마르지 않은 그림 sorry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도 so 아니고 이렇게 so 길다는 것도 보너스로 포인트 좀 기억해주고요. sorry. 예문 간단하게 볼까요? 늦어서 미안. Sorry, I'm late. 우리가 늦을 때가 가끔 있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과를 해주면 되겠어요. Sorry, I'm late. Sorry, I'm late. Alright. 자, 그럼 우리 이 마르지 않은 R 발음 같이 한번 연습해보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소리 내서 여러 번 말해보면서 우리 입에 찹쌀떡처럼 딱 달라붙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른쪽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듣고 따라하세요. Right. Right. Great job. 정말 잘했어요. Light 아니고 right. 혀 보호하면서 두 번째, real 아니죠? 혀 아무것도

0: 같지 않게? Real. Real.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는 미안한. Sorry. 그렇죠. One more time. Sorry. That was awesome.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문장 훈련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 네 오른쪽을 봐. Look to your right. One more time. Look to your right. Wonderful. 정말 잘했어요. 계속 이 마르지 않은 R 발음 신경 쓰고 있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장. 이거 진짜야? Is this for real? 이거 좀 발음 어렵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Is this for real? Alright, very good. 마지막 문장 갑니다. 늦어서 미안해. 미안. Sorry, I'm late. One more time. Sorry, I'm late. Very good. 자, 이 R 발음은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발음, 거의 1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Right. Right. Look to your right. Look to your right. Real. Real. Is this for real? Is this for real? Sorry. Sorry. Sorry, I'm late. Sorry, I'm late.
0: 네, 여러분. 오늘 학습 어땠나요? 정말 중요한 이 R 발음. 이제 좀 자신감 가지고 잘 할 수 있겠죠? 마르지 않은 수채화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보카풀이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Eyes. E-Y-E-S. Eyes. Eyes. Nose. N-O-S-E. Nose. Nose. Ear. E-A-R.

0: E-A-R. Ear. Ear.
1: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face, 얼굴이에요. 자, 우리 얼굴에 여러 것들이 있는데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eyes, 눈이에요.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커다란 눈이 있죠? 눈이 한쪽이면 eye, 두 개면 eyes 하고 이렇게 s가 붙어요. 이렇게 크게 눈 떠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단어는 nose, 코예요. 우리가 코로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아주 소중한 코, nose. 그 다음은 ear, 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한쪽이면 ear, 두쪽이면 ears. Very good.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발음과 강세 알아볼 시간 가져볼게요. 눈, eyes. 친구들, 눈이 두 개면 eyes 하고 끝에 s가 붙고요. 하나면 eye. 눈, eyes. 코, nose. nose. 귀, ear. ear. Great job, everyone. 잘했어요.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Eyes, eyes. Nose, nose. Ear, ear.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She has brown eyes. 그녀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 아까 배운 눈, eyes가 있죠? 눈 두 개면 뒤에 s 붙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She has brown eyes. Excellent. Let's move on. The elephant has a long nose. 코끼리는 긴 코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동물원에서 코끼리 본 적 있죠? A very long nose. Okay, let's try it again. The elephant has a long nose. Good job. Okay, our next sentence. We hear with our ears.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들어. 친구들, 아까 귀는 영어로 ear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귀가 두 개 있으니까 ears 하고 끝에 s가 나와요. 이제 같이 따라해 보세요. We hear with our ears.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0: Mouth. M-O-U-T-H. Mouth, mouth. Cheek, C-H-E-E-K. Cheek, cheek. Lip, L-I-P. Lip, lip.
1: 다음 단어는요, mouth, 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항상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입, mouth. 그 다음은 cheek, 볼이에요. 친구들, 아기 볼 본 적 있나요? 아주 부드럽고 통통하잖아요. cheek. 그 다음은 lip, 입술이에요. 우리 모두는 red lip. 를 가지고 있죠. 빨간 입술. 그럼 우리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 가져봐요. 입, mouth, mouth. 볼, cheek, cheek. 입술, lip, lip. Excellent.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Mouth. Mouth. Cheek.

0: Cheek. Lip. Lip.
1: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보는 시간 가져봐요. We speak with our mouth. 우리는 입으로 말해요. 아까 나온 입 보이죠? Mouth.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해볼까요? We speak with our mouth. Great job. Let's move on. The baby's cheeks are very soft. 아기의 볼이 아주 부드러워. 상상만 해도 아주 부드럽죠? 이렇게 만지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baby's cheeks are very soft. Perfect! 너무 잘했어요. This is our final sentence. We all have red lips. 우리는 모두 빨간 입술을 가지고 있어. Red lips, 빨간 입술. Don't forget.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We all have red lips.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0: Eyes. Eyes. Nose. Nose. Ear. Ear. Mouth. Mouth. Cheek. Cheek. Lip. Lip.
1: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한 것처럼 영어 단어를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Great job, everyone. Have a nice day.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여러분, 오늘 수업 또 다시 보고 싶으면 밑에 있는 것처럼 www.abse.co.kr 또는 모바일 앱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어요.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everyone. Have a good day.

day.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Unit 38. EA. Let's go. Phonics EA. Eh, eh, eh. Eh, head.
1: Eh, hat.
0: Eh, bread.
1: Eh, bread.
0: Eh, sweat.
1: Eh, sweat.
0: Eh, feather.
1: Eh, feather.
0: Eh, weather.
1: Eh, weather.
0: Eh, treasure.
1: Eh, treasur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에 소리가 나는 E와 아 소리가 나는 A가 만나면 지난번에 E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다른 소리가 나기도 해요. 오늘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듣고 따라해봐요. 에, 에, very good. 그럼 에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 머리, head예요. 에 소리 들렸죠? 눈, 코, 입, 귀가 달려 있는 머리 영어로 head, head, head. Good job! 다음 단어는 빵, bread예요. 가운데 에 소리 들렸나요? 밀가루로 만들어진 아주 부드러운 맛있는 음식이에요. 빵, 영어로 bread. bread. bread. Excellent! 에 소리가 나는 단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땀, sweat. 친구들, 우리가 덥거나 열심히 운동할 때 몸에서 땀이 나죠? 땀, 영어로 sweat. sweat. sweat. Good job! 다음 단어는 깃털, feather예요. 새의 몸이 깃털로 덮여 있죠? 아주 부드러운 깃털, 영어로 feather, feather, feather.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날씨, weather예요. 에 소리 났죠? 어떤 날에는 해가 쨍쨍하고 어떤 날에는 비가 와요. 항상 바뀌는 날씨, 영어로 weather, weather, weather. Good job! 에 소리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보물, treasure예요.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물, 영어로 treasure. treasure. treasure. Excellent! 와, 친구들! 에 소리가 나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fun fun 재밌는 플레이타임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i.
2: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지난번에 써니가 E랑 A가 만나면 E 소리가 난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가 나죠?
3: 에, 에, 에.
2: That's right. 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머리를 배웠는데 머리 영어로 뭐예요?
3: 에, 에, head. 에, 에, head. 에, 에, head.
2: Good job. 다음 단어는 우리가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인데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 뭐죠?
3: Bread.
2: Yes, 빵. Bread예요. 자, 여기 아주 맛있는 bread가 있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예쁘게 색칠해 볼까요?
3: Brown.
2: Brown. Okay. 자, 그러면은 아주 맛있게 색칠해 줘 보세요. 오! 친구들,
3: What?
2: 그러면은 bread를 한번 볼까요? 와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자, 빵 세 번 말해 주세요.
3: Bread. Bread. Bread.
2: Good job. Logan, 다음 단어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할 때 몸에서 뭐가 나죠?
3: Sweat.
2: 네. 땀, sweat가 나요. Now, can you say it three times?
3: Sweat. Sweat. Sweat.
2: Very good. 다음 단어는 이거는 새 몸에 아주 가득해요. 부드러운 깃털이었는데요. Logan, 깃털 영어로 뭐였죠?
3: Feather.
2: That's right. Feather. 그래서 오늘 배운 사운드를 한번 넣을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아, 자, 알파벳은 잘 골랐는데 순서가 조금 다르고 방향이 좀 다른 알파벳이 있는데요. 뭐 다시 해줘 볼까요?
3: Feather.
2: Wow. And let's turn this around. 자, 이제 EA, 에 소리가 나요. 자, 이제 로그니가 세 번 발음해 주세요.
3: Feather. Feather. Feather.
2: Excellent. 다음 단어는 어떤 날에는 해가 쨍 하고 어떤 날에는 비가 오고 맨날 바뀌는 이거 뭐예요?
3: Weather.
2: Yes. 날씨 영어로 weather. 자, 여기 다양한 weather 그림이 있죠. 그럼 로그니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와우! 여러분 보세요. 로건이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색칠해줬는데요. 로건, 로건이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는 뭐예요?
3: A sunny day.
2: 아, sunny day. 자, 해가 쨍하는 날씨가 제일 좋대요. 그러면은 로건, 세 번 발음해줄까요?
3: Weather. Weather. Weather.
2: Very good. 에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귀하게 아끼는 보물. 영어로 뭐였죠?
3: Treasure.
2: That's right. Treasure. 보물. 자, 그러면 우리 로건이가 세 번 말해줄까요?
3: Treasure. Treasure. Treasure.
2: Great job. 와, 이렇게 에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게요. Let's chant!
0: Let's go! Phonics E-A E-E-E head
3: E-head
0: E-bread
3: E-bread
0: E-sweat
3: E-sweat
0: E-feather
3: E-feather
0: E-weather
3: E-weather
0: Treasure.
3: Treasure.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don't 뭐뭐, 뭐뭐 하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깥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럴 때 한번 이 표현을 써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9. Don't do that. I can talk about safety outside.
0: All right then. Let's start with warm up. 여기 보니까 저기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Oh, maybe he's trying to cross the street. Should he be riding his bike there? 자전거를 거기서 타도 될까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횡단보도도 아니고 일단 건너면 안 돼요, 그쵸? 뭐뭐 하지 마! 이런 표현을 이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뒤에 보니까 공원이 있어요. There's a park there, right? You can ride your bike in the park. 네, 뭐 자전거는 공원에서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또 탈 수 있죠. 아마 그쪽에 가서 같이 타자라고 이 건너편에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So what expressions can we use here? Let's go and find out.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게요.
1: Don't cross the street yet. The light is still red. Wait for the green light.
2: Got it. Let's go together. Oh, now it's green.
0: 자, 그럼 대화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Don't cross the street yet!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cross가 건너다 라는 뜻이에요. street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yet는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Don't cross the street yet 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직 길을 건너면 안 돼 라는 말이죠. 자, don't cross the street yet. 이 표현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n't cross the street yet. Don't cross the street yet. Good job. 자, 이렇게 don't 뭐뭐 yet 라고 하면 뭐뭐를, 그 행동을 아직은 하지 마 라는 말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직 그거 하지 마요. Don't do it yet.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Don't do it yet. Don't do it yet. 잘했어요. 아직 눈을 크게 뜨면 안 돼. 네,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선물 주고 아직 눈 뜨지 마.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Don't open your eyes yet. Don't open your eyes yet.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직 시작하지 마 라고 할 때는 Don't start yet. Don't start yet.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움직이지 마요 아직 이라고 할 때는 Don't move yet. 이렇게 말하면 돼요. yet를 빼고 그냥 Don't move.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움직이지 마. 이지만 이 yet가 들어가서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Don't move yet. 잘하셨어요. 자, 횡단보도인 거 봐요. 그런데 아직 건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The light is still red. 이렇게 얘기를 했죠. light는 물론 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신호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still 이라는 표현은 아직 이라는 뜻이고요. red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신호가 빨간색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이 말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 light is still red. The light is still red. Good job. 자, 그러면서 wait for the green light 라고 얘기를 했죠. 자, wait for 뭐뭐는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wait 자체로는 기다리다 이지만 어떤 걸 기다려야 하는지 말을 해줄 때는 for 뒤에 써주는 거죠. 여기서는 green light라고 했잖아요. 아까 red light은 빨간불이었으니까 green light은 당연히 초록불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wait for the green light 라고 하면 초록불을 기다려야지 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wait for 뭐뭐는 뭐뭐를 기다리세요 라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겠죠. 존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John을 기다려줘. Wait for John. Wait for John. John 대신에 다른 사람 넣어도 되고요. 전화를 기다려요. 그 사람이 전화한다고 했잖아요. Wait for the call. 여기서는 특정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전화할 거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the call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전화, 아무나 오는 전화? 그럴 때는 wait for a call. 어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특정 사람이니까 the call입니다. Wait for the call. Wait for the call. 버스 오는 거 기다려. 우리가 아무 버스 탈 거 아니잖아요. 특정 번호의 버스를 타니까 wait for the bus가 되겠죠? Wait for the bus. Wait for the bus. 자,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려요. Wait for the teacher. 이 경우도 특정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the teacher라고 할 수 있겠죠. Wait for the teacher. Wait for the teacher. 자, 이렇게 파란불,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더니 got it. Let's go together 라고 얘기를 했죠. Got it 이라고 하면 알았어라는 뜻이고 go together는 함께 가다 라는 표현이죠. Got it. Let's go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막 초록불로 바뀌었나 봐요. Oh, now it's green.

0: 이라고 했죠. Now는 이제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it's의 it은 the light, 신호등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신호등이 초록색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건너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Don't cross the street yet. The light is still red. Wait for the green light.
2: Got it. Let's go together. Oh, now it's green.
3: Singing time.

It's level up time!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기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막 저기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되거든요. 인도잖아요. 그래서 Don't ride your bike here!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Don't ride your bike here! 큰 소리로 해볼까요? Don't ride your bike here! 잘했어요. Ride가 타다 라는 뜻이고 bike가 바로 자전거라는 뜻이죠. 자, road가 또 길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road라고 부르죠. 그리고 dangerous가 위험한 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자, 일단 길이 위험해요. 이렇게도 한번 말해볼까요? The road is dangerous. 그쵸. 일단 길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The road is dangerous.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Find a safer place. Find a safer place. 자, 아까는 wait for the green light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처음 시작하는 문장들은 뭐뭐를 좀 해봐 이렇게 권유를 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Find a safer place. 이것도 역시 찾다라는 행동을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안전한 곳을 찾아봐 라는 말이 되겠죠. Got it. 알았어. 아까 우리 배웠던 표현이죠. Got it. 자, 근데 발음을 보면 G-O-T로 끝나지만 요 T가 T 발음으로 살아있지 않아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got it 이렇게 real처럼 발음을 해주죠.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하나처럼 발음되는 현상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t it. Got it. 네, 근데 참고로 영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got it 이렇게 T로 연음을 시켜줄 때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got i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함께 타자라고 또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Let's ride together. Let's ride together. Well, let's go together. Let's ride together. 다 되겠죠, 이 경우는. 자, 그리고 let's ride together 라고 했지만 함께 타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장소에서 타자 이렇게도 권유할 수 있겠죠. 저희 공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let's ride in the park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It's safe there. Safe는 안전한이란 뜻이니까 그곳에서 타면 안전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wait for the green light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시작하는 문장도 연습을 해봤고요. Find a safer place. 그리고 don't 뭐뭐 yet 이것도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It's time for the chant. Follow me. Cross the street. Cross the street. Don't cross the street yet. Don't cross the street yet. Red. Red. The light is red. The light is red. Wait for. Wait for. Wait for the green light. Wait for the green light. Ride your bike. Ride your bike. Don't ride your bike here. Don't ride your bike here. Dangerous. Dangerous. The road is dangerous. The road is dangerous. Safer place. Safer place. Find a safer place. Find a safer plac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safety outside. 바깥에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맞아요. Don't cross the street yet. 뭐 이런 거 잘 기억나시죠?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29. What I learn in fourth grade. Wednesday. Science class. I can talk about my science clas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지금 과학 수업에 있는 것 같아요. She's in a science class. 네, 이 과학 수업에서 무엇을 하는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experiment. Experiment. She's doing an experiment. 얘들아, experiment 하면은 실험이란 뜻입니다. 왜 과학 수업에 우리 실험하잖아요, 그쵸? 자, 실험은 영어로 experiment. Experiment. 다시 천천히. Experiment. Okay. She is doing an experiment. 근데 어떤 실험을 하는 것 같아? 아, 지금 보니까는 뭔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 같아요. She is doing an experiment to separate mixtures, right? 보아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4학년 과학 시간에 혼합물 분리를 배우더라고요. 좀 공감되지요? 자, separate 하면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0: 친구를 분리하다 할 때도 이 separate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Separate, separate.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Separate. 좋습니다. Separate. Okay. 자, 그리고 무엇을 분리하냐면 혼합물을 분리한다 그랬어요. 혼합물이 바로 mixtures. Mixtures. 우리 친구들도 한번 발음해 볼게요. Mixtures.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하다라고 할 때는 separating mixture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과학 수업에서 혼합물 분리할 때 separating mixtures 기억하면 좋겠죠? 자, mixtures, mixtures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뒤에 그림을 보니까는 달도 보이네요. 4학년 과학 시간에 달의 변화도 배운다며. 그쵸? 그래서 저게 그림에 보이죠? 달은 영어로 moon. Moon. 이건 어렵지 않지? 다시 해볼게요. Moon. Moon. 해볼까요? Moon. 좋습니다. 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길게 우 발음을 해줍니다. Moon. Alrigh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 그림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Reading 지문 들어보고 올게요.
1: Science class. On Wednesday, I have science class.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too.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방금 들었던 지문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뽑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버범. 자, question number one. 선생님이 첫 질문 해볼게. What class do you have on Wednesday? What class do you have on Wednesday? 자, Wednesday는 바로 수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에 무슨 수업이 있네요. 자,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면 On Wednesday, I have class. 어떤 수업 있다고? 그렇지, 과학 수업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은 영어로 science지요. 그래서 On Wednesday, I have science class 라고 대답을 해줘볼게요. 자, science가 과학이지요. 자, 이걸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바로 또 읽어볼게요. 시작! On Wednesday, I have science class. 좋습니다. 자, 수요일에 저는 과학 수업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Alrighty. 자, question number two. What do you do in science class? 자, 과학 수업에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냐요? 얘들아, 생각해봐. 아까 뭐 한다 그랬지? 혼합물을 분리하는 무언가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실험한다 그랬죠? 자, 실험이 영어로 기억나나요? 선생님이랑 볼게요. 일단, I do, blah, blah, blah, blah. 자, 실험이란 단어를 넣어줄 텐데, 실험이란 단어는 선생님이 3초 줄게. 기억해봐. 3, 2, 1. 그쵸? Experiments죠. I do experiments. 근데 과학 수업에 실험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수형 S를 붙여줬습니다. 저는 실험들을 해요. I do experiments. 자, experiment는 뜻이 실험이었죠. 실험.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I do experiments. 자, 저는 실험해요. 시작. I do experiments. Experiments. 좋아요. Experiments가 조금 발음이 어려워. Experiments. 시작. Experiments. Okay. Experiments. 좋습니다. 자, number three. What do you do with mixtures? Mixtures. Mixtures. Mixtures가 뭐였지? 그쵸. 혼합물이었죠. 혼합물. 자, 혼합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요? 아까 우리 혼합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분리했는데, 그쵸? 자, I, mixtures. 어떻게 했지? 분리하다. 자, 혼합물을 분리해요. I separate mixtures 하면 되겠죠? 자, separate가 뜻이 분리하다였어요. 저는 혼합물들을 분리해요. 해볼게요. I separate mixtures. 시작! I separate mixtures. 좋아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막 소금물을 분리하는 실험도 많이 하던데, 4학년 때. 그쵸? 자, I separate mixtures. 꼭 기억해. Alrighty. 자, 그 다음요. Question number four. What else do you

0: 그리고 또 무엇을 배운이에요? 뭘 배운다 그랬지? 아까 그림을 보니까는 칠판에 뭐가 또 있었어.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배우더라고요. 밤하늘에 아름답게 떠 있는 그 맞습니다. 달의 변화에 대해서도 배우잖아, 그쵸? I study how the changes. 자, 문이, 선생님 얘기해 버렸네. 자, 달은 영어로 moon이었죠?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자, moon이 바로 달입니다. 저는 달의 변화도 배워요. 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study, 배웁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우리 친구들 읽어보자. 시작.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 다시 볼게요. Science class, 과학 수업. On Wednesday, I have science class. 수요일에는 저는 과학 수업이 있어요.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나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experiments, 실험을 해요.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too. 나는 달의 변화, 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study, 공부해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쌤이랑 다시 읽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됐지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컬튼 톡 시간입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사파 있잖아요. 그림 기억나나요?
1: 여자아이가 무슨 수업에 있었지?
0: 그렇지, 그렇지. 과학 수업에 있었죠? Science class. She is in a science class, right? 자, 과학 수업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선생님이랑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Here we go.
1: 짜잔.
0: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여자아이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She's doing an experiment, right? 자, 남자 선생님이 여자 학생에게 무언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신다는데 선생님이랑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숑. 자, 남자 선생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세요.
1: What class do you have on Wednesday?
0: Wednesday가 뭐였지? Monday, Tuesday, Wednesday. 그렇지,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1: 수요일에 너 무슨 수업이 있니? 라고 하십니다.
0: One more time.
1: What class do you have on Wednesday?
0: 자, 무슨 수업 있죠? 짜잔! 여자 학생이 I have science class 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 수업이 있어요 라고 하지요. I have science class.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게요. 저 과학 수업 있어요. I have science class. 좋습니다. 과학이 영어로 뭐라고요? science 아니고 science. science.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하시죠. What do you do in science class? 너는 과학 수업에서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니? 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실험을 하고 있죠? 자, 대답해 볼게요. 자,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라고 하죠. 자, 선생님이랑 단어 한번 다시 짚어 볼게요. 실험이 영어로 뭐예요? experiment. 오케이. 그 다음에 분리하다는 separate. 그리고 mixture는 혼합물이었죠. 그래서 저는 혼합물 mixtures를 바로 분리하는 separate하는 실험 experiment를 해요라고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자,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해볼까요?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랬더니 또 남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What else do you study? 그리고 또 무엇을 공부하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힌트를 얻었나요? 자, 7반에 저기 달의 변화 사진이 보이지요?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study, 공부해요가 되겠죠? 해볼게요.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해가 쏙쏙 됐나요? 그랬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an talk about my science class. 나는 나의 과학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가기 전에 오늘 실험이 영어로 뭐였지? 그렇죠. experiment이었죠? 자, 과학 수업에서 experiment, 실험할 때꼭 선생님이랑 배운 표현들 기억해 보세요. 그럼 내일 또 봐요. Bye bye, butterfly.

well, let's take a look, a closer look.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What color is it? 혹시 떨어뜨렸나? 나도 둘러볼게. It's blue. 크기는 is it big? Is it small? 내 손바닥 크기 정도. 주머니, 가방, 신발 가방까지 뒤졌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다. 은우가 터덜터덜 돌아왔다. I can't find it. 여기서 잃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나 원래 깜빡깜빡 잘하니까. 너무 갖고 싶던 책인데 지갑이 없다니. I can't buy it today. 아쉽다. Don't be sad. 아, 내가 돈 빌려줄까? Really? Thank you. How much is it? 나는 책 뒷표지의 가격을 확인했다. 15,000원! 좀 비싸네. 은우가 이렇게 큰 돈이 있으려나?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에서는 이제 그 지갑을 지난 시간에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막 기억을 더듬기도 하고 이제 마침내 돈이 없으니까 은우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딱 돌려서 가격을 봤더니 15,000원. 좀 비싸죠. 그래서 이 돈이 은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 다음 일기에서 이 책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By the way, 우리 지난 시간 drawing quiz 친구들 정답 찾아봤나요? 정답은? 맞아요. Where is it? 그거 어딨지? 지갑 찾을 때 지우가 했던 말이죠. Where is it? 정답이었네요. 자, 그럼 오늘의 일기 사라진 지갑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른쪽.

속에 네 개의 단어 있네요.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big, big. B 소리로 시작했으니까 B로 시작하는 요 단어가 되겠네요. 두 번째 단어는 small, small. Sm 소리 들었나요? 요 단어. 세 번째 단어는 find, find. 소리를 시작했으니까 F 찾아줘야죠. 마지막 단어는 sad, sad. 소리로 시작하고 D 소리로 끝이 났어요. 요 단어가 되겠네요.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술래가 친구를 찾고 있죠. 찾다, find, find. 두 마리의 동물이 있어요. 둘 중에 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소는 어때요? 커요. 그죠? 그러면 큰이라는 단어? Right. Big. Big. 이 친구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슬프니까. 슬픈? Sad. Sad.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지만 화살표가 닭을 가리키고 있네요. 닭은 소에 비하면 어때요? 작아요. 작은 small, small. 좋아요.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읽어볼 거예요. 오늘 빨간 점 없죠? 전부 다 한 박자의 단어라는 거예요. 한 박자에 쏙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big, big, small, small. Find, find. Sad, sad. Big, big. Small, small. Find, find. Sad, sad. Excellent. 자, 그럼 우리 단어도 배워봤으니까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도 살펴봐야죠. 첫 번째 문장은 What color is it? 이에요. What? 무슨 color? 색깔. 아, 색깔 물어보는 말이구나. 그거 무슨 색이야? What color is it? 대답은요? It's blue. 그것은 파란색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지금 지우랑 은우가 서점에서 지갑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너 지갑 무슨 색이야? 파란색. 그리고 이 색깔만 알면 안 돼요. 크기도 알아야 되죠. 은우가 Is it big? Is it small? 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들, It is big. It is small. 이라고 하면 그것은 크다, 그것은 작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커? 그거 작아? 이렇게 물어보려면 it is의 순서를 쇽 바꿔서 is it? 하고 물어본다. 기억하죠? 우리 1학기 때 배운 거. Is it big? Is it small? 그거 커? 작아? 그랬더니 어때요? 손바닥만 하다고 했어요. 자, 그럼 색깔도 알았고 사이즈도 알았으니까 크기도 알았으니까 은우가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상가고 서점이고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I can't find it. I can't. Can't가 뭐예요? Can, it, not 줄여서 붙인 거죠. Can't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find, 찾다니까 나 그거 못 찾겠어. 뭘요? 지후의 지갑. 못 찾겠어. I can't find it.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돈도 없고 지갑도 없으니까 사고 싶었던 로봇 코딩 책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후가 슬퍼하면서 I can't buy it today. 나 이거 오늘 못 사겠다 라고 얘기했네요. 똑같이 can't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I can't buy it. 나는 그것을 살 수 없어 today. 오늘은 못 사겠네. 그랬더니 은우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야 슬퍼하지 마. Don't be sad. Don't 하지 마. Be sad. 슬퍼해. 슬퍼해 하지 마.
야, 슬퍼하지 마. Don't be sad. 이렇게 위로를 했죠. 그러면서, 내가 돈 빌려줄까? 나돈 있는 것 같아. 막 지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진짜 고마워. Really? Thank you. 막 신이 났어요. 그럼 책값이 얼마인지가 너무 중요해.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이거 우리 지난 일기쯤에 봤던 거예요. 그쵸? 가격, 값을 물어보는 말이죠. How much is it? 그거 얼만데? 책 얼마게? 우리 일기에서 15,000원이었어요. 책이 좀 비쌌어. 살수 있을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책 속에 있는 영어 문장 중에서 4개만 뽑아서 우리 그럼 리듬 살려 읽고 챈트 불러볼까요? 리듬 살려 읽기. 자, 오늘도 4개의 문장 선생님이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What color is it? 이네요. What color is it?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두 개만 찾아볼까요? 그래요. 무슨 색깔이 중요하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그것은 책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What color is it? 한번 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좋아요. 두 번째 문장. Is it big? 요거는 하나만 강조하면 되겠어요. 커?가 중요하죠. Is it big? Is it big? 친구들도 한번 더. Is it big? 거기만 강조를 주면 되겠다. 세 번째 문장은 I can't find it. 네 개인데요. 이네개 단어 중에서 두 개만 친구들 강조해 볼게요. 뭐가 중요할까? 뜻을 주는 거. 그쵸? 못해. 뭘 못해요? 찾는 거 못해. I can't find it. I can't find it. 친구들도 한번. I can't find it. 좋아요. 마지막은 don't be sad. 슬퍼하지 마. Don't be sad. 세개 단어 중에서 두개 강조해 볼게요. 뭐가 중요할까요? 슬픈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마, 슬퍼하지 마가 중요하죠. 슬퍼해, 슬퍼하지 마. 이 뜻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don't잖아요. Don't be sad. Don't be sad. 이렇게 강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리듬 살려서 신나게 chant 불러볼까요? What color is it? Is it big? Can't find it. Don't be sad.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우리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보면서, 아, 이거 아까 일기에서 봤던 이 문장이야. 찾아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오늘은 일기 내용이 아닌 다른 데서 이 문장을 쓸수 있는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가게에 갔어요. 과일 가게인가 봐. 요렇게 과일을 파는 판매대가 있고요. 여기에 바나나도 바나나도 있고, 와, 수박도 있고, 뿅뿅. 또뭐 있을까? 오렌지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딸기도 있고, 마지막으로 사과도 있네요. 자, 과일을 사러 간 사람이, 파는 사람도 있어야지. 자, 어서 오세요.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하고, 손님을 반갑게 맡고 있는 가게 주인이 있고요. 자, 어떤 사람이 과일을 사러 왔어요. 과일을 하고 맛있겠네. 둘러보다가 또 손을 올리고. 아하! 요거예요, 요거. 요 사과가 맛있어 보이네요. 가격을 묻고 싶어요. 요거. 얼마일까? 아, 요거. 얼마일까? 물어보는 말, 가격 물어보는 말을 우리 친구들 오늘 찾아주면 되겠어요.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물어보는 말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세요. 외쳐보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다?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친구들 한번 써보고 문장 다시 한번 쓴 다음에 나만의 그림으로도 표현해 주세요. 내 생각에 내 그림 너무 멋있다 하는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주면 더욱 좋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라진 지갑이라는 제목의 일기를 함께 읽어봤네요. 다음 일기도 두근두근 너무 기대되죠? 두근두근 기대되는 마음으로 일기도 기다려주고 그동안에 드로잉 퀴즈도 하는 거 친구들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E-R. Once more. N-U-M-B-E-R. And the sounds. 소리. And, 니은 발음이죠. 은, 은. 혀끝이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져요. 은, 은. M, 미음이니까 입술 위아래 붙였다가 B, 붙었다가 떨어지죠. B, B, B. 그리고 R, R. 혀끝이 아무데도 닿지 않아요. Let's read it. Number, number, number, number. Your turn. Number, number. Alright, I'll put number back in the box as well.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two cards. Alright, this was the first card. Do you have?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에요. You, 너, have, 가지다. 그러니까 do you have something? 이라고 하면 이 뒤에 오는 거 너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뭐 있어? For example, Do you have a pen? 이라고 하면 너 펜 있어? 라는 질문이 돼요. Do you have something? Now, do you have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Have, have, and gave. I will tell you the meanings. Have, 반으로 나누다. And the second word, calve. Calve, 이것도 우리가 자주 했었던 건데 암소가 새끼를 낳다 라는 뜻이죠. Gav. And the final one, Gav, G-A-V. 여기 capital G가 나왔죠. 대문자 G이기 때문에 무엇의 이름, 사람 또는 뭐 장소의 이름일 텐데 Gav, Gavin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고 보통 남자 이름으로 더 자주 사용이 됩니다. So let's read the words out. Do you have? Have, calf, and gaff. Once more, do you have? Have, calf, and gaff. Do you have? Let's sing it.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sounds like have? Do you have sounds like calf? Do you have sounds like gaff? Have, calf, gaff. You have. 너 뭐뭐 있어? Let's do it one more time.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sounds like have? Do you have sounds like have? Do you have sounds like gav? Have, calf, gav. Do you have? 너 뭐뭐 있어?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card. And the second card had this word on it. Number, number, number. Number는 숫자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번 대화에서는 숫자로 만들어진 전화번호를 뜻합니다. 사실 앞에 뭐 phone number, mobile phone number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줄여서 그냥 number, number. 라고 해요. Number, 여기서는 전화번호. Number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Timber, lumber, and slumber. They all end in mber. Number, timber, lumber, slumber. I will tell you the meaning. Timber랑 lumber는 같은 뜻이에요. 둘 다 가구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 즉 목재, 라는 뜻이에요. 가구든 뭐든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 목재. And the final word, slumber, 잠을 자다 라는 뜻이 됩니다. So let's read those words out. Number, timber, lumber, and slumber. Once more, number, timber, lumber, slumber. Number, 전화번호. Let's sing it. Number, number, number. Number sounds like timber. Number sounds like lumber. Number sounds like slumber.

영어의 반을 보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좋아요. 자, 친구들. 어이, 그런 경우 혹시 있어요? 두둔. 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두둔. 집에 두둥이 들었나? 뭐지? 내 바로 옆에 도둑이 있잖아. 그래요. 아우, 여러분. 오늘의 미션 문장. 이게 사실 도둑이 아니면 좋습니다. 무슨 문장이냐면요. 바로 뿅! 이거요. 그는 바로 내 옆에 서 있었어요. 이겁니다. 누군가가 바로 내 옆에. 어? 잠깐만. 내 옆? 뭐뭐 옆에?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하, 그것만 알면 이 문장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단어부터 만나보고 알아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아하,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단어, 나라찬. Okay, oh, last. Last.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last는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뜻이 문장마다 다양해요. 뭐 지난번에, 그쵸? 또는 뭐가 머무르다, 남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잘 보세요. 야, 이 친구들이 퍼즐을 맞추고 있네? 그쵸, 퍼즐을 맞추고 있었는데, 자, 가장 마지막으로 요 조각을 탁 하고 놓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라는 뜻으로도 last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다양한 문장 속에 쓸 수 있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Last. Last. Last. Very good. And next. Next to. Next to. 하, 여러분 사진을 보아도 next to 하게 서 있거나 또는 걷고 있구나. 자, 여러분 next 하면 이렇게 뭐뭐? 옆에. 옆에라는 뜻입니다. 어, 잠깐만. 우리 오늘의 미션 문장. 허, 그는 바로 내 옆에 서 있었다. 옆에. 여기 나오네, 나오네. 그쵸? 자, 여러분. 발음하실 때 next to, next to 하지 마시고요. to 사운드는 한 번만 내주세요. next to, next to, next to, next to. Very good. And next. face, face, face.

0: 예쁜 face가 있어요. 바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분은 얼굴에 face mask, 그렇죠? face mask를 붙이고 계십니다. 아,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왠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Face. Face.
1: Very good. And next.
0: 아, 무서워. 오, 여러분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오, 부분 다 가리고 이렇게 눈만 탁 내놓고 뭔가를 가져가고 있어. 내 거야. 이거잖아. 그쵸? 바로 도둑입니다. 도둑. 이러면 안 되죠.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세요. 일을. 그렇죠?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Thief. Thief.
1: Very good.
0: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쭈루룩 살펴보았습니다. 허우, 이제는 준비가 됐네. 영어의 반할 준비.
1: Where did you last see the diamond ring?
2: I saw it next to this book.
1: Did you see the face of the thief?
2: Yes,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어떡해. 지금 보아하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린 건가요? 도둑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간 거예요? 아, 안 돼! 어떡해. 여러분, 대화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그래요. 보아하니 이 A는요, 경찰 또는 뭐 탐정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도둑 맞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1: 저기요. Where did you last see the diamond ring? 이렇게 물어요. 꼭 셜록 홈즈처럼. Where did you last see the diamond ring? 이렇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0: 자, 어디서 did you last see? 아, last.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죠. 당신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봤나요? 뭐를?
1: The diamond ring.
0: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근데 사실 이런 질문 꼭 이렇게 탐정이나 경찰이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어디서 봤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제 추적해서 이제 다음에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자, 말해보겠습니다.
1: Where did you last see the diamond ring? Where did you last see the diamond ring?
0: 정말 탐정처럼 여러분이 탐정이다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1: Okay. Where did you last see the diamond ring? Where did you last see the diamond ring?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반지를 잃어버린 분이 말하죠.
2: I saw it next to this book.
0: 제가 말이죠. 그 반지를 어디서 봤다?
1: Next to this book.
0: 이 책 옆에서 봤다. 그러니까 책 옆에다가 반지를 이렇게 빼놨나 보죠. 아이고, 이 반지를 차고 있어야지. 빼놓으면 어떻게 해? 잃어버리지? 그렇죠? 자, 여러분.
1: Next to,
0: 뭐뭐 옆에 라고 하는 이 표현. 나왔네, 나왔네. 자, 요 표현에 신경 쓰면서 우리 다 같이 말해봐요.
2: I saw it next to this book.
1: I saw it next to this book. Oh, I saw it next to this book. I saw it next to this book.
0: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A, 이 탐정이 다시 한번 묻죠.
1: 혹시 말이죠, 그 도둑의 얼굴을 봤나요? Did you see the face of the thief?
0: 아하, 여러분, thief, 도둑, 아까 그 무서웠던 그림 기억나시죠? 도둑의 face, 얼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도둑의 얼굴을 봤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1: Did you see the face of the thief? Did you see the face of the thief?
3: Did you see the face of the thief?
0: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 answers like this.
2: Yes! 네네네, 봤죠? 봤고요. 봤고 말고요.
1: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0: 아이고, 도둑이 말이죠. 어디에 서 있었냐면 right next to me. 여러분, next to 하면 뭐뭐? 옆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right가 붙었습니다.

0: 선생님, 저 라이트 알아요. 이거 오른쪽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 뜻이 아니라 바로, 바로. 네, 바로. 뭔가 아주 가깝게 바로 거기에 있었다. 어떤 좀 강조하는 말로 right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next to me 해도 되는데, right next to me 하면 바로 내 옆. 이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가요, 바로 내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봤겠죠. 그렇구나. 여러분, 따라서 말해보세요. Yes,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Yes,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Yes,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뭐뭐 옆이라고 하는 next to를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제 학교는요, 공원 옆에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My school is next to the park. My school is next to the park. Okay, and next. 그녀는요, 내 옆에 있었어요. She was next to me. She was next to me. 아이고, 간단하다. 어렵지 않죠? 자, 계속 갑니다.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꽃 옆에다가 둬. 라고 합니다. 꽃들이 막 있는데 어떤 뭐이 여기서 it은 뭐를 가리키는지는 잘은 몰라요. 그것 그냥 그겁니다. 그것을 꽃들 옆에다가 두세요. Put it next to the flowers. Put it next to the flowers. Put it next to the flowers. 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Next to.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죠?
0: Speak. Where did you last see the diamond ring? 이책 옆에서 봤어요. Speak.
1: I saw it next to this book. 혹시 그 도둑의 얼굴 보셨나요?
0: Speak. 네, 그럼요. 제 바로 옆에 서 있었는걸요. Speak. Yes,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우!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세 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다잘 맞춰보세요. 크게 말하면서요. Okay? Here goes the first question. 그는 바로 내 옆에 서 있었어요. 자, 여러분. He was standing right to me. 아, 한 단어만 넣어주면 되겠다. 해보세요. 3, 2, 1. 네! The answer is. That's right. Next. 그렇죠. Next to. 이렇게 우리 연습했는데, 2는 빈칸이 아니고 여기 원래 나와 있었어요. 그쵸? 말해볼게요.
1: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0: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Very good. And next question. 나의 학교는 그 공원 옆에 있다. My school is the park.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여러분? 3, 2, 1,
1: 타임즈 업. 자, 어떤 말?
0: 그렇죠. 뭐뭐 옆에라고 하는 next.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두 단어를 넣어야 했습니다. 말해볼게요. My school is next to the park.
1: My school is next to the park.
0: Very good. Okay, and the las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얼굴, 마스크 등등. 그쵸? 3, 2, 1. 띵! 얼굴은 영어로! 예!

Very good. 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뭐뭐 옆에라고 하는 next to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발음을 next to, next to 하셨다면 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next to. 그는 바로 내 옆에 서 있었어요. 오늘의 미션 문장 어떻게 했죠? That's right.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그렇죠. 어, 그녀는 내 옆에 있었어요. She was next to me. She was next to me. 그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 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 이제 길 갈 때마다 뭐뭐 옆에 뭐 있네? 뭐 옆에 뭐 있네? 하시면서 next to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문장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토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실전 문제 풀어보고 있는데요. 비동사 현재형 배웠던 기억이 아스라히 저편 어딘가에 떠오를 텐데 과거형은 기억이 잘 날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과거형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면서요. 문제 세 문제 풀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선생님이 보기를 딱 was, were 이두 개로 통일을 시켜드렸습니다.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죠? 그래,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 were 요거였는데 이 친구들이 언제 was고 언제 were이었는지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학교 시험 출제 포인트는요. 비동사 과거형 was, were 요두 가지 일단 외우시고요. 언제가 was고 언제가 were인지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was일 땐 언제예요? I was. 그다음 he, she, it was. 요런 것들이겠죠. 1인칭, 3인칭 단수고요. 그다음에 2인칭 단수 you were. 그리고 we were. You were, 또 they were 이런 식으로 were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죠. 그는 행복했다. 자, 요 시제를 봤으니까 과거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답은 뭘까요? 자, 그는 행복하다라고 했으면 is 그 맞겠죠. He's happy. 그는 행복하다. 자, 근데 해석이 행복했다.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was를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is는 비동사 현재, was는 비동사

0: 과거입니다.
1: was.
0: 우리 복습하는 겸 was 한번 따라 읽어보고 갈게요. was.
1: was.
0: Very good.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추웠다 라는 예문인데요. 자, 이번에는 was, were 중에 고르셔야 합니다. 주어의 is을 잘 봐야겠죠? is은 3인칭 단수주어니까 정답은요? Yep, right. 자, was가 되겠죠? were 같은 경우는 2인칭일 때랑 1인칭 복수, 3인칭 복수일 때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요.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들이었다. 자, 여기에서 elementary school students. 여기가 조금 길기는 한데, elementary school, 요게 초등학교고요. students가 학생들이니까, elementary school students 하면 초등학생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 과거형인 거는 알겠고, 주어가 they죠? 그러니까 정답은 they. were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 친구들한테 딱 적합한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elementary school 나왔으니까 우리 중학교 한번 복습해 보죠. 중학교는 뭐였죠? middle school,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high school.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듣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 Listening point one. He was happy. He was happy. Listening point two. It was cold last week. It was cold last week. Listening point three.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0: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듣기 할 때는요, 역시 chunk by chunk, 덩어리별로 듣겠지만, was, 요거 발음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was, 아니고요, was, 요렇게 들릴 거예요. was happy. He was happy.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다. 두 번 듣겠습니다.
2: He was happy. He was happy.
0: 그 다음은 it was. It was cold. 지난주에 last week. It was cold last week. 지난주에 추웠다. 두 번 듣겠습니다.
2: It was cold last week. It was cold last week.
0: 이번엔 were입니다. were, they were, 그들은 이었다.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들이었다. 두 번 듣겠습니다.
2: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0: 자, 이제 speaking point입니다. 말하는 연습해야겠죠? 자, 그는 행복했다부터 반복하겠습니다. He, 그는, was, 였다. 요 부분부터 해볼게요. He was. 한번 더요. He was. 그는 뭐뭐였다. He was. 좋아요. 그는 행복했다. He was happy.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문장이죠. 그는 행복했다. He was happy. 한번 더. He was happy. 좋아요. 자, 그럼 그는 반대로 슬펐다는 뭐라고 할까요? 자, sad라는 형용사 들어가면 될 텐데요. 그는 슬펐다. He was sad. 한번 더. He was sad.

좋아요. 하나만 더 우리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화가 났다. angry라는 형용사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는 화가 났다. He was angry. He was angry. Very good. 그래서 he was happy, he was sad, he was angry. 그래서 그는 뭐뭐였다 하고 그 뒤에다가 다양한 감정의 형용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추웠다인데요. 자, 지난주에 뭐뭐였다. It was. 따라할게요. 지난주에 뭐뭐였다. It was. 지난주에 뭐뭐였다. It was. 자. 추웠다. It was cold. 지난주에 추웠다. It was cold last week. 지난주에 추웠다. It was cold last week. 추워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더웠다는 어떻게 할까요? cold 대신에 hot 넣으면 되겠죠. H-O-T.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더웠다 해볼게요. It was hot last week. 한번 더요. It was hot last week. Very good. 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들이었다. 요건 조금 기니까 집중적으로 해보죠. 자, 그들은 뭐뭐였다. They were. 그냥 were 아니고 were. They were. 한번 더. 그들은 뭐뭐였다. They were. 그들은 뭐뭐였다. They were. 자, 초등학생들, 여기만 해볼게요. Elementary school students. 길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더. Elementary school students. 작년에, last year. 자, 붙여볼게요.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들이었다.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한번 더요.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들이었다.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Wonderful. 너무 좋고요.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볼 우리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석해 드릴게요.
1: It was my sister's birthday yesterday. She was very excited before the party. Her friends were really happy for her. The food was delicious. Everything was perfect.
0: 자, 뭔가 재미난 파티의 기록에 대한 글이죠. 자, was, were, 이두 개의 쓰임을 한번 보면서 리딩 지문 해석해 봅시다. It was. 이것은 뭐뭐였다. My sister's birthday. 나의 여자 형제. 자, sister 하면 사실 여자 형제 누구도 돼요. 언니, 누나, 여동생 다 되는데요. 여기선 여동생이라고 해볼게요. It was my sister's birthday. 이것은 나의 여동생의 생일이었다. Yesterday. 어제는 나의 여동생의 생일이었다. She was. 그녀는 뭐뭐였다. Very

0: excited 하면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흥분한, 짜릿한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뜻들이 나오는데요. 신이 난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우 신이 났었다. Before the party. 파티 전에. 그쵸. 생일 파티 전에는 신이 날 법하죠. Her friends. 자, 여기서 her은 누굴까요? 여동생이겠죠. My sister. 자, 그래서 her friends. 여동생의 친구들은 were, 였다. Really happy. 정말 행복했다. For her. 그녀를 위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 여동생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으니까, 아, 축하해! 하고 되게 행복해하면서 생일을 막 기념을 하고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줬다라는 분위기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The food. 그 음식은 was, 였다. Delicious. 맛이 있었다. 역시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이죠? Everything. 모든 것은 was, 였다. Perfect. 완벽했다입니다. 여기서 하나 문법을 짚고 가면 everything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뭔가 뒤에 were 나와야 될것 같죠? 근데 every 플러스 단수 동사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의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everything was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 마지막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더 듣겠습니다.
1: It was my sister's birthday yesterday. She was very excited before the party. Her friends were really happy for her. The food was delicious. Everything was perfect.
0: 마지막 라이팅 시간입니다. 오늘 총세 문장을 영작해 볼 건데요. 늘 그렇듯이 라이팅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 그 다음 동사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든 보어든 순서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난 지난밤에 저기 있었어. 인데. 자, 여기서 주어는 난이고요. 동사는 있었어. 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 I 있었어. 자, 이다 혹은 있다에 해당하는 동사. 비동사죠? 이다나 있다. 근데 이걸 과거로 쓰면 I was. 그쵸? 그래서 I was. 그 다음에 저기 있었으니까 there 쓰시고요. 지난밤에 last nigh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한 순서대로 일단 주어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샥샥샥샥. 일단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 맞춰주고 수식어 뒤에 쫘라락 붙여주면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다. 자, 요거 주어가 뭐예요? 그들은 동사는 있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they 있었다는요? 자, 일단 이다나 있다에 해당하는 거 비동사라고 했죠. 과거형이죠. was, were 중에 they wer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요 사고가 휙휙휙 안 돌아가는 친구들 괜찮아요. 선생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답 말하기 전에 살짝살짝씩 멈춰놓고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빨라집니다. So they were까지 쓰고 어둠 속에를 뒤에 붙여볼게요. 어둠 안에니까 in the dark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었어 인데요. 주어는 그건, 그러니까 그것은 이겠죠. 이게 주어고 이었어. 요게 바로 동사입니다. 그것은 it 이었어. 이다 있다. 비동사겠죠? It was. 그 다음에 좋은 생각. 자, 생각은 뭘까요? 생각, 생각. 생각 영어로 뭐지? Think. 그거를 명사로 하면 thought라는 명사가 하나 있고요. 좋은 nice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was a nice thought 라고 쓰면은 정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비동사 과거형의 평서문 모두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was a word 꼭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의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 오늘도 듣기 문제 하나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풀어볼 유형은 알맞은 응답 찾기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걸 골라주면 되는데요.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제 남녀의 목소리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남자 목소리에 좀더 기울여서 듣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택지를 미리 봐두면 유리하겠죠? 자, 1번은 I'm not hungry now.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 그랬고 2번은 I agree. But the waiters were not kind at all. 나도 동의해. 하지만 the waiters. 거기 웨이터들이 were not kind. 친절하지가 않았어. 뒤에 error. 그러면 부정문과 함께 전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 웨이터들이 전혀 친절하지가 않았어. 라는 뜻이고요. 3번은 because it's too hot outside. 왜냐하면 밖에 너무 덥거든. 4번은 I know, but the music was so good. 나도 알아. 하지만 음악이 아주 괜찮았어. 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은 because I'll pay for dinner. 왜냐면 내가 저녁을 낼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올게요. Listen up.
1: I am starving. Do we have anything to eat?
2: No, I'm afraid we need to go to the grocery store.
1: What about eating out for dinner?
2: That's a good idea. Which restaurant do you want to go to?
1: How about that new Chinese restaurant we went to last weekend?
2: I don't want to go there again.
1: Why? The food was great.
0: 자, 알맞은 응답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찾은 정답이 맞는지 지금 같이 쌤과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am starving.
0: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I am starving 이렇게 들렸죠?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Starving 그러면 배가 고픈, 굶주린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 am hungry와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나 너무 배가 고파.
1: Do we have anything to eat?
0: Do we have anything to eat? 그러면 우리 먹을 거 있나? 이런 뜻이죠?
2: No, I'm afraid we need to go to the grocery store.
0: 자, 뭐라고 그랬니, 얘들아? I'm afraid we need to go to the grocery store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we need to 이렇게 들렸는데 우리가 쓸 때는 need to 라고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to가 탈락이 되면서 귀로 들릴 때는 we need to, we need to go. 우리 가야 돼. 어디에? To the grocery store. 그러면 식료품점이 되고요.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We need to go to the grocery store.
0: 우리 식료품점에 가야 돼. 먹을 게 없어. 이런 뜻이죠.
1: What about eating out for dinner?
0: 자, 그때 남자가 제안을 합니다. What about eating out for dinner? 한번 더. What about eating out for dinner?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래? 뭐뭐 하는 게 어때? 우리 정말 많이 나왔던 제안의 표현이고요. Eat out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거지 외식을 하러 가는 게 어떨까? For dinner. 야, 우리 그냥 저녁 식사는 외식하는 게 어떨까? 이런 뜻이 되겠죠.
2: That's a good idea. Which restaurant do you want to go to?
0: 그 좋은 생각이다. Which restaurant do you want to go to? 너는 어떤 식당을 가고 싶니? 그랬더니 빈칸.
1: How about that new Chinese restaurant we went to last weekend?
0: How about? 자, 좀 전에 what about 봤는데요. 그것과 같은 표현으로 how about도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안을 하는 뜻이 되겠고요. How about the new Chinese restaurant? 그랬으니까 야, 그 새로운 중식당 어떠니? 라는 뜻입니다. We went to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우리가 갔었던 이런 뜻이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2: I don't want to go there again.
0: I don't want to go there again. 그랬죠? 자, 빈칸은 want to인데요. 우리 트 발음은 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want to라고 들렸습니다. 나 거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자, 그랬더니 남자의 마지막 말이었죠.
1: Why? The food was great.
0: Why? The food was great. 왜? 야, 음식 괜찮았는데? 라고 하고 여자의 응답을 골라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why라고 물었기 때문에 여자가 왜 식당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답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I'm not hungry now. 내가 지금 배가 안 고파 이거랑 아, 나 그 식당 다시는 가기 싫어. 요거랑은 좀 맞지 않고요. 이번에 I agree. 음식이 맛있었던 건 동의하는데 But the waiters were not kind at all. 야, 근데 거기 웨이터들이 전혀 친절하지가 않았잖아. 이거 괜찮네요. 그쵸? 2번 정답인 것 같고 3번은 Because it's too hot outside. 밖에 너무 더운 거랑 거기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거랑은 상관이 없겠죠? 4번에 I know, but the music was so good. 음악이 정말 괜찮았어. 그러면 다시 가고 싶어야지. 자, 마지막에 because I'll pay for dinner. 내가 저녁을 쏠 거니까 이것도 적절한 응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응답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 I agree, but the waiters were not kind at all.
0: Well, not kind at all. at all 이렇게 들리네요. 자, 정답 2번이었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투보 정사의 여섯 번째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앞에가 this, D-I-S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접두어가 붙었을 때는 또 어떤 의미인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이 this가 붙잖아. 그러면 얘는 부정, not의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떨어져서 무언가 분리된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disagree.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봤죠? 좀 전에 우리 선택지에서도 I agre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agree는 동의하다인데요. 이 단어 앞에 this를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즉, 동의하지 않는다. disagree, 동의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돼요. 보통 전치사랑 많이 쓰이게 되는데 but disagree with you, 너에게 동의하지 않아 라든지 but disagree about 또는 disagree on something 그래서 무언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활용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고 this pose인데요. 이때 이번에 this는 낫의 의미 말고 두 번째 떨어져서 무엇무엇과 분리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pose 하게 되면 무언가를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this pose는 물건을 멀리 다른 곳에 두는 거.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걸 얘기합니다. 즉 this pose 배치하다 배열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멀리 진짜 안 보이는 곳에 두어버리다 라는 느낌으로 처분하다, 없애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dispose, 물건을 배치하다 또는 아예 처분하다, 없애다 두 가지 뜻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이번엔 display. 자, 이때 play는 여러분 뭐 play 하면 놀다 라는 뜻도 있겠지만 애기들이 장난감 같은 걸 여기저기 펼쳐놓는 걸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isplay, 여기저기 말 그대로 펼쳐놓다, 전시하다, 진열하다 또는 보이다, 표현하다 display라는 뜻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this가 붙었을 때 반대말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어디 어디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는 느낌 두 가지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투부정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와 그리고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을 말합니다.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일단 문제를 먼저 볼까요? A와 C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동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은 my mom 동사 자리고요. My dad, 이게 목적어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ook some food for dinner. 자, 두 번째는 my teacher, 목적어 me,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번에는 투부정사를 취하고 있고요. To think positively about my life. 자, 마지막은 she, 목적어 them. 자, 그리고 이번에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clean the windows 라고 해서 투부정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 출제자 의도가 뭔지 알겠다. 하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 나머지 두 개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를 고르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잘 보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에 5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배웠던 동사들이니까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정답이 맞는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우리 그러면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들과 그리고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5형식의 동사를 말하는데 5형식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요 자리를 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왼쪽에 있는 동사들은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사들은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만을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들인 거지. 그치? 자, 먼저 왼쪽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를 보면 want, tell, ask, allow, advise, expect, order, 그리고 help이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목적어가 투하기를 원하다. 목적어에게 투하라고 말하다. 요청하다. 허락하다. 조언하다. 그리고 목적어가 투할 것을 예상하다 혹은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부정사의 이미 특징 앞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는 것,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let make happen은 우리 요거 공통점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거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사역동사라는 건 일명 시키는 동사. 그래서 목적어에게 뭐뭐 할 것을 시키다 또는 허락하다라는 뜻인데 얘네들이 좀 예외적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만 가지니까 투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지금 형광펜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둘다 들어가 있는 동사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help 동사인데요. 얘는 보이는 것처럼 이 자리에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을 둘다 목적격보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니 꼭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적어가 투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My dad told me to clean my room. 우리 아빠는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뜻인데, 자, 동사 보고 푸는 거예요. 동사가 tell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원형이 아니라, 그리고 ing도 안 되죠? 투부정사만. 자, 두 번째는 my dad made me clean my room. 자, 똑같은 구조인데 얘는 지금 동사 원형을 쓰고 있죠. 누구 때문이다? 그렇지. 바로 동사 때문이다. 그래서 make 동사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to 안 되고 ing 안 되고 이번엔 원형만 되더라. 아빠는 나에게 방을 청소하게 시키셨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my dad helped me to clean 또는 clean my room. 그래서 방을 청소하는 걸 도와주셨다라는 문장인데, to도 되고, 원형도 되고, 둘다 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와서 정답을 찾아보죠. 자, 첫 번째는 my mom, my dad, cook some food for dinner. 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투부정사니까 안 되고요. 얘도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였죠. 자, 3번은 let 사역동사라서 얘는 가능합니다. 4번은 head도 사역동사라서 얘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My teacher, me. To think positively. 자, 여기에서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였습니다. 그쵸? 자, 선택지를 보니까 tell 동사 괜찮죠? 요거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거 맞고요. 원투도 가능합니다. 얘도 투부정사만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C번을 확인해 볼까요? She to clean. 자, 얘도 투부정사만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였는데요. 자, 선택지 보니까 head는 동사 원형만 취하는 사역동사였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역시나 told가 나오면서 얘도 투부정사만을 목적격보로 취하는 동사였어요. 정답은 4번인 것 같네. 그치? 첫 번째에서는 My mom had my dad cook some food for dinner. 우리 엄마는 아빠가 저녁 식사로 요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 My teacher wanted me to think positively about my life. 우리 선생님은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셨다. 마지막엔 She told them to clean the windows. 그녀는 그들에게 창문을 닦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도 뭐, let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네. 얘는 동사 원형만 가능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출제 포인트인데요.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를 둘다 목적격보로 가지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동사 종류를 보세요.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보다, 듣다, 느끼다. 어디서 많이 봤던 동사들이죠? 그렇죠. 지각 동사의 종류들이었고. 자, 지각 동사는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과 ing 형태가 둘다 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my dad saw me clean 또는 cleaning my room 두개다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어법상 틀린 부분을 문장의 개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은 I told my sister to set the table 이죠? 나는 나의 동생에게 상을 차리라고 말했다. 자, B번은 The doctor advised me to quit smoking. 마찬가지로 advise도 to만 되죠.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경고하셨다. C번은 Mark is watching the birds. 자, 요거 지각 동사죠. 방금 봤죠? 투부정사는 안 되고 원형이나 ing 가능합니다.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고 있었다.

mom made me to do the dishes. 자, make는 사역 동사니까 이번에는 동사 원형만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에 he helped the old lady move the boxes. 자, help 동사는 원형도 되고 to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다 틀렸어요. 마지막만 맞으니 정답은 네 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투표 정사를 이용한 구문들 아주 중요한 내용 남아있으니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꼭 함께해 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해 볼게요. 짜잔! 자, 이게 뭐죠? 그렇죠. 이렇게 노랗고 환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고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죠. Mercury, Venus, Mars, Earth, 우리 지구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러한 태양계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Solar System, Solar System, 바로 태양계라는 뜻인데요. 자, 이 Solar에서 이런 Sol이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 원래 라틴어로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자, 태양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ol이 들어간 Solo라든지 혼자의 혹은 Solitude처럼 고독함, 외로움처럼 뭔가 쏠이 들어가면 하나와 관련된 거구나. 아, 이 원래는 이 쏠이 태양이란 뜻이구나라고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lar라고 하면 형용사로 태양에란 뜻이고요. 태양이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system, solar system 바로 태양계입니다. The earth는 지구를 뜻하고요. 앞에 정관사 더 없이 그냥 소문자 E로 시작해서 Earth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런 땅의 의미도 있습니다. Circle. Circle는 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다음 표현. Be made of라는 것은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be made of라고 하면 주로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것들로 구성될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고요. Spin은 돌다예요. 돌다. 그리고 spinning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회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Bright는 밝은이라는 형용사죠. 자, 우리 앞에 보았었던 여러 개의 행성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될지 우리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There are eight planets in our solar system. The Earth is one of the eight planets. It moves in a circle around the sun. The sun is very big. It takes 365 days for the Earth to go around the sun once. The Earth gets light and heat from the sun. The Earth is very small and is made of air, water, and land. It also has a round shape and spins around all the time. This spinning makes us see day and night. It is bright during the day, and it is dark at night.
0: 리딩 클리어 시간입니다. 자, 뭔가 여러 행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첫 문장부터 볼게요. There are eight planets in our solar system. 자, planets은 행성이라는 뜻이고요. 여덟 개의 행성들이

있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이런 태양계에 8개의 행성이 있답니다. The Earth is one of the eight planets. 지구는요, 8개 행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It moves in a circle around the sun. 자, 여기서 이지 가리키는 것은 그렇죠.

It takes 365 days for the earth to go around the sun once. 자, 여기서 보면요. 365일이 걸린답니다. 자, 누가요? 맞아요. For the earth. 이 지구가 to go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을 도는 데에 365일이 걸린대요. 자, 여기서 once라고 하면 부사로 한 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 주위를 한 번 돌려면 365일이 걸린대요. The earth gets light and heat from the sun. 지구는요, 빛과 열을 태양으로부터 얻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The earth is very small and is made of air.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자, 지구는요, 아주 작아요. 그리고 공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물과 역시 land, 어떤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t also has a round shape. 계속해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맞아요. The earth가 되겠죠. 자, 지구는 또한 뭘 가지고 있어요? Round shape,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And spins. 자, 우리 spin이 돌다였죠? 어디를 도냐면 around all the time. 맞아요. Spins around all the time이라고 하면은 지구는 항상 이렇게 돕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태양계 중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는 지구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This spinning. 자, 문맥상 this spinning은 우리 지구가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돌고 있죠. 이런 거 우리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것은 makes us see day and night. 자, 원래 day가 날이란 뜻도 있지만 낮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ay and night라고 하면 낮과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회전은 우리로 하여금 낮과 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It is bright during the day. 자, 이것은 밝아요. 자, 문맥상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The day. The day는 낮이니까요. 낮 동안에는 it is bright, 밝고요. And it is dark at night. 밤에는 어둡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주변으로도 이렇게 365일이 걸려서 돌지만 지구 자체도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밤과 낮이 있는 거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true or false 문제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번,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Is it true or false? 자,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공전하죠. 정답은 당연히 true입니다. 2번, the earth is one of the nine planets. 자, nine planets는 아홉 개의 행성이란 뜻이잖아요. 자, 우리 아까 태양계가 몇 개라고 얘기했죠? 이 행성이? 그렇죠. Eight. 앞에 우리 첫 문장에서 우리 지구는 이러한 여덟 개의 행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it's not nine planets, right? 정답은 false예요. 3번. The earth gets light from the sun. 우리 지구는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얻어요. 그렇죠. 정답은 당연히 true, 사실이고요. 4번 볼게요. The sun is very small. 자, what about this statement? 자, 이건 어때요? 태양이 아주 작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우리 여기 그림에서부터 단서가 있었어요. 자, 다른 행성들은 이런 크기인데 태양만 유독 엄청 크죠. 그래서 태양은요, very big, 아주 큽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4번은 틀린 거다, false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뭐는 작다? 태양에 비해서 the earth is very small 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로 만든 부분이었어요. 자, 우리 이어서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this란 단어가 있고요, spinning란 단어가 있고요, makes us see. 자, 얘들아, 이 문장 어때?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천천히 읽어볼게요. This spinning makes us see day and night. 자꾸 s 소리가 많이 나죠? 맞아요. S의 발음 s인데 유독 지금 이 단어들이 this spinning makes us see 라고 해서 s 사운드가 많아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보았어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부분 연음으로 자, this spinning도 빠르게 하다 보면 this spinning, 마치 이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this spinning makes us see.

0: 자궁도 이렇게 연음 처리를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us, see가 아니라 us, see, us, see, us, see. This spinning makes us see day and night. 다시 This spinning makes us see day and night. 자, 정말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 우리 원어민 소리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1: This spinning makes us see day and night.
0: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 부분에 유의해서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태양계 중에 하나인 The Earth에 대해서 잠깐 봤었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Mars. 자, Mars는 화성이죠. 자, 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Mars is the planet with the most surface exploration among all planets in the solar system. 자, 선생님이 화성을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지구를 제외한 이러한 태양계에서 가장 많이 이런 표면 탐사가 이루어진 행성이 바로 화성이래요. 자, 그래서 it can be viewed from Earth with the naked eye.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서요. naked eye라고 하면은 육안이라는 뜻입니다. 육안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행성이 Mars이죠. 지구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담고 있고요. 이 화성의 이러한 표면은 딱딱한 돌로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러한 것을 방점에 두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색깔을 보니까 무슨 색이에요? Mars 색깔이? 그렇죠.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이러한 별명이 reddish planet, 뭔가 붉은 빛을 띠는 그런 행성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자, 이 부분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grammar clear로 또 어법 정리해봐야죠. 자, 1번부터 문제 볼게요. 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로 내보았어요. 자, 일단 A번의 it 자리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it 또 여기에 보이죠. 자, 세 번째 C는 네, 바로 이 문장에 있었었는데 it also has a round shape, it has a round shape 이라는 이런 문장에서 it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들은 다 공통된 단어처럼 보이는데 쓰임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 그걸 찾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A번 문장 앞에서는 바로 우리 글의 가장 도입부였었죠. The Earth is one of the eight planets. 지구는 8개 행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It moves in a circle around the sun. 자, 여기에서 i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it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앞에 있는 명사를 또 쓰고 싶을 때 이 경우에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이와 같은 it을 써서 대명사로도 쓸 수 있죠. 자, 이때 it의 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의 형태로 단수의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it을 쓸 수도 있고요. 실은 두 번째로의 it은 무언가 형식적으로 쓰이는, 다시 말해 해석이 크게 되지 않는 형식적인 형태의 it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it은요.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선생님 쉽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의 it은 뭐 같아요? 이거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It moves in a circle around the sun.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둥그런 이런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대요. 어느 주변을? 아, 이러한 태양의 주변을 움직인대요. 자, 문맥상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그렇죠. 앞에 있는 the earth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두고 원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it은요. The Earth를 가리키는 대명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Earth의 수는 단수, 복수? 그렇죠. The Earth,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형태의 대명사가 맞게 잘 쓰였네요.

자, 이제 B번 가볼게요. B번에서 It takes 365 days for the earth to go around the sun once.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걸립니다. 365일이 걸립니다. For the earth, 지구로 하여금 태양을 한 번 돌 때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실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요. takes,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누구로 하여금 for the earth라는 아이가 있고 뒤에 투부 정사, 다시 말해서 take 뒤에 어떤 시간의 형태가 나올 때는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요. 바로 빈칭 주어입니다. 여기서 지금 거리에 쓰이는 its로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얼마 얼마가 걸리다 라고 해서 거리가 아니라 어떤 시간에 걸릴 때 어떤 시간이 걸리다 라고도 쓰일 때 이렇게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크게 되지 않는 아이고요. 예를 들어서 30분이 걸렸다. 여기 오는 데까지 30분 걸렸다 라고 하면은 그렇죠. It took 30 minutes to be her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여기서 it은 뭐다? 비인칭 주어다 라는 겁니다. 자, C번 볼게요. The earth is very small and is made of air, water, and land. 아, 지구는요, 매우 작아요. 그런데 공기와 물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번 뒤에, it also has a round shape. 이것은 또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spins around, 항상 회전하고 있어요. 항상 회전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죠? 이렇게 혼자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은 뭐의 성질? 그렇죠. 지구의 성질이기 때문에 역시 이 문장 앞에 나와 있는 주어 the earth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해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계속해서 이시 가리켰던 건 앞에 나와 있는 the earth,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A, B, C 중에서 A와 C는 모두 대명사로서 쓰였지만 앞에 있었던 그 It takes 365 days for the earth to go에 나와 있었던 여기에서의 it은요. 어떠어떠한 시간이 걸리다, 거리가 얼마이다. 뭔가 날씨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날짜 이야기를 할 때 별 의미 없이 쓰이는 it 있죠.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았고요. 지난 시간 voice quiz 정답 확인해 볼게요. Some of B가 주어일 경우 동사의 수는 B에 맞춘다. 맞아요. 원래 주어가 명사 덩어리, 명사 하나 혹은 명사 덩어리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some of B, 뭔가 전치사 of가 등장을 해서 A of B의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수를 앞에 있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A에다가 맞추지만 매우 특이하게 이 A에다가 하는 부분이 뭔가 어떠한 것의 부분, 일부분, 대부분이라는 말로 해석이 될 경우 혹은 분수 혹은 어떤 퍼센트가 나올 경우에는 B에다가 수의 일치를 시키는 게 규칙이다라고 했죠. 자, 일종의 예외이기 때문에 자, 예외는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부분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some of B가 주어로 나올 경우에는 동사의 수는 B에 맞춘다. 바로 정답입니다. 네, 오죠. 정답은 옵니다. 자, 오늘의 OS 코스는 이거예요. 자, it이라는 것은 뜻이 없는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석이 뚜렷하게 되지 않는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태양계를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태양계 The Solar System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Earth, 지구에 대해서 보았었고 뭔가 Mars, 화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Hello! My name is Kevin 선생님. Alright, 오늘도요, 재미있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expression 표현들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1: Kevin, did you prepare everything I asked for?
2: Everything is in order, ma'am.
1: Great. I will be your special chef today. I will make you delicious pasta. The name of the pasta is...
3: Pongole pasta.
1: Uh-huh. Assistant Kevin, could you boil some water and cook the pasta?
3: Yes, chef.
1: Could you chop the prepared ingredients?
3: Yes, chef.
1: Okay, pour the sauce and fry together.
3: Yes, chef.
1: Please put the food on a plate.
3: Yes, chef.
1: The pasta is complete. Enjoy, Kevin.
3: Something seems wrong here. Why am I so tired?
1: I don't know.
3: 나만 시키는 거야.
0: Alright.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잘 봤어요. 이제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뭔가 요리를 준비하는 것 같은 케빈. 자, 이때 크리스틴이 얘기를 겁니다. 케빈, did you prepare everything I asked for? 케빈, 내가 준비하라는 거 다 준비했니? 그러자 케빈이 Everything is in order, ma'am. 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Everything is in order. 모든 게 다 제자리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Everything is in order.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Great. I'll be your special chef today. 내가 오늘 너의 special chef가 되어줄게. I'll make you delicious pasta. 나는 오늘 너에게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줄 거야. The name of the pasta is... 이름하여 이 파스타의 이름은... 자, 그 전에 여러분 스파게티 그리고 파스타 차이점이 뭘까요? 파스타는요, 이탈리아 대표 국수 요리고요. 스파게티는요, 파스타를 만드는 면의 한 종류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스파게티, 파스타, 다릅니다. 자, 파스타를 요리할 수 있는 스파게티, 펜네, 마카로니 등 다양한 면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외워두세요. 자, 크리스틴이 아까 파스타 이름은 이라고 하자. 케빈이 멋있게
3: 예, 봉골레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0: 느낌이네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Assistant Kevin, Kevin 조수. Could you boil some water and cook the pasta? 물 좀 끓인 뒤에 파스타를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케빈이 Yes, chef.
3: Yes, chef.
0: Could you chop the prepared ingredient? 준비된 재료들을 썰어줄 수 있나요?
3: Yes, chef.

0: Okay. Pour the sauce and fry it together. 자, 이제 소스를 부은 다음에 썰은 재료들과 함께 섞어주세요.
1: Yes, chef.
0: 'Please put the food on the plate. 자, 이제 음식을 접시 위에 올려주세요.
1: Yes, yes, chef.
0: The pasta is complete. Enjoy, Kevin. 파스타는 이제 완성됐습니다. 케빈, 이제 즐기세요.
1: Something seems wrong here. 아, 여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Why am I so tired? 아,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0: I don't know. 내가 뭘 알아?
1: 아, 진짜 너무하네. 아, 파스타 만들어준다고 했으면서 만들어주지도 않고. 아, 내가 다 만들었잖아. 예, 여기 1번 테이블 봉골레 파스타 빨리빨리 안 갖고.
0: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저도 아주 재밌게 카툰을 봤습니다. 자, 이제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2: Hello,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3: Hi, Jamie. How are you?
2: I'm doing great. How about you, Kevin?
0: I'm doing great, too. 혹시 오늘 핵심 표현 알려줄 수 있나요?
2: Of course. Everything is in order, sir.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Everything is in order. 모든 게 다 제자리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쓰는 핵심 표현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2: Everything is in order.
0: 따라해볼까요?
2: Everything is in order.
0: Very good. 자, 유사 표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It's all ready.
0: 그렇죠. 따라해볼까요?
2: It's all ready.
0: One more time. 그렇죠. 자, 또 다른 유사 표현이 있다고요?
2: Everything is all set.
0: 그렇죠.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Everything is all set. 따라해볼까요? Everything is all set.
2: Everything is all set.
0: One more time.
2: Everything is all set.
0: 그렇죠. 자, everything is in order.
2: Everything is in order.
0: It's all ready.
2: It's all ready.
0: 그리고 everything is all set.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카툰 보러 가볼게요. Let's go, go, go!
4: Kevin, did you prepare everything I asked for?
1: Everything is in order, ma'am.
4: Great! I will be your special chef today. I will make you delicious pasta. The name of the pasta is...
1: 봉골레 파스타.
4: Uh-huh! Assistant Kevin, could you boil some water and cook the pasta?
1: Yes, chef.
4: Could you chop the prepared ingredients?
1: Yes, chef.
4: Okay, pour the sauce and fry together.
1: Yes, chef.
4: Please put the food on a plate.
1: Yes, chef.
4: The pasta is complete. Enjoy, Kevin.
1: Something seems wrong here. Why am I so tired?
4: I don't know.
1: 나만 시키는 거야.
0: 네, 여러분 오늘의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어머님도 정말 재밌게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영어가 부쩍 더 느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 Everything is in order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Everything is in order.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맷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안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올 겁니다. 어떤 표현인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Can you ask Tom if he can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너 탐한테 집에 오는 길에 상점 좀 들려달라고 부탁해 줄 수 있을까? Of course! Is it close enough to go on foot? 당연하지. 거기가 걸어서 갈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가? Yes! It's only 2 minutes away from our house on foot. 맞아. 우리 집에서 걸어서 딱 2분밖에 안 걸려. 2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store가 있다니. 어떤 store인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친구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On the way home과 on foot인데요. 이 두 표현 다 정말 교과서만큼이나 듣기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자, 일단 on의 그림은 기억이 나죠? 착붙 혹은 계속이라는 그림인데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보죠. 자, 요거는요. On the way home. The way라고 하면은 길 혹은 방법이라는 뜻이고 home은 집이니까요. 집의 길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on이 붙는 이유는요. 자, 우리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바닥에, 도로에 착 붙어서 이렇게 계속 걸어가죠.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간다, 그죠? 계속 착 붙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 도로에 착 붙어서 계속 집으로 가는 길. 요런 뜻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On the way home을 집에 오는 길에, 가는 길에 뭐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오는, 가는에 대한 구분이 한국어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데요. 우리나라만은 살펴보면 집에 오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를 자유롭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해석을 둘 다 넣어놨습니다. 어쨌건 집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Tom이 그 상점에, 집에 오는 길에 들릴 수 있는지 물어봐 줄 수 있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 on the way home을요. The way 대신에 너의 소유격을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소유격 이전의 문장부터 해석을 해주면요. Can you drop it off? 이것 좀 두고 와줄 수 있냐?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이것 좀 drop, 놓고 와줄 수 있냐라는 뜻이에요. 뭔가 뭐 맡길 게 있나 보죠. 그래서 거기다 좀 맡겨놓고 두고 와줄 수 있니? 라는 뜻인데 이 on the way home을요. you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on your way home. 너가 집에 오는 길이니까 이렇게 소유격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서도 on the way home 대신에 on his way home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앞에 주어가 he이기 때문이에요.

0: 요거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The way를 쓰건 뭐 your way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쓰건 뜻은 아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 걸어서에 해당하는 on foot입니다. 걸어서. 요것도 약간 공한 거지. 발로 뭔가 도로에 착붙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계속 밟으면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걸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선생님이 걷고 있지만 행동이 계속 이어지죠. 이거 한 번만 한다고 이거 걷다고 안 하잖아. 걸으려면 적어도 발을 몇 번은 이렇게 굴러야지.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라는 걸 on foot이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 걸어서 갈 정도로 충분히 가깝냐라는 뜻이었고요. 자, 요것도 똑같이 아까 같은 다이얼로그에 나왔죠. 집에서 걸어서 2분 거리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두 가지 표현을 봤는데요.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길 혹은 집에 가는 길에 요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하고, on foot 같은 경우는 걸어서 라는 뜻입니다. 자, 요 걸어서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by walk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원어민들이 on foot 말고 by walk는 조금 어색한데? 라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원어민 검수를 받으면서 체크를 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by walk 대신에 on foot을 훨씬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를 이어서 풀어봅니다. 1번 갈게요. 나 집에 가는 길이야. 자, 요 표현. 하나는 the를 쓰고 하나는 소유격을 써볼게요. 그쵸. 첫 번째는 그냥 on the way home이라고 쓸 수도 있고 I'm on my way home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둘다 뜻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 뜻이고요. 두 문장 다 읽어보죠. I'm on the way home. I'm on the way home. I'm on my way home. I'm on my way home.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나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났다. 자, 집에 가는 길, 집에 가는 길에 이 표현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On the way hom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요것도 on my way home 해도 됩니다. 당연히 돼요. On the way home을 일단은 넣어놨고요. 요 bump into 기억나나요? 배웠었죠? 우연히 탕! 하고 우리 범퍼카 탕! 마주치는 그 그림이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I bumped into a friend on the way home from school. I bumped into a friend on the way home from school. 좋아요.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넌 거기 걸어서 갈수 있어. 그 정도로 꽤나 가까운 거리에 뭔가가 있을 때할 만한 말이죠.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on foot, 뭐 at foot 이런 거안 돼요. 뭐 by foot 어색합니다. on foot 가능하고요. 같이 읽어보죠. You can get there on foot. You can get there on foot.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보죠. 우리가 택시를 탈수 있는 건 아는데 난 걸어서 가는 게 낫겠어. 일단 걸어서라는 표현 뚜벅뚜벅 발을 사용해서 계속 그쵸 on foot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I'd rather 요게 would rather 뭐뭐 하는 게더 낫겠다 라는 뜻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know we can take a taxi, but I'd rather go on foot. I know we can take a taxi, but I'd rather go on foot.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여러분들,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Can you ask Tom if he can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Of course. Is it close enough to go on foot? Yes, it's only 2 minutes away from our house on foot.
0: 자, 요렇게 오늘 on 사용해서 또두 가지 표현 봤다. 그쵸? 자, 일단은 우리 걸어서에 해당하던 on foot이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이렇게 쭉쭉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고요. 자, 걸어서 우리 집에 간다는 거 생각하면 그쵸. On the way home이었습니다. On the way home, 요 the 자리에 소유격을 넣어서 on your way home, on my way home, on his way home, on her way home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고도 가르쳐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0: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Eyes. E-Y-E-S. Eyes. Eyes. Nose. N-O-S-E. Nose. Nose. Ear. E-A-R. Ear. Ear.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face, 얼굴이에요. 자, 우리 얼굴에 여러 것들이 있는데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eyes, 눈이에요.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커다란 눈이 있죠? 눈이 한쪽이면 eye, 두 개면 eyes 하고 이렇게 s가 붙어요. 이렇게 크게 눈 떠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단어는 nose, 코예요. 우리가 코로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아주 소중한 코, nose. 그 다음은 ear, 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한쪽이면 ear, 두쪽이면 ears. Very good.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발음과 강세 알아볼 시간 가져볼게요. 눈, eyes. 친구들, 눈이 두 개면 eyes 하고 끝에 s가 붙고요. 하나면 eye, 눈, eyes. 코, nose, nose. 귀, ear, ear. Great job, everyone. 잘했어요.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Eyes, eyes. Nose, nose. Ear, ear.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She has brown eyes. 그녀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 아까 배운 눈, eyes가 있죠? 눈 두 개면 뒤에 s 붙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요? She has brown eyes. Excellent. Let's move on. The elephant has a long nose. 코끼리는 긴 코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동물원에서 코끼리 본 적 있죠? A very long nose. Okay, let's try it again. The elephant has a long nose. Good job. Okay, our next sentence. We hear...

0: With our ears,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들어. 친구들, 아까 귀는 영어로 ear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귀가 두개 있으니까 ears 하고 끝에 s가 나와요. 이제 같이 따라해 보세요. We hear with our ears.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1: Mouth. M-O-U-T-H. Mouth. Mouth. Cheek. C-H-E-E-K. Cheek. Cheek. Lip. L-I-P. Lip, lip.
0: 다음 단어는요, mouth, 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항상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입, mouth. 그 다음은 cheek, 볼이에요. 친구들, 아기 볼본적 있나요? 아주 부드럽고 통통하잖아요. cheek. 그 다음은 lip, 입술이에요. 우리 모두는 red lip를 가지고 있죠. 빨간 입술. 그럼 우리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 가져봐요. 입, mouth, mouth. 볼, cheek, cheek. 입술, lip, lip. Excellent.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Mouth, mouth, cheek, cheek, lip, lip.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보는 시간 가져봐요. We speak with our mouth. 우리는 입으로 말해요. 아까 나온 입 보이죠? mouth.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We speak with our mouth. Great job. Let's move on. The baby's cheeks are very soft. 아기의 볼이 아주 부드러워. 상상만 해도 아주 부드럽죠? 이렇게 만지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e baby's cheeks are very soft. Perfect. 너무 잘했어요. This is our final sentence. We all have red lips. 우리는 모두 빨간 입술을 가지고 있어. Red lips. 빨간 입술. Don't forget.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We all have red lips.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1: Eyes, eyes, nose, nose, ear, ear, mouth, mouth, cheek, cheek, lip. Lip.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한 것처럼 영어 단어를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Great job, everyone. Have a nice day.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여러분, 오늘 수업 또 다시 보고 싶으면 밑에 있는 것처럼 www.abse.co.kr 또는 모바일 앱 통해서 다시 볼수 있어요.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everyone. Have a good day.

0: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볼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의 과거형을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She blank at home yesterday.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우리 오늘 공부하고 나서 미션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동사의 현재형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죠? 뭐뭐이다, 뭐뭐하다,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동사의 과거형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뭐이었다, 뭐뭐했다, 혹은 어떠한 상태였다, 어디어디에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과거 주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동사의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am, is, are.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동사의 과거형은 형태가 두 가지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was 또는 were 이렇게 두 가지 형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현재형과 마찬가지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를 다르게 쓰는데요. 주어가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는 나죠. 주어가 I일 때 현재형으로는 am을 썼는데요. 비동사의 과거형일 때는 was를 써줍니다. 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 하나일 때, he, she, it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현재형 is를 썼는데요. 과거형일 때는 마찬가지로 was를 적어줍니다. 즉, 1, 3인칭 단수 주어에는 비동사 과거형 was를 쓴다. 다음으로 2인칭 단수나 1, 2, 3인칭 복수 주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동사 현재형 are을 쓴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비동사 과거형일 때는 were 이렇게 형태가 바뀝니다. 자, 그러니 1인칭, 3인칭 단수 주어에는 was, 2인칭 단수나 1, 2, 3인칭 복수 주어에는 were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팁이 있는데요.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어제는 과거죠. 영어로는 yesterday라고 합니다. 또, last. last week이라고 하면 지난주. last month라고 하면 지난달. 그래서 지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last가 붙는 시간 표현이 있고요. 또, ago, ago, 2 hours ago, 2시간 전에, 3 days ago, 3일 전에, 뭐뭐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ago가 있습니다. At that time, 그때라는 뜻으로 역시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시간 부사구가 쓰인다면 과거 시제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다음 빈칸에 비동사의 과거형을 알맞은 형태로 적어주세요. 1번. I blank tired yesterday. 나는 어제. 어제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가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 I에 맞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적어줄 거예요. I는 1인칭 단수니까 was를 써줘야 되죠. I was tired yesterday. 나는 어제 피곤했다. 2번. They blank at the gym an hour ago. 이번에는 on hour ago, 한 시간 전에라고 하는 시간 부사구가 보입니다. 그들은 한 시간 전에 체육관에 있었다. 과거의 일이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적어줄 거예요. 주어가 they, 3인칭 복수니까 were 적어줘야겠죠? They were at the gym an hour ago. 다음 3번입니다. Chris blank in Seoul last week. 자, 이번에는 last week이라고 해서 지난주 시간 부사구가 나왔네요. Chris는 지난주에 서울에 있었다. Chris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 주어니까요. 비동사 과거형은 wa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Chris was in Seoul last week. 자,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yesterday 혹은 부사구 an hour ago, last week 같이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비동사 과거형의 역할과 쓰임은 어떻게 될까요? 비동사 현재형과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명사구, 형용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올수 있어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구가 오면 뭐뭐이었다라고 해석해줘요. 그래서 She was a singer at the time. 그녀는 그때 가수였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구가 오면요. 뭐뭐 했다.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We were busy with the project yesterday. 우리는 어제 그 프로젝트로 바빴다. 바쁜 상태였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오면 어디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My family was in Paris last month. 우리 가족은 지난달 파리에 있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He was my homeroom teacher last year. 일단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하고 last year, 지난해, 작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 was라고 잘 써줬네요. 그런데 비동사 뒤를 봤더니 my homeroom teacher, 명사구가 보입니다. 내 담임 선생님.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뭐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작년에 나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 was my homeroom teacher last year. 그는 작년에 나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다음 2번 풀어볼게요. Tom and Sarah were sick yesterday. Tom과 Sarah는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쓰였기 때문에 were 비동사 과거형 적어줬어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는 sick, 아픈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뭐 했다,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m과 Sarah는 어제 아팠다. Tom과 Sarah는 어제 아팠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다음 3번. She was in the movie theater 2 hours ago. 2 hours ago, 2시간 전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가 쓰였죠.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 was가 잘 쓰였습니다. 그 뒤에를 봤더니 in the movie theater,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디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녀는 2시간 전에 영화관에 있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이에요. She was in the movie theater 2 hours ago. 그녀는 2시간 전에 영화관에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의 과거형을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She blank at home yesterday. 그녀는 어제 집에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어제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yesterday가 보이고요. 주어는 she,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입니다. 이럴 때는 비동사 과거형 was를 쓰기로 했죠. She was at home yesterday. 그녀는 어제 집에 있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모두 학습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의문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러 간 건?
3: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2: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 버스 온다.

배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3강이고요. 오늘은 어떤 중요한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바로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지칭하는 각기 다른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 아기, 아이, 청소년, 어른과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오늘은 나이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람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배우게 될 단어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왼쪽에는 어린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였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죠. 학교를 다니고요. 또 오른쪽을 보면요. 조금 더 성장해서 어른 혹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표현들을 쓰게 되는지 우리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child. child. 우리 친구들, 이 단어에 이렇게 ch가 붙어 있으면 거의 항상 ch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child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child 하면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child. C-H-I-L-D 읽을 때는 child. 자, 그런데 이 child의 복수 형태는요. children입니다.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hildren. 얘는요. 아이는 child. 발음이 조금 다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That child is very polite 라고 하였어요. 저 아이는 매우 예의 바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child는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 텐데요. 이 child는 정말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식이라는 의미의 아이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가 이 경우가 그렇죠. My child is 8 years old 라고 하면 나의 아이는 8살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teenager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얘 어떻게 읽어요? teenager.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teenager. 같이 발음해 볼까요? teenager. 네, teenager는요, 10대의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teen이라는 건 우리 13, 14 할 때 그 teen이거든요. 그 자체로 10대라는 의미예요. 그 뒤에 ag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age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er은요, 뭐뭐 한 사람이에요. 합쳐보면요, 10대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대의 청소년이라고 할 때 우리 teenage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teenager 정확한 스펠링으로 같이 써봐요. 자, T, E, E, N, A, G, E,

하나 더. Many teenagers use social media today 라고 하였는데요. 자, many teenagers,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날 무엇을 사용해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SNS라고 흔히 말하는 이 표현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소셜 미디어가 정확하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adult, 어른 성인입니다. adult 하면 어른 성인인데요. 자,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발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쌤이 방금 발음했던 것처럼 adult 하셔도 되고요. 앞에 강세를 두어서 adult, adult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확한 스펠링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adult, A-D-U-L-T, adult. 자, 스펠링 바로 외워주셨나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I want to be a good adult. 나는 좋은 adult가 되고 싶다. 나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Act like an adult. Act like an adult. 여러분, act는요, 행동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또 like는 무엇처럼, 무엇처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ct like 누구누구 하면 누구처럼 행동해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act like an adult, 어른답게, 좀 어른처럼 행동을 해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child, teenager, adult 외에도 다양한 사람 나이 영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딱 네 개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나이를 불문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 person, person 혹시 몰랐다면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이 사람들 여러 명을 말할 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person의 복수형 people, people. 네, 얘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 age가 있어요. age는 나이뿐만 아니라 나이 들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young, old인데요. 둘은 반대말이죠. young은 나이가 어린 혹은 젊은이라는 의미고요. 또 old는 나이 먹은, 늙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young people 하면 젊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old people 하면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 이렇게도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표현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 영어로 뭐라고 하죠? child라고 합니다. child. 또 두 번째 영단어 같이 말해 볼까요? 자, 청소년 영어로 teenager, teenager.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어른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나 성인은 우리 adult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영단어와 오늘 쌤이 추가로 보여드렸던 그 영단어들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오늘은 저희가 직접 영어 일기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오늘 수업도 역시 우리의 친구 제임스와 함께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제임스가 어떤 일기를 써왔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We will be going to Hawaii.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I hope I see cool fish. I'm excited.
0: 그래서 오늘 수업의 테마는 바로 My Vacation, 휴가입니다. 제임스는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를 간대요. 너무 부러운데요. 그럼 제임스의 휴가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영어 단어, vocabulary, 영어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서 go on vacation은 휴가를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우리 가족은 휴가를 갈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자, 첫 번째 문장이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We will be going to Hawaii. 여기서 will, 뭐뭐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단어죠. We will be going to 할 셈이다 라는 단어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와이에 갈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We will be going to Hawaii. We will be going to Hawaii.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여기서 plan은 계획이란 단어죠. 그래서 plan on, 무언 무엇을 할 계획이다, 할 예정이다 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러면 ocean은 당연히 바다죠. 그래서 나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계획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I hope I see cool fish. I hope I see cool fish. 여기서 hope는 바라다, 희망하다, 원하다 라는 동사죠. I hope, 뭘 희망했을까요? Cool fish, 멋진 물고기를 보는 거를 희망하죠. 그래서 나는 멋진 물고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hope I see cool fish. I hope I see cool fish. 이렇게 문장이 되죠?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I'm excited. 제임스의 기분이죠? 아, 신난다 라는 표현이에요. I'm excited. 이렇게 일기가 끝나네요. 자, 그럼 오늘 일기 퀴즈로 한번 복습해 볼까요?
2: Go on vacation. 휴가를 가다. Go on vacation. 휴가를 가다. Will. 할 것이다. Will. 할 것이다. Be going to. 할 셈이다. Be going to. 할 셈이다. Plan on. 할 예정 혹은 계획이다. Plan on. 할 예정 혹은 계획이다. Ocean. 대양. 바다. Ocean. 대양. 바다. Hope, 바라다, 희망하다. Hope, 바라다, 희망하다.
0: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My family is blank vacation.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Going on vacation, 휴가를 떠나다 라는 표현을 배웠죠?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우리 가족은 휴가를 떠납니다.

0: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blank swimming in the ocean.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plan on, 계획하다 라는 표현이죠.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나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계획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We will blank Hawaii.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Be going to Hawaii라는 표현이죠. 우리 가족은 하와이에 갈 거예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We will be going to Hawaii.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I blank I see cool fish.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hope, 희망하다 라는 단어죠. I hope I see cool fish. 멋진 물고기를 봤으면 좋겠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I hope I see cool fish.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오늘 일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1: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We will be going to Hawaii. We will be going to Hawaii.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I hope I see cool fish. I hope I see cool fish. I'm excited. I'm excited.
0: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우리 가족은 휴가를 갈 것입니다. We will be going to Hawaii. 우리는 하와이에 갈 것입니다. I plan on swimming in the ocean. 나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계획입니다. I hope I see cool fish. 나는 멋진 물고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I'm excited. 신난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vacation, 휴가에 대한 단어들과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어디로 휴가에 떠나세요? 한번 일기에 오늘 배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직접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2: ...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부하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라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매체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평생 절친으로 지낼 줄만 알았던 이성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영어로는 I think we match well. It seems that we're goo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Yay! I'm all done! But where's Christine?
2: Kevin! I'm over here!
1: What did you do? Weren't you bored?
2: I was reading a book on the bench.
1: You always keep busy.
3: Kevin, why didn't you tell me that you guys were a CC?
1: Oh, no, no. This is my good friend, Christine.
2: Oh, CC? Country Club? Huh? Why are you so embarrassed?
1: They thought we're a couple. It stands for campus couple.
2: That's funny. Actually...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1: We do?
2: Why are you blushing, Kevin?
1: Oh, it's just hot. Gosh, it's so ho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요,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냥 학교 구경만 간 게 아니었나 봐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크리스틴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케빈과 크리스틴이 함께 있는 걸 본 학교 친구들이 와, 너네 CC야 하고 놀리니 케빈이 되게 당황을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도 카툰 속의 생생한 영어 표현들 녹여져 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수업을 마치고 나온 케빈. I'm all done. 휴, 드디어 끝났다 라고 기쁘게 얘기하네요. done 이라는 표현 많이 보셨죠? done 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다 끝난, 다 된, 완료된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났거나 과제가 끝났거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먹는 거 다 먹었다 할 때도 all done 쓸 수 있겠죠? 자, 수업이 끝나고 크리스틴에게 달려가서 너 심심하지 않았어? 뭐 하고 있었어?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Kevin, why didn't you tell me that you guys were a CC? 라고 했어요. 너 왜 CC인 거 얘기 안 했어? CC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사귀는 사이를 campus couple, 줄여서 C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특별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사귀는 사이야, 우리 만나는 사이야 라고만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e're dating. We're dating. 또는요, 우리는 서로 특별하게 보는 사이야 라는 뜻에서 We're seeing each other. We're seeing each othe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CC 대신에 사용해 보세요. 케빈이 막 당황을 하죠. 아니야,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친구야. 이런 모습을 보고 크리스틴이 왜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CC가 뭐야? 너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설명을 하면서 또 한 번 당황을 하죠.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사귀는 줄 알았다.

stands for campus couple. CC는 캠퍼스 커플이라는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해주면서 유용한 표현이 또 나왔는데요. stand for입니다. stand for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나타내다, 의미하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약어 있죠. 이 약어의 full sentence를 설명해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OMG stands for Oh my God. 채팅 같은 거 또는 문자 보낼 때 OMG 많이 쓰죠. OMG는 Oh my God 이라는 뜻이야. stands for 보시고요. VIP stands for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VIP를 사용한다. 이럴 때도 stand for 쓸 수 있습니다. CC는 이런 뜻이야 라고 했는데 크리스틴이 이 당황한 케빈한테 한 번 더 당황함을 얹어줍니다. Actually,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떻게요? 맞아요.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입니다. I, 나는 think, 생각한다. We, 우리는 look, 보인다. Good, 좋은. Together, 함께. 다 모아보면은요, I think, 내 생각에는 우리가 together, 함께 있을 때 look good,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네요.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이제는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좋습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we do? 우리 잘 어울리나? 약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죠. 친구들이 Why are you blushing, Kevin? Kevin, 왜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 얼굴이 왜 빨개지는 거야? 부끄러워하는 케빈인데요. 앞서서 봤었던 Why are you so embarrassed? 너 왜 당황하는 거야? 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유용한 표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We're made for each other. We're made. 우리는 만들어졌어. For each other. 서로를 위해서 천생연분이야 라는 뜻이네요. We're made for each other. 상황 속에서 말해볼까요? 10년째 사귀고 있는 우리. 우리는 진짜 천생연분인 것 같아. 어떡해요? We're made for each other. We're made for each other.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자마자 통했어. click 사용해서요. We clicked right away. We clicked right away.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 가는 길이 같아서 우연히 알게 된 친구. 그런데 참 말도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네요. 우리는 보자마자 마음이 통했어. We clicked right away. We clicked right away. Very good.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진 케빈과 함께한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많이 녹아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서 표현들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 구석구석

0: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봐요. 콜록콜록,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네요. What's wrong? 어디 아프니? 내 대답은 목이 아파요. 클릭.
1: What's wrong?
2: I have a sore throat.
1: Drink a lot of warm water.
2: Okay.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들어본 대화로 오늘의 빈칸 채우기 해볼 건데요, 친구들. 빈칸에는 한글로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힌트가 있어요. 잘못된, 그리고 목구멍, 여기 안에 목구멍, 그리고 마시다 세 개의 단어 채워볼 거예요. 벌써 단어가 뿅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까 내가 무슨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아이가 아프니까요. 엄마가 오셔서 너 어디 아프니? 물어보실 때 쓰는 말이에요. What 다음에 잘못된이라는 말을 넣네요. 잘못되는 wrong. 본적 있나요? wrong이에요. wr이 만나서 소리는 r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wrong. What's wrong? 하면은요, 뭐가 잘못됐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아픈 사람에게는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쓸수 있어요. 즉, 상대방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럴 때딱 물어보는 말이 What's wrong? What's wrong? 왜 그래? 어디 아파? 했더니 아이 대답이요. I have a sore 목구멍. 우리 목 바깥은 neck이라고 하잖아요. 바깥 말고 안쪽에요. 우리 감기 걸리면 기침하면 아픈 그 안에 목구멍은 이런 단어가 있네요. throat. 조금 어렵죠? th는 하는 바람 소리, 그리고 r 소리, oa가 만나서 o 소리예요. throat. 한 박자예요. throat. 목구멍이에요. 자, 목구멍이란 단어 앞에 sore 보이죠? S-O-R-E. sore는 뭔가 따끔따끔, 욱신욱신, 이런 아픔이 느껴질 때 sore이라고 해요. 그럼, I have a sore throat. 친구들 감기 걸렸을 때목 아픈 거 생각하면 그 느낌이 바로 딱요 증상이죠. I have a sore throat. 침 삼킬 때목 아파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셔. A lot of warm water 하셨네요. 마시다는 drink. 알고 있죠, 친구들? drink. 마셔보렴. drink. 뭐를요? A lot of. 배웠어요? A lot of. 많은 warm water. warm은 따뜻한 water은 물이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drink. A lot of warm water. 어떤 뜻인지 알겠죠? 아이가 okay,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네요. 자, 그럼 이 대화를 우리 리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What's wrong?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됐어? 어디 아프니? 이런 뜻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말, What's wrong?은 어디 강조해 볼까요? 요거는 둘다 강조해요, 친구들. 무엇이 잘못됐니? 요렇게 둘다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What's wrong? What's wrong? 이렇게 둘다 강조해요. 친구들도 What's wrong? 자, 대답해 볼게요. I have a sore throat. 저 목이 아파요. 뜨끔뜨끔 아픈 목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증상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증상이 어때요? 목이 따끔따끔. 그러니까 have 그리고 sore throat를 강조하겠죠.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좋아요. 그다음에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려면 어디를 강조할까요? 일단 동작 마셔라 중요하고요, 많이 중요하고요. 어떤 물? 따뜻한 물, 요렇게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drink a lot of warm water. 친구들도 drink a lot of warm water. Okay. 마지막 okay는 그냥 강조. Okay. Awesome. 자,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늘도 스피킹 들어가서요. 가족 누르고 오늘의 대화는 Scene 13이에요. 13번째 대화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지켜서
1: What's wrong?
0: What's wrong?
3: I have a sore throat.
0: I have a sore throat.
3: Drink a lot of warm water.
0: Drink a lot of warm water.
3: Okay.
0: Okay. 와, 오늘도 친구들 그래프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람마다 말습관은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는 그 리듬 지켰다면 well done.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talk more 시간이에요. 자, talk more는 우리가 문장 속에 대화를 하나 가져와서 그죠? 요 문장을 바꿔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기본 문장은 I have a 증상이에요. 증상은 내 몸이 어떻다 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대화에서는 I have a sore throat가 있었어요. 저 목이 아파요. 목이 욱신욱신 따끔따끔한 증상을 갖고 있어요잖아요. 그러면 이 증상 부분에 따끔따끔한 목, 아픈 목 말고 뭐 열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말을 넣어서 내 아픈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have a 다음에 열이 나요를 할 거예요. 열이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열, 열. 그렇지. Fever. Fever이라는 말이 뜨끈뜨끈 열나는 증상이에요. 그럼 저 열이 나요는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이렇게 말해요. 자, 다음 문장. 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증상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두통. 두통은요, 이렇게 말해요. headache. head가 머리고 ache가 아픈 거거든요. headache가 바로 두통이에요. 저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이렇게 말해요. 자, 마지막 문장이요. 저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콧물이 나는 증상은 코가 줄줄 흐르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runny nose. runny nose라고 표현해요. 저 콧물이 나요?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Well done. 뜨끈뜨끈, 줄줄, 콜록콜록. 오늘은 다양한 감기 증상도 영어로 배워봤어요, 친구들. 이 대화에서 우리가 클릭하지 않은 다른 대답 있죠? 여기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또 열심히 연습해보는 거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4: Oh, 이
5: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don't 뭐뭐 하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깥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럴 때 한번 이 표현을 써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9.

0: Don't do that. I can talk about safety outside.
1: All right then, let's start with warm up.
2: 여기 보니까 저기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1: Oh, maybe he's trying to cross the street. Should he be riding his bike there?
2: 자전거를 거기서 타도 될까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횡단보도도 아니고 일단 건너면 안 돼요, 그쵸? 뭐뭐 하지 마! 이런 표현을 이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1: 저 뒤에 보니까 공원이 있어요. There's a park there, right? You can ride your bike in the park.
2: 네, 뭐 자전거는 공원에서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또 탈 수 있죠. 아마 그쪽에 가서 같이 타자라고 이 건너편에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1: So what expressions can we use here? Let's go and find out.
2: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게요.
0: Don't cross the street yet. The light is still red. Wait for the green light.
3: Got it. Let's go together. Oh, now it's green.
2: 자, 그럼 대화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1: Don't cross the street yet.
2: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cross가 건너다 라는 뜻이에요.
1: Street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2: Yet는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1: Don't cross the street yet 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 아직 길을 건너면 안 돼 라는 말이죠.
1: 자, don't cross the street yet 이 표현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n't cross the street yet. Don't cross the street yet.
2: Good job. 자, 이렇게 don't 뭐뭐 yet 라고 하면 뭐뭐를 그 행동을 아직은 하지 마 라는 말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아직 그거 하지 마요. Don't do it yet.
2: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Don't do it yet. Don't do it yet.
2: 잘했어요. 아직 눈을 크게 뜨면 안 돼. 네,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선물 주고 아직 눈 뜨지 마.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1: Don't open your eyes yet. Don't open your eyes yet.
2: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직 시작하지 마 라고 할 때는
1: Don't start yet. Don't start yet.
2: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움직이지 마요 아직 이라고 할 때는
1: Don't move yet.
2: 이렇게 말하면 돼요. yet를 빼고 그냥 don't move.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움직이지 마. 이지만 이 yet가 들어가서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1: Don't move yet.
2: 잘하셨어요. 자, 횡단보도인 거 봐요. 그런데 아직 건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1: The light is still red.
2: 이렇게 얘기를 했죠. Light는 물론 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신호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still 이라는 표현은 아직 이라는 뜻이고요. red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신호가 빨간색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이 말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The light is still red. The light is still red.
2: Good job. 자, 그러면서 wait for the green light 라고 얘기를 했죠. 자, wait for 뭐뭐는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wait 자체로는 기다리다 이지만 어떤 걸 기다려야 하는지 말을 해줄 때는 for 뒤에 써주는 거죠. 여기서는 green light 라고 했잖아요. 아까 red light은 빨간불이었으니까 green light은 당연히 초록불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wait for the green light 라고 하면 초록불을 기다려야지 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wait for 뭐뭐는 뭐뭐를 기다리세요 라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겠죠. 존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John을 기다려줘.
1: Wait for John. Wait for John.
2: John 대신에 다른 사람 넣어도 되고요.

0: 전화를 기다려요. 그 사람이 전화한다고 했잖아요. Wait for the call. 여기서는 특정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전화할 거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the call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전화, 아무나 오는 전화? 그럴 때는 wait for a call. 어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특정 사람이니까 the call입니다. Wait for the call. Wait for the call. 버스 오는 거 기다려. 우리가 아무 버스 탈거 아니잖아요. 특정 번호의 버스를 타니까 wait for the bus가 되겠죠? Wait for the bus. Wait for the bus. 자,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려요. Wait for the teacher. 이 경우도 특정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the teacher라고 할수 있겠죠? Wait for the teacher. Wait for the teacher. 자, 이렇게 파란불,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더니 got it. Let's go together 라고 얘기를 했죠. Got it 이라고 하면 알았어 라는 뜻이고, go together는 함께 가다 라는 표현이죠. Got it. Let's go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막 초록불로 바뀌었나 봐요. Oh, now it's green 이라고 했죠. Now는 이제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it's의 it은 the light, 신호등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신호등이 초록색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건너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Don't cross the street yet. The light is still red. Wait for the green light.
2: Got it. Let's go together. Oh, now it's green.
3: Singing time.

0: It's level up time!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기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막 저기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되거든요. 인도잖아요. 그래서 Don't ride your bike here!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Don't ride your bike here! 큰 소리를 해볼까요? Don't ride your bike here! 잘했어요. Ride가 타다라는 뜻이고 bike가 바로 자전거라는 뜻이죠. 자, road가 또 길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road라고 부르죠. 그리고 dangerous가 위험한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자, 일단 길이 위험해요. 이렇게도 한번 말해볼까요? The road is dangerous. 그쵸. 일단 길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The road is dangerous.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Find a safer place. Find a safer place. 자, 아까는 wait for the green light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처음 시작하는 문장들은 뭐뭐를 좀 해봐 이렇게 권유를 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Find a safer place. 이것도 역시 찾다라는 행동을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안전한 곳을 찾아봐 라는 말이 되겠죠. Got it. 알았어. 아까 우리 배웠던 표현이죠. Got it. 자, 근데 발음을 보면 G-O-T로 끝나지만 요 T가 T 발음으로 살아있지 않아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got it 이렇게 real처럼 발음을 해주죠.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하나처럼 발음되는 현상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t it. Got it. 네, 근데 참고로 영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got it 이렇게 T로 연음을 시켜줄 때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got i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함께 타자라고 또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Let's ride together. Let's ride together. Well, let's go together. Let's ride together. 다 되겠죠, 이 경우는. 자, 그리고 let's ride together라고 했지만 함께 타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장소에서 타자 이렇게도 권유할 수 있겠죠. 저희 공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let's ride in the park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It's safe there. Safe는 안전한이란 뜻이니까 그곳에서 타면 안전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wait for the green light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시작하는 문장도 연습을 해봤고요. Find a safer place. 그리고 don't 뭐뭐 yet 이것도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It's time for the chant. Follow me. Cross the street. Cross the street. Don't cross the street yet. Don't cross the street yet. Red. Red. The light is red. The light is red. Wait for. Wait for. Wait for the green light. Wait for the green light. Ride your bike. Ride your bike. Don't ride your bike here. Don't ride your bike here. Dangerous. Dangerous. The road is dangerous. The road is dangerous. Safer place. Safer place. Find a safer place. Find a safer plac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safety outside. 바깥에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맞아요. Don't cross the street yet. 뭐 이런 거 잘 기억나시죠?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1: Son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죠?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9. What I learn in fourth grade. Wednesday. Science class. I can talk about my science clas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지금 과학 수업에 있는 것 같아요. She's in a science class. 네, 이 과학 수업에서 무엇을 하는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experiment. Experiment. She's doing an experiment. 얘들아, experiment 하면은 실험이란 뜻입니다. 왜 과학 수업에 우리 실험하잖아요, 그쵸? 자, 실험은 영어로 experiment. Experiment. 다시 천천히. Experiment. Okay, she's doing an experiment. 근데 어떤 실험을 하는 것 같아? 아, 지금 보니까는 뭔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 같아요. She's doing an experiment to separate mixtures, right? 보아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4학년 과학 시간에 혼합물 분리를 배우더라고요. 좀 공감되지요? 자, separate 하면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혼합물을 분리하다 할 때도 이 separate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Separate. Separate.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Separate. 좋습니다. Separate. Okay. 자, 그리고 무엇을 분리하냐면 혼합물을 분리한다 그랬어요. 혼합물이 바로 mixtures. Mixtures. 우리 친구들도 한번 발음해볼게요. Mixtures.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하다라고 할 때는 separating mixture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과학 수업에서 혼합물 분리할 때 separating mixtures 기억하면 좋겠죠? 자, mixtures, mixtures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뒤에 그림을 보니까는 달도 보이네요. 4학년 과학 시간에 달의 변화도 배운다며, 그쵸? 그래서 저게 그림에 보이죠? 달은 영어로 moon. Moon. 이건 어렵지 않지? 다시 해볼게요. Moon. Moon. 해볼까요? Moon. 좋습니다. 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길게 우 발음을 해줍니다. Moon. Alrigh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 그림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reading 지문 들어보고 올게요.
1: Science class. On Wednesday. I have science class.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too.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방금 들었던 지문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뽑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버범. 자, question number one. 선생님이 첫 질문 해볼게. What class do you have on Wednesday? What class do you have on Wednesday? 자, Wednesday는 바로 수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에 무슨 수업이 있네요. 자,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면 On Wednesday, I have class. 어떤 수업 있다고? 그렇지, 과학 수업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은 영어로 science지요. 그래서 On Wednesday, I have science class라고 대답을 해줘볼게요. 자, science가 과학이지요. 자, 이걸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바로 또 읽어볼게요. 시작! On Wednesday, I have science class. 좋습니다. 자, 수요일에 저는 과학 수업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Alrighty. 자, question number two. What do you do in science class? 자, 과학 수업에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냐요? 얘들아 생각해봐. 아까 뭐 한다 그랬지? 혼합 물을 분리하는 무언가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실험한다 그랬죠? 자, 실험이 영어로 기억나나요? 쌤이랑 볼게요. 일단 I do blah blah blah blah. 자, 실험이란 단어를 넣어줄 텐데 실험이란 단어는 쌤이 3초 줄게. 기억해봐. 3, 2, 1. 그쵸? Experiments죠.

0: I do experiments. 근데 과학 수업에 실험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수형 S를 붙여줬습니다. 저는 실험들을 해요. I do experiments. 자, experiment는 뜻이 실험이었죠. 실험.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I do experiments. 자, 저는 실험해요. 시작. I do experiments. 좋아요. experiments가 조금 발음이 어려워. experiments. 시작. experiments. Okay, experiments. 좋습니다. 자, number three. What do you do with mixtures? Mixtures. Mixtures가 뭐였지? 그쵸. 혼합물이었죠. 혼합물. 자, 혼합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니에요? 아까 우리 혼합물을 가지고 이렇게 막 분리했는데, 그쵸? 자, mixtures. 어떻게 했지? 분리하다. 자, 혼합물을 분리해요. I separate mixtures 하면 되겠죠? 자, separate가 뜻이 분리하다였어요. 저는 혼합물들을 분리해요. 해볼게요. I separate mixtures. 시작. I separate mixtures. 좋아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막 소금물을 분리하는 실험도 많이 하던데, 4학년 때. 그쵸? 자, I separate mixtures. 꼭 기억해. Alrighty. 자, 그 다음요. Question number four. What else do you learn? 그리고 또 무엇을 배우니에요? 뭘 배운다 그랬지? 아까 그림을 보니까는 칠판에 뭐가 또 있었어.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배우더라고요. 밤하늘에 아름답게 떠 있는 그 맞습니다. 달의 변화에 대해서도 배우잖아, 그쵸? I study how the changes. 자, 문이, 선생님 얘기해 버렸네. 자, 달은 영어로 moon이었죠?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자, moon이 바로 달입니다. 저는 달의 변화도 배워요. 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study, 배웁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우리 친구들 읽어보자. 시작.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 다시 볼게요. Science class, 과학 수업. On Wednesday, I have science class. 수요일에는 저는 과학 수업이 있어요.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나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experiments, 실험을 해요.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too. 나는 달의 변화, 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study, 공부해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쌤이랑 다시 읽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됐지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분위기가 너무 좋아하는 컬튼 톡 시간입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사파 있잖아요. 그림 기억나나요?
1: 여자아이가 무슨 수업에 있었지?
0: 그렇지, 그렇지. 과학 수업에 있었죠? Science class. She is in a science class, right? 자, 과학 수업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선생님이랑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Here we go.
1: 짜잔.
0: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여자아이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She's doing an experiment, right? 자, 남자 선생님이 여자 학생에게 무언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신다는데 선생님이랑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슝. 자, 남자 선생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세요.
1: What class do you have on Wednesday?
0: Wednesday가 뭐였지? Monday, Tuesday, Wednesday. 그렇지.

0: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수요일에 너 무슨 수업이 있니? 라고 하십니다. One more time. What class do you have on Wednesday? 자, 무슨 수업 있죠? 짜잔! 여자 학생이 I have science class 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 수업이 있어요 라고 하지요. I have science class.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게요. 저 과학 수업 있어요. I have science class. 좋습니다. 과학이 영어로 뭐라고요? science 아니고 science. science.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하시죠. What do you do in science class? 너는 과학 수업에서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니? 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실험을 하고 있죠? 자, 대답해 볼게요. 자,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라고 하죠. 자, 선생님이랑 단어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실험이 영어로 뭐예요? experiment. 오케이. 그 다음에 분리하다는 separate. 그리고 mixture는 혼합물이었죠. 그래서 저는 혼합물 mixtures를 바로 분리하는 separate 하는 실험, experiment를 해요.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자,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해볼까요? I do experiments to separate mixture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랬더니 또 남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What else do you study? 그리고 또 무엇을 공부하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힌트를 얻었나요? 자, 칠판에 저기 달의 변화 사진이 보이지요?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라고 합니다. 자, 달이 영어로 moon이었죠. 그냥 문 아니고요. 여는 문, 닫는 문 아니고 moon. 길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moon, okay? 자,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나는 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study, 공부해요가 되겠죠? 해볼게요. I study how the moon changes.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해가 쏙쏙 됐나요? 그랬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I can talk about my science class. 나는 나의 과학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가기 전에 오늘 실험이 영어로 뭐였지? 그렇죠. experiment였죠? 자, 과학 수업에서 experiment, 실험할 때꼭 선생님이랑 배운 표현들 기억해보세요. 그럼 내일 또 봐요. Bye bye, butterfly.
1: Kingsway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2: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3: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3: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4: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 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돌에 부딪히거나 균형을 잃어서 깜짝 놀랐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7. Past Experiences and Events. Wednesday. I fell off my bike just now. I can describe an accident that just happene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볼게요. 차다! 아이고야, 이게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나 보네요. 그죠? 아유, 무릎도 다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무언가 자전거나 뭐 의자 같이 높은 데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넘어졌을 때는 fall off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디에서 떨어지다, 넘어지다. 자, 따라해보세요. Fall off. Fall off. Fall off. Very good. 네, fall off. 이렇게 어디서 떨어졌을 땐 fall off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디 무언가에 세게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는 hit. Hit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it. Hit. Hit. 네, 이 단어는 뭐 내가 때리다. 때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어디 다른 곳에 세게 부딪혔을 때 쓰는 단어예요. 자, 다음에 우리가 배울 단어는 lose,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lose, lose, lose. 네, 이 단어는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lose를 쓸 수 있지만 오늘 그 today's dialogue를 들어보면은 이제 균형을 잃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균형을 잃다 할 때도 I lose my balanc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따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마지막 단어 다치다. 내 몸의 어디 부분가를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래서 다쳤을 때 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urt. Hurt. Hurt. Very good. 우리 이렇게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2: I fell off my bike just now.
1: Oh no, what happened?
2: My bike hit a rock and I lost my balance.
1: Are you okay?
2: Not really. I hurt my kne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배울 Key Expression은 바로 I fell off 땡땡입니다. 우리 아까 fall off라는 단어 배웠었잖아요. 어디 의자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네, I fall off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fell off라고 되어 있어요. fell은 바로 fall의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냥 ed를 붙이는 게 아닌 완전 다른 형태의 과거형이 있는 것을 우리 불규칙 과거형이라고 했죠? 네, 이 fall도 그러한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fell이라는 단어를 통째로 암기해야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세요. 그래서 I fell off, 나는 어디에서 떨어졌어, 어디에서 굴러떨어졌어 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 자전거에서 떨어졌어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I fell off my bike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fell off my bike. I fell off my bike. I fell off my bike. Very good. 우리 또 의자에서 떨어졌어. 의자를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 의자에서 떨어졌어 라고 한번 말을 해볼까요? I fell off the chair. I fell off the chair. I fell off the chair. 네, 그럼 우리 계단에서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계단에서는 이제 계단은 영어로 the stairs죠. 그래서 I fell off the stairs. I fell off the stairs. I fell off the stairs. Excellent. 네, 그러면은 I fell off 말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표현. 네, 두 번째는 바로 I lost 땡땡을 배워볼게요. 나는 무엇을 잃었어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lost는 무엇일까요? 바로 네, lose의 과거형이에요. 이거 역시 불규칙 과거형. 그래서 I lost

something 하면은 나는 그것을 잃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데요. 나 중심을 잃었어. 중심을 잃었어. 우리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심을 잃어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I lost my balance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lost my balance. I lost my balance. I lost my balance. 네, 나 중심을 잃었어. 그러면 이번에는 물건을 잃어버린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 연필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연필을 이 빈칸에 넣어서 I lost my pencil. I lost my pencil. I lost my pencil. 네, 그럼 우리 이번엔 표를 잃어버렸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I lost my ticket. I lost my ticket. I lost my ticket. Very good. 그럼 우리 잃어버린 거 말고 이번에는 어디를 다쳤어? 나의 몸 어디 부분 어디인가를 다쳤어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I hurt 땡땡 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 hurt는 그러면 이게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hurt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도 I hurt, 그리고 과거에 아팠어도 I hurt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무릎을 다쳤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무릎을 이 빈칸에 넣어서 I hurt my knee라고 해볼까요? I hurt my knee. I hurt my knee. I hurt my knee. Very good. 네, 나 팔을 다쳤어 해보면 I hurt my arm. I hurt my arm. I hurt my arm. 네. 그리고 나 허리를 다쳤어라고 얘기를 하려면 I hurt my back라고 해야 되는데요. 아,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back라고 하면은 등 같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허리를 앞부분을 다치는 게 아니라 뒤에를 이렇게 다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허리를 back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쳤으면 I hurt my back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I hurt my back. I hurt my back. I hurt my back. 네, I hurt my waist 아니라 I hurt my back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I fell off my bike. I fell off my bike. What happened? What happened? I lost my balance. I lost my balance. I hurt my knee. I hurt my knee.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 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아이고, 우리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다쳐서 이렇게 무릎을 하고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 이 친구가 나 방금 자전거에서 떨어졌어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I, 땡땡, my bike, just now. 네, 방금이니까 just now 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I 땡땡 my bike. 자전거에서 떨어졌다. 굴러 떨어졌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I fell off my bike just now. Fell off는 fall off의 과거형이다. 그쵸? 자, 그럼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I fell off my bike just now. I fell off my bike just now. I fell off my bike just now. 네, 아유, 자전거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상대방이 어머,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답을 합니다. Oh no, 어머, oh no. What? 땡땡.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이 그 질문은 어떤 단어를 이제 이 빈칸에 넣어줘야 이 질문이 만들어질까요? 3, 2, 1.
to

One. 네,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What happened? 자, 따라해 보세요. Oh no. What happened? Oh no. What happened? Oh no. What happened? 네. What happened? 라고 물어보니까, 내 자전거가 돌에 부딪혔어. 그래서 나는 중심을 잃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내 자전거가 돌에 부딪혔어. My bike hit는 이제 부딪히다라는 그런 단어였죠. My bike hit a rock. Rock는 돌. 그래서 my bike hit a rock and I 땡땡 my balance. 나는 중심을 잃었다. 잃었다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lose의 과거형인 lost를 써주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My bike hit a rock and I lost my balance. My bike hit a rock and I lost my balance. My bike hit a rock and I lost my balance. 네. 그래서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괜찮아는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면 되죠.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네, 그랬더니 아, 별로 안 괜찮아. Not really. 무릎을 다쳤어. 라고 말을 해요. I 땡땡 my knee.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다치다는 hurt인데 이 hurt의 과거형도 똑같이 hurt였죠? 따라해보세요. Not really. I hurt my knee. Not really. I hurt my knee.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I fell off, my bike hit, I hurt와 같은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방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요, I want you to think about something you can remember the most.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기억에 남았을까요?

0: 왔을까요? Was it because it was special? 아, 특별한 일이었으니까 기억에 남았겠죠? 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혹은 기억에 남는 일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봐요.
1: Week 27. My vacation. Wednesday. Special memories. I can talk about my special memories from my vacation.
0: It's brain off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봅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지금 이 여학생이 본인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아, 방학 기간에 찍었던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부터 볼까요? Let's take a look. 아, where is she? 지금 어디에 있죠? 아, 보니까 강 위에 지금 배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밤인 것 같은데요. What's in the sky? 지금 하늘에는 폭죽놀이가 이제 펼쳐지고 있네요. 자, 우리 폭죽놀이 혹은 폭죽은 영어로 fireworks. Fireworks입니다. 아, 폭죽을 보러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볼 건데요. 아, 배 위에서 지금 열심히 폭죽을 보다가 아, 이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누구죠? 아, I think he's an idol. 자, 아이돌 그룹 멤버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만나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Meet. Meet. Good. 아, 아름다운 폭죽도 보고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정말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 기억, 추억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Memory. Memory. Very good. 자, 과연 어떤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지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Did you make any special memories this summer?
2: Yes, I saw beautiful fireworks on a boat at night.
1: Wow, that sounds wonderful.
2: I also met a famous singer there.
1: Really? What did you do?
2: I had a great time taking photos with him.
0: Welcome back, everyone. Let's focus on. 자, 우리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볼 시간이죠.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Did you make any this summer? 자, 여러분, this summer라는 뜻은 이번 여름에, 즉 여름 방학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앞부분이 좀 더 중요하죠. Did you make any 뒤에 명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너는 무엇무엇을 만들었니? 혹은 너는 무엇무엇이 있었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번 여름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니?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특별한 추억인데요. 자, 우리 추억이라는 단어는 배웠죠? 맞아요. 바로 memory였고요. 우리 특별한이란 단어는 뭘까요? 맞아요. special입니다. 그래서 special memories를 넣어서 우리 이 질문 함께 읽어봐요. Did you make any special memories this summer? One more time. Did you make any special memories this summer? Very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여름에 웃긴 영상을 만들었니?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웃긴 영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바로 funny videos입니다. Let's read. 문장 읽어볼까요? Did you make any funny videos this summer? One more time. Did you make any funny videos this summer? Great. Our next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saw on a boat at night. 아, 밤에 라는 뜻은 at night, 그리고 on a boat는 배 위에서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I saw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무엇 무엇을 봤어 라는 뜻이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saw는 무엇을 보다, see의 과거형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나는 밤에 배 위에서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봤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불꽃놀이는 선생님이랑 단어를 배웠죠. 바로 fireworks이고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 바로 beautiful을 사용하면 됩니다.

Beautiful fireworks를 넣어서 let's read the sentence. I saw beautiful fireworks on a boat at night. One more time. I saw beautiful fireworks on a boat at night. Good. 자, 우리는 다른 문장을 또 만들어 봐야겠죠? 나는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봤어 라는 문장인데요. After the rain이 비가 온 뒤에 라는 뜻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지개입니다. 우리 무지개는 영어로 무엇이죠? 맞아요. Rainbow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봤어. I saw a rainbow after the rain. I saw a rainbow after the rain.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I had a great time with him. 자, 여러분 여기서 I had a great time 뒤에 동사 ing가 오게 되면 나는 무엇무엇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had는요, have의 과거형이에요. 자,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그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라는 문장이죠. 사진을 찍으며 라는 단어들이 이제 빈칸인데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take photos 인데요. 우리 had a great time 뒤에는 동사 ing를 써야겠죠. 그래서 taking photos가 됩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I had a great time taking photos with them. One more time. I had a great time taking photos with them. 자,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인데요. 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무서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영어로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Scary stories 이고요. 이야기를 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해요. 바로 tell 이라는 동사인데 우리 tell 뒤에도 ing를 써야겠죠. 그래서 telling scary stories가 완성됩니다. 이제 완성된 문장을 읽어볼까요? I had a great time telling scary stories. I had a great time telling scary stories.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Did you make any special memories? Did you make any special memories? I saw beautiful fireworks. I saw beautiful fireworks. I had a great time taking photos. I had a great time taking photos. Good job, everyone! Okay, everyone, it's build-up time. 자, 선생님이랑 배웠던 표현들 잘 기억하죠? How about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도 잘 기억하나요? Let's review together.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자, 오늘의 그림이었고요. 이 여자친구가 지금 방학 기간에 어떤 걸 했는지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Did you make any this summer?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special memories였습니다. 너는 이번 여름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니?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Did you make any special memories this summer? One more time. Did you make any special memories this summer? Great. 자, 대답 가봅니다. Yes, I saw on a boat at night.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Beautiful fireworks. 나는 밤에 배 위에서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봤어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Yes, I saw beautiful fireworks on a boat at night. One more time. Yes,
I saw beautiful fireworks on a boat at night. 정말 아름다운 불꽃놀이였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를 바꿔서 문장을 만들 건데요. 돌고래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Dolphins. Dolphins. 자, 빈칸 속에 우리 dolphins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I saw many dolphins in the ocean. 자, 어떤 뜻이죠? 나는 바다에 많은 돌고래를 봤어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I saw many dolphins in the ocean. Good. 자, 우리 답변 볼까요? Wow, that sounds wonderful. 우와, 정말 대단한데? 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ow, that sounds wonderful. 우리 이제 여학생이 또 얘기하는 것을 봐야겠죠? I also met a famous singer there. 무슨 뜻이죠? 나는 그곳에서 또 유명한 가수를 만났어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met은 만나다, meet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also met a famous singer there. Great. 자, 우리 남학생의 반응 볼까요? Really? What did you do? 정말? 너 뭐 했어? 즉, 그 만난 가수랑 뭐 했냐? 라는 질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Really? What did you do? 답변 봅니다. I had a great time with him.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이제 taking photos입니다. 읽어볼게요. I had a great time taking photos with him. 나는 그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I had a great time taking photos with him. Great. 아,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추억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특별한 추억 한 가지쯤은 있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연습도 할 겸 문장에 단어를 넣어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야겠죠? 다음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네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 오늘 기분은 어때? 조금 뭐 그냥 그랬어요? 아휴, 그래도 크리스쌤 만나니까 뭔가 기분이 조금 업되고 기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쌤은 너네들 보니까는 기분이 막 행복해지는데. 자, 그럼 오늘 이 텐션을 유지해서 신나는 영어 수업 해볼게요. 준비됐어? 준비됐다고? 그랬다면 시작해보겠습니다. All eyes on Chrissy. 오늘은 바로 무슨 요일일까요? What's the day today? One more time. What's the day today? 뭐라고? 뭐라고? 맞아요. 오늘은 바로 Wednesday, 수요일이지요. Today is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이었지? 어, 여기 사탕 보여요? 뭐라고 적혀 있어? 읽어볼까요? 듣기라고 적혀 있죠? Listening. 영어 듣기 수업하는 날이에요. 어, 근데 우리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확인해볼까요? 빠밤. Week 3. My favorite fruit. My favorite fruit. Favorite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손. 아,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죠. 뭘 가장 좋아하는? 과일. 영어로 fruit. Fruit.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죠. 어떻게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듣기 수업할 준비됐어요? 자, 근데 듣기 수업하기 전에 얘들아, 항상 크리스티가 뭘 준다? 미션을 주잖아요. 이번 주에 리스닝 미션은 뭘지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 준비됐어요? 자, What is Chrissy's favorite fruit? 쌤의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니? What is Chrissy's favorite fruit? 궁금하지? 궁금하죠?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뭘 골라 할게? 뭘 골라 할게? 텔레파시 정해졌어? 자, 그럼 듣기 하면서 이 미션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쌤이 좋아하는 과일은 뭘까? 듣고 와볼게요.
1: Hi, Chrissy. Do you like fruit?
2: Yes, I do. I like all fruits.
1: What is your favorite fruit?
2: I like strawberries.
1: Me too. I also like grapes.
2: Grapes are great.
0: 어떻게 잘 들어봤어, 얘들아? 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뭐래? 잘 들어봤어? 어, 맞힌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준비되나요? 네네네네네. 오케이,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귀 쫑긋해야 돼. 허리 쭉 펴고 귀 쫑긋. 시작.
1: Hi, Chrissy. Do you like fruit?
0: Hi, Chrissy. 안녕, Chrissy. Do you like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One more time.
1: Hi, Chrissy. Do you like fruit?
0: 아, 다 들었어요? 짜잔. Hi, Chrissy. Do you like fruit? 오, 맥스라는 친구가 오늘 말을 시작하네요. 크리스랑 맥스 친구 맥스랑 지금 대화하고 있죠? 안녕 크리스. 너 do you like fruit? 너 과일 좋아해? 라고 물어보네요. 쌤이 뭐라고 했을까? 들어보자.
2: Yes, I do. I like all fruits.
0: Yes, I do. 응, 뭐 yes, I do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 뭐였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
2: Yes, I do. I like all fruits.
0: 들었어요? 자, yes, I do. I like all fruits. One more time. Yes, I do. I like all fruits. 맥스가 우리 여기서 Do you like fruit? 너 과일 좋아해? 라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크리스가 Yes, I do. 응, 좋아해. 쌤이 Yes, I do. 응, 좋아해. 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I like all fruits. 그냥 과일도 아니고 모든 과일들을 다 좋아한대요. All. 어제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All fruits. 자, 우리 그럼 하나씩 읽어볼까? Hi, Chrissy. Hi, Chrissy. 시작. Hi, Chrissy. Hi, Chrissy. Do you like fruit? One more time. Do you like fruit? 시작. Do you like fruit?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그러고 쳐다보는 거 아니지? 시작. Do you like fruit? Okay. 그랬더니 쌤이 Yes, I do. Yes, I do. Yes, I do. Yes, I do. I like all fruits. I like all fruits. 시작. I like all fruits.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또 맥스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준비됐어요?
1: What is your favorite fruit?
0: What is? 그 다음 뭐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1: What is your favorite fruit?
0: 아하! What is your favorite fruit? Favorite이 뭐였지? 손 들어보세요. 아는 친구. 맞았어요. 가장 좋아하는이었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is your favorite? 하면은 너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는 뭐니?

0: 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크리스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과일이 뭐였더라? 이 미션의 정답이 이제 기다려요. 우리 들은 친구들도 있겠고 안 들은 친구들도 있겠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1: I like strawberries.
0: 뭘 좋아한대요? 다시 한 번만.
1: I like strawberries.
0: I like strawberries. Strawberries가 뭐였지? 그렇지, 딸기였죠? 나는 딸기를 좋아해 라고 맥스한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맥스가 What is your favorite fruit?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I like strawberries. 나는 딸기를 좋아하지.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What is your favorite fruit? One more time.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가 I like strawberries. One more time. I like strawberries. 친구들이 읽어볼래요? 시작. I like strawberries. Strawberries 할때 길게 얘기해줘야 돼. Strawberries, strawberries. 뭔가 연결이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맥스가 뭐라 그럴까? 나는 딸기 좋아해 라고 했는데 맥스가 뭐라고 대답한지 잘 들어보세요.
2: Me too. I also like grapes.
0: Me too. 다음에 뭐라 그런 거야, 얘들아? One more time.
2: Me too. I also like grapes.
0: 들었어요? 확인해볼까? 짜잔. Me too. I also like grapes. Me too 하면 뭐예요? 나도 그래. 나도 너가 하는 것처럼 나도 그래. Me too 란 뜻이에요. I also like grapes. Also는 또한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포도도 좋아해 라는 거예요. Me too라고 하니까는 맥스도 딸기를 좋아하나 봐. 맥스가 뭘 좋아한다고? 딸기도 좋아한다고. 그리고 또뭘 좋아해요? 포도도 좋아요. 그럼 맥스가 좋아하는 과일 두 개는 뭐다? 딸기와 포도예요. 뭐라고? 딸기와 포도. Strawberries and grapes. 자, 그랬더니 크리스티가 뭐라 그럴까? Grapes are great. 뭐라고요? Grapes are great. Grapes are great. Great는 훌륭한 뜻이거든? 그래서 포도도 좋지. 포도도 훌륭하지. 포도도 맛있지란 뜻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Me too. I also like grapes. 응, 나도. I also like grapes. 나는 포도도 좋아해. 라고 맥스가 그러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Me too. I also like grapes. Okay? 자, 그 다음 크리스가 Grapes are great. 포도도 좋지. Grapes are great. 시작. Grapes are great. Great. 잘한다, 우리 친구들. 지금 따라한 거 맞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다 들린 것 같아. 선생님 머릿속에 안테나가 있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다 들려. 잘했습니다. 안 따라한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따라해보세요, 꼭.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미션을 확인해야지. What is Chrissy's favorite fruit? Chrissy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뭐였어요? Five. 4, 3, 2, 1. 딸기는 딸기였던 것 같은데 영어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맞아요. Strawberries였어요.
1: I like strawberries.
0: 다시 한번 들어볼까?
1: I like strawberries.
0: I like strawberries였어요. 그래서 딸기가 되겠습니다. Strawberries. I like strawberries. 뭐, 딸기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쌤은 사실 하나만 좋아한다고 할 수가 없어. 과일은 다 너무 맛있잖아. 그치? 공감해요? 과일 너무 맛있잖아.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 약간 딸기가 땡기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바로 퀴즈를 가볼게요. 우리 방금 들은 내용들을 잘 이해했나? 확인해 봅시다. Number one. What does Max ask Chrissy? One more time. What does Max ask Chrissy, 맥스가 크리시에게 무엇을 물어보냐? A. Favorite fruit? B. Favorite color? Color? 색깔? 너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봤었나? Favorite animal?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물어봤어요? 뭐였을까? 3초 줄게요. 3, 2, 1. 들어보자.
2: What is your favorite fruit?
0: 뭐래요?
2: What is your favorite fruit?
0: What is your favorite fruit? 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favorite fruit A가 되겠습니다. 빠밤! 잘했어요. Number 2 가볼까요?

0: 대해서 빠밤.
1: What fruit does Max like? 맥스가 좋아하는 과일은 아까 쌤이 두 개 되게 강조했는데 맥스가 좋아하는 과일 두 개였다가 되게 강조했잖아. 봐봐. A는 apples, B는 bananas, C는 grapes. 쌤 표정으로 힌트가 다 간 것 같은데. 5, 4, 3, 2, 1. 들어보자.
2: I also like grapes.
0: 뭐라고?
2: I also like grapes.
0: 그렇지요. 뭘 좋아한대요? 나는 포도도 좋아해. I also like grapes. 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grapes예요. Grapes. 그 다음에 3번 가볼까? 짜잔. 3번은 바로 true or false question이었어. 진실 또는 거짓이야. 자, 이 문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O고요. 가짜를 말하고 있다면 X야. 자, Chrissy does not like fruit. O일까 X일까? 3, 2, 1.
1: I like all fruits.
0: 뭐라고요?
1: I like all fruits.
0: I like all fruits. 그러니까는 바로 X가 되겠지. 여기에선 문제가 Chrissy does not like fruit. Chrissy는 과일을 좋아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이지.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Chrissy likes all fruits. 선생님은 모든 과일을 좋아한다 그랬지? 자, 그 다음 볼게요. Max likes strawberries. 맥스는 딸기를 좋아한다. 들어볼게요.
1: I like strawberries.
2: Me too. Me too.
0: I like strawberries. 라고 그러니까 맥스가 뭐라 그랬어? Me too. 나도 좋아해. 이랬죠. 나도 딸기를 좋아해. 그래서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O가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Max likes grapes. 맥스는 포도를 좋아해요. O일까요? X일까요? 들어보자.
2: I also like grapes.
0: 뭐라고요?
2: I also like grapes.
0: 나는 포도도 좋아해. 그러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 잘 이해됐지요? 문제 푸니까 더 이해가 된 것 같지?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크리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한번 해보고 오세요.
2: Hi, Chrissy. Do you like fruit? What is your favorite fruit? Me too. I also like grapes.
0: Yeah.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쌤은 너네랑 오늘 함께하니까 정말 행복했어. 우리 내일은 더 신나게 영어 수업해봅시다. 바이바이. Butterfly. Bye.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step by step. 저는 영문법 독해의 힘 level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줄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문법

0: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에 확 잘하게 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하지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 하늘에서 비가 오면 무엇이 떨어지죠?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작은 물방울들도 모이고 모이다 보면 아주 큰 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 공부한 이 작은 문법 규칙들도요, 계속 모이고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원어민처럼 아주 훌륭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하루는 작은 물방울일지 몰라도 모이고 모이면 큰 강처럼 큰 힘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지금부터 지니쌤과 함께 작은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보러 가볼까요? Today, Unit 2, 과거 시제의 부정문입니다. 우리 Unit 1에서 과거 시제 공부했었죠? 그것에 대한 부정문이에요. 부정이란 긍정의 반대, 어떤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한 친구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냐면요. 바로 수천 년전 시대에 살았던 동굴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이랑 아주 많이 달랐다고 하는데, 우리 빨리 동굴이를 불러서 그 시대는 어땠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불러볼게요. 동굴아! 동굴이입니다. 안녕, 동굴아. 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나는 동굴이라고 해. 와, 동굴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 몇 가지 너한테 궁금한 것좀 물어볼게. 너가 살았던 시대에는 책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공부는 어떻게 했어? There were not any books. 책이 전혀 없었지요. 우리는 책 대신에 선조들의 말씀이나 혹은 자연에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구나. 오, 책이 없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았네요. 좋아요. 그럼 동굴아, 제일 중요한 음식. 음식은 어떤 것을 먹었니? 지금처럼 맛있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는 없었지? Of course, 물론이죠. We did not eat fast food. 우리는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지 않았어요. 대신에 사냥을 해 먹거나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었지요. 그렇구나. 음식. 오, 열매도 따먹고 사냥도 해서 먹었구나. 마지막으로, 동굴아. 이렇게 햇빛이 없어서 추운 밤에는 어떻게 지냈니? 정말 추웠을 것 같은데. 네, it was not warm at night. 밤에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는 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지냈지요. 그렇구나. 여러분, 동굴이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네요. 없었던 것들도 많고 하지 않았던 것들도 많았어요. 자, 여기서 이 동굴이가 사용했던 표현들이 바로 과거 시제 부정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과거 시제 부정문을 한번 자세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Let's start!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비동사의 과거 부정문입니다. 우리 유닛 1에서 비동사 과거형 처음 학습했는데, 무엇무엇이었다 혹은 상태가 어떠어떠 했다 공부했었죠. 이제 그것에 대한 부정문입니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어떠어떠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사실 이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엇이냐면요. NOP.
1: 레시피!

no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동사의 과거형 was와 were 두 가지 있었죠. was와 were의 부정은 뒤에 not을 써서 was not, were not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not을 비동사 뒤에 써준다는 거예요. not은 비동사만 뒤에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친구랍니다. 그래서 was not, were not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as not, were not, were not. 좋아요. 잘했습니다. 따라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as not, were not은 주어의 정체가 무엇 무엇이 아니었다 또는 상태가 어떠어떠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동사의 과거 부정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not, 비동사 뒤를 쫓아다니는 not이요. 좋습니다. 그럼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They were not familiar with the tradition of food. 아하, 이 문장에서 비동사 과거 부정 were not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들은 familiar,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부정이지요. 어디에? With the traditional food. 그 전통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self-check 넘어가 볼게요. 문장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The city was not ready for this change. 이 문장에서 비동사 과거 부정 표현 찾으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was not이요. not이 비동사 뒤에 위치한 거 보이시죠? 그 도시는 ready,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요. 즉, 그 도시는 이런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여기서도 비동사 부정 표현 were not 찾으셨지요? Their plans were not successful. Their plans, 그들의 계획들이요. 복수 명사니까 그 뒤에 were 왔습니다. 그리고 not은 비동사 뒤만 졸졸. 그렇죠. successful 하면 성공적인 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계획들은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비동사의 과거 부정 어렵지 않지요? 이 not, was not, were not만 기억해 주시면 된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볼게요. There was not, there were not 표현이 나왔어요. 익숙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유닛 1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There was, there were. 무엇 무엇이 있었다라는 표현의 부정이 되겠죠. 따라서 무엇 무엇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re was, there were의 구문의 부정도 비동사 뒤에 not을 써요. 라고 했어요. 이 not이라는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 비동사 뒤만 졸졸졸 쫓아다닌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따라서 there was not, there were not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해석하면 주어가 없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었다의 부정 없었다요. 바로 문장 볼게요. There was not enough time for the project. 자, 우리 there was 구문도 문장의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주어가 위치했었잖아요.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There was not 이것이 문장의 맨 앞에 오고요. 주어는 그 뒤에 enough time이 되겠네요. 충분한 시간이요. 즉, 해석하면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무엇을 위한?

그 프로젝트를 위한, 그 프로젝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Self-check. 여러분, self-check이요.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해석해 보고 오신 거 맞죠? 네, 여러분을 믿고 선생님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There were not volunteers for the event.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지요? 그렇죠. There were not 뒤에 있는 volunteers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요. 복수니까 were 써줬죠? 자원봉사자들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그 행사를 위한. 즉, 그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라고 해석해요.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There was not a single cloud in the sky. 이 문장에서도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 어딨죠? 네, a single cloud가 되겠네요. single 하면 하나의 라는 뜻이잖아요. single cloud, 구름 한 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에 was 잘 써줬죠? There was not a single cloud in the sky.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었다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점 없었다. 우리 아주 맑은 날을 보면서 하늘에 구름 한점 없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 문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 부정 모두 공부했어요. 사실 암기할 것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핵심 포인트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not이요. not. was not, were not. 이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비동사를 학습했으니까 이제 그 뒤에는 어떤 게 나오겠어요? That's right. 일반 동사 등장해야겠지요. 짜잔! 일반 동사 등장했습니다. 우리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들을 바로 일반 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었지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과거 부정문입니다. 유닛 1에서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 어떤 내용 혹시 기억나나요? 뒤를 붙여서 무엇뭐 했다라고 만들어줬어요. 이번엔 그것을 부정, 무엇뭐 하지 않았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반 동사 과거 부정은 동사 원형 앞에 조동사 did not을 써요. 우리 친구들 일반 동사도 비동사랑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not만 써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서 따로 우리가 학습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조동사 did not이에요. 우리 did가 무엇이죠? 그렇죠. do의 과거형 무엇무엇 했다. 그 뒤에 not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았네요. did not이요. did not인데 이 did not이 어디에 오냐? 동사 원형 앞에 온대요. 여러분, 조동사라는 것은요. 조자가 이제 돌, 조. 동사를 돕는 친구예요. 따라서 동사 앞에 붙어서 그 뒤에는 동사의 원래 모양, 동사 원형이 와주어야 합니다. 동사 원형에 우리 별표 두개 그려줄게요.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did, not, 동사 원형으로 나타납니다. 해석하면 주어가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요. 주어가 뭐가 오든지 다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주어에 he, she, it, they, you 무엇이 와도요, 일반 동사 과거 부정은 항상 형태가 did not 동사 원형입니다. 아시겠죠? did not 동사 원형. 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문장 한번 볼게요. He did not apologize for his mistake. 나왔죠? 일반 동사 과거 부정이요. did not apologize. 사과하다의 동사 원래 모양 맞습니다. 앞에 주어 he가

The delivery did not arrive on time. 자, the delivery 무슨 뜻이죠? 우리 친구들 익숙한 단어죠. 배달이란 뜻이에요. 배달은 did not arrive 나왔죠. did not 동사 원형이요. arrive 하면 도착하다니까 도착하지 않았다가 되겠네요. 과거에 대한 부정. 언제? on time. 제 시간에요. 즉, 그 배달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The leaders did not attend the meeting. The leaders, 그 지도자들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did not 동사원형, attend, 그렇죠? 동사원형인데 뜻은요? 참석하다예요. 그 지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어디에? The meeting, 그 회의에. 그 지도자들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일반 동사의 과거 부정도 어렵지 않죠? did not 동사 원형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 부정, 일반 동사 과거 부정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부정의 축약을 알아볼게요. 축약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나 집에서 줄임말 많이 쓰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긴 표현이 있으면 최대한 짧게 줄여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 부정도 마찬가지로 축약의 형태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일반 동사 과거를 부정하는 did not의 경우 줄여서 didn't라고 축약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not의 o를 빼고 nt만 붙이면서 int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떻게요? int. 그렇죠. did not을 didn't 이렇게 짧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만 줄였다고 해서 이게 조동사인 게 바뀌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 다음에요. 비동사 과거를 부정하는 was not은 줄여서 wasn't라고 나타내고 were not은 줄여서 weren't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was not에 o를 삭제하고 wasn't라고 발음하고요. were not에도요. o를 삭제하고 weren't라고 발음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다 같이요. didn't, wasn't, weren't 이렇게요.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마찬가지로 self-check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친구들 괄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맞는지 한번 골라봅시다. The students wasn't, weren't, didn't happy with the results. 자, 이 문장 보니까요. 주어는 복수명사가 왔고 그 뒤에 happy라는 형용사가 왔죠. 행복한. 따라서 그 앞에는 비동사가 와야 돼요. 비동사니까 일단 didn't는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The students, 복수명사니까 그 뒤에 weren't가 와야겠네요. The students weren't happy with the results. 그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들에요. 그 학생들은 결과들에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도 살펴봅시다. The restaurant wasn't, didn't have seafood on the menu. 그 식당은요, have라는 동사 원형이 뒤에 위치해 있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와야겠어요? 맞습니다. 조동사 did not이요. 그런데 줄여서 didn't 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죠? 정답은 didn't. The restaurant didn't have seafood on the menu. 그 식당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없었습니다. Seafood, 해산물이요. On the menu, 그 메뉴에. 그 식당은 메뉴에 해산물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우리 친구들 이번 단원에서의 문법 모두 살펴본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비동사 과거 부정, 일반 동사 과거 부정, 그리고 마지막 축약형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임으로 같이 마무리해볼 거예요. 자, 마무리해봅시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마무리는요, 바로 Flash Quiz 타임입니다. Flash, 반짝이라는 뜻인데요. 반짝 퀴즈? 네, 지금부터 이 화면에 어떤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문장이 아주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장을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본 다음에 그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준비되셨나요? 총 3단계예요. 1단계는 정말 빠르게 사라지고요. 2단계는 조금 더 길게, 3단계는 조금 더 길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집중할 준비하세요. 1단계 들어갑니다. Ready? Go! 아, 너무 빠르다. 너무 빨랐다고요. 네, 2단계도 있습니다. 2단계 갈게요. 우리 친구들 문장을 보셨나요? 마지막 3단계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두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자, 문장 보셨나요? 문장은 맞는 문장이었나요? 틀린 문장이었나요? 정답은요, 바로 오,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I didn't go to school yesterday. I didn't go to school yesterday. 이렇게요. 보니까 yesterday, 어제라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didn't인데 과거 부정. didn't 뒤에 동사 원형 go를 써주었습니다. I didn't go to school yesterday.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1단계 시작할게요. 보셨나요? 너무 빨랐다고요. 2단계 들어갑니다. 네, 문장이 조금 짧긴 했는데요. 마지막 3단계예요. 네, 우리 친구들 문장을 확인했나요? 어때요? 옳은 문장이었을까요? 틀린 문장이었을까요? 정답은요, 바로 짜잔!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겠죠. We not were happy? We not were happy?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이 not이라는 친구는 항상 비동사 뒤만 졸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비동사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we were not happy 라고 해주면 맞는 문장이겠죠.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1단계 어때요? 너무 빨랐나요? 네, 2단계 바로 드리겠습니다. 2단계 문장 확인했어요? 조금 길었죠? 마지막 3단계 들어갑니다. 네, 문장 확인하셨나요? 조금 길었다고요? 네, 문장은요, 바로 There weren't cookies on the table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이었는데요. 정답을 맞추셨나요? 와, 다들 맞췄다고요? 못 맞춘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직 두 번의 강의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복습도 하고 공부해보시면 돼요. There weren't cookies예요. 이 문장에서의 주어, cookies, 복수잖아요. 따라서 there were이 오는데 그 뒤에 부정의 의미

비록 there were not. 줄여서 there weren't cookies on the table. 그 테이블 위에 쿠키들이 없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there were not cookies on the table. 옳은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flash quiz 어때요? 재밌었나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더더 재미있는 퀴즈를 준비해 볼게요. 그렇다면요, 오늘도 여전히 돌아온 문법 능력 쑥쑥 올리기 미션입니다. 오늘 배운 과거형 부정문을 사용해서 자신이 오래전 시대에 살았던 원시인이 돼서 글을 작성해 보세요라고 했네요. 우리 친구들, 수업 초반에 나왔던 동굴이 기억나지요? 여러분이 직접 동굴이가 됐다라고 상상하고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과거에는 분명히 현재에 비해서 없었던 것도 많고 하지 않았던 것들도 많았어요. 그것을 과거형 부정문을 사용해서 한번 글을 작성해 보세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아요. 얼마든지 써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수업의 마무리에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이에요? 두 글자? 복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해 올 필요는 없지만, 그날 배운 내용, 그날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더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지니어스한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친절한 지니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오늘은요. 이사 기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아.
0: 자, 제목이 이사 기사님의 고충 Part 1. 이기 때문에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이삿짐을 옮기는 상황이죠, 당연히.
1: 그렇죠.
0: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 오, 알고 있어요.
0: 이사가 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와, 근데 정말 사람 손이라는 게 무서운 게
0: 아하.
1: 그 많은 짐들이 그 단시간 안에 네.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요.
1: 네.
0: 사실 저는 완전히 풀 포장 이사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저도 막 주섬주섬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1: 맞아요.
0: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불편하셔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어디에 배치할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0: 그럼요,
1: 돼요. 집
0: 그럼요.
1: 구조가 똑같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0: That's right.
1: 그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드려야지
0: 저도 또
1: 되더라고요.
0: 그런 걸 몰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1: 오.
0: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1: 그럼요.
0: 막, 특히 더운 날.
1: 아우.
0: 아, 이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게 우리네 정 아니겠습니까?
0: 정입니다. Alright.
1: 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그럼 이삿짐 옮기는 우리 이사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0: 네.
1: 시원한 음료 한번 건네드려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ut this bed. Where?
2: Where should I put
1: Where?
2: this bed?
1: 여기. 창문 옆에 놔주세요.
2: There?
1: 창문, window, beside window.
2: Oh, just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2: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Heavy?
2: The bed is heavier than I
1: Heavier
2: thought.
1: than I thought. You
2: Yeah,
1: thought?
2: it doesn't look that heavy.
1: 음료 가지고 왔어요, 음료.
2: 어.
1: 여기 있거든요.
2: Sorry?
1: 음료 가지고 왔으니까,
2: What's
1: 이거.
2: this?
1: 음료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2: What is it?
1: Drink.
2: For me?
1: Yes.
2: Oh.
1: Oh, so sorry.
2: Oh, okay.
1: Sorry, so I prepared this.
2: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1: 불꺼, 불꺼,
2: 어,
1: 오케이?
2: thank you.
0: 네. 아, 이사 가는 내용. 그쵸? 이건
1: 네.
0: 해외에 가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1: 그럼요.
0: 그쵸?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옮기는데 또 그런 서비스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알아두시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으흠.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4: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4: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 침대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고 이삿짐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 얘기를 한
1: 그렇죠.
0: 거예요.
1: 이사해주신 기사님이신가 봐요. Where should I, this bed? 이 침대를
0: 앞에서부터요?
1: 어디에 내가 해야 돼요? 이 침대를 놓아야 돼요.
0: 동사가 없죠.
1: 놓다라는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놓다라는 동사 put 써볼까요?
0: 오케이. 깜짝이야.
1: 예,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Put. So where should I put this bed? 이 침대 어디 놔야 될까요?
1: 네.
0: 정답. That's right.
1: Yes.
0: PUT.
1: 네.
0: 두다 놓다.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 네.
0: 나중에는 뭐 내려놓다, 뭐 put down 이런 것도 가겠지만 기본이죠. 참고로 과거형 PP 형태 뭘까요? Put.
1: 똑같아요. Put.
0: Put.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의문사 나왔어요.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진다라고
1: 네.
0: 했는데요. 자, where이라고 하는 게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장소 어디예요?
0: 그렇죠. 장소 위치, right? So 어디에,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는 우리말로 뭐 이제 흐름에 따라 번역할 때 다르겠죠. So where 뒤에 중요한 것은 어순이 어때요?
1: 질문 어순.
0: 질문입니다.
1: 네.
0: 평소문 아니에요. Okay? So 여기서 보면 should I put this bed?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만 하면 저이 침대를 놓아야 할까요? 좀 이상하죠.
1: 그쵸.
0: So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는 의문사 where 붙였습니다. 의문사 들어가는 질문은요. 이 명작 진짜 한 1억 번할 거예요.
1: 어,
0: 오케이? Okay?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ould를 써서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1: Where should I go?
0: Where should I go?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Where should
1: 그쵸.
0: I go? 자, how about this? 너 어디서 먹었어? 너 서울 놀러 갔다며? 너 어디서 먹었어? 점심 어디서 먹었어? 막 이러면서.
1: Where did you eat?
0: 그렇죠? Where did you eat? Did
1: Yes.
0: you eat? 과거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제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질문 어순으로 가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go?
1: Where should I go?
0: Where did you eat?
1: Where did you eat?
0: 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0: 드릴게요.
1: 네.
0: 왜냐면 오늘도 쉴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뜨끈따끈하게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1: 예.
0: 자, should하고 have to 둘다 해야 한다라고 알고만 계시다면 이 중에 어느 게더 강하고 어느 게 조금 더 부드러울까요?
1: Have to가 좀더 강합니다.
0: Uh-huh.
1: Should는 좀더
0: That's
1: 부드럽게.
0: right.
1: 네.
0: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뭔가 하기 싫다는 뉘앙스도 좀 있을 때가 있고요.
1: 그죠.
0: 그리고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뭐 아니면 안 하면 큰일 난다 강해요. 근데 should는 약간 추천에 더 가까운 느낌. 오케이, okay?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러워지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느낌.
1: 네.
0: 더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된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put this bag?
1: Where should I put this bag?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1: Yes. Please put it. 그거를 놓아주세요. Next to the 창문이겠네요. Next to the window.
0: 오케이.
1: 네.
0: 창문이 비어 있고요.
1: 그렇죠.
0: Next는 뭔가
1: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0: 뭔가 오케이.
1: 예.
0: 자, 좋습니다. 자, window 맞는지 한번 볼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0: Course. 자, 지금 next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법책에 무조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Right.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So 여기 위치가 여기 있으면 요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치사 to가 같이 가줘야 돼요. 오케이.
1: 오호.
0: 그래서 덩어리로 삼아서 next to 하고 명사를 쓰는데 목적어의 모양을 쓰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뭐뭐 옆에.
1: 옆에.
0: 그런데 읽을 때 슬기 씨
1: 네.
0: next to 이렇게 하나요?
1: 그렇게 되면은 잘안 되던데요,
0: 느낌
1: 말이?
0: 없어요. 오히려 더
1: 예.
0: 힘들어요. 어떻게
1: 맞아요.
0: 해요?
1: Next to.
0: next to.
1: Next to.
0: to가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번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냥 next to something, some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뭐뭐 옆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서 그녀의 옆에 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을 같이 다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1: 네네네.
0: 가서 그녀 옆에 서. 일단은 가.
1: Go.
0: 그리고 서라.
1: And stand
0: and stand. 자, 그녀 옆에.
1: next to her.
0: 그렇죠. go and stand next to h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앉다, sit 있죠? 앉아 있는
1: 네.
0: 거. sit의 과거형 뭐예요?
1: sat.
0: sat. 그러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I sat next to Mayu. 옛날에 어렸을 때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짝꿍 같이 앉고 막 하는 거.
1: 그렇게 사람들이 내 옆에 앉는다고.
0: 아,
1: 내가 슬기 옆에 앉을래. 다들 나한테 짝꿍하겠다
0: 제가
1: 그러죠.
0: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1: 아,
0: 네.
1: 조사 안 되실 거예요.
0: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라고 쓸수 있습니다.
1: 네.
0: Next to 이렇게 발음해서 읽어볼게요. Go and stand next to her.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I sat next to Mayu.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이왕이면 그 옆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위치도 알아보면 좋겠죠.
1: 그쵸.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의 앞에라든가 뒤에라든가 이거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0: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1: 앞에는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In front of.
0: 이것도 거의 암기하는
1: 예, in
0: 거죠.
1: front of는 그냥 외운 거예요.
0: 여기.
1: 예, 아기는 베이비처럼. 뒤에는 behind.
0: 오케이.
1: 네, behind.
0: 얘는 뭐 of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 behind.
0: behind?
1: 얘는 이렇게만 외웠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1: 고등학교 때 영어로 멈췄어요.
0: 오케이.
1: 예.
0: 잘하신
1: 오!
0: 겁니다. 네,
1: 맞아.
0: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무슨 교재로 배우고 암기하고 하는 거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asset, 자산이에요. 우리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글로 쓰고
1: 그쵸.
0: 있잖아요. 그렇죠?
1: 특히나 이렇게 배울 때, 저거 내가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쓰면서 외웠던 건데, 보이잖아요? 그럼
0: 네.
1: 얼마나 익숙하고 반가운데요.
0: 맞아요.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1: 네.
0: 좋은 자산입니다. 갖고 가져 가 지금 갖고 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So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가 될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window 앞에 어가 아니라 the window인 이유는 내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둘다 알고 있는
1: 그
0: 바로 그
1: 창문.
0: 창문이기
1: 네.
0: 때문입니다.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부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네, 다음 문장 볼게요.
2: 응?
1: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네요.
2: 맞아요.
1: 그럴 때 있어요.
2: 있어요.
1: 특히 책이 정말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상자에 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 상자가 네. 망가져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니까.
1: 그걸 딱 봤을 때는 네. 그냥 일반적인 거 들어있겠거니 하고서 들었는데 다칠 수도 있죠.
2: 그렇죠. 다치시기도 하고.
1: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근데 원래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잖아요.
2: 그죠?
1: 정리하고.
2: 네.
1: 그래서 제가 책이 막 있던 거를 결국 안 읽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정리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2: 아니 그리고 미리 와서 이렇게 견적 보시잖아요.
1: 네네.
2: 요거는 한 이 정도 무게 되니까 왜냐면 워낙 많은 짐을 날라보셨으니까 느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무거우셨나 봐요.
1: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2: 거의 온돌 침대 느낌으로 예, 약간 헤비했던 것 같아요. Wow, it's than I thought.
1: 자, 일단 it's 뭐하다라고 써야 될까요?
2: 무겁다.
1: 무겁다가 중요하죠.
2: It's 근데 비교급이 와야겠네요. than이 뒤에 있으니까.
1: 예. 그럼 더 무거운 거네요?
2: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우니까.
1: 더 무거운 거예요?
2: 생각했던 것이 뒤에 있고
1: 오.
2: 더 무겁다.
1: 오케이.
2: 그러면 it's... It's heavier. Heavy. 이렇게.
1: 오.
2: 이렇게.
1: 오. 이렇게.
2: 예.
1: 자.
2: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1: 오케이, 오케이.
2: 네.
1: So, 그냥 무거운 거는 형용사로 heavy, right? 하지만 여기서는 더 무겁다라고 했으니까 비교급 형용사를 썼다라는
2: 네.
1: 거죠. 그쵸? 자, 스펠링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2: So,
1: it's heavier than I thought.
2: 오.
1: 맞습니다. 비교급 형용사로. 네. 더 무거운. 그럴 때는 이제 y 대신에 i로 변하면서 er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더 가벼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아~
1: 생각보다 더 가볍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2: 생각보다 저 이제 가볍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1: 아, 죄송한데 저기.
2: 저가.
1: 한 손이요. 한 손. 한 손.
2: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죠. light을 이렇게 해볼까요?
1: 오케이. 자, 그냥 가벼운 게 light이니까 거기에 er. Perfect.
2: 네.
1: Very nice. 자, 여기 지금 뒤에 than이 나왔어요.
2: 네.
1: 이건 나중에 비교급 할 때도 많이 연습을 할 건데요. than은 뭐뭐 보다예요. 비교 대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than 뒤에다가. 그런데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than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 네.
1: than you, than 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이거는 덩어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what이나 이런 거 더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2: 오.
1: than I thought
2: 우와.
1: 거의 fix가 되어 있습니다.
2: 오케이,
1: 그래서 than I thought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다.
2: 무겁다.
1: 네, 쓸 수가 있어요.
2: 네.
1: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2: than I thought.
1: 자, 예를 들어서 한때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2: 그렇죠.
1: 근데 우리 EBS 왕초보 영어를 들으니까
2: 예.
1: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2: 해볼만한데
1: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영어는 더 쉬워. 근데 비교가 돼야 되겠죠.
2: 예.
1: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은 현재형으로 영어는 더 쉽다라고 할 때
2: English is easier.
1: Is easier.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2: than I thought.
1: 그래서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2: Mm-hmm.
1: 자, about this. Nice한 게 착한이라는 뜻에 제일 가깝거든요.
2: 네.
1: 사실. 예.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착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쌀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던 거예요.
2: 제가 거예요. 약간 그랬어요.
1: 처음에 슬기지 봤을 때.
2: 네.
1: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좀 말이 없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2: 그래요?
1: 근데 굉장히 착하고 좀 이렇게 배려심 있고
2: 네.
1: 라고 말하고 싶으나
2: 예.
1: 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착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2: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그렇죠. She is nicer than I thou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끊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2: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Oh, she is nicer than I thought.
2: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죄송한데 무슨... 석상 같은 거를 드리나요?
2: 예. 네. 조각이 많네요, 집에.
1: 진짜 돌침 되면은 예. 정말. 네. 자, 다음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자, 여기 있어요. 라고 드리는 겁니다.
2: 좋은 타이밍에 가지고 오셨네요.
1: 그래, 행복.
2: 예. 아니, 네. I brought you a, here you go. 내가 가져왔어요. 너에게 음료수를. 그죠? 음료수.

0: 음료수는 드링크죠.
1: Okay.
0: 네. 드링크.
1: Alright. 네. And then here you go. 하고 뭔가 이렇게 주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0: Yep.
1: Perfect. 자, 음료 발음을 할 때 드링크는 좀 그렇죠, 그렇죠?
0: 예.
1: DR, DI가 있어요. I는 모음이잖아요. 보통 DR, D에 이렇게 모음이 있으면 DR이 충돌을 하면서요. 즉,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0: 네?
1: 그 얘기는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드링크가 아니라 이 모양 좀 모아서 drink 이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럽죠.
0: 와우.
1: 자, 해보겠습니다.
0: 네.
1: Drink. Drink.
0: Drink. Drink.
1: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마 해외에 이런 메뉴 같은 거 보면
0: 네.
1: 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drink와 같은 뜻을 가진
0: 어?
1: 음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비버리. 비버. 그런 느낌이죠.
1: Something like that. 아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 한번 해주세요.
0: 비버? 비버. 비버로 시작해요. 비버리즈? 비버리 힐즈. 이거 아닌데?
1: 베벌리즈 왜 갑자기?
0: 비버리지?
1: 아는 데까지만 써보세요.
0: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1: 아. 리지? 무슨 리지?
0: 비버리지.
1: 어, 베벌리 힐스가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0: 몰라요.
1: 자, 오, 그래도 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Not bad, not bad. 네. A만 빠졌어요. 네. 네, 원래 A를 넣으셨죠?
0: 그죠, 그죠, 그죠. 네, 아, A 빼고.
1: Beverage.
0: Beverage.
1: 오케이, 여기 강조가
0: Beverage.
1: 갑니다. 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거 쓰나요? 완전 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0: 오히려 드링크보다 많이 붙어 있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메뉴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메뉴에 있는데 못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0: 예.
1: Okay. So, beverage. 이것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BE 쪽에 강세를 주고 따라해 주세요. Beverage. Beverage.
0: Beverage. Beverage.
1: There you go.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brought you a drink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료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r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가져가다, 가져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1: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0: 예?
1: 주인공이 되는 사람한테 그 무언가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0: 아.
1: 사실은요. 오케이, 가까이 이렇게 move를 시키는 것을 bring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1: So, 제가 당신에게 이 drink를 멀리 떨어뜨려나요?
0: 아니요, 가까이 가져가요.
1: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bring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좀 그게 가져가다? 가져오다? 헷갈리는 거죠.
0: 네. 오케이?
1: 자, 그래서 bring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이걸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a drink를 가져다 주는 거죠.
0: 네네.
1: Make sense? All right. Bring someone something. Bring someone something.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snacks라고 얘기를 하죠.
0: 네.
1: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저기 과자를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나한테 가져다 줘. 그냥 어떻게 일단?
0: Bring me.
1: Bring me. 그리고 약간의 과자들.
0: Some snacks.
1: Hey, bring me some snacks.
0: 입심심.
1: 아, 입심심.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bring의 과거형 여기도 나왔지만요.
0: 네.
1: brought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에게 가져다 줬어. 약간의 물을.
0: 아하. I brought him some water.
1: 그렇죠. I brought him some water.
0: Yes.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water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0: 네.
1: Makes sense, right?
0: Yeah.
1: 오케이. Okay, 읽어 볼게요. Hey, bring me some snacks.
0: Bring me some snacks.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네. 참고로요. 우리가 문법책을 보게 되면요. 몇 형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I brought you a drink도 가능하지만요. I brought a drink to you.
0: 아, 순서를 바꾸면 네. to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1: 이것도 틀리진 않은데 원어민들은 보통 위에 것을 더 선호합니다.
0: 그쵸?
1: 일단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죠?
0: 네.
1: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you. 딴 사람도 아니라 너. 이렇게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할 게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here you go.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Here you go.
0: 여기 있어요.
1: Here you go. 여기 있어요. 라고 네. 이렇게 뭔가 전달할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you go라고 하는 것은 옵션일 뿐이에요. So you can just say here. That's fine. Alright. 그래도 you go 이렇게 쓰면 좀 흥이 더 나기는 합니다.
0: 근데 저는 항상 네. 궁금한 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1: 아, there you go.
0: 그건 또 약간 다른 의미죠.
1: There you go. 그거는 느낌.

0: 벌써 뭔가 왔을 것 같은데요.
1: 달라요.
0: 아, 바로 그거예요.
1: 어, 맞아.
0: There you go.
1: There you 이렇게. go.
0: 이것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억지로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1: 그래서 네. 그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게 네. 제가 맞췄을 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0: Exactly 하면서.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2: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next to.
1: 네.
0: next to 한 번에 발음해 주시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난 마유 옆에 앉았어. 과거형으로요. 나 마유 옆에 앉았어.
1: I sat next to 마유.
0: All right. 두 번째, 가서 그녀의 옆에 서. 가,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You got it. 자, 창문 옆에, 그 창문입니다.
1: Yeah.
0: 그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그걸.
1: Oh,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sat next to Mayu. Go and stand next to her.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네, 다음 패턴은요. Bring someone something.
1: 네.
0: 순서 기억 잘하시고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1: 응?
0: 자, 음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음료를 가져왔다.
1: I brought you a drink.
0: 그렇죠. I brought you a drink. 가까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1: 응?
0: 자, 다음은요. 명령어로 해볼게요.
1: 네.
0: 나한테 과자 좀 가져다 줘. 나에게 스낵스를 좀 가져다 줘.
1: Oh, bring me some snacks.
0: 그렇죠. Bring me some snacks.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걔한테,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줬어. 과거형으로요.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그죠? I brought him some water.
1: Yeah.
0: 어순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1: 맞아요.
0: 있습니다.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brought you a drink. Bring me some snacks. I brought him some water.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ere should I put this bed?
5: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4: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5: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자, 미션 해결해 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Oh, wow.
1: I brought you a drink.
2: Oh.
1: Here you go.
2: For me?
1: Yes.
2: Oh, you shouldn't have. Oh, thank you.
1: Thank you.

0: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Good job.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late for the
0: Alright, we are
1: party였습니다.
0: late for the part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1: 네.
0: Next to 목적어.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만들어
1: 네.
0: 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next to 이런 전치사가 나왔었잖아요.
1: 네.
0: 이런 거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써 보시고 말로 해 보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1: 정말 next 옆에 to 안 붙으면 이제 나중엔 이상할 때까지.
0: That's
1: 계속
0: right.
1: 트레이닝 같이 해요.
0: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2K 힘 레벨 4 1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첫 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오리엔테이션 듣고 오셨나요? 안 들은 친구가 있다면 잠시 돌아가서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어주세요. 우리 강의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꼭 듣고 1강을 시작해 주세요. 자, 시작하면서 Today's Learning Point로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Step by step, 한 단계 한 단계씩 공부를 진행해 볼 건데요. 첫 번째, Step In에서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합니다. Unit 1에서는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배워요. This, that, these, those.

분에게 지시대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tep Up! 한 단계 높여서 배운 문법을 적용해 독해를 해볼 거예요. 오늘 공부할 독해의 대주제는 Animals입니다.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모두 기대감을 갖고 시작해 볼까요? 네, get ready. 교재 17쪽을 봐주세요. 자, 이번 유닛에서 배울 문법 주제는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문법 용어를 그대로 잘 이해하면 문법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지시대명사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지시하는 대명사를 말해요. 지시란 가리키는 말이죠.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저것 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this, that, these, those와 같은 말이 사용됩니다. 이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런데 지시대명사가 어떤 때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 This boy. 이때 this는 지시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이 사람 소년이 아니라 뒤에 오는 boy를 꾸며주게 이 소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때 this는 이로 해석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that girl. 자, 이 표현도 that이 뒤에 오는 girl, 소녀를 꾸며줘요. 그래서 해석은 저 소녀, 형용사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봤고요. 자, 이제 step in으로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ep in에서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을 배웁니다. Part A부터 B, C, D까지 차례차례 내용이 나옵니다. 차근차근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까요? Part A, 첫 번째 A는 지시대명사 this가 나옵니다. this는 어떻게 쓰이는 지시대명사일까요? 보세요. 지시할 때 그 대상이 가까이에 있으면 this를 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이고요. 그때 우리말로의 해석은 사람을 가리키면 이분, 사물을 가리키면 이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This is a popular song among teenagers. This. 자, 여기서 this가 쓰였네요. 이것은 또는 이분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리키는 대상이 a popular song. 노래죠. 인기 있는 노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것은 인기 있는 노래이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어몽은 사이에서란 뜻입니다. Teenagers,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노래이다. 이렇게 쓰였어요. 자, 이와 같이 지시대명사로 쓰인 this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이때는 뒤에 오는 명사를 잘 수식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이것이 아니라 이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 예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This song is popular among teenagers. This song까지가 주어져. This 다음에 꾸며주는 명사 song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노래는 어떠하다? 인기가 있다. Among teenagers, 10대들 사이에서. 이렇게 뒤에 명사가 따라오면 수식할 수 있도록 이로 해석합니다. 당연히 지시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야 하니까 뒤에 명사가 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this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self-check를 통해서 this가 지시대명사인지 아니면 지시형용사인지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볼게요. This is my best friend Jenny. 자, 여기 this를 보니까요.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것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가리키는 대상이 my best friend Jenny입니다.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쪽은 이 사람은과 같이 사람을 가리키도록 해석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이쪽은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제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쓰인 this는 지시 형용사일까요? 대명사일까요? 네, 뒤에 동사가 바로 따라오고 해석을 이 사람이라고 했죠. 따라서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장 볼게요. This movie is really interesting. This movie까지가 주어가 돼요. 자, 그럼 뒤에 오는 movie를 수식해 줄 수 있도록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영화는 어떻다? Real interesting. 정말 재미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죠? 이렇게 해석했어요. 따라서 뒤에 오는 movie를 수식해주는 지시 형용사로 쓰인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is의 용법을 정리해 봤고요. 이제 part B로 넘어가서 that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part B, that은 무엇일까요? 네, 이때는 this와 대조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대명사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때 멀리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저분, 저것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at is my bike. 자, that에서 끊고요. 이때 that은 저것일까요? 저분일까요? 가리키는 대상이 내 자전거죠. 따라서 저것이라고 해석해야겠죠? 저것은 my bike, 내 자전거이다. 잘했어요. 앞에서 살펴본 this의 지시 대명사처럼 that도 지시 대명사로 쓰이면 주어에 이렇게 단독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다음으로 지시 형용사로 쓰일 때의 that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이 지시 형용사일 때는 저라고 해석이 돼야 자연스러워요. That bike is mine.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저 자전거는이라고 이렇게 수식할 수 있도록 해석이 돼야 되죠? 저 자전거는 내 것이다. 네, 선생님이 저것 자전거라고 해석하지 않고 지시형용사에 맞게 저 자전거 자연스럽게 해석했습니다. 지시형용사는 당연히 뒤에 명사가 따라와야지 수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셀프체크로 지시형용사인지 지시대명사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이에요. That tree is over 100 years old.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That 다음에 tree, 명사가 왔네요. 그러면 수식해줘야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 나무는 어떠하다? 넘었다. 100 years old. 100살이 넘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의 that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지시 형용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장 볼까요? That is an old tradition of the family. 자, that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저것, 저 사람, 뭘까요? 네, an old tradition. 오래된 전통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아니니까 저것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저것은 오래된 전통이다. 무엇의? 그 가족의 오래된 전통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that은 이때 저것으로 해석되었고,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니까 지시 대명사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that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part C로 넘어가서 thes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라고요, 여러분? These. 네. 앞에서 배운 this와 좀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사실은 둘이 짝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리키는 대상이 복수일 때, 복수란 두개 이상 여러 개일 때를 의미하죠. 그 대상이 복수일 때 사용하는 지시 대명사가 바로 these입니다. 정리하면 단수형일 때는 this, 복수형일 때는 these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 이분들과 같이 복수에 맞게, 복수 명사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se are comfortable chairs to sit on. 네, these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가리키는 대상이 chairs, 의자, 사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것들은 편안한 의자이다. 어떠한? 앉기에 편안한 의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these를 이것들 이렇게 복수로 잘 해석을 했고, 또 뒤에 나오는 chairs도 어떤가요? S가 붙어 있으니 의자들이라고 정확히 해석을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this가 this로 쓰였을 때는 어떤 문장이 돼야 될까요? 단수 형태니까 단수를 계속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This is a comfortable chair to sit on. 네. This까지 주어져. 이때는 이것이라고 단수형으로 해석을 하고, is a comfortable chair. 보세요. 가리키는 대상이 네, 단수 명사죠. 앉기에 편안한 의자이다입니다. 자, 여기서 문법적인 내용 하나만 더 짚어보면, this는 복수이기 때문에 비동사 are를 썼다는 것, this는 네, 단수이기 때문에 is를 썼다는 것, 이렇게 동사의 수위치도 기억해 줍니다.

자, 니즈도 지시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디스와 마찬가지로 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뒤에 오는 명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무엇들과 같이 해석이 돼요. 자, 그럼 지시 형용사가 쓰인 경우 볼게요. These chairs are comfortable to sit on. These chairs까지가 주어예요. 뒤에 오는 명사 chairs를 꾸며줘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떠하죠? 앉기에 편안하다. 자, 문법적인 거 확인하면 these가 복수니까 정말 뒤에 오는 명사. 네, s가 쓰여 있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 형용사 this가 쓰이면 어떻게 문장이 바뀔까요? This chair is comfortable to sit on. 이렇게 바뀝니다. 단수니까요. 앞에 오는 주어가 chair. 이렇게 단수 형태로 쓰여 있고, 네. 그리고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is로 써야 합니다. 반면에 these chairs는 are, 비동사 are이 왔죠?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self-check로 넘어가서 these가 지시 대명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유의하면서 해석을 해볼까요? 1번 문제, these are my classmates. 자, 대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these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네요. 비동사가 나왔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뒤에 오는 my classmates, 내반 친구들이에요.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또는 좀더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나의 반 친구들이다. 자, 주어의 단독으로 쓰였고 얘네들, 이 사람들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시 대명사라고 볼수 있겠고요. 2번, These books are on the reading list. 자, these books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these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왔네요. 그럼 수식해줘야 되겠죠? 이 책들은 어디에 있어요? On the reading list. 독서 목록에 있다. 이때 these는 뒤에 오는 책들을 꾸며주는 말로 이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때 쓰인 these는 지시 형용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these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 마지막 part D로 가서는 마지막 those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hose. Those. Those는 뭘까요, 여러분? 네. 도즈는 댓과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대상이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댓과의 차이점은 복수일 때, 그 대상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정리하면 단수형은 that이 되겠고요. 복수형은 뭐가 될까요? thos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멀리 있는 대상이니까 저분들, 사람을 가리킬 땐저 사람들, 저분들. 네, 만약 사물을 가리킬 때는 저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장 볼까요? Those are delicious chocolate chip cookies. 네, those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왔어요. 그리고 가리키는 대상이 사물인지 사람인지 보세요. Delicious chocolate chip cookies. 쿠키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사물에 맞게 해석을 해야겠죠? 맛있는 초콜릿 칩 쿠키들이다. 네, 그럼 문법적인 거 확인해 볼게요. Those가 복수 형태니까 가리키는 대상 cooki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잘 쓰여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those가 대수로 바뀐다면 문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선생님이 한번 써봤어요. That is a delicious chocolate chip cookie. 네, 이때 that은 저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또 뒤에 오는 가리키는 대상이 A delicious chocolate chip cookie 하고 단수 명사로 잘 쓰여 있습니다. 해석은 저것은 맛있는 초콜릿 칩 쿠키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면 those는 복수이기 때문에 are를 썼고 that은 단수이기 때문에 is를 썼다는 것. 네, 이것도 확인할게요. 자, 이번엔 지시 형용사로 쓰였을 때의 thos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도록 저라고 해석하고 뒤에 오는 명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들이란 말이 붙겠죠. 자, 이거 볼까요? Those chocolate chip cookies are delicious. 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저 어떤 거? 저 초콜릿 칩 쿠키즈. 네, 뒤에 오는 명사 복수 맞죠? 저 초콜릿 칩 쿠키들은 어떠하다? Delicious, 맛있다와 같이 해석이 됩니다. 자, 또 이번에는 those를 또 대수로 바꿨을 때 지시 형용사 대시 어떻게 쓰일까요? That chocolate chip cookie is delicious. 맞나요? 자, 이때는 저 초콜릿 칩 쿠키 뒤에 오는 쿠키가 네, 단수형으로

볼게요. Those flowers need some water. 네,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여기까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those가 뒤에 오는 명사 flowers를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 꽃들은 need, 필요로 한다. 약간의 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those를 저 무엇들로 해석을 했고, 명사를 꾸며주었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가 되겠죠? 네, 잘했습니다. 2번이에요. Those are not my tasks. 네, those가 주어 자리에 단독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저것들, 저 사람들 뭘까요? 가리키는 대상이 my tasks. 내가 해야 할 과제, 일들을 말하거든요. 사물이네요. 따라서 저것들은이라고 해석을 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쵸?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이때 쓰인 those는 지시대명사죠? 주어 자리에 단독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가리키는 대상 tasks가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여 있다는 것. 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법에 대해서 잘 공부했어요. 이어서 easy guide, 이지은 선생님의 easy guide로 문법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말해 보세요. 네, 그네 가지를 선생님이 단수와 복수로 구별해 볼 거예요. 단수 명사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 뭐가 있었죠? This와 that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this는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켜서 이것, 이 사람, that은 저것, 저 사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쓰고요. 자, 복수인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두 개의 지시대명사가 있었죠. 바로 these와 those예요. These는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this와 비슷하게 이것들, 하지만 복수니까 들이라고 해석하고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요. Those는 that과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자, 하지만 복수로 저것들, 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이 지시대명사가 대명사가 아니라 뭘로 쓰인다?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뒤에 오는 말을 잘 수식할 수 있도록 this는 이, that은 저, this는 이 무엇들, 또 those는 저 무엇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한 가지 문법적인 특징을 보면 지시대명사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단독으로 쓰인 경우를 계속 확인했었죠? 네, 지시대명사는 당연히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줘야 하기 때문에 명사가 함께 쓰인다는 점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문법을 배워봤고요. 이제 배운 문법을 적용해서 스텝 업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교재 20쪽을 봐주세요. 자, 이렇게 글이 제시되는데요. 우리 교재는 theme이라고 해서 대주제가 주어져 있어요.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animals, 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등장할까요?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눈 크게 뜨고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Honeybees have blank. 네. 주인공이 누구죠? Honeybees. 꿀벌들이에요. 꿀벌들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문장들을 잘 해석해야지, 네, 가운데 들어올, 이 빈칸에 들어올, 네, 표현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ese smart insects remember good flowers. 우리가 배운 these 나왔네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니까 뒤에 이렇게 smart insects와 같이 명사가 나와 있어요. These가 뒤에 오는 smart insects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네요. 따라서 이 똑똑한 곤충들은 기억합니다. 좋은 꽃들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때 these는 지시 형용사로 해석을 했고요. 아, 꿀벌들이 뭐 한다고요? 좋은 꽃들을 기억한대요. 다음 문장이요. Later, they visit those flowers again. 나중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란 honeybees를 말하겠죠. 꿀벌들은 방문합니다. Those flowers, those가 나왔네요. 자, 뒤에 명사 flowers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시 형용사로 저 꽃들은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네, 보시면 those는 복수 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flowers가 복수로 잘 쓰여 있습니다. 저런 꽃들을 again 다시 방문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 문장이요. They use their strong sense of smell and sharp eyes.
그들은 또 꿀벌들이죠.

합니다. 그들의 강한 감각을. 무슨 감각이요? 냄새의 감각이래요. 네, 강한 냄새의 감각. 자연스럽게 바꾸면 강한 후각이 되겠죠. 네, 강한 후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뭘 또 사용해요? Sharp eyes, 날카로운 눈들을 사용한다고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눈이 날카롭다니? 자, 이번에는 시력으로 해석해 볼게요. 날카로운 시력을 사용합니다. 즉, 강한 후각과 날카롭고 예민한 시각을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But can they also remember human faces? 자, but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뭐를요? 기억도 할 수 있을까요? 뭐를? Human faces. 사람의 얼굴들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화제를 human faces로 전환하죠. 꽃들도 기억하는데 과연 사람의 얼굴 기억할까요? 보겠습니다. Scientists say they can.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can 할 수 있다고요. 꿀벌들이 사람 얼굴을 기억할 수 있대요. 네. They can tell different faces apart just like they do with flowers. 문장이 좀 기네요. 여기서 끊고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꿀벌들은 할 수 있어요. Tell? 말할 수 있다고요? 네, 여기서 tell은 말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apart와 종종 같이 쓰여서 구별하다, 구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선 구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것들은, 꿀벌들은 구분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서로 다른 faces, 얼굴들을 구별할 수 있대요. 네, 그리고 just like 하고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때 like는 종종 just와 함께 쓰여서 좋아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자, 하듯이로 해석을 해볼게요. 뭐 하듯이? 그들이 꽃들과 하듯이? 네, 여기서 두가 나왔는데요. 이때 두는 일반 동사 두가 아니라 대동사 두입니다. 대동사는 앞에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를 말해요. 그냥 하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뭐, tell이라는 동사를 대신해서 쓴 거예요. 따라서 이때 두는 구별하다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들이 꽃들을 구별하듯이 서로 다른 얼굴들을 구별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So, next time you see a bee, say hello. 네, 콤마에서 끊고. 그래서 다음번에 당신이 벌 한 마리를 본다면 뭐하라고요? Say hello. 안녕이라고 말하래요. This insect friend might remember you later. This insect friend까지가 주어입니다. This가 또 나왔죠? 네, insect friend라는 단수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예요. 이 곤충 친구는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later, 나중에요. 네, 이렇게 해서 재밌는 내용 읽어보았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갈 말 뭘까요? 하나씩 넣어볼까요? Honeybees have special hairs? Hairs는 동물에게 쓸 때 털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꿀벌들은 특별한 털을 가지고 있다? 털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Great memories? Honeybees have great memories. 훌륭한 memories.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네, 맞죠. 뒤에 오는 문장 보면 계속 remember, 기억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꽃도 기억하고 human faces, 사람 얼굴들도 기억한댔어요. 따라서 적절한 말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도 볼까요? Amazing flying skills. 놀라운 비행 기술. 놀라운 비행 기술에 관한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여기 질문을 잘 읽어봐요. How do honeybees remember good flowers? 어떻게 꿀벌들은 좋은 꽃들을 기억할까요? 어떻게 기억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는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세부 내용을 물을 때는 그 정답의 근거가 정확히 글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기억한다고 했죠? 찾아보면 They use their strong sense of smell and sharp eyes. 그들은 그들의 강한 후각과 날카로운 시력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찾아집니다.

몇 번이죠? 네, 2번. 그들의 후각. Strong sense of smell. 시력. 네, sharp eyes로 표현됐었죠? 네, 시력을 이용함으로써 네, 사람의 얼굴은 물론이고, 네, 그 flowers, 꽃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지 가이드로 우리가 읽은 독해 지문의 전체 구조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모든 글은 메인 아이디어, 중심 생각과 디테일스, 글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나요? 첫 문장에 나와 있었죠. Honeybees have great memories. 꿀벌들의 훌륭한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They remember the flowers. 그들은 좋은 꽃들을 기억하고 They also remember human faces. 사람 얼굴도 기억한다는 말을 했었죠? 자, 그리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다고요? They use their strong sense of smell and sharp eyes.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강한 후각과 날카로운 시력을 이용해서, 네,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것들을 기억을 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독해에 배운 문법 내용을 잘 적용했는지를 확인해보는 grammar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지시대명사는 무엇일까요? 이 똑똑한 곤충들은 에서 이 똑똑한 곤충들은 표현이 되도록 알맞게 넣어야 돼요. 자, 가리키는 대상이 복수예요. 그리고 이라고 해석이 됐네요. 그러면 These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they visit blank flowers. 자, 저 꽃들을 방문한다 해서 저 꽃들이 되도록 알맞은 말을 쓰면, 네, those flowers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곤충 친구는 이가 되고 뒤에 오는 단수 명사를 꾸며주는 this가 와야겠죠. 자, 지시대명사 이렇게 활용해 봤습니다. 다음은 리뷰 퀴즈입니다. 매 강의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가 나갈 거예요. 다음 문장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는 단어를 찾아 넣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할 수 있었죠? 2강은 더 재밌을 거예요. 우리 꼭 2강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5강입니다. 유닛 9과 10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랩업, 총정리해보고, 시험 문제 완벽 대비를 위해서 워크북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유닛 9과 10에서는요, 접속사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접속사 절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총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등위 접속사부터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위 접속사 and, or, but, 그리고 so 공부했어요. 여러분, 각각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이 and의 경우에는 그리고 혹은 뭐뭐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그리고 절과 절,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때쓸수 있습니다. 혹은 나열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pples and bananas 하게 되면 사과와 바나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a long skirt and high heels 하면 긴 치마와 하이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I love English and I study it hard.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And는 이렇게 두 가지의 대상을 연결해 줄때 써요. 또 나열할 때도 씁니다. 경주, 제주 아일랜드 and 전주 하면 경주, 제주도, 그리고 전주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and가 두 가지 이상을 연결해 주는 말이라면 이 or이라는 말은요, 둘 중에 하나를

질책할 때 씁니다. 그래서 혹은 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Which is the capital of England? London or Liverpool? 이렇게 얘기하면요. 영국의 capital 하면 수도거든요. 수도가 무엇이니? 런던이니? 아니면 리버풀이니?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우리 o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런던일까요? 아니면 리버풀일까요? 네, 영국의 수도는 런던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but 볼게요. but은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의미로 대조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앞뒷 내용이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둘을 연결해줘요. 예를 들어, He doesn't eat fish, but he eats meat.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생선은 안 먹지만 고기는 먹는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so인데요. so는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I was hungry, so I ate a lot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면, 나 어제 배가 고팠어. 그래서 어제 많이 먹었어.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가 나올 때는 이 so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시간의 접속사 네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fter, before, when, while인데요. 이 접속사들은 앞뒤의 문장을 시간의 관계로 연결시켜 줍니다. 먼저 after의 경우에는 뭐뭐 한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took a shower after I exercised.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샤워를 했는데 언제 했을까요? 운동을 한 후에 한 것이죠. 운동한 후에 샤워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After의 반대말로는 before이 있습니다.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I knocked on the door before I entered the room.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노크를 했는데 언제 노크를 한 거예요? Before I entered the room. 내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before, after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when입니다. when은 뭐뭐 할 때, 그 순간 혹은 시점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I waved when I saw Jane on the street.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waved, 손을 흔든 거예요. 언제 흔들었냐면 when I saw Jane on the street. 내가 길에서 Jane을 봤을 때, 그 순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자, while은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watched TV while he ate dinner.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TV를 본 건데, 언제 봤을까요? 저녁을 먹는 동안 본 겁니다. 자, 앞뒤의 내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동작일 때, 이렇게 while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였어요. 1번을 보시면, He is very tall. 그는 키가 매우 크대요. 그리고 뒷문장을 보니까, He sits in the back. 그는 뒷자리에 앉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는 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원인과 결과이므로 우리 so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앞뒷 문장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She was sick. 그녀는 아팠대요. 자, 그리고 뒷문장을 보니까 She came to school. 그녀는 학교에 왔습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온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but로 연결을 해주면 그녀는 아팠어요. 하지만 학교에 왔어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Do you want to play inside or outside? 혹은 Do you want to play inside and outside? 안에서 놀지 밖에서 놀지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우리 or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I don't eat hamburgers. 나는 햄버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데요.
자, 그리고 뒷면

생각해 보니까 I eat pizza. 나 피자는 먹어요. 내가 햄버거는 안 먹지만 피자는 먹는다. 이므로 우리 but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볼게요.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라고 했습니다. 너는 우산을 챙겨야 해. 이런 의미죠. 자, 뒷부분 보니까 a raincoat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너의 우산과 우비를 같이 챙기라는 것이므로 우리 and로 연결을 해 주어야겠네요. 자, 이어서 6번 갈게요. She forgot her glasses.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forgot은 forget의 과거 형태예요. forget은 잊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녀는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즉, 놓고 온 거죠. 까먹고 놓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 잘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원인과 결과이므로 so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They went inside the building. 그들은 건물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뒷부분 보니까 found the man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를 찾은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팩트를 연결해 줄 때는 연결의 접속사 and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She likes to jog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에 조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not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하는 걸안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앞뒤 내용이 대조되므로 우리 but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B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랐을 때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기를 보니까 and, or, so, but 나와 있습니다. 알맞은 접속사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who is taller 이라고 했죠? 누가 키가 더 크니? 라는 의미예요. Jack 아니면 Jill 둘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면 누가 더 키가 크냐는 것이므로 or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2번 볼게요. I felt sick. 나는 아팠어요. 자, 그 뒷부분을 보니까 I went to bed early. 나는 일찍 잠들었어요. 혹은 일찍 잠을 자러 갔어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팠으니까 일찍 잔 것이죠. 원인과 결과이므로 어떤 등위 접속사 쓸까요? So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갈게요. My mom is tall. 나의 어머니는 키가 크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키가요? 작아요. 앞뒤의 내용이 어때요, 여러분? 반대되죠. 대조되니까 이럴 때는 등위 접속사 but 써줍시다. 이어서 4번이에요. There was no water.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 뒷부분 보니까 I couldn't wash. 내가 씻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물이 없으니까 못 씻은 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니까 우리 so로 연결시켜 줄게요. 자, 5번입니다.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나는 무엇을 먹을까요? 여러분, have는요. 이렇게 음식 앞에 나오면 먹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시리얼, 과, 우유를 먹는다. 그래서 and로 연결시켜 줄게요. 자, 6번입니다. 그는 가수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직업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Doesn't like,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뒤의 내용이 지금 대조되죠? 그가 가수인데,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일을 안 좋아해. 따라서 but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I was going home. 나는 집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차가 broke down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broke down은 break down의 과거형입니다. break down. 이 break down은요, 고장나다, 기계가 고장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에 가고 있었는데 내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 두 개의 사실을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and를 활용해서 그리고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8번인데요. You can wear one of these three shirts라고 했죠. 당신은 이세 개의 셔츠 중에서 한 가지를 입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의 접속사 o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갈게요. 다음 문장.

대해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 Jane likes to sing. Jane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녀는 춤추는 걸 싫어한대요. 자, 그리고가 아니겠죠? 하지만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노래하는 건 좋아하는데 춤추는 건 싫어한다. 자, 2번입니다. I caught a cold. caught는 catch의 과거형이에요.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나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찍 자러 갔습니다. 하지만이 아니죠.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일찍 자러 간 거예요. 따라서 but이 아니라 so로 바꿔줍시다. 3번, I bought a laptop. 나는 랩탑 하나를 샀어요. buy의 과거형이죠. or it doesn't work.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데요. 자, 앞뒤의 내용이 반대잖아요. 따라서 or 아니고 but. 4번 보시면 I like to walk, swim, so run every day. 나는 걷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뛰는 것도 좋아해요. so가 아니죠. 우리 연결의 접속사인 and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We often play basketball, so soccer after school. 우리는 방과 후에 축구 그리고 농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농구를 합니다가 되겠네요. 자, so 대신에 and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라는 의미로 o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인데요. Should I buy the large bag, but the small bag?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사야 하냐고 물어보는 것이므로 but 대신 or 넣어줍시다. 7번 보면 나는 자원봉사를 한대요.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혹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라는 의미로 and 혹은 or 넣어주시고요. 이어서 8번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웠대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못한다이므로 or 대신 but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D번 갈게요. 우리말 뜻에 알맞게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제인은 파란색 가방과 빨간색 가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네요. 자, and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Jane has a blue bag and a red bag.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2번을 보시면 나는 차나 자전거를 살 것이다 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나온 대로 이 or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I will buy a car or a bike. 이렇게 두 개의 대상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자, 3번인데요. 나는 아침에 공부하지만 나의 친구는 밤에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침에 공부한다. I study in the morning. 끊고. but을 활용해서 연결해주죠. My friend studies at night.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그는 많은 책들을 들고 있어서 빨리 걸을 수 없다. 원인과 결과네요. He is carrying many books, so he can't walk fast. 이렇게 연결시켜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간 접속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A부터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요. brush your teeth라고 했거든요. 이를 닦으래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닦나요? 아니면 밥을 먹기 전에 닦나요? 밥을 먹고 나서 이를 닦겠죠? 그래서 after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when과 after 중에 고릅시다. I look at her, she always smiles. 내가 그녀를 볼때 그녀가 웃는 것이므로 when, 뭐뭐 할때 골라줄게요. 자, 3번 보시면 you should stretch. 스트레칭을 언제 해요? 수영하기 전에 하잖아요. 수영하는 동안 하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뭐뭐 하기 전에 before 골라주시고요. 4번 보시면 I wore a coat. 나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입었겠죠? 그래서 before 골라줍시다. 자, 5번입니다. Please take off your shoes. Take off 하면 벗다예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벗어주세요. 언제? 안으로 들어올 때. 뭐뭐 할 때이므로 우리 when 골라줍시다. 6번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자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그때이므로 우리 when 골라줄게요.
7번 갈게요. Jane watched TV. Jane은 TV를 보았습니다. 근데 언제 보았냐면, 그

그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이므로 우리 while 골라줄게요. 8번 보시면 you chop the apple이라고 했거든요. chop은 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과를 썰고 나서 그 사과 조각을 섞어라. 소스와 함께라고 한 것이죠. 뭐뭐하고 나서 뭐뭐한 후에 after 골라주겠습니다. 자, B입니다.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을 보시면 It rained all night 이라고 했어요. 비가 밤새 내린 거죠. 자, 그런데 뭐 하는 동안 그가 잠을 자는 동안이죠. 따라서 while 뒤에 주어 동사를 넣어서 while he was sleeping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접속사 주어 동사의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2번을 보면요. The baby cried. 아기가 울었습니다. 근데 언제 울었냐면 그녀가 요리를 하는 동안 운 것이죠. 그래서 while she was cooking dinn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The train left the station. 기차가요, 역을 떠났어요. 근데 언제 떠났냐면 뭐뭐 할 때,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떠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기차를 못 탔겠네요. 그쵸?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라고 했어요. when 뒤에 주어 동사 써주시면 됩니다. when I was young. 자, 5번인데요. team baked cake 이라고 했어요. 팀은 케이크를 구운 겁니다. 자, 근데 언제 구웠냐면 while 내가 뭐 하는 동안 take a shower 하면 샤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 케이크를 구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I called my mom.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 전화를 드렸을까요? 자, 여기에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할 때가 되겠네요. 자, 여기 어휘를 잠깐 살펴보면 basketball practice 하면 농구 연습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over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나의 농구 연습이 끝났을 때 전화를 드린 거겠죠? 자, 순서는 접속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씁니다. When my basketball practice was over, 나의 농구 연습이 끝났을 때에 전화를 드렸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어휘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C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라고 했어요. 자, 1번을 보시면 Team woke up while I came in 이라고 했는데요. 자, woke up, wake up의 과거형이죠. 팀이 깨어났는데 내가 안에 들어갔을 때깬 거잖아요. 그 순간 깬 것이므로 while이 아니라 우리 when으로 고쳐 주어야 합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이므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I like to exercise.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잘때 운동하는 걸 좋아한대요. 어색하죠? 자,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내가 자기 전에 운동을 한다거나, 뭐, 자고 나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when을 before 혹은 after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Go see a doctor 이라고 했는데요. Go see a doctor. 자, 덩어리 표현이에요. 진찰 받으러 가라. 진찰을 받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언제? After you take any medicine 이라고 했어요. 자, take medicine 하면 약을 먹다거든요. 자, 약을 먹기 전에 진찰을 받아야겠죠? after이 아니라 뭘로 바꿀까요? 반대말 befor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While you put cheese on top, put it in the ove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음식 위에 치즈를 얹다라는 표현을 put cheese on top이라고 했거든요. 치즈를 올린 다음에 오븐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while이 아니라 after로 바꿔 주어야겠죠? After you put cheese on top, 네가 치즈를 꼭대기에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븐 안에 넣어라가 자연스럽습니다.

5번입니다. After you wash the dishes, put on rubber gloves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rubber glove 하면 고무장갑이에요. 그리고 put on 이라는 표현은 입다, 착용하다입니다. 자, 설거지한 후에 고무장갑을 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설거지하기 전에 혹은 할 때라는 의미로 after, before 혹은 when으로 바꾸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A mosquito bit me before I was sleeping outsid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mosquito 하면 모기인데요. 자, 모기가 나를 뭐 했을까요? bit. bit는 bite의 과거형이에요. bite는 물다죠. 그러니까 모기가 나를 문 거예요. 언제 물었냐면 before I was sleeping outside. 내가 밖에서 자는 동안 물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before 어색하고요. 우리 while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While you go outside, please close all the windows.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밖에 나가는 동안 모든 창문을 닫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while은요, 뭔가 지속성 있는 행동과 어울립니다. 뜻 자체가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나갈 때 혹은 나가기 전에 라는 의미로 when이나 before 이라는 접속사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when you go outside, 당신이 밖으로 나갈 때 혹은 before you go outside, 당신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모든 창문들을 닫고 나가주세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Before I got a dog, I have to walk him every day. 이렇게 얘기했죠. 자, before I got a dog. 무슨 뜻일까요? got은 get의 과거형이에요. 내가 개를 한 마리 얻기 전에 나는 그를 매일 산책시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개를 얻기 전에 어떻게 산책을 시키겠어요? 그쵸? 개를 한 마리 얻고 나서 매일 산책을 시켜야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before 아니고요. 우리 after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After I got a dog, I have to walk him every day. 참고로 여기서 이 walk라는 단어는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어떤 동물을 산책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는 매일 그를 산책시켜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알맞게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요. 그녀가 공원을 걷고 있는 동안에 눈이 왔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눈이 왔다. It snowed 주어졌죠. 우리는 그녀가 공원을 걷고 있는 동안에만 영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뭐 하는 동안에 접속사부터 쓰는 거예요. 자,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와 동사의 순서대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녀가 걷고 있는 동안에가 되겠죠? While she was walking in the park. 그녀가 공원을 걷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쓴다는 점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오기 전에 떠났다. 자, 떠났다는 여기 나와 있어요. I left. 근데 언제 떠난 거예요? 내가 그녀가 파티 오기 전에 떠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녀가 파티에 오기 전에 이 부분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I left 써주시고요. 뭐뭐 하기 전에 라는 의미로 접속사 before 써줍시다. 그리고 그녀가 오기 전이니까 주어 동사 이 순서대로 써줄게요. 그러면 before she came to the part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녀가 파티에 오기 전에 떠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나는 책을 읽은 후에 아침을 먹었다 라고 했어요. 자, 나는 먹었다. 무엇을? 아침 식사를. 여기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뭐 한 후에 나올 거예요. After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I ate breakfast after I read the book. 나는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언제 했죠? After I read the book. 내가 책을 읽은 후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4번 보시면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을 보면 he asked her이라고 했죠? 그는 그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겠죠? 따라서 a question 먼저 써주시고 뒷부분에 when he met her 써주세요. 그러면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가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의미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문제풀이를 조금 빨리 진행하다 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꼭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꼭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73강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수요일은 writing. 자,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이죠. 주제는 자, 우리가 월요일 날 단순 시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단순 시제를 활용해서 자, 문장을 저희가 다섯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만든 이후에는 자,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한번 따라 읽어 보시면서 자, 오늘의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골격부터 먼저 정하셔야 되죠. 뼈대부터 먼저 세우고 이제 살을 어디다 붙일지 결정하시면 되는 것인데 기본이 누가 뭐 했어요? 나 이랬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로도 당연히 어때요? 나 이랬다. 이게 지금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작년에는 뭐예요? 이랬는데 언제 이랬는지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 아니에요? 그런데 자, 한국어로도 여기 지금 콤마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도 자, 이 last year는 문장 끝에다 넣지 않고 자, 맨 앞으로 도치를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1번에 앞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게 이제 1번에 앞쪽에 배치가 되니까 자, 그 다음 어때요? 일하다가 자동사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같이 일을 했나요? 자, 바로 누구와 일했는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가 또 나와 있어요. 자, 부사의 위치는 문장 맨 앞, 동사 바로 앞, 문장 뒤인데 요거는 지금 두 단어 이상입니다. 따라서 문장 맨 앞 아니면 문장 맨 끝으로 가면 되겠죠. 자, 맨 앞에다가 요 녀석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제 재주 많은 한 엔지니어와 라고 하는 요 어구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요거는 3번 자리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아, 얘는 지금 바로 이 엔지니어가 어떤 엔지니어인지를 또 자세하게 또 수식하는 MA가 되겠습니다. 어떤 엔지니어예요? 딴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걸 좋아했던 그런 엔지니어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바로

3번의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어진 영문의 어구 중에, 자, 어려운 단어는 없기 때문에 뭐 설명해야 될 단어는 없고요. 자, 그러시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부사적 수식어 다음에 주어 동사, 또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 그 다음에 자, 형용사적 수식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ed가 붙을 때는 동사에 ed가 붙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가 되어서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주목해 주세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talents라고 하는 단어는 재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재주라고 하는 뜻은 있지만 동사는 없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명사에 ed가 붙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명사에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아주 특별한 존재니까 talented는 동사에 붙은 ed가 아니라는 점 함께 알아두시고요. 요런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skill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기술. 요것도 명사만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skilled, 능숙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ful 이런 형용사형 어미가 붙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특이한 단어죠.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 이랬어요. 재주 많은, 자, 재능 있는 엔지니어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뭐예요? like 이하의 목적어인데 자, 요때 being은 존재하다, 있다의 일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던 엔지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은 설명 마무리 짓고요. 암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year, I worked. 단순 과거 시제예요. 자, 누구와요? With a talented engine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또 단순 과거 시제가 뒤쪽에 나오죠. Who really liked being with others.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자,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문장이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두 문장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왜냐면 내가 원했다, 선생님이 선발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but을 기준으로 두시죠? 요거를 기준으로 두고 앞에 문장 하나 만드시고 뒷문장 하나 만드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어휘 표현 하나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뭐 담당하는, 책임지는 이라고 하면 in charge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charge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수능을 치르는 수업 영어의 끝판왕이 이제 수능이니까 중등 과정을 마무리 짓고 수능을 치르는 과정까지 이제 영어 학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 charge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선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뜻이 뭐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in charge 그러면 책임 속에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이 있는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일에 책임이 있는 이라고 하면 in charge 다음에는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써요. 그래서 in charge of A도 여러분들이 아예 달달달달 외워두시면 너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자, she's in charge of A라고 하면 그녀는 A에 자, 책임이 있어요. educating students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교육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in charge of 자, 여기 전치사 of를 쓰기 때문에 A의 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고요. charge는 책임의 뜻입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셔서 자, 다시 이제 퍼즐 맞추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but 앞쪽의 문장은 무엇인가요? 나 원했어요. 되기를. 됐죠? 자, 그러면 찾아서 여러분들 자, 골라서 이제 배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나는 어디 있습니까? I. 그 다음 원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뭐를요? 자, 요걸요. To be the editor of the school paper.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0: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게 지금 4, 요게 4번이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선생님이 선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선발했다 어디 있습니까? The teacher가 어떻게 했어요? 선발했다는 뭐가 되나요? 자 select도 있지만 여기서는 pick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pick은 따다, 꺾다, 뽑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6번으로 정할 거고요. 자 그럼 담당하는은 어때요? 담당하는이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요거는 지금 5번 뒤쪽에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누구를 선발했대요? 아, 죄송합니다. Another student가 아니라 요것이 지금 5번 뒤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Another student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을 여러분들 어디다 집어넣으면 된다? 바로 7번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요 내용을 자, 한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무 어수선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벗을 중심으로 자 앞뒤로 이렇게 구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이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 어수는 이것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The teacher in charge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시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시제 가지고 자 지금 시제를 주제로 해서 지금 작문 해보는 거니까 자 이런 시점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한번 복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I want it. 난 원했었어요. 뭐를요? To be the editor of the school pa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ut. 하지만 어때요? The teacher in charge.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picked another student.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골격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나 들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듣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뭐뭐 한다는데 이 주어와 동사를 두 개로 나눠 놨어요? 이건 뭐죠? 자, here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보어로 나눠서 배열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목적어니까 얘가 앞에 오겠네요. 3번, 얘가 4번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점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3번 어디 갔습니까? 바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뭐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종종만 남아 있습니다. 종종은 문장 맨 앞에 와도 되고요. 동사 아, 앞에 와도 되고 문장 끝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어디다 집어넣어 볼까요? 1번의 뒤쪽에 자 넣으려고 해요. I often hear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 한국어부터 다시 한번 배열해 볼까요? 나는 종종 듣는다. 학생들이 특정 잡지를 읽는다고 말하는 것을 됐죠? 자, 영문들은 어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요 here라고 하는 시제가 단순 시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때요? 내가 종종 듣는다는 얘기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들어왔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 사실로 이거는 봐도 된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형 부정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to 부정사를 쓸 수 없어요. 자 목적 보호 자리에서는 주로 미래적 개념이 있을 때만 to 부정사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를 취하고 있고 원형 부정사 이하의 say가 목적어절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됐겠죠. 자 그러시면 요 문장도 복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often hear students say that. 이렇게. that 이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그 말, 종종 말하는 내용,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를 들어요? 바로, 자, they read certain magazi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한 잡지를 걔네들이 읽어요.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끔씩 얘기를 들어요. 예.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안에서 자, 뽑아온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그러시면 네 번째 문장으로 이동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문장이 꽤 길어 보이지만 한국어 말덩어리를 보니까 네 덩어리밖에 안 되네요. 자, 네 덩어리의 퍼즐 맞추기입니다. 자, 누가 뭐 했을까요? 뼈대부터 먼저 세어 보시면 위원회 멤버들의 답변이 어떠어떠한 상태가 됐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보호를 취하는 이형식 동사겠죠? 자, 보호의 위치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뒷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어 간, 자,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떨수록? 바로 비례 관계죠. 이렇게 될수록 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적 수식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노숙인들의 질문이 더 공격적으로, 자, 바뀌면 바뀔수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자, 요거는 3번 뒤에다 넣어도 되고 1번 앞에다 넣어도 되는데 저는 1번에 앞쪽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거를 이제 그 아래쪽에 영어 어구 중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거기는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가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aggressiv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고등학교 가시면 바로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공격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aggressive라고 발음합니다. 자, anyway. 그러면 자, 이제 단어까지 다 했으니까 이거 뭐 못할 게뭐 있어요? 위원회 멤버들이 뭐죠? 여러분들 board라고 하는 단어는 판때기의 뜻도 있지만 자, 위원회의 뜻도 있다는 거. 이 강의를 통해서 두세 번 정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혹시라도 암기를 안 하셨으면 알아두시고요. Board members answers. 요게 지금 1번인 거예요. 자,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become 동사가 나왔겠죠? 그런데 시제가 단순 과거입니다. 과거 시점에 어떤 상태로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변했대요? 방어적인 상태로 변했답니다. 자, defense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죠? 축구 경기 같은 거할때 보면 defense는 수비라고 하죠. 그래서 defensive라고 하면 방어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여기 지금 1번에 앞에 이제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이런 비례관계를 나타낼 때쓸수 있는 접속사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부사절의 접속사로 뜻이 굉장히 많아요. as는 그 중에 하나 비례의 의미 여러분께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Homeless man's questions 또 과거 시제입니다. became more aggressive. 이렇게 되는, 자, 어구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요거를 이제 한글로 먼저 배치하면 부사적 수식어가 맨 앞에 오고 주어 동사 보호의 어순이 되겠고요. 영문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요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볼까요? As the homeless man's questions became more aggressive, the board member's answers 어떻게 됐어요? 자, became more defensive. 자, 이렇게 지금 자,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이렇습니다. 자, 인도가 되었다. 아유, 이번에도 보호가 필요하겠네요. 뭐가 됐대요? 나라가 됐대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어구들만 어순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시점이죠. 과거 시점을 지시하는 어구가 되겠습니다. 부사적 수식어인데요. 요거는 1번의 앞쪽에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설명하죠. 어디 들어갈까요? 두 단어 이상이니까 3번의 뒤쪽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따라서 누가 1번? 인디아가 되었다. 국가가. 그러면 요것이 1번 앞쪽에 들어가고 요것이 3번 뒤쪽에 들어가는 어순을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 주어 동사 보어의 앞뒤쪽에 자, 수식어가 배치된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룰이라고 하는 단어만 한번 주목하시는데 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규정, 규칙의 뜻도 있지만 통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암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On August 15th, 1947, India became a nation.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Free from British rule.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도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배운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Last year, I worked with a talented engineer who really liked being with others. I wanted to be the editor of the school paper, but the teacher in charge picked another student. I often hear students say that they read certain magazines.

0: On August 15, 1947, India became a nation free from British rule.
1: 자, 오늘 여러분들 단순 시제, 주로 이제 과거 시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현재 시제도 하나 좀 있었어요. 자, 느낌들 잘 살려서 자, 필요한 복습들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좋은 활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2: (목소리)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보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영어에 빠져드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오늘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끝내면서 그 기쁨과 성취감은 우리 친구들의 몫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leep, Awake 같은 이런 단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쫙 모아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as they landed back in her garden. Thank you so much, Comet.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Cuddled up together, all three fell fast asleep. Before long, the birds started to sing and the sun began to rise. It was time to say goodbye to Comet. Elsie hugged her new unicorn friend.
2: It's morning, she said. We'd better go back inside. Come back soon, Comet, said Elsie, and thank you again.
1: Elsie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when her dad walked in. He saw Charlie and said,
3: I told you he'd come home when he was hungry.
0: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끝내게 되었네요.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읽는 도중에는 어떨 때는 좀 아 힘들다 언제 끝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한다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책이 딱 끝났을 때 그 성취감과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책을 재밌게 읽어보고요. 책을 끝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자, 이제 찰리와 엘시.

가 그 유니콘 코멧의 도움을 받아서 온실에서 찰리를 구출해서요. 집으로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니콘과 엘시와 찰리가 엘시의 집그 마당에 아마 정원에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 지금 돌아왔겠죠. 그래서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Elsie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면서 외치네요. As they landed back in her garden,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요? 그들이 그녀의 정원에, 맞네요. 그녀의 정원에 다시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아, 즐거운 나의 집, 아, 내 우리 집이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Thank you so much, Comet. 곰에서 너무나 고마워. 너 없었으면은 아우 찰리 못 구할 뻔했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덧붙이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곰에서 너무나 고마워라고 하는 것이죠.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그들은 모두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찰리도 사실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죠. 온실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 다 피곤하고 그 다음에 힘들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는 모두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So,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lay는 lie, 눕다의 과거형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누웠습니다. Cuddled up together.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함께 cuddled up. 어떻게 해요? 함께 껴안고. 그렇죠. 고양이도 안고, 유니콘도 같이 껴안고. All three fell fast asleep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세 명, 세 등장인물 모두 fell.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냐면 잠에 떨어졌습니다.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Fast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깊이, 잠이 깊이 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푹 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좀 특이한 단어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밑줄 쳐진 asleep이라는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단어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asleep man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어떤 명사 앞에서 어슬립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슬립은 무언가 뒤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대 영어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기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sleep. awake 이런 형용사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런 단어들을 몇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sleep, alone, awake, alive. 어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은 아닙니다. 모든 단어들은 아닌데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asleep에 보니까 어로 시작하고요. alone에도 어가 있고요. awake에도 어가 있고요. alive에도 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lert 같은 것들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sleep, alone, awake, alive 같은 여기 어가 붙어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은 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뜬금없이 in the kitchen, on the box라는 이두 개의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in, on은 바로 전치사라는 친구죠. 전치사, 부엌 안에, box 위에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치사는 뭐냐면 어떤 단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전치사, 전의 앞전자거든요. 앞에 치, 위치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면 무엇 앞에? the kitchen? The box 같이 명사 앞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in이나 on 같은 것들. 그래서 명사 앞에 쓸수 있는 게 전치사죠. 그런데 사실은 고대 영어에서 아주 이 영어를 역사적으로 타고 타고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원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과거에 이 어라는 게 전치사였다는 거예요. 전치사였는데 쭉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어떻게 여러 가지 영향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런 형식으로 바뀐 거죠. 원래는 전치사였는데 이게 에이, 어라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이 바로 전치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치사는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라는 형태로 바뀌어 있지만, 과거의 전치사에서 그 특징을 미세하게나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in the kitchen boy, 부엌 안에 있는 소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in the kitchen boy. 부엌 안에 있는 소년. 안 됩니다. 전치사의 덩어리는 형용사 역할 혹은 부사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명사 앞에서, 여기 boy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 덩어리가 있으면서 in the kitchen boy, 부엌 안에 있는 소년.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전치사구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A boy in the kitchen 이렇게 쓰거나 혹은 A boy is in the kitchen 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저기 앞

0: 앞으로 avoid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void in the kitchen 혹은 문장으로 쓴다면 avoid is in the kitchen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n the kitchen boy는 말이 안 됩니다. 뭔가 들어도 어색하게 들리죠. 그러나 두 번째 있는 문장, 이것은 말이 되는 문장입니다. A boy is in the kitchen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구가 쓰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준다. 명사 바로 앞에 위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좀 감을 잡으셨나요? 여기 있는 이런 형용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지금 이 공통점과 유사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An asleep boy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asleep은 형용사입니다. 뭔가 될 것 같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아까 in the kitchen boy와 유사한 그런 것입니다. 전치사 asleep에 있는 어가 과거의 전치사였기 때문에 asleep이 전치사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an asleep boy는 말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asleep이 뒤로 가야 되는, 뒤에서 뭔가 앞으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an asleep boy는 틀린 예문이 될 것이고, 그럼 올바른 것은 a boy is asleep. 아, 그 한 소년이, 남자아이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asleep이 boy를 앞으로 저렇게 수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아, 이제 아시겠죠? asleep, alone, awake, alive는 바로 명사 앞에서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는 없고요. 이런 표현들이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해 줄 수는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어로 쓰이고 있다. A boy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보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과거의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아 문법책에 결과적으로 이게 딱 적혀 있지만 그거를 단순히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법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고 조금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보더라고 넘어가 볼게요. Before long,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 birds started to sing.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And the sun began to rise. 이 세 명 모두, 세 등장인물 모두 지금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Rise는 뜨다, 오르다. 그래서 해가 오르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time to say goodbye to Comet. Comet은 이제 Comet에게 안녕,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Elsie hugged her new unicorn friend. Elsie는 hugged 안아주었습니다. 그렇죠. hug는 껴안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녀의 새로운 유니콘 친구인 이 유니콘 친구인 커멧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잘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가 되겠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원을 먼저 들어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as they landed back in her garden. Thank you so much, Comet.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Cuddled up together, all three fell fast asleep. Before long, the birds started to sing and the sun began to rise. It was time to say goodbye to Comet. Elsie hugged her new unicorn friend.
0: 계속 볼까요? It's morning,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아침이야. We'd better go back inside. 이제 우리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the better 있죠. The better. 이게 뭐냐면 had better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we had better go back inside.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것이죠. 이 had better이 가지고 있는 어감, 약간 독특한 어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강한 조언이나 충고를 의미합니다. 약간의 더 강한 의무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밖이 춥다거나 이제 안 들어가면 우리 아플 수도 있어. 감기 걸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감 자체가 약간 아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좋을 걸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Comet을 보내겠죠. Come back soon, Comet, Elsie가 말합니다. Comet아, 우리 조만간 또 보자. Come back soon, 다시 조만간 돌아와줘 라고 하네요. And thank you again.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정말 고마워라고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Elsie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when her dad walked in. Elsie는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부엌에 이제 막 앉았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When her dad walked in. 그녀의 아버지가 걸어 들어왔을 때 Elsie가 부엌에 앉았습니다. She saw Charlie and said. 그가 찰리를 보고는 and said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I told you he'd come home when he was hungry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은근히 웃긴 포인트인 것 같아요. I told you, Elsie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Elsie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He'd come home. 그가 집에 돌아온다고. He는 찰리가 되겠죠, 그 고향이요. 찰리, 그 고향에 집에 돌아올 거라 그랬잖아. When he was hungry. 그가 배가 고프면 돌아올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봐, 그러니까 지금 왔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는 지금 엘시와 그리고 엘시와 커맷 그 유니콘이 이렇게 여정을 떠나서 찰리를 구해온 것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찰리가 집에 돌아왔다는 거 그 한 가지만 보고 내 온다 했잖아. 봐봐 내 말이 맞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최강권이 끝나게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최강권을 참 알차게 읽은 그리고 즐거움도 많이 느낀 그런 순간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 It's morning, she said. We'd better go back inside. Come back soon, Comet, said Elsie. And thank you again. Elsie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when her dad walked in. He saw Charlie and said, I told you he'd come home when he was hungr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1: Lie Lie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Fast Fast Within a few minutes, he was fast asleep. Cuddle, cuddle, cuddled up together, all three fell fast asleep. Rise, rise. Before long, the birds started to sing and the sun began to rise. Had better, We'd better go back insid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영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교사로 근무하면서 거의 12년에서 13년 가까이 영어 교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모든 외해에 담임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참 특이한 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영어로 실험을 합니다. 아, 영어 성적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아, 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혹은 중학생들은 아,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틀리는 것이지? 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영어 공부 혹은 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친구들이 불평만 하면서 실제로 영어 학습이나 영어를 접하는 시간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입시라는 것이 있고 학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도 낮추고 또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만족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좀 더 많은 학습량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불평을 계속하면서 맞죠? 불평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 영어 성적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나 실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 나 문법 떼야 되는데. 아, 단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친구들과 고민만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학교 수업을 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학교 수업은 음식을 먹는 것과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씹어서 음식물을 삼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위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장이 막 움직여서 소화를 해서 영양분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우리 몸속으로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학습, 학을 했다면, 우리 선생님들께 배웠다면 우리 친구들이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학습 양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이나 고민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말로 뱉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학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강의를 오늘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중국 최대 차량 공유 기업 중에 하나인 디디 추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중국 정부의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결국 이번에 디디 추싱이 100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대가 있다면 미국에는 뭐 GM이라든가 포드, 크라이슬러의 소위 3대 회사가 있죠. 그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GM이 이번에 한화로 자그마치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자사의 전기 자동차를 리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몇 대가 해당하는지 모델 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구성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그 코너죠. Today's Topics입니다. 그 첫 번째 기사입니다. China's DD improves pay transparency for drivers 라고 되어 있군요. 중국의 DD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DD 추싱이라고 하는 차량 공유 기업인데요. Pay transparency. Transparency는 투명성이죠. 기사들을 위한 임금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현재형이라는 얘기는 이미 했던 일이다라고 대부분 그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China's DD improves pay transparency for drivers. China's DD Global announced it will provide its drivers with more details on the fees they receive, the first big move by the ride-hailing giant after state media accused it of paying drivers unfairly. DD is under investigation over issues such as its handling of customer data.
2: China's DD improves pay transparency for drivers. China's DD Global announced it will provide its drivers with more details on the fees they receive. The first big move by the ride-hailing giant after state media accused it of paying drivers unfairly. DD is under investigation over issues such as its handling of customer data.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뭐 단어나 표현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Ride-hailing.
2: Ride-hailing.
1: To accuse.
2: To accuse.
0: 첫 번째 표현은 차량 공유 기업이라고 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 ride hailing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승차 공유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ride hailing. 그리고 택시 hailing이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hail 하는 대상이 택시가 되는 거죠. 그건 택시 호출 어플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민간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ride hailing, 승차 공유 혹은 차량 공유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accuse, 비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요 두 가지만 아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China's DD Global announced. 중국의 DD 추싱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It will provide its drivers with more details on the fees they receive. 그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Provide somebody. 예, 그리고 with.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기사들에게 그들이 받는 수수료에 대한 더욱더 세세한 명세서를 제공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세세하게 명세서를 주자는 거죠. 그냥 임금 주고 대충 이만큼이라서 이만큼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힌 겁니다. The first big move by the ride-hailing giant. 역시 거대 기업이죠.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차량 공유 기업이 되게 많죠. 근데 의외로 이제 중국은 중국 앱을 거의 사용하고 있고요. 동남아는 대부분 그랩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조치는 이 차량 공유 거대 기업인 디디 추싱이 내놓은 최초의 대대적인 규모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초라는 기준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After state media accused it of paying drivers unfairly. 그렇습니다. State media라고 하는 것은 국영 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ccuse는 accuse somebody of something. 항상 이렇게 세트 메뉴로 오기 때문에 accuse가 나오는 순간에 그 다음에 of blah blah blah 뭐뭐에 대해서 비난하다. 꼭 요게 예측이 돼야 됩니다. 청취의 경우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당연스럽게 체화돼서 예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중국의 국영 언론이 이 디디 출생이 운전자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급했다, 즉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놓고 그 결과 여론 조치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Didi is under investigation. Under 다음에 이렇게 많이 쓰이죠. 뭐 under pressure라고 하면 압박에 시달리다라고 되는 거고요. Under investigation이라고 하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조사 사유는 of issues such as its handling of customer data. 고객 데이터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몇 가지 사안이 그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중국 정부가 디디 출싱의 뉴욕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계속 만류했는데 강행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소위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이번에는 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요. 정리합니다.
1: China's Didi improves pay transparency for drivers. China's Didi Global announced it will provide its drivers with more details on the fees they receive, the first big move by the ride-hailing giant after state media accused it of paying drivers unfairly. Didi is under investigation over issues such as its handling of customer data.
2: China's Didi improves pay transparency for drivers. China's Didi Global announced it will provide its drivers with more details on the fees they receive. The first big move by the ride-hailing giant after state media accused it of paying drivers unfairly. Didi is under investigation over issues such as its handling of customer data.
0: 오늘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GM으로 가겠는데요. GM expands recall to cover all Chevy Bol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Chevy는 이제 Chevrolet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쉐보레,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뭐 시보레라는 우리말로 한국에 들어왔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 GM이 이번에 제품의 수 리콜을 확대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은 모든 Chevrolet Bolt라고 하는 브랜드의 차종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GM expands recall to cover all Chevy Bolts. General Motors said it would expand the recall of its Chevrolet Bolt electric vehicles, a move to fix a battery problem that could cause

0: fires. The latest recall covers 73,000 vehicles from model years 2019 through 2022. The U.S. needs electric vehicles to reach a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half by 2030.
1: GM expands recall to cover all Chevy Bolts. General Motors said it would expand the recall of its Chevrolet Bolt electric vehicles, a move to fix a battery problem that could cause fires. The latest recall covers 73,000 vehicles from model years 2019 through 2022. The U.S. needs electric vehicles to reach a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half by 2030.
2: 잘 들어보셨습니까? 숫자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캐치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News keywords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0: To expand.
1: To expand.
0: To cut in half.
1: To cut in half.
2: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to expand, 확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to cut something in half, 절반으로 줄이다. 절반으로 삭감하다라고 할 때 cut in half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General Motors said, GM에 따르면 it would expand the recall of its Chevrolet Bolt electric vehicles. Electric vehicles를 EVs라고 불러요. 대문자로 이렇게 EV를 쓰는데 이게 electric vehicles라고 해서 전기 자동차, 이제는 뭐 굳어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recall을 확대하기 때문에 the recall of something이라고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recall이라는 단어, 제품을 회수하다라고 할 때 어떤 동사와 함께 쓰일까요?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는 어떤 동사와 함께 쓰일지, 또 이 명사는 어떠한 형용사와 함께 쓰일지 그 세트 메뉴를 자꾸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recall이라는 것을 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The company will recall its defective products. 하자 있는 제품을 recall하겠다. 근데 명사로 쓸 경우에는 issue라는 동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issue a recall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issue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시 정리하면 GM은 제품 회수, recall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제품 회수의 대상이 되는 차종은 Chevrolet Bol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a move to fix a battery problem.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인데요. 이 배터리 문제가 that could cause fires. 화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GM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얘기가 되는 이유는 이 배터리를 LG에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M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1조 1,8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LG에게 돈을 받겠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얘기해서 지금 조금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The latest recall covers 73,000 vehicles. 그렇습니다. 이때 cover를 쓰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affects.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이것도 recall이라는 명사와 함께 참 많이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이번 최근 recall, 왜냐면 이번이 추가 recall이기 때문에 recall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차량이 7만 3천 대인데요. From model years 2019 through 2022. 그렇습니다. 2019년식에서부터 2022년식까지가 그 대상입니다. 이게 7만 3천 대. 그리고 2018년 이전 거의 경우에는 이미 6만 9천 대 recall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번이 추가 reca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U.S. needs electric vehicles.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를 필요로 합니다. To reach a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half by 2030. 아, 그렇군요. Reach a goal. 자, 목표를 달성하다는 얘기고요. 목표가 이때 동격이죠. Cut something in half예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목표 달성의 시기는 by 2030, 2030년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미국도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0: GM expands recall to cover all Chevy Bolts. General Motors said it would expand the recall of its Chevrolet Bolt electric vehicles, a move to fix a battery problem that could cause fires. The latest recall covers

0: 73,000 vehicles from model years 2019 through 2022. The U.S. needs electric vehicles to reach a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half by 2030.
1: GM expands recall to cover all Chevy Bolts. General Motors said it would expand the recall of its Chevrolet Bolt electric vehicles, a move to fix a battery problem that could cause fires. The latest recall covers 73,000 vehicles from model years 2019 through 2022. The U.S. needs electric vehicles to reach a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half by 2030.
2: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 cut something in half. 뭔가를 절반으로 줄이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꼭 뭔가 수치일 필요는 없어요. 정도일 때도 가능합니다. 자, 미국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미국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뭐 하겠다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언제까지? By 2030. 똑같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plastic waste.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The United States has unveiled an ambitious plan. 그렇습니다. Unveil은 베일을 벗기는 거니까 발표하다. 혹은 release 써도 괜찮아요. release도 역시 발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To blank plastic waste in half by 2030. In half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그렇죠. Cut in half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요. 이 쉬운 문장 같이 듣고요. 따라합니다.
0: The United States has unveiled an ambitious plan to cut plastic waste in half by 2030.
1: The United States has unveiled an ambitious plan to cut plastic waste in half by 2030.
2: 뭔가 비슷한 게 있죠? 똑같진 않습니다. 다른 문장입니다. 앞에까지는 같아요. Ambitious plan인데요. 이번엔 to reduce가 나왔습니다. Plastic waste, blank, 50% by 2030. 다 똑같습니다. Cut in half입니다만 reduce,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당연히 증감의 정도에 해당하는 by가 들어가야 되겠죠. Reduce plastic waste by 50%. 참고로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reduce plastic waste 50%. By 2030. 이때 by는 변동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시점을 잡을 때 쓰는 언제까지라는 개념이라서 같은 by지만 쓰임새는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도 들어보겠습니다.
0: The United States has unveiled an ambitious plan to reduce plastic waste by 50% by 2030.
1: The United States has unveiled an ambitious plan to reduce plastic waste by 50% by 2030.
2: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animals as living creatures. 생명체로서의 동물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민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을 인정하겠다, 법적인 권한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수년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커졌습니다. 이 문장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운다, 반려동물 꼭 알아야 될 표현이고요. 생명체로 보호하고 아끼다, 사회적 합의,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군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번 기회에. 자, 사회적 합의는 social consensus라고 하고 사회적 합의를 타결하다라고 할 때는 reac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reach a social consensus 혹은 reach social consensus라고 하면 이건 사회적 합의를 타결하다, 도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좀 깁니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없죠. As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blank pets. 여기까지가 주어죠.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크게 늘었죠. 뭐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말입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반려동물? 예, companion pets 말 들어갑니다. Companion animals라고 하면

0: 나와 함께 계속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그러한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혹은 반려묘라고 할때 companion pets, animals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there is widespread social consensus,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무르익었습니다. 바로 that animals should be protected and cared for. 이때 for까지 꼭 써야 된다는 거. As living creatures.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 자꾸 빼먹고 쓰세요. Care for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돌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을 당하는 경우에는 뭐 the animal should be protected and should be cared for. 여기까지 꼭 나와야 된다는 것도 예, 역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Animals as living creatures. As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companion pe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re is widespread social consensus that animals should be protected and cared for as living creatures.
2: Animals as living creatures. As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companion pe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re is widespread social consensus that animals should be protected and cared for as living creatures.
0: 오늘 배운 다양한 표현들 정리해 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Ride hailing.
2: Ride hailing.
1: To accuse.
2: To accuse.
1: To expand.
2: To expand.
1: To cut in half.
2: To cut in half.
1: Companion pet.
2: Companion pet.
1: Social consensus.
2: Social consensu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또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 편 제11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코치입니다. 자, 우리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문법들로 그냥 쑥쑥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교재를 딱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투 부정사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이 투 부정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괜찮습니다. 이 정코치가 함께 할 테니까요. 뭐, 지금까지 배웠던 것 다 이제 잊으시고요. 여기서 제대로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요. 정코치의 명쾌한 개념 스킬을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합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스킬은요. 빈칸을 제가 좀 많이 뚫어놨습니다. 문법적으로 딱 접근을 했는데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이걸 아는 사람은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보여야 됩니다. 네모 빈칸에 하나, 둘, 셋, 넷. 네모 빈칸이 좀 많죠. 하지만 지금은 잘 안 보여도요. 오늘 강의 열심히 듣고 나면은 다 보일 거거든요. 자, 저를 믿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투부정사 잡으러 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투부정사 잡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준비해 주셔야 되죠. 유닛 체크하면서 따라오겠습니다. 유닛 25입니다. 투에다가 이제 동사가 붙어 있는 제가 투부정사예요. 그리고 걔가 주어와 비동사의 보어로 쓰일 때를 보겠다라는 건데, 자, 투부정사는요.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문법을 좀 공부해 본 중학생들은 다 알 건데요. 투부정사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딱 넘어와가지고요. 처음에는 문법이 좀 할만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 내공을 바탕으로 좀 할만하거든요. 그러다가 중1 말이나 중2가 되면서 투부정사가 본격적으로 빵 나오면서 그 다음에 동명사 나오고 분사 나오고 관계사 나오면서 이제 무너지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투부정사부터 제대로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고 제가요, 기초부터 다시 한번 벼락치기 하면서 갈게요. 투부정사 완전 기초 잡아드리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뭐냐면, 동사,

태어날 때부터 동사인 애들이 있죠. 우리 팔품사에서 명동할 때그 동사 앞에다가요. to를 딱 붙입니다. 그러면은 생긴 게 이렇게 되겠죠.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으니까는 이렇게 될 겁니다. it이 to, it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해요. 다 만든 거예요. 이 to 부정사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녀석을요.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to를 딱 붙여서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언어라는 면에서 보면은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굉장히 이득이에요. 요거에다가 to 하나 붙여가지고요. 다양하게 쓰면은 아무래도 참 이게 효율적이겠지. 명사를 쓰이게 되면요. 기본 해석은 먹는 것, 요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형용사를 쓰이게 되면요. 먹는 하면서 무언가를 꾸며줘야 되고요. 부사처럼 쓰이게 되면은 먹기 위해, 먹기 위해서 요 정도의 느낌인데요. 이게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런 게 중요해요. 문법을 막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법 진짜 많이 배우죠.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또 이렇게 EBS 강의를 통해서도 배우고요. 또 혼자서도 공부하고요. 정말 많이 배우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정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투부정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 한마디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거 요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동사에 투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활용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번 강부터 다음 강까지 뭘 살펴볼 거냐? 요 각각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요거 명사로 쓰이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A번에 주어라고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란 말 요즘 좀 많이 쓰죠? 갑자기 주어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배우는 날인데 갑자기 왜 A가 또 주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동사가 있죠? 거기다가 to를 붙였죠. 그럼 투부정사가 됐어요. 근데 요 녀석이요. 명사로 쓸 수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생각해봐요. 원래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요. 이 투부정사가요.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A번에서는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 하는 걸 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어 자리, 제일 앞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나 대명사 같은 단어 빼고 투부정사를 한번 넣어보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 과정을요.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때 이제 투부정사 해석은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정도로 하면 되는데요. 일단 잠깐만. 이 보세요. 이 노란색 주어입니다. The animals, 동물들은요. are dangerous, 위험하대요. 주어죠. 명사로 된 주어입니다. 원래 명사로 태어난 아이는요. 주어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they attack people. 그들은요. 사람들을 attack한다. 공격한대. 요거 뭡니까? 요 대명사죠. 명사나 대명사는 대표적으로 주어 자리에 쓰이는 그런 녀석입니다. 명사로 태어나고 대명사로 태어나면 자격이 주어져. 그래, 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자격이 딱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뭐냐? 원래는요, learn이라고 하면은 동사잖아요. 배우다라는 동사. 동사는 당연히 주어가 안 되죠. 근데 여기다가 to라는 게 딱 붙어요. 그리고요, learn 다음에 이게 배우다기 때문에요, 뒤에 좀 따라올 수가 있죠. 무엇을 배우는지. English grammar, 영문법이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덩어리가요, 주어 자리에 가겠대. 그럼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죠. 왜?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learn에 갖다가 to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아 물론 동사의 피가 좀 흐르긴 흘러. 좀 고급스러운 얘기긴 한데 피가 흐르긴 흐르는데 일단 명사예요. 표면적으로 보이기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 자격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들어가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죠. 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they 같은 거,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이러면은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복잡해지고요. 길어집니다. 해석은 영문법을 배우는 것은 not hard.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주어로 투부정사가 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그럼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하려고 시험 문제 내려고 이런 게 존재를 하느냐? 절대로 아니죠. 동물들이라는 그런 주어가 있고요. 그들 또는 그것들이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영문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그런 명사가 세상에 있어요.

영문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그런 한 단어짜리 명사가 있나요? 없죠. 그런 명사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명사가 있다면 그 명사 하나 딱 쓰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영문법, 배우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소 물론 문장이 복잡해진다라는 건 있죠. 자, 근데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면요. 되게 복잡해지는 것이 느껴지죠.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표준편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제가 기출편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투부정사라고 그러면은 투 다음에 동사 하나 이게 끝인 줄 알아요. 이렇게 달랑 두 단어가 투부정사냐?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요. 동사가요. 우리 배웠잖아요. 다섯 가지 문장 형식 있잖아요. 그 문장 형식에 따라서 뭐 어떤 동사는 목적어 필요로 하고 어떤 애들은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사는요. 문장의 형식. 저 동사가 몇 형식짜리 동사냐에 따라서요, 뒤에 오는 아이들이요, 더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따라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복잡해졌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기니까 사실상 듣기에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읽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주어가 너무 길면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영어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처음에 잘안 들렸죠.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주어가 길면요,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가조라는 게 등장을 하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가조가 뭐냐? 주어가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얘를요, 제일 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요, 가짜 주어인 is을 집어넣습니다. 저 is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가조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가 진주어, 이렇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요거는 가짜라 그래서 가주어가 되고요, 뒤에 나오는 얘가 진주어입니다. 그러면은, 느낌이 딱 정리가 되는 게, It's not hard 하면요. 뭔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어렵지가 않대. 그러고서 그 다음에 영문법을 배우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앞에가요, 이렇게 깔끔해 버리면요. 들을 때 훨씬 더, 또는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It's hard. 어렵대요. 뭔가가. 뭐가요? 딱 집중했을 때 말해주는 거죠. To get a job these days. 요즘. These days가 요즘이죠. 요즘. Get a job. 일자리를 구하는 게,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얘도요, 만약에 노란색이 저 앞에 있었으면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또 하나, it's always best. 무언가가요, 항상 최고래요. 최고래. 뭐가? 딱 집중했을 때 요거. To be honest. 정직한 거죠? 정직한 것이 항상 최고이다. 또는 최선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요런 것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It's important. 무언가가 중요하대. 그랬을 때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 뭐가 중요한데? 그랬을 때싹 들어오지. 요렇게 not to give up easily. 그리고 여기는 별표를 세 개를 치겠습니다. 세 개는 좀 그렇고 두 개만 칩시다. 달라졌죠? not이 붙었죠? 요렇게 우리는 not이 붙은 게 뭐냐? 쌤이 이제 좀 이따가 팁을 또 드릴 거기는 한데요. 일단 먼저 잠깐만 보면은 not이 붙으면 먹었어요. 여기 있는 요 투부정사를 갖다가 부정을 한 겁니다. not이 딱 붙어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뭐가 중요하냐? Give up이 포기하는 거고요. Easily는 쉽게죠.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됐나요? 자, 지금 보신 게 뭐다?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집중이 잘안 된단 말입니다. 문장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가짜 is을 딱 넣어놓고 진짜는 뒤로 빼버렸을 때 가주어 진주어 끝. 그리고 이제 비동사의 보어, C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동사 앞에다가요, to를 붙였어요. 그럼 투부정사가 됐죠. 그럼 얘가 명사가 됩니다. 근데 명사가 되면 원래 명사가 하던 역할이요, 주어 역할. 그리고 목적어 역할. 그리고 보어 역할을 원래 명사가 하거든요. 그러면 투부정사도 명사니까 이런 역할 다할수 있잖아요. 방금 주어 역할하는 거 보셨고요. 이번에 보어 역할하는 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비동사 다음에 이제 보어 역할하거든요. 봐봐요. My goal in life. 인생에서 나의 목표 늘 뭐뭐래요. 요거 보어 자리죠.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그 자리에요. 투부정사 넣습니다. 의미 합쳐주세요. To become a pilot.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합쳐지죠. 인생에서 내 목표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됐어요.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his dream, 그의 꿈은요. 보어 자리죠? 뭐래요? To travel around the world.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Travel around the world 하면은 세계 여행하는 거예요.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왜? 얘네들은 to 붙어서 명사니까 당연히 올수 있다. 자, 그리고 전고체 팁 한번 빡 드릴게요. 아까요, 갑자기 not이 붙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to 부정사의 부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요, 문법 체계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봐요. 좀 딥하게 가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동사의 성격입니다. 부정이 되는 건요, 동사의 성격이에요. 근데 to 부정사가 원래 동사죠. 거기에 to를 붙였죠. 그래서 이제 명사가 됐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명사가 됐는데, 사실 그 안에 요 동사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동사의 그 피에 따라서 약간의 느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부정이 돼요. 아, 생각해봐요. 명사가 부정이 되면, 명사는 부정이 원래 안 돼요. 스튜던트, 학생이에요. 이거 부정돼요? 이게 어떤 형태로 부정의 형태가 있나요? 없잖아요. 학생이 아니다라는 건 말은 만들 수 있지만, 이 스튜던트에 대한 부정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안에 동사 있거든요. 이 to 부정사 안에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피가 흐르는 명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해 볼까요? 간단해요. not이나 never를 왼쪽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끝. 그래서 to fall asleep 하면요, 이제 fall asleep 이렇게 골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잠이 드는 겁니다. not을 붙이면 잠이 들지 않는 거죠. 가조로 갈게요. It's hard. 어렵다. 뭐가? 이게 어렵다. 진짜 주어. Not to fall asleep. 잠에 들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보통의 얘기죠. 수업 시간에 잠들지 않는 것은 참 어렵다. 요 정도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Not이나 never를 to 부정사 왼쪽에다가 딱 붙여주면은 부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면서요.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에 대해서 더 친해져 볼까요? 갑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요. to 부정사의 의미 덩어리를 찾아서 우리말로 옮기겠습니다. 쌤이 픽한 문제 위주로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풀어야 됩니다. 지금 to 부정사 이거 잡으면 대박이야, 진짜로. 중1, 중2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잡으면 대박입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투부정사 의미 덩어리 찾는 것도 너무 쉽죠.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서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거 문장이 2번이 굉장히 어렵네요. 역시 쌤이 픽했는데 쌤이 봐도 어렵습니다. 정코치가 봐도 어렵다 이겁니다. 이거 해석 잘 되셨어요? 이시 가짜죠. 왜냐면은 뒤에 뭐가 잔뜩 지금 투부정사 덩어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가짜입니다. 무언가가요. 게다가 이거 오형식입니다. 만들다. 나를 해피하게 목적격 보호죠. 그러면은 무언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대요. 근데 그 무언가 주어가 뭐냐? 진주어가 뒤에 있죠. To make other people happy입니다. 여기 또 오형식을 썼어요. 투부정사인데 여기가 오형식 동사를 쓰니까 make 다음에 목적어 other people, 목적격 보어인 happy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한 덩어리예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주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정도 되면은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면은 고1 학생들이 해석하기에도요 쉽지가 않아요. 오형식인데다가 가주어 진주어에다가 여기 또 오형식을 쓰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런 거 잡읍시다. 우리 지금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 오형식 문장인데 여기도 오형식. 6번 가볼까요? His goal in life. 그의 인생에서의 목표는요. 그다음에 비동사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to 부정사가 나오죠. 보어 자리입니다. To become a race car driver. 이제 경주용차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제 레이스 카 레이서가 되겠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 무난하죠? 주어 동사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인 to 부정사 확인하셨고요. 자, 7번 갑니다. His plan. 그의 계획은요. 비동사 나오죠? 그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자동으로 아, 보어구나 돼야 되고요. 그의 계획은 뭔데요? 요거죠. To start 시작하는 겁니다. His own company. 그 자신만의 회사를요. Next year 내년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보어 자리에 쓰인 to 부정사. 그다음 it 나오고요. 뒤에 to 나오는 거 보니까는 가짜 주어죠. 가주어. 무언가가요. My principle 원리입니다. 또는 원칙입니다. 원리 원칙. 여기서는 원칙이 좀더 적절할 것 같아요. 무언가가 나의 원칙이야. 진짜 주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진주어에 not 붙었네요. 멈하지 않는 거. To be late for appointment. 이게 약속인데, 약속에 늦는 게 아니라 not이 붙었으니까는 약속에 늦지 않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오케이.
정말, 아, 진짜 우리 엄청난 문장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븐유, 그리고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븐 사실은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정확한 말밖에 안 해요. 뭐 쓸데없는 말안 합니다. 이거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최소 중이나 중3 수준의 문장들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지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부정사 사용해서요, 주어진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옮겨보낸 건데요. 이런 것들이 열심히 연습하시면은요, 서술형 대비가 됩니다. 중학생들 서술형 뭔지 알죠? 예, 쓰는 거.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높아질 거거든요. 지금부터 연습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 이렇게 돼 있네요. 투부정사 쓰라는 거고요. 이제 단어들도 하나도 안 줘졌어요.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to catch fish in this river,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교훈이 있어. 뭐냐, 다시 한번 강조. 투부정사가 to 다음에 동사 달랑 하나 적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로 따지면은, to catch 얘만 투부정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강조를 하거나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그런 책들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찾으라는 거고, 투부정사는요, 얘 동사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뒤에다가 다 적어줘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캐치가 잡다잖아요. 목적어 있어야 돼요. 물고기 나오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없어도 되기는 한데 장소도 적어주고 싶어가지고 적어준 거니까 이만큼이 한 덩어리인 거죠. 이 강에서 물고기 잡는 것. 요렇게. 오케이. 또 해볼까요?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 그리고 이거 봐라. 이런 명사가 세상에 있다면은, 한 단어로 딱 있다면은, 그거 그냥 쓰면 돼요. 투부정사라는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있겠어요?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란 명사가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패스트푸드만 해도 이게 명사가 막몇 갠데. 그쵸? 이렇게 쓰는 겁니다. To eat 또는 have 써도 괜찮죠? Too much fast food. 쓸수 있겠죠. 근데 이만큼이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쓰여서 문장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뭐 harmful하다, to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안 좋다, 해롭다. 간단하게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긴 명사 덩어리입니다. 긴 명사 덩어리. 자, 8번에 너의 사용자 암호를 잊지 않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암호 기억 잘하죠. 근데 쌤 정도만 돼도 그 아이디랑 암호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나막 수첩에 다 적어놓고 다니. 자, 이거 너의 사용자 암호를 잊지 않는 거 해보겠습니다. Forget이 있다고요. 패스워드가 암호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부정을 해줘야 되죠. 부정 어떻게 합니까? 투부정사의 왼쪽에다가 not이나 never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Not to forget your password. Not to forget your password. 이때 원형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forgot이라는 과거형도 많이 봤는데 not to 동사 원형 이렇게 갑니다. 너의 패스워드, 너의 암호를 잊지 않는 것. 이렇게 투부정사의 부정을 활용한 명사 덩어리까지 살펴봤습니다. 복습하고 올게요. 자, 선생님이랑 방금까지 한 내용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는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까지 가능한데,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고, 목적어는. 주어 역할하는 거, 보어 역할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주어 역할할 때는요, 너무 기니까 가주어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보어 역할일 때에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썼습니다. 문장들로 눈을 한번 싹 복습하시고요. 우린 다음으로 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유닛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방금 주어 보어 배웠잖아요. 이제 유닛 26까지 왔어요. 투부정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역할하는 거볼 건데, 자, 여기서 제가 또 잠깐 정리해 드리고 갈게요. 표준편은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문법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기초편 때는 이제 맛을 보는 거고요. 표준편은요, 진짜 다 알려드립니다. 이게 고3까지 갈 문법이거든요. 지금 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것인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봐봐요. 원래, 명사가요, 주어와, 그리고 여기 적을게요. 목적어와, 보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가보게 되면은, 보어 같은 경우에는요, 주격 보어가 있고요, 주어를 보충하는 거, 목적격 보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뭘 봤냐면은, 주어로 쓰이는 거 봤죠? 그래서 가져오신 주어로 갔었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보어는요, 주격 보어거든요. 그래서 주격 보어를 본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남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남잖아요. 이걸 이제 차례대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명사의 모든 역할을 투부정사가 대신하는 걸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목적어 먼저 갑니다. 목적어는 뭐 동사의 목적어 아닙니까? 동사 다음에 이제 이 목적어 적어주는 건데 그 자리에 to 동사를 넣으면요. 주로 좀

이런 느낌.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계획하는 약간 미래의 느낌의 동사랑 to 부정사가 잘 어울려요. want, 원하다, 뭐뭇을 원하다, expect, 뭐뭇을 기대하다, hope 하면은 뭐뭇을 희망하다, plan은 뭐뭇을 계획하다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자, 여기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거 뭐냐? 원래 목적어가요. 이렇게 명사일 수 있죠. I want a car. 나는 자동차 한 대를 원한다. 그 다음에, that looks nice. 와, 되게 그거 멋져 보인다. I want it.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대명사도 목적어 역할을 하죠. 원래 명사나 대명사는 목적어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얜 뭐냐? 이제는 설명 더안 해도 되죠. to 부정사도 명사예요. 그래서 야, 나도 목적어 하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I want. 나 원한다. 무엇을? to buy a car. 자동차 한대 사기를 원한다. 이렇게. to 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더 볼까요? 다양한 동사들과 지금 같이 쓰이고 있는 것들을 함께 익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 hope. 난 희망한대요. 무엇을? To see you soon. 이 덩어리를. Soon은 곧이고요. 곧 너를 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J는요. Expect.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노란색 덩어리. To find a good job. 좋은 직장을, 일자리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O에는요, hopes, 희망합니다. 무엇을요? To be an actor, 배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목적어다. 지금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되나요? 명사나 대명사가 있던 자리에 걔네 빠지고 to 부정사 들어갔죠? 됐고. 목적격 보호. 야, 이거는, 야, 긴장된다. 이게 어렵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려운지를 모르면 진짜 이거는 몰라서 그냥 겁이 없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는요, 왜 어렵냐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몇 형식 문장에 나오는 겁니까? 주어,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오잖아요. 오형식 문장에 나오는 애 아닙니까? 문장의 오형식이 제일 어렵고 복잡해요. 거기에서 이 자리,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제 기본적으로 있던 애들이 빠지고 to 부정사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냥 통째로 눈에다가 넣어두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주어 빼고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간 요걸 좀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면은, 봐봐요.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면은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동작이 있잖아요. 여기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 동작 누가 하냐면은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목적어를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요. 을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을을의 기본적인 목적어 해석 말고 얘에 대한 이게 주어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주어에다가 붙이는 은, 는, 이, 가. 요런 애들을 붙여가지고요, 얘네들을 마치 또 하나의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하는 것이 포인트.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패턴 잘 봐요. 얘가 이거 하기를 원하다. 얘가 이거 하기를 기대하다. 얘가 요거 하는 걸 허용하다. 자, 그대로 패턴대로 갈게요. 나는 네가, 자, 빨간색이 주황색인가요? 자, 주황색이 노란색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난 네가 차한대 사기를 원한다. 나는 죄인이 좋은 직장을 찾기를 기대한다. 오엔 아빠는 그가 배우 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요, 이게 요만큼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중3을 초월한 내용입니다. 아, 물론 똑똑한 중3들 할수 있겠죠. 하지만 고등학생들도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많이들 못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오형식의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은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문장들을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자, 느낌 다시 한번. 목적어가 요 동작하는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 또 갈게요. 네가 차한대 사기를 원한다. 죄인이 이 동작을 하죠. 좋은 직장 찾기를 기대한다. 그가 배우 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있나요? 조금 더 해볼까요? 자, 그 의사가요. advised 조언을 하는 거죠. 그녀가 더 많은 잠을 자기를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요.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는 별표 3개가 가야 돼요. 지금 여기 쓰인 동사가 get이잖아요. 근데 get이라는 동사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다. 이런 의미로들 알고 있습니다. 얻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얻다 그러면 get an ite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 얻다 말고요. 얘가
아, 근데 이게 또이 형식들도 있긴 한데.

그럼 넘어가고 오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게재우게 되면은 이게 뭐뭐 하게 하다. 약간의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도록 하다. 시키다의 느낌이 얘가 들어가게 되면서 패턴은요. get 다음에요. yes고요. to 동사 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그의 아버지가요. 시켰어요. 하게 했어요. 그가 화장실을 깨끗이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요, 그한테요, 화장실 청소시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get을 이용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는 그가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시키셨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이럴 때는요, 우리가 이 패턴들을요, 이렇게 몸으로 익혀주는 게또 가장 좋습니다. 우리요, 방금 봤던 것들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머 코치가 아주 좋아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 정말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대표 표현들을요. 우리가 익혀 볼 건데요. 얘네들은 딱 생긴 거 봐봐요. 동사 다음에 주어는 있겠죠, 앞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한 덩어리밖에 없죠. 그러면은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 목적어 부분들, 이거 투부 정사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투부 정사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어처럼 뭐뭐 하기를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럼 동사 합치면 되지. 해석은 하기를 원하다, 하기를 기대하다, 하기를 희망하다, 하기를 결정하다, 하기를 노력하다, 하기를 계획하다, 요 정도.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뜻은 뭐뭐 을을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문법 레벨이 얼마쯤 됐을까? 기초편 할때한 레벨이 한20 정도 찼다면은 지금은요, 우리가 한30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정도 레벨이 되면은 목적어가요, 을을 말고도요, 조금 더 유연한 해석도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얘도 대번에요, 뭐뭐 하기를 노력하다 그러니까 약간 어색하거든요. 뭐 하려고 노력하다. 요것도 약간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도 괜찮지만, 뭐 나쁘지 않지만,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정도가 또 괜찮거든요. 을을도 괜찮지만은 조금 더 유연한 것도 괜찮다. 근데 꼭 을을이 아닌데 목적어가 되느냐? 되죠. 구조로 봤을 때딱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게 이제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의 목적으로 쓰인 투부 정사. 이 봐봐요. 덩어리를 봐봐, 덩어리를. 덩어리가 주어가 있겠죠. 동사가 있죠. 하나가 있죠. 하나가 또 있죠. 주어 동사 다음에 두 덩어리가 더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빨리 해야 돼요. 문장의 5형식 중에서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계란 두 개, 5형식, 요렇게 되잖아요. 동사 다음에 두 덩어리가 붙는 거는요. 얘네들 아니란 말입니다. 4 아니면 5입니다. 근데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다잖아요. 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주다이기 때문에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뭐다? 5형식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오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동작이 보일 때는요, 여러분, 얘가요. 주어처럼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동작 이 사람이 하니까. 해석 갑니다. 이 패턴 그냥 완전히 그냥 삼켜 버릴게요. 내가 하기를 원하다. 내가 하기를 기대하다. 내가 하도록 허용하다. 내가 하도록 허용하다. 내가 하도록 조언하다. 내가 하도록 말하다. 요때 말하다는요, 약간 명령이 좀 의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ask요. ask 물어보다라고 알고 있죠? 그게 4형식 의미고요. 5형식일 때는요, ask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3까지 나오거든요. 요청하답니다. 적어두셔야 돼요. 요청하다. 물어보다 아니에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기를 요청하다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도 별표 3개 갑니다. get 아까 한번 봤었잖아요. 얻다 아니에요. 얻다 아니고 내가 요구하도록 시키다로 해석을 해주면은 깔끔합니다. 시키는 거.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뭐뭐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게 뭐냐? 5형식입니다. 5형식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따라올 때는 요렇게 해석이 가져야 된다는 거. 패턴, 연습, 해석하는 거한세 번만 더 해보시고 우리 엑서사이즈로 갈게요. 아, 뭐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아, 인터넷으로 보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빨리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하면 됩니다. 엑서사이즈 답, 당연히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우리는 쌤이 픽한 문제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다 픽을 해야지만이 맞아요. 지금 얘네들이 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중2, 중3

사람에서 영어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믿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것들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요. ask 동사 보이죠? 이거 물어보다 아니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물어보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겠죠. 근데 뒤에 생긴 거 봐봐요. her이 있고요. to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물어보다가 아니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요청하다가 되면서 그 나이 드신 분이요. ask 때 요청했어요. her to speak loudly. 그녀가. 주어처럼 해서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도록 요청을 했다. 요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제 수거책 같은 거 공부한 친구들은 ask A to B라는 이런 수거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문법이에요. 동사 오형식이고요.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호거든요. 이렇게 워낙 많이 쓰이니까는 수거집 같은 거 보면은 ask A to B라고 수거가 나와 있기도 하죠. 7번에 most parents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don't allow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자동으로 A to B가 또 생각이 나야 됩니다. A가 B하도록 허용하다. 그들의 아이들이요. to stay out late. 늦게까지 밖에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통째로 그냥 울컥하면서 나와줘야 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패턴. 오케이? 이런 게또 어디 도움이 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2나 고3 되면요. 아니, 고1만 돼도요. 문장이 진짜 길어져요. 막세 문장, 네 문장 가거든요. 그랬을 때 요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생각해봐요. allow를 딱 봤어. A to B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이런 걸 찾는단 말입니다. 이런 걸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잡아야 된다. 되셨나요? 또 해볼까요? 선생님은요, told, 말씀하셨죠? Tom이 뭐하라고요? 여기 not이 붙었네요. 부정이네요. Tom이요. not to be late again. 다시는 늦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요때 오형식의 tell의 느낌은요, 요거 약간 명령입니다. 선생님이요, Tom한테요, 다시는 늦지 말거라 라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명령조로 말씀하셨다라는 그 느낌 하나 잡아두시고요. 우리 B번 가볼까요? 요 표현 이유는 이 단어들과 표현 사용해가지고요. 문장 완성합니다. advise라는 거죠.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요. 정말 조언 많이 하시거든요. 해볼까요? advised가 나오면서요. me to exercise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요. 조언하셨죠? 내가 뭐 하라고, 운동하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는요. 동사 찾아야죠. ask 나오고요. 지금 A to B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했죠. 그는 요청했어요. 그의 아버지 보고 뭐 해달라고요? 그에게요. 노트북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 문장 되면은 진짜 엄청 어려운 문장입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고요. 자, 7번에 동사 찾아야죠. expect 나오죠. 그러면 expect A to B네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기대하십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뭐 하기를? to be honest. 솔직하기를, 정직하기를, with them, 그들에게. with them 하면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정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Mary는요, fixed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이거부터 가야 되지 않겠어요? 5형식 동사부터 잡아야 되니까, want A to B죠? Mary는요, want, 원합니다. B를 뭐 하기를, 그녀의 고장난 폰을 갖다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문장들. 지금 이 파트에 나오는 그 엑서사이즈들은요, 정말 자 보물들입니다. 전부 다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정리하고 옵니다. 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가야 되겠죠? 우리 방금 배운 내용들, 오늘 배운 내용 싹 정리합니다. 명사적 용법이다 하면은 주어 역할하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 보이고요. 보호 역할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올수 있죠.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원제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역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오형식 문장에 쓸수 있고요. 2번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격 보호다라고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한 장면 영원히 기억합시다. 자, 오늘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완전히 우리가 완전 분해를 했어요. 빈칸에 뭐 넣을까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라고 하면은 요런 역할, 요런 역할, 요런 역할, 요런 역할 하는데요. 다 눈에 들어오시죠? 정답 공개합니다. 리뷰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투부정사가요.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 역할하게 되죠? 보호 역할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아까 보호라고 표현을 했다, 그죠? 그리고 목적어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호, 이게 어려웠었잖아요, 이거.

5형식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 목적격 보호 역할도 투부정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나 문장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이게 합쳐서 뭐다? 동사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명사로 썼을 때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된다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요, 요런 걸잘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는 거지. 대놓고 이렇게 탁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해 못 하거든요. 이해가 되신다면 정말 잘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복습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승부처입니다. 몇 강의 바짝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열공의 흔적들 여러분들, 예, 사진 탁 찍어가지고요. 땡스타그램에 공유해 주세요. 태그 아래 중에 하나만 이용하셔도요. 쌤이 팔로우 가겠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투부정사 나머지 내용들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한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습니다. 많이 많이 환영해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클릭하신 강좌 글의 불일치 문제를 푸는 정보 확인 문제 마지막 문제 유형 파트입니다. 오늘 25강이 되고요. 우리 오늘 정보 확인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 파트니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나 혹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내가 그냥 단순히 답을 찾는 것 이외에 다른 파트에서의 좀 체력을 어떻게 기를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퍼 파트를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구문은 볼만한 게 없는지, 그리고 표현, 네, 어휘나 아니면 우리가 그 단어 자체나 혹은 단어가 이루는 구. 그래서 우리가 수거 같은 이런 표현들은 볼 게 없는지, 해석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의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자잘한 것들을 해나가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작은 견디미, 작은 기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작은 기적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몇 시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기간 동안에 혹은 시험을 보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앉아서 버티기, 견뎌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견딤이 사실은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의 큰 체력을 만들어내서 기적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잘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준비됐나?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답을 찾기 위한 문제 풀이를 하고 처음부터 쭉 해석하면서 구문 볼만한 거 없는지, 어휘 볼만한 거 없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 선택지를 먼저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번에 보시면 유명 화가라고 나옵니다. 뭐 유명하다라는 건 뭐 well known 아니면 famous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요. 예, 그 다음에 painter라는 단어가 화가라는 뜻이 되겠죠. 자,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는 거 한번 일치하지 않는 거 정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famous painter라고 바로 나오죠. 자, 이런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He was the son of the famous painter.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정보 좋네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프랑스군이 복무 중이었다. 자, 세계대전에 참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 장 르누아르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가봅니다. 여기 나왔죠? At the outbreak of World War I,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장 르누아르는요, was serving. 서빙을 하고 있었대요. 이 serve라는 동사가 여러분 군복무를 하라라는 뜻이 있죠.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에서요. 그러니까 2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작품명이 나왔습니다. La Grande Illusion 이라는 이 작품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뭔가 봤더니 아, 영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화 제목인가 봐요. 자,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들었다. 몇 년도에? 1937년에 만들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쭉쭉쭉쭉 빠르게 내려가셔야 돼요. 자, 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사람이 되겠죠? 2차 세계대전은 바로 언제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When the Nazis, 나치가요, invaded France, 프랑스를 침략했대요. 1940년대요. 이때 침략했을 때 he went to Hollywood. 그는 프랑스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Hollywood이 미국의 할리우드로 가서 and continue his career there. 거기에서 그의 career, 그렇지, 경력을 continued, 지속해 나갔습니다. 라고 읽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봤더니 2차 세계대전 내내 프랑스에 머물렀다? 아니지. 미국의 헐리우드로 넘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건너갔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내용이 잘못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cademy Honorary Awards를 수상했다 라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네요.
자, 그는요, 받았습니다. 수많은 명예상 그리고 수상을 했어요. 자, 그의 경력 내내요. 뭘 포함해서? 요상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1975년에 받은 상 이름도 맞습니다. 그죠? 연도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상을 수상한 거 맞죠? 그러니까 5번 정보도 좋아.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4번 체크해 주시고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쭉쭉쭉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장 루누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요, a French film director.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에요. 이 사람은요, was born in Paris, France.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버지가 바로 유명한 화가였어요. 예, 이 화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he and the rest of her Renoir family, 그와 나머지 그 르누아르 가족은요, were the models, 모델이었습니다. 누구의? of the many his father's paintings. 그의 아버지의 그림의 다수의 그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아버지가 그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t the outbreak. 자, 여러분들 outbreak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얘가 이렇게 나누어서 breakout 순서를 바꾸고 수거로 쓰이게 되면 얘는 발생하다, 발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 발발이라는 명사가 됐어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르누아르는요, was serving in the French army, 프랑스 군에 복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in the leg,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리에 부상을 입었죠. 자, wound라는 동사의 wounded, 과거분사 형태가 된 거고요. wound는 무슨 뜻이냐? wound라고 읽지 않습니다. wound라고 읽고요. 이때는 부상을 입히다라는 조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부상을 입어야 되니까, 당해야 되니까 수동의 형태가 됐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타동사의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을 때인지를 생각해서 얘가 주어가 다쳤다라는 뜻이니까 주어가 부상을 입었다. 라는 뜻이니까 수동형이 됐구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7년에요. 이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은 그의 better known films, 더 잘 알려진 영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였어요. 이 하나인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하지만 was not allowed to show in Germany. 독일에서는 상영이 금지됐어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한 거죠. 네, 침공을 1940년도에 했을 때 그는 헐리우드로, 미국의 헐리우드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즉 헐리우드에서 그의 경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He was awarded. 그는 수상을 했죠. award라는 동사 역시 주다, 수여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근데 이는 이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대상이 되는 거니까 주어랑 동사와의 관계가 맞아요. 과거분사 수동의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PP에 수동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이라는 numerous라는 단어 보이죠? 자, 수많은 명예, 즉 명예상과 그리고 상을 받았습니다. 뭐뭐 내내 라는 표현이 throughout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의 경력 내내 굉장히 많은 명예상 그리고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 상에 1975년에 받은 이 상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상은 무엇에 대한 상이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미가 뒤에 for 이하로 붙여집니다. 자, 이 상은 뭘 위한 상이었냐? For his lifetime achievement. 그의 평생 동안에 일군 그런 업적, 어떤 달성, 성취를 기리기 위한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인정받아서가 되겠죠? In the film industry, 영화 산업, 영화계에 그의 평생 동안의 그런 성취, 그리고 업적을 기려서 그것에 대한 인정으로 이 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이 르누아르의 영향력은요? 뭘로써? 영화 제조업자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그런 르누아르의 영향은 endures,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endure라는 단어가 견디다, 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참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영향력이 쭉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continues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continue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뭐 last나 아니면 endure 이런 단어들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우리 아까 정답으로 체크했으니까 다음 문제 갈까요? 네, 10.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조지 가우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1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자, 학사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 건데요. 학사 학위는 undergraduate degree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몰라도 1931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 요 표현이 바로 학사 학위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 누군가 학사 학위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 여러분들 바로 대답 안 하셔도 그 정도로 외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죠? 요게 뭐다? 학사 학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받는 학사 학위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1번의 내용은 괜찮죠? 그다음에 박사 학위 취득 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답이 많이 갈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 같은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박사 학위를 받기 전, 취득 전에 The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책을 출간했다. 자, 그러면 The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봤더니 prior to, 뭐뭐하기 전에 라는 뜻이죠. Achieving his doctoral degree. 우리 doctoral degree는 앞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맞아요.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를 달성하기 전에, 즉 취득하기 전에 가우스는요, publish his ecological classic. 그의 생태학의 생태학적인 고전인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출판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번도 괜찮네요. 취득 전 맞습니다. prior to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의 책은 생태학의 역사 발전에 수학의 도입을 촉진했다. 자, 생태학 부분에 수학을 도입했다. 역사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 보시면서 생태학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수학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거든. 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end 다음에 끊은 다음에 물론 여기 지금 바로 this book 이 될까요? 예, 여기 지금 indeed fosters 여기 fostered라고 붙어 보겠습니다. foster라는 단어가 촉진시키다라는 뜻이요. 자, 이 책과 그리고 비슷하게 실시된 연구 논문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이로 논문들은 도움이 되었고 이 논문과 이 책은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촉진시켰죠? The introduction of mathematics 수학의 도입을 촉진했어요. 그죠? 어디에 대한 어디로? In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cology. 정확하게 내용 맞네요. 생태학의 역사적인 발전에 수학을 도입을 촉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내용도 해당하는 부분 한 문장이 굉장히 긴데 그 부분의 일부분이 뒷부분이 바로 3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오케이 넘어가시면 돼요. 항생제가 여러분들 뭘까요? 항이라는 게 누구 안티펜 안티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되죠. 이 안티라는 엔타이라는 이 표현이 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라고 하면은 antibiotics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항생제 연구는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자, 이 부분 나와 있는 문장 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하지만이라고 나오면서요.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요 are not aware that 대기아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 무엇을요? 가우스가요 eventually went on. 결국에는 마침내는 어떻게 went on to 무엇을 시작하다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무엇을 결국에는 행하게 되었죠? 행하기 시작했죠? Conduct very important research on antibiotics. 항생제에 대한 중요한 매우 중요한 연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요. 그죠? 그러면 잘 알려져 있겠어요? 아니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까?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아내와 항생제 연구소를 설립했다.

자, 마지막에 wife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and his wife, he and his wife, 그와 그의 아내가 had founded, 설립한 antibiotics, the Institute of Antibiotics, 항생제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립한 거 맞죠. 그래서 5번 정보도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 한번 쭉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George Gauss는요, was born in Moscow, Russia. 러시아, 모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요, admitted. 어떻게 됐어요?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admission 받았다면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학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스코 대학, 이 모스코 국립대학에 입학을 했고, 거기에서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이 모스코 국립대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관계 부사절입니다. 우리 다음 파트, 어법에서 배우겠지만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죠. 앞에 있는 장소나 위치나 뭐 순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장소적인 위치, 장소나 아니면 상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행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요, 거기에서 그는요, 뭘 받았어? 학사학위를 1931년도에 받았고, PhD라는 게 바로 박사학위입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는 바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Prior to,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뭐뭐하기 전에 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의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요, 가우스는 이 생태학의 고전인 바로 이 책을 영어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과 그리고 비슷한 연구 논문들은요, 1930년대에 나온 이 연구들은 바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데? Lady Olive Foundation for Population Ecology. 개체군 생태학의 기본적인 초창기의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실제로 촉진을 했습니다. 수학의 도입을 촉진시켰죠. 어디에? 생태학의 역사적인 발전에 수학 도입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학에서는 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생태학에서 가우스의 이런 기여, 공헌은요, 동등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뭐와 함께? Along with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러한 공헌과 함께. 누구의 공헌? 다른 이들의 공헌과 함께. 자, 그 다른 초기 생태학자들의 공헌과 함께.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야? 바로 개체군 역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을 인정받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요, 몰라요. 무엇을 모르죠? 가우스가 결국에는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항생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리고 다소 어느 정도는 떠났다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느 분야를요? 생태학의 분야를 다소 어느 정도는 떠났다라는 걸요. 1960년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는 소장 아니면 책임자였습니다. 그죠? 관리자였어요. 바로 이 항생제 연구소. 근데 그 항생제 연구소는 그와 그의 아내가 설립한 곳이었죠. 이게 소장으로 마지막까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답은 체크했었죠.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바로 잘 모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 정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12번 가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법을 공부했다. 이 전인지 이후인지 잘 봐야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보겠습니다. World War II after 라고 나옵니다. 뭐뭐한 후에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는요, 법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1번 정보 어때? 좋아 좋아. 맞습니다. 2번, State of Lower Saxony라는 곳에서 교육개혁을 담당했다. 자, 그러면 찾아보니까 여기 기관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He was in charge of, being charge of, 무언가를 책임을 지다, 무언가를 맡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맡았어요? 교육의 reform. 얘가 다시 형태를 만드는 거니까 개혁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뭐야? 교육개혁을 담당했다? 맞네, 맞네. 그죠?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Harvard University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이 Talcott Parsons의 영향을 받았다. 바로 Harvard University 나옵니다. 봐봐. 관계 부사절 되게 많이 나오지. 그지? 바로 여기 장소가 나오고 그곳에서 라고 설명하면서 뒤에 장소에 대한 설명을 뒤에 이을 때 이렇게 관계 부사절이 완전한 문장을 이끌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도. 자, he was influenced by.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 여기 있네. Talcott Parsons.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대한 설명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연구했다. 다양한. Various.

라는 단어도 있고, a variety of 라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뭐 diversity 라는 표현, diverse 라는 표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주제라는 단어가 subject 라는 단어가 되겠죠? 봤더니 a variety of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He researched a variety of subjects. 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아주 좋네요. 그죠? 네, 그래서 몇 번도, 4번도 좋습니다. 그의 책,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번역하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대요. 자, 그러면 책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뒤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Although his books are known to be difficult to translate. Translate이 무슨 뜻이에요? 그치, 번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책은요, 알려져 있습니다. 번역하기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나, they have in fact, 하지만 그 책들은요, 실제로는 have been widely translated, 아주 널리 폭넓게 번역되었습니다. into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어요. 번역되기 어렵다 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정보는 쉽다고 알려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정답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쭉쭉쭉 앞부터 한번 해석하면서 구문도, 표현도 한번 살펴볼까나. 자, 니콜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언제 사회학자냐? 20세기의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인 바로 루만이라는 사람은 was born in Lunebrook, Winnebrook라고 읽어야 될것 같아요. Winnebrook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독일이 되겠죠? 1927년에 태어났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요.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법 공부를 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그의 경력 초기예요. He worked for, 그는 어디에서 일했어요? The State of Lower Saxony라는 곳에서 일했는데, 이곳에서 그는요, in charge of education reform, 교육의 개혁을 맡았습니다. 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1960년에서 1961년에 루만은요, had the chance, 어떤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To study psychology at Harvard University. 하버드 대학에서 sociology, 사회학을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요, 사회학을 공부하려고 하버드에 갔는데, 그곳에서 he was influenced by,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Tucker Parsons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커마로 뒤에 이어서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One of the most famous social system theories. 사회 체계 이론, 유명한 사회 체계 이론 학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한 명. 이론자들 가운데 한 명인 이 태커 파슨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사회학 쪽에 굉장히 몰입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요, 루만은 develop his own social system theory. 역시 그만의 사회 체계 이론을 develop, 발전시켰습니다. 자신만의 이론을요. 1968년으로 갑니다. He became a professor of sociology. 아, 드디어 사회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죠? 이 대학에. 그는요, 연구를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주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Mass media, 이 대중매체와 and law,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법 분야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Although his books are known to be difficult to translate, 그의 책이 번역되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그 책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폭넓게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13번, 리온 파스틴저에 관련된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러시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뭐, 이민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봐. 우리 어차피 이 파트 되게 쉬우니까. 자, immigrate라는 단어가 이주하다라는 뜻이에요. immigrant라는 단어가 이주민이라는 뜻입니다. emigrant가 이제 이주해서 나가는 사람이고, 이주해서 들어오는 걸 immigrant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immigrant라는 단어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가정이라는 단어가 뭐 family 정도가 되겠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단어가 다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eon Festinger라는 사람은요, 바로 어떤 사람인지에 관련된 뒤에 내용 설명 보겠습니다. Was an American social psychologist. 미국 사회 심리학자예요. He was born in, 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New York City, 뉴욕 도시,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에요. 어디에서? To a Russian immigrant family. 정확하게 나왔죠? Russian immigrant, 이민자 family.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a graduat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 대학의 graduate student가 뭐냐면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
아까 우리 undergraduate 이란 단어가 학부에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graduate student라고 하면 대학원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가잖아. 그러면 이제 graduate student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아이오와 대학의 이 대학원생으로서 Fast Chen저는요, was influenced by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크루트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A leading social psychologist, 선두적인. 예, 혹은 뭐 굉장히 저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란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선두적인 뭔가 어떤 분야를 이끄는 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요. 자, 선두적인 사회 심리학자인 로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되나 봐요. 역시 유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정말 따로 있다라는 걸잘알수 있죠. 그죠? 볼게요. After graduating from there, 거기에서 졸업을 한 후에, 자, 여러분들 이게 분사 구문이죠. After he graduated from there 이렇게 되죠. Graduate는 졸업하다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뒤에 어디에서 졸업한다, 어디를 졸업한다라고 할때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를 졸업한 후에 이 대학을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한 후에요. He became a professor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이게 바로 이 Massachusetts MIT죠. MIT 공대, MIT 공과대학의 1945년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He later moved to 그 다음에 그는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Stanford 대학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대학에서 he continued his work. 그는 그의 일을, 그의 연구를 어느 분야에? 사회 심리학 분야 연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His theory of social comparison, 그의 사회 비교 이론은요. 네, 이론 중에서 이제 사회 비교 이론이 있는데 그 사회 비교 이론이 earn him, 그에게 얻게 해줬어요. 뭐를? A good reputation, 훌륭한 평판을 얻게 해줬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의 사회 비교의 그 이론, 그는 그 사회 비교 이론으로 훌륭한 평판,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우리말로는요. 자, 이 사람, 패스트인저는요, actively participated,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디에요? International Scholarly Cooperation. 아까 우리 봤을 때, 어디에? 내용을 우리 읽다가 말았구나. 그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심리학 연구를 중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정보 중에서 몇 번이, 그렇지, 3번의 뒤에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국제학술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Actively participating.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에 참여했을까? International Scholarly Cooperation. 학술협력. 국제학술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그래서 4번의 내용도 괜찮습니다. 70년대 후반으로 가봅니다. 역사 분야로 관심을 돌렸다. 내용 볼게요. 자, 1970년대 late 후반이에요. He turned his interest. 그는 turn 돌렸어요. 자신의 관점을 to 어디로 돌렸지? The field of history. 역사 분야로 그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내용도 괜찮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심리학 공부에서 나중에는 역사까지 관심을 보이고 연구를 한 리온 패싱저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앞에부터 우리 쭉쭉 해석하면서 해석을 중간에 한 부분은 스킵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우리 다 해석을 했죠. 그죠? 여기까지 다 해석했습니다. 여기는 분사구문, 우리 분사의 형태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봐왔지만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문장 내에서 구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졸업하는 거니까 능동관계여서 ing 형태 현재 분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어법 파트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를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해석하지 않은 부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요. 그의 관심을 바로 역사 분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he was one of the most cited psychologists of the 20th century. 그는요, 누구 중에 한 명이에요? 20th century. 20세기에 가장 많이 cited. 인용하다가 바로 cite예요. cited. 인용된, 그렇지.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심리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주옥 같은 좋은 말들을 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그 연구 분야에서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많이 인용이 되었다.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싱저의 이론은요, 여전히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n psychology today, 오늘날에도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play a role 이라는 표현이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

이렇게 보통은 형용사 형태를 명사 앞에 둬서 어떤 역할을 하다, 중요한 역할을 하다, 뭐 하찮은 역할은 별로 없겠지만 하찮은 역할을 하다, 어떤 형용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 이런 식으로 그 형용사의 의미를 추가해서 원래 뼈대가 되는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의 뼈대가 되는 그 의미에다가 형용사 의미를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았던 것처럼 심리학 연구를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라는 3번의 내용을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 내용 계속 볼까? 자, 윌리엄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되게 좀 특이한, 뭐, 우리가 봤을 땐 뭐, 여태까지 막 사회학, 뭐, 과학 분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화석이 풍부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야?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어난 곳은 화석이 풍부했다. 화석이란 단어가? 맞아요. fossil이라는 단어입니다. fossils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는요, 그의 탄생지, 즉, 출생지인, 이, Axminster라는 이곳은요, Axminster라는 곳은 영국에 있는데, 이곳은 무엇이 풍부했어요? With fossils, 화석이 풍부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는 좋은데요, 그죠? John Keed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과학 지식을 발전시켰다. John Keed가 두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강의에 영향을 받아서 과학 지식을 발전시켰는지 나오는 부분 일단 위부터 봐야 되겠죠? He developed his scientific knowledge. 오, 좋습니다. 그는요, 과학적인 지식,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거기에서요, 거기가 아마 바로 여기 있는 Oxford가 되지 않을까요? Oxford에 있는 이 대학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하면서요? While attending. 자, 참여하면서요. 이 존스 킬의 lectures, 강연에 참여를 하면서요. 이 사람의 강의에 대한 주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만 보더라도 몇 번이 맞다? 그렇지. 2번이 맞는 정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답을 찾을 때는 나머지 정보는 나중에 뭐 보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죠? 자, 존 키리의 사임전에 한번더 나오네요. 사임전에 그의 후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사임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resign이라는 동사가 사임하다. 네, 그만두는 거죠. 그죠? 사임하기 전에. 자, 전인지 후인지 우리가 늘잘 봐야 된다. 이겠습니다. 그의 후임자로 임명되었다. 한번 볼게요. 자, after John Key resigned his position, John Key가 그의 직책을 resign한 후에. 후입니다. 그죠? 후에 이 Buckland라는 이 William은요, was appointed. 임명이 되었습니다. His successor at the college. 그 대학에서 그의 successor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succeed라는 동사가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succ입니다, 이거. 그죠? 네, cced. 자, 근데 얘가 성공하다 있든 말고도 계승하다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된 명사가 succession, 계승, 이어감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거에 또 다른 명사 형태의 사람을 만들 때 successor라는 표현을 만든 겁니다. 그 후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의 후임자로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중요한 시기는 바로 뭐야? 사임을 한 후에가 됩니다. 사임하기 전에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아주 깔끔하게 전이 아니라 후로 바꿔야 되는 3번을 정답으로 해주면 돼. 자신의 강의에서 대축적 지질학 지도를 사용했다. 너무 어렵다요. 근데 지도라는 단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축적 지질학. 지질학이라는 단어가 geology라는 단어니까 같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large scale geological maps in his lectures. 그가 그의 강연에서 geology가 아까 지질학이었잖아요. geological, 지질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large scale이요. 규모니까 대축적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놓은 것 같죠. 그죠? 대축적 지질학 지도를 어떻게 했다? used,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사용했어요. 라고 나오니까 뒤에 있는 걸 사용했다라는 4번의 정보는 맞는 정보가 되겠죠? 우린 이미 답을 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지막 부분 보시면 1824년에 거대 생물의 뼈를 발견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24년 가볼까요? 1824년에요. He announced. 그는 발표했어요. The discovery of the bones of a giant creature. 거대한 생명체의 뼈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5번의 정보도 어때? 맞는 정보야. 자, 이 뼈. 맞지? 다른 부분 아니고 뼈라는 신체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5번 정보도 좋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역시 3번이 답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쭉쭉쭉 한번 해석하면서 표현도, 구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은요, wa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be known as 그러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Well known이 됐으니까 뭐뭐로 잘 알려져 있어요. 뭘로? One of the greatest geologists. 가장 위대한 geologist. 지질학자 중에 한 명으로요. In his time, 당대. 자신이 살았던 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질학자로. 자, 그가 탄생한 그의 출생지인 Axminster라는 곳은요. was rich with fossils. 화석이 풍부했던 곳인데, 그리고 그래서 and as a child 어렸을 때 he naturally became interested in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주변에 화석이 많으니까 화석 갖고 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화석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화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Why collecting them? 그것들을 수집하면서요. 화석들을 모으면서 아, 이 화석은 뭐구나 뭐구나 뭐구나 관심을 가지면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지질학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여건 자체가 계속 볼게요. 1801년에요. 이 사람은 won a scholarship. 자, 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was admitted to 어디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옥스퍼드에 있는 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의 과학적인 지식을 이존 키즈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 발달을 시켰죠.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강의는 뭐에 대한 거냐? 자, 여러분들 미네랄이란 단어가 광물이죠. 그래서 미네랄로지라고 하면 광물학입니다. 광물학과 화학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는 그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을 발전시켰어요. After Kidd resigned his position, 키드가 그의 직책을 사임한 후에 이 사람을 was appointed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appoint가 지정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임명이 되었습니다. 뭘로요? 그 대학의 그의 후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해석하던 부분 마저 해보겠습니다. 뭘 사용했죠? Representative, 대표 samples, 표본이에요. 대표가 되는 sample, 대표 표본과 그리고 대축적 지질학 지도를 그의 강의에서 사용을 했고, 이렇게 대표 표본과 대축적 지질학 지도, 맞나요? 대축적 지질학 지도, 맞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made his lectures more lively. 그의 강의를 보다 더 어떻게 생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실제 있는 그 어떤 그 자료를 보고 강의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강의가 굉장히 살아있는 강의처럼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굉장히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강의에 활용을 한것 같습니다. 1824년에요. 그는요, 발표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의 뼈에 대한 발견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he named it. 그는 그것을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요? Megalosaurus라고요. 메가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한 거야? Giant라는 의미가 되겠고, 아마도 이 사우러스가 공룡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 같은데, 여기서 lizard라고 해서 도마뱀이라고 나옵니다.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거예요. He won a prize. 그는요, 수상을 했습니다. From the Geological Society. 이 지질학 협회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Due to his achievement in geology. 지질학에서의 그의 업적. 그가 달성한 부분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임 후에라는 의미로 시기를 바꿔주셔야 되는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15번 갑니다. 자, 이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피에로의 조수로 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프란치스카라고 나오면서요. 이 플레임이 다 나왔는데요. 이 사람의 조수로 일했다. 조수. 이 사람을 찾아도 되겠고. 조수라는 단어는 assistant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방금 전에 봤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표현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나중에 그는요. worked as. 일했어요. 뭘로요? as an assistant. 조수로 일했습니다. 누구의 조수? 이 사람의 조수. 여기에서 이 사람의 조수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밀란에서 새로운 양식의 교회들을 건축했다. 밀란 갑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 밀란 볼게요. 1480년경에 he built several churches. 그는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밀란에서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양식으로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의 교회를 건축했다는 2번의 정보도 정확하게 맞죠? 대부분 이렇게 직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찾기에 답을 찾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건축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림 그리기를 그만뒀어요. 포기했어요. 자, 그럼 일단 건축이라는 단어와

그림이란 단어가 같이 나오는 문장을 찾아봐야 될 텐데, 여기에는 architecture라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이 became his main interest,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어요. But, 하지만 he did not give up.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Painting,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포기했다라는 역시 긍정과 부정, 긍부에서 많이 답이 갈린다고 이야기했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moved to Rome, 로마로 이사 갔어요. 1499년도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and participated, 참여를 했습니다. 어디예요? Pope Julius II, 이 율리우스 교황 2세의 어떤 계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뭘 위한 계획이죠? For the renewal of Rome, 로마의 이거 뭐야?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니까. 재개발, 재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재개발의 계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정보도 좋아요. 그의 건축물들은 다른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여기에 나올 정도의 이 글을 쓸 정도의 인물이라면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마지막에 architect라는 표현을 보시면 architect가 건축가야.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architecture가 되면 건축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His buildings, 그의 건물은요, influenced, 영향을 줬어요. Other architect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즉 수백 년 동안 다른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정보도 역시 맞았어 라는 거. 답은 찾았죠? 포기한 게 아니라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건축이 지금 나왔지만 건축이야말로 정말 뭐 과학과 예술과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집합체가 되지 않을까. 정말 멋있는 분야인 것 같아. 그치? 자, 한번 내용 쭉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도나토 브란테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이 사람은요, 바로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began to paint early in his life. 그의 생애 초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encouraged. encourage가 뭐야? 여기 지금 보면 courage가 뭐야? 용기라는 뜻이지. 어떤 단어에 특히 명사나 형용사 앞에 en 끝에다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en을 이렇게 붙이면 en이 이렇게 make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용기를 만들다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한테 용기를 준다라는 건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세요 라는 건 여러분들이 용기를 북돋우는 거고 여러분들을 고무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장려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해석이 가능해요. 알겠죠? 근데 이 encourage가 문법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그에게 투의하라고 용기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고무시키다, 장려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 to가 전치사 to가 아니라 뭐뭐 하라고 라는 의미에서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특히 이제 좀 쉬운 단순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들,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특히 이 목적어 부분이 길어지게 놓고 뒤에 to를 마치 전치사 to인 것처럼 to 다음에 동명사 ing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잘 잡아내셔야 돼요. 뭐를? 뒤에 to 부정사의 목적보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걸 잘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볼까요? To study, 동사 원형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로 하여금 미술을, 즉 그림을 공부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요. 그는 뭘로 인했어요? 네, 조수로 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수로 일했고 1480년도에 그는 바로 이 그림을 공부하다가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양식으로 교회를 지었다. He had a close relationship. 그는요. 아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졌대요. 누구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천재적인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뭐 굉장히 다방면의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둘은요, work together, 같이 일했습니다. In that city, 그 도시에서요. Architecture, 자, 건축은요, became his main interest,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으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브라만테는요, moved to Rome, 로마로 1499년에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 교황 율리우스 2세,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로마 재건축의 계획에 참여를 했죠. He planned the new Basilica of St. Peter in Rome. 그는요, 로마에 있는 Saint Peter, 성 바오로 성당, 바실리카, 새로운 바실리카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어떤 건물이냐? One of the most ambitious building projects in the history of humankind.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축 계획 중에 하나였죠. 여기에 이 사람은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브라만테는요, died on April 11th. 1514년 4월 11일에 죽었고 사망을 했고 그리고 로마에 묻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bury라는 단어가 bury가 매장하다 묻다라는 뜻이에요. 묻혔다라는 의미에서 수동이 된 겁니다. 자, 그는 그의

건축물들, 그의 건물들은 다른 수세기 동안 다른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3번 체크해 주시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16번도 가보겠습니다. 헨리 무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살펴볼게요. 석탄 광부의 7번째 자녀였다. 자, 일단 그럼 seventh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되겠죠? 석탄 광부로 어떻게 표현할까? 석탄, coal, 그리고 광부는 뭐예요?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봤더니 seventh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헨리 무어라는 사람, 커마커마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연 설명하는 삽입구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은요, was the seventh child of a coal miner. 아이였어요. 일곱 번째 아이. coal이라는 표현이 석탄이고, min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채굴하다, 채광하다. 땅 속에 있는 거 뭔가를 캐내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miner, 광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석탄 광부의 일곱 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왕 나온 김에 선생님이 이게 mine이 채굴하다, 채광하다라고 알려줬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underm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래를 파는 거예요. 아래를 채굴하고 채광한대요. 여기 어떤 건물, 집 같은 건물이 있어. 근데 이 아래를 undermine, 누군가가 판대요. 또 여기를 undermine 한대요. 그럼 이 집은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무너지겠지. 왜? 그렇지. 기반이 약해져서. 기반이 약해지니까 밑에 있는 그 기반이 약해져서. 그죠? 자, undermine이 정확하게 기반을 약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많은 학생이 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밑을 누군가 막 파면 그 기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약화시키다. 원래는 기반을 약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그거 좀 기억해두세요. 자, 헨리 무어는요, 무엇을 보여줬죠?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미술에 대한 재능을 학교 초기에, 즉 초창기에 보여줬어요. 1차 세계대전 넘어갈게요. 1차 세계대전은 바로 어떤 동안이냐? During which, 1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는 volunteer, 자원했습니다. For army service, 이제 서비스 알겠지? 맞아, 군 복무예요. 군 복무를 자원한 1차 세계대전 후에요. 무어는요, began to study sculpture를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Sculpture가 뭐죠? 그렇지, 조각입니다. 조각을 공부했어요. 어디? 이 예술학교, Lee's 예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였던 거 맞죠? 예술의 재능을 보였던 것도 맞습니다. 이번 정보도 좋아요. 런던에 있는 Royal College of Art에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학위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학위 취득 맞죠? 그의 조각, 아까 뭐라고요? Sculpture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조각은 신체 형태를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낸다. 자, 방금 전에 여기 Sculpture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왔죠? His sculptures, 그가 만든 이 조각품들은요, known around the world, 세계에 알려져 있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그의 조각품들은 present, 나타냅니다. The forms of the body, 신체의 모양을 어떻게 나타내요? In a unique way. 자, 여러분들, unique가 뭐죠? 유니가 들어가면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맞아요. 독특한, 유일무이한이란 뜻이야.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독특한이라는 의미까지 됩니다. 알겠죠? 고유한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몇 번? 그렇지.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4번의 정보도 좋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뭐 succeed, success. 경제적으로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financially 뭐 이런 표현.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뒤에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financial success라고 나오네요. He achieved. 그는 달성했어요. financial success from his hard work. 그가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성취를 이뤘댔는데요. 그죠? 역시 부정정보, 긍정정보를 부정으로 만든 몇 번이 정답?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해석했으니까 두 번째부터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내용이 끝났어? 이 예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 조각 공부한 다음에 He entered. 그는 들어갔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왕립예술대학에 들어갔어요. 런던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earned. 취득했죠? His degree there. 거기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장이기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이 조각은 보여줍니다. 신체의 모양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의 신체의 그 모양을 보여줍니다. 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one of his artistic themes, 그의 예술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mother and child, 엄마와 아이예요. 어디에도 보여지죠?
shown as in 이 작품에도 보여주죠. 보면 Madonna and Child라는 이 작품에서도 보여집니다. 이건 바로 이 교회

있는 작품인가 봐요. 자, 그리고 재정적인 성공을,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정말 열심히 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and establish,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설립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Foundation을 만들었대요. Foundation이 원래는 found, 그 설립하다라는 뜻이야. Foundation, 그럼 설립? 설립을 설립했다? 이상하죠? 그렇지, 재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헨리 무어 재단을 만들었어요. 왜? To support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arts. 예술에 대한 미술 교육과 그리고 미술을 증진시키는 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Support, 뒷받침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헨리 무어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뭐 여기 지금 뭐 어렵진 않지만 동사구와 동사구가 병렬 연결이 돼서 좀 문장이 조금 길어졌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치불일치,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기서 많이 갈리고, 그리고 또 은근히 조금 까다롭게 우리가 빠르게 넘어갈 때, 빠르게 답을 추추추 하고 체크하고 넘어갈 때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죠? 전인지 후인지 뭐 이런 것들 잘 유념해서 봐야겠다라는 다시 한번 그 교훈을 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정보학의 문제 마지막 문제인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번은요, 에밀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밀리 자토팍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독특한 달리기 스타일로 유명했다. 그럼 독특한이 뭘까요? 아까 유니크라는 단어도 독특한이라는 뜻이 되죠. 그죠? 네. 달리기는 뭐 running style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앞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running style. 아, 독특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 썼구나. distinctive라는 단어도 독특한이라는 뜻이 있죠. 선생님 앞에서 똑똑복화해서 distinct라는 단어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뚜렷한이라는 의미로 distinctive라고 하면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니까 독특한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running style, 달리기 스타일로 was also famous for 또한 유명해요라고 얘기했으니 1번 정보 좋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Shoe factory라는 표현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While working in a shoe factory,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he participated in 그는 뒤에 것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이 주인공인 에밀, 에밀리가 아니라 에밀이죠. 에밀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일한 거 맞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신발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2년에 헬싱키 올림픽에서 올림픽 기록을 깨지 못했다. 아, 올림픽에 나가긴 했는데 아쉽게도 올림픽 기록은 못 깼어요. 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952년 그리고 헬싱키 올림픽이라고 나옵니다. He won three gold medals. 선생님은 진짜 놀랐어. 금메달을 3개를 따신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5000m, 10000m, 그리고 마라톤, 마라톤에서요. 그런데 뒤에 설명을 보세요. Breaking Olympic records in each. 각각의 이 부문에서 올림픽 기록을 그렇지 깨면서라고 나오는데, 그제 역시 긍정 부정, 부정 긍정 바꿔놓은 부분에서 답이 됐군. 그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야? 맞아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도 확인해 보자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Donna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Donna가 나옵니다. He was married to 다나 자토포카 자토코바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치, 금메달을 역시 딴 사람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Who was an Olympic gold medalist too? 라고 나옵니다. 역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번의 정보도 맞는 정보. 우리 사실 이미 답을 찾았어요. 그죠? 5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금메달 중 하나를 론 클라크에게 주었대요. 금메달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론 클라크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쭉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Who had never won an Olympic gold medal? 올림픽 골드 메달, 금메달을 따지 못한, 딴 적이 없는 이 론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고, 어디에 초청했어? 여기에 초청했어. 그리고 그 만남 후에 그는 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One of his gold medals as a gift. 선물로 금메달을 줬습니다. 라고 나와요. 엄청나네. 그죠? 이 사람은 굉장히 품이 넓은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5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놀라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쭉 내용 보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에밀리라는 사람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 커마커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0: A former track athlete. 전임 체코 운동선수요. 이 사람은 is considered, 여기서입니다. 뭐라고요? One of the greatest long distance runners ever.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장거리 달리기 선수 중한 명이라고 여겨집니다. He was also famous for, 그는 또한 유명하죠. His distinctive running style. 독특한 그의 달리기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While working in a shoe factory, 그가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he participated in, 그는 참여를 했죠. In 1500m race, 1500m 레이스 경주에 참여를 했고, and won second place, 2위를 차지했습니다. So after that event, 그 사건 후에, 아, 내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나 봐. 아니면 달리기가 정말 재밌어. 뭐 이런 뭔가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죠? 그 후에 he took a more serious interest. 그는 더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예요? 이 달리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Devoted himself to it. 그 달리기에 그 스스로를 바치고 헌신했죠. 그죠? 전념했습니다. 1952년 올림픽 게임. 올림픽 게임 국가대표까지 나갑니다. 헬싱키에서요. 그는요, 세 개의 골드메달을,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부분에서 땄고 이것이 올림픽 기록들을 각각 깼죠라는 얘기예요. 세계 부문에서 올림픽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He was married to,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했고 이 사람도 역시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해요. For his, 이 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죠. 그죠? 에밀이라는 사람은 뭘로 유명합니까? 그의 친근한, 우호적인 그런 성격, 친절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그 친절한 성격으로 유명하게 보여주는 그 일화가 바로 이 일화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요, 이 주인공인 에밀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추천을 했습니다. 1966년에 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A great Australian runner. 위대한 호주 달리기 선수래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하고는 좀 운이 없었나 봐요. 인연이 없었나 봐. 그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은 딴 적이 없는 이 클라크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어디에 초청을 했냐면 to an athlete meeting in Prague. 프라하에서 열린 athlete meeting. 뭐 전국체전 같은 그런 체전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는 세계체전 같은 그런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체전에 초청을 했고 그 체전이 끝난 후에 그 만남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은 이 클라크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금메달 중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라고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을 유치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하실 때 해당하는 정보 찾는 것도 빠르게 그리고 실수 없이 긍정 부정을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후 이런 시기적인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똑똑복화 드릴게요. Translate 이런 단어입니다. Translation 뭐예요? trans가 들어가면 across의 의미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transform 이란 단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똑똑복화로 넣어졌습니다. 형태를 바꾼다, 변형시킨다, 완전하게 바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translate의 이 late가 마치 이런 carry, 나르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즉, 하나의 형태에서, 언어의 형태에서 또 다른 언어의 형태로 나는, 바꾸는 거니까 얘는 번역하다, 뭐뭐로 해석하다. 번역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해석이 되죠. Translation, translator, ion을 붙이면 단순 명사형, o 안에 붙이면 뭔가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번역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세 개의 단어, translate, translation, translator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어렵지 않게 단어를 잘 채워나가고 계시죠?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앞에 있는 접두어가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새로운 생소한 단어가 나와도 잘 적용이 돼요. 믿어보세요.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법 파트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얘는 왜 얘가 틀린 부분인지 잘 생각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선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오늘은요. 이사기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아.
0: 자, 제목이 이사기사님의 고충, Part 1. 이기 때문에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이삿짐을 옮기는 상황이죠, 당연히.
1: 그렇죠.
0: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 오, 알고 있어요.
0: 이사가 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와, 근데 정말 사람 손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많은 짐들이 그 단시간 안에 네.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너무 쉽게 하지 않아요?
0: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요.
1: 네.
0: 사실 저는 완전히 풀 포장 이사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저도 막 주섬주섬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1: 맞아요.
0: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불편하셔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어디에 배치할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0: 그럼요,
1: 돼요. 집 구조가 똑같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0: That's right.
1: 그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드려야지
0: 저도
1: 되더라고요.
0: 그런 걸 몰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1: 오.
0: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1: 그럼요.
0: 막, 특히 더운 날.
1: 아우.
0: 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게 우리네 정 아니겠습니까?
0: 정입니다. Right.
1: 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그럼 이삿짐 옮기는 우리 이사 해주시는 우리
0: 네.
1: 선생님들께 시원한 음료 한번 건네드려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ut this bed.
2: Where,
1: Where?
2: where
1: Where? 아,
2: should I put
1: where?
2: this bed?
1: 아, 오! 여기. 창문 옆에 놔주세요.
2: There?
1: 창문, window, beside window.
2: Oh, just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2: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Heavy?
2: The bed is heavier than I
1: Heavier
2: thought.
1: than I thought. You
2: Yeah,
1: thought?
2: it doesn't look that heavy.
1: 그 음료 가지고 왔어요, 음료. 여기 있거든요.
2: Sorry?
1: 음료 가지고 왔으니까.
2: What's
1: 이거,
2: this?
1: 음료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2: What is it?
1: Drink.
2: For me?
1: Yes.
2: Oh.
1: Also, sorry.
2: Oh, okay.
1: Sorry. So I prepared this.
2: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1: 꺼꿀
2: Oh, thank
1: 거고,
2: you.
1: 오케이.
0: 네. 아, 이사 가는 내용. 그쵸? 이건
1: 네.
0: 해외에 가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1: 그럼요.
0: 그쵸?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옮기는데

0: 또 그런 서비스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알아두시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으흠.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Where should I put this bed?
3: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3: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 침대에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고 이삿짐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 얘기를
1: 그쵸.
0: 한 거예요.
1: 그렇죠. 이사해주신 기사님이신가 봐요. Where should I, this bed? 이 침대를
0: 앞에서부터요?
1: 어디에 내가 해야 돼요?
0: 어허.
1: 이 침대를 놓아야 돼요.
0: 동사가 없죠.
1: 놓다라는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놓다라는 동사,
0: 어허.
1: put 써볼까요?
0: 오케이. 깜짝이야.
1: 예.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Put. So where should I put this bed? 이 침대 어디 놔야 될까요? 정답.
1: 네.
0: That's right.
1: Yes.
0: P-U-T.
1: 네.
0: 두다. 놓다.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 네.
0: 나중에는 뭐 내려놓다, 뭐 put down 이런 것도 가겠지만 기본이죠. 참고로 과거형 PP 형태 뭘까요? Put.
1: 똑같아요. Put.
0: Put.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의문사 나왔어요.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진다.
1: 네.
0: 라고 했는데요. 자, where 이라고 하는 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장소 어디예요?
0: 그렇죠. 장소 위치, right? So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는 우리말로 뭐 이제 흐름에 따라 번역할 때 다르겠죠. So where 뒤에 중요한 것은 어순이 어때요?
1: 질문 어순.
0: 질문입니다.
1: 네.
0: 평소문 아니에요. 오케이? So 여기서 보면 should I put this bed?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만 하면 저 이 침대를 놓아야 할까요? 좀 이상하죠.
1: 그렇죠.
0: So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는 의문사 where 붙였습니다. 의문사 들어가는 질문은요. 이 명작 진짜 한 1억 번 할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ould를 써서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1: Where should I go?
0: Where should I go?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Where should I go? 자, how about this? 너 어디서 먹었어? 너 서울 놀러 갔다며? 너 어디서 먹었어? 점심 어디서 먹었어? 막 이러면서.
1: Where did you eat?
0: 그렇죠. Where did you eat?
1: Yes.
0: Did you eat? 과거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제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질문 어순으로 가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go?
1: Where should I go?
0: Where did you eat?
1: Where did you eat?
0: 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네.
0: 왜냐면 오늘도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뜨끈따끈하게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1: Yeah.
0: 자, should하고 have to 둘 다 해야 한다라고 알고만 계시다면 이 중에 어느 게 더 강하고 어느 게 조금 더 부드러울까요?
1: Have to가 좀 더 강합니다.
0: Uh-huh.
1: Should는 좀 더 부드럽게.
0: That's right.
1: 네.
0: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뭔가 하기 싫다는 뉘앙스도 좀 있을 때가 있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어쩔 때는 하기 싫어도 뭐 아니면 안 하면 큰일 난다. 강해요. 근데 should는 약간 추천에 더 가까운 느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러워지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0: 이런 느낌. 더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된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1: Yes. Please put it. 그거를 놓아주세요. Next to the 창문이겠네요. Next to the window.
0: Okay.
1: 네.
0: 창문이 비어 있고요.
1: 그렇죠.
0: Next는 뭔가
1: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0: 뭔가 okay.
1: 예.
0: 자, 좋습니다. 자, window 맞는지 한번 볼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0: Of course. 자, 지금 next to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법책에 무조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Right.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So 여기 위치가 여기 있으면 요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치사 to가 같이 가줘야 돼요.
1: 오호.
0: 오케이, 그래서 덩어리로 삼아서 next to 하고 명사를 쓰는데 목적어의 모양을 쓰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뭐뭐 옆에. 그런데 읽을 때 슬기 씨,
1: 네.
0: next to 이렇게 하나요?
1: 그렇게 되면은 잘 안 되던데 말이.
0: 느낌 없어요. 네. 오히려 더 힘들어요.
1: 맞아요.
0: 어떻게 해요?
1: Next to.
0: Next to.
1: Next to.
0: To가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냥 next to something, some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뭐뭐 옆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가서 그녀의 옆에 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을 같이 다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 야,
1: 네네네.
0: 가서 그녀 옆에서 일단은 가.
1: Go
0: 그리고 서라.
1: and
0: And
1: stand
0: stand. 자, 그녀 옆에
1: next to her.
0: 그렇죠. Go and stand next to h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앉다, sit 있죠. 앉아 있는
1: 네.
0: 거. sit의 과거형 뭐예요?
1: sat.
0: sat. 그러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I sat next to Mayu. 아, 옛날에 어렸을 때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짝꿍 같이 앉고 막 하는 거.
1: 그렇게 사람들이 내 옆에 앉는다고.
0: 아,
1: 내가 슬기 옆에 앉을래. 내가 다들 나한테 짝꿍하겠다
0: 제가
1: 그러지.
0: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1: 아,
0: 네.
1: 조사 안 되실 거예요.
0: 네,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라고 쓸수 있습니다.
1: 네.
0: Next to 이렇게 발음해서 읽어볼게요. Go and stand next to her.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I sat next to Mayu.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이왕이면 그 옆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위치도 알아보면 좋겠죠.
1: 그쵸?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의 앞에라든가 뒤에라든가 이거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0: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1: 앞에는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In front of.
0: 아, 이것도 거의 암기하는
1: 예, in front
0: 거죠.
1: of는 그냥 외운 거예요.
0: 여기, 여기.
1: 예, 아기는 베이비처럼. 뒤에는 behind.
0: 오케이.
1: 네, behind.
0: 얘는 뭐 of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 behind.
0: behind?
1: 얘는 이렇게만 외웠어요. 예,
0: 알겠습니다. 자,
1: 고등학교 때 영어로 멈췄어요.
0: 오케이.
1: 예.
0: 잘하신
1: 오!
0: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무슨 교재로 배우고 암기하고 하는 거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asset, 자산이에요. 우리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글로 쓰고
1: 그쵸.
0: 있잖아요. 그렇죠?
1: 특히나 이렇게 배울 때, 저거 내가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쓰면서 외웠던 건데, 보이잖아요? 그럼
0: 네.
1: 얼마나 익숙하고 반가운데요.
0: 맞아요.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1: 네.
0: 좋은 자산입니다. 갖고 가져, 가, 지금 갖고 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So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가 될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window 앞에 어가 아니라 the window인 이유는 내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둘다 알고 있는 바로
1: 그
0: 그
1: 창문.
0: 창문이기
1: 네.
0: 때문입니다.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네요. 그럴 때
1: 맞아요.
0: 있어요.
1: 있어요.
0: 특히 책이 정말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상자에 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상자가
0: 네.
1: 망가져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니까.
0: 그걸 딱 봤을 때는
1: 예.
0: 그냥 일반적인 거 들어있겠거니 하고선 들었는데 다칠 수도 있죠.
1: 그렇죠. 다치시기도
0: 그래서
1: 하고.
0: 이번에 저도 근데 원래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잖아요.
1: 그죠.
0: 정리하고. 그래서
1: 예.
0: 제가 책이 막 있던 거를 결국 안 읽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1: 예.
0: 정리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1: 아니, 그리고 미리 와서 이렇게 견적 보시잖아요.
0: 네네.
1: 요거는 한이 정도 무게 되니까, 왜냐면 워낙 많은 짐을 날라보셨으니까
0: Right.
1: 느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무거우셨나 봐요.
0: Oh, yeah.
1: 예.
0: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1: 거의 온돌 침대 느낌으로,
0: 오케이.
1: 예, 약간 헤비했던 것 같아요. Wow, it's, than I thought.
0: 자, 일단 it's 뭐하다라고 써야 될까요?
1: 무겁다.
0: 무겁다가 중요하죠.
1: It's, 근데 비교급이 와야겠네요. than이 뒤에 있으니까.
0: 오,
1: 예.
0: 그럼 더 무거운 거네요?
1: 생각했던 것보다 더
0: 더
1: 무거우니까.
0: 무거운 거예요?
1: 생각했던 것이 뒤에 있고,
0: 오,
1: 더 무겁다.
0: 오케이.
1: 그러면 it's heavier. 이렇게.
0: 오,
1: 이렇게.
0: 이렇게, 이렇게.
1: 예.
0: 자.
1: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끌어모아야 되기
0: 오케이,
1: 때문에.
0: 오케이.
1: 네.
0: So, 그냥 무거운 거는 형용사로 heavy, right? 하지만 여기서는 더 무겁다라고 했으니까 비교급 형용사를 썼다라는
1: 네.
0: 거죠, 그쵸? 자, 스펠링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So, it's
1: heavier.
0: heavier than I thought.
1: 우!
0: 맞습니다. 비교급
1: 네.
0: 형용사로 더 무거운. 그럴 때는 이제 y 대신에 i로 변하면서 er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더 가벼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아!
0: 생각보다 더 가볍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생각보다 저 이제 가볍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0: 죄송한데 저기
1: 저가
0: 아, 한 손이요. 한 손. 아, 한 손.
1: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죠. Light을 이렇게 해볼까요?
0: 오케이. Okay. 자, 그냥 가벼운 게 light이니까 거기에 er. Perfect.
1: 네.
0: Very nice. 자, 여기 지금 뒤에 than이 나왔어요.
1: 네.
0: 이건 나중에 비교급 할 때도 많이 연습을 할 건데요. than은 뭐뭐 오다예요. 비교 대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than 뒤에다가. 그런데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than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0: than you, than 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이거는 덩어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what이나 이런 거 더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오. than I thought.
1: 우와.
0: 거의 fix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n I thought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다.
1: 무겁다.
0: 네.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한때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 EBS 왕초보 영어를 들으니까
1: 예.
0: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1: 해볼만한데
0: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영어는 더 쉬워. 근데 비교가 돼야 되겠죠?
1: 예.
0: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은 현재형으로 영어는 더 쉽다라고 할 때
1: English is easier.
0: Is easier.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1: than I thought.
0: 그래서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Mm-hmm.
0: 자, about this. Nice한 게 착한이라는 뜻에 제일 가깝거든요.
1: 네.
0: 사실. 네. So,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착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쌀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던
1: 거예요. 제가 약간 그랬어요.
0: 처음에 슬기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좀 말이 없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1: 그래요?
0: 굉장히 착하고 좀 이렇게 배려심 있고
1: 네.
0: 라고 말하고 싶으나
1: 예.
0: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착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1: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그렇죠. She is nicer than I thou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끊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0: Oh,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All right. 자, 본문 갈게요.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누구한테 무슨 석상 같은 거를 드리나요?
1: 예. 네. 조각이 많네요, 집에.
0: 진짜 돌침 되면은 예. 정말. 예. 자, 다음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자, 여기 있어요. 라고. 드리는 겁니다.
1: 좋은 타이밍에 가지고 오셨네요.
0: 아, 그래?
1: 예. 아, I brought you a, here you go. 내가 가져왔어요. 너에게 음료수를.
0: 오.
1: 그죠? 음료수.
0: 음료수.
1: 음료수는 drink죠.
0: 오케이.
1: 네. drink.
0: Alright.
1: 네.
0: And then here you go. 하고 뭔가 이렇게 주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 Yep.
0: Perfect. 자, 음료 발음을 할 때 드링크는 좀 그렇죠, 그렇죠?
1: 예.
0: DR, DI가 있어요. I는 모음이잖아요. 보통 DR, D에 이렇게 모음이 있으면 DR이 충돌을 하면서요. 즉,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 얘기는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드링크가 아니라 이 모양 좀 모아서 drink 이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럽죠.
1: 와우.
0: 자, 해보겠습니다.
1: 네.
0: Drink, drink.
1: Drink. Drink.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마 해외에 이런 메뉴 같은 거 보면
1: 네.
0: 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drink와 같은 뜻을 가진 음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비버리, 비버 그런 느낌이죠.
0: Something like that. 아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 한번 해주세요.
1: 비버, 비버, 비버로 시작해요. 비버리즈, 비버리 힐즈. 이거 아닌데?
0: 그럼 이게 무슨 왜 갑자기?
1: 비버리지?
0: 아는 데까지만 써보세요.
1: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0: 리지? 무슨 리지?
1: 비버리지.
0: 베벌레 헬스가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1: 몰라요. 네.
0: 자, 오, 그래도 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1: 그래요?
0: 비슷해요. Not bad, not bad.
1: 네,
0: A만 빠졌어요. 네. 네, 원래 A를 넣으셨죠?
1: 그죠, 그죠, 그죠.
0: 네,
1: 아, A 빼고.
0: Beverage.
1: Beverage.
0: 오케이, 여기 강조가
1: Beverage.
0: 갑니다. 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거 쓰나요? 완전 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1: 오히려 드링크보다 많이 붙어 있었던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메뉴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어요.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0: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메뉴에 있는데 못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beverage. 이것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BE 쪽에 강세를 주고 따라해주세요.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Beverage.
0: There you go.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brought you a drink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료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r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가져가다, 가져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1: 예.
0: 주인공이 되는 사람한테 그 무언가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1: 아.
0: 사실은요. 오케이. 가까이 이렇게 move를 시키는 것을 bring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So 제가 당신에게 이 drink를 멀리 떨어뜨려나요?
1: 아니요, 가까이 가져가요.
0: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bring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좀 그게 가져가다? 가져오다? 헷갈리는 거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bring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이걸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a drink를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네.
0: Make sense? All right. Bring someone something. Bring someone something.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snacks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저기 과자를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나한테 가져다 줘. 그냥 어떻게 일단?
1: Bring me.
0: Bring me. 그리고 약간의 과자들.
1: Some snacks.
0: Hey, bring me some snacks.
1: 입심심.
0: 아, 입심심.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bring의 과거형 여기도 나왔지만요.
1: 네.
0: brought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에게 가져다 줬어. 약간의 물을.
1: 아하. I brought him some water.
0: 그렇죠. I brought him some water.
1: Yes.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water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1: 네.
0: Makes sense, right?
1: Yeah.
0: 오케이. 읽어 볼게요. Hey, bring me some snacks.
1: Bring me some snacks.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네. 참고로요. 우리가 문법책을 보게 되면요. 몇 형식, 몇 형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I brought you a drink도 가능하지만요. I brought a drink to you.
1: 아, 순서를 바꾸면 네. to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0: 이것도 틀리진 않은데 원어민들은 보통 위에 것을 더 선호합니다.
1: 그쵸?
0: 일단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죠?
1: 네.
0: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you. 딴 사람도 아니라 너.
1: 에이.
0: 이렇게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할 게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here you go.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Here you go.
1: 여기 있어요.
0: Here you go. 여기 있어요. 라고 네. 이렇게 뭔가 전달할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you go라고 하는 것은 옵션일 뿐이에요. So you can just say here. That's fine. Alright. 그래도 you go 이렇게 쓰면 좀 흥이 더 나기는 합니다.
1: 근데 저는 항상 네. 궁금한 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0: 아, there you go.
1: 그건 또 약간 다른 의미죠.
0: There you go. 그건 느낌이 벌써 뭔가 왔을 것 같은데요.
1: 달라요.
0: 아, 바로 그거예요.
1: 어, 맞아.
0: There you go.
1: There you 이렇게. go.
0: 이것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억지로 해보세요.
1: 네.
0: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1: 그래서 네. 그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게 네. 제가 맞췄을 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0: Exactly 하면서.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창문 옆에 놓아 주세요.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2: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next to
0: 네.
1: next to 한 번에 발음해 주시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난 마유 옆에 앉았어. 과거형으로요. 나 마유 옆에 앉았어.
0: I sat next to 마유.
1: Alright. 두 번째. 가서 그녀의 옆에 서. 가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0: Go and stand next to her.
1: You got it. 자, 창문 옆에. 그 창문입니다.
0: Yeah.
1: 그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그걸.
0: Oh,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sat next to Mayu. Go and stand next to her.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네, 다음 패턴은요. Bring someone something.
0: 네.
1: 순서 기억 잘하시고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0: 응?
1: 자, 음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음료를 가져왔다.
0: I brought you a drink.
1: 그렇죠. I brought you a drink. 가까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0: 음?
1: 자, 다음은요. 명령어로 해볼게요.
0: 네.
1: 나한테 과자 좀 가져다 줘. 나에게 스낵스를 좀 가져다 줘.
0: Oh, bring me some snacks.
1: 그렇죠. Bring me some snacks.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걔한테,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줬어. 과거형으로요.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그죠? I brought him some water.
0: Yeah.
1: 어순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0: 맞아요.
1: 있습니다.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brought you a drink. Bring me some snacks. I brought him some water.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3: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3: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Right, 미션 해결해 볼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4: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I brought you a drink.
4: Oh.
0: Here you go.
4: For me?
0: Yes.
4: Oh, you shouldn't have. Thank you.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Good job.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late for the party.
1: Alright, we are late for the part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0: 네.
1: Next to 목적어.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제니 옆에 앉아있어. 나 제니 옆에 앉아있어.
0: 네.
1: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next to 이런 전치사가 나왔었잖아요.
0: 네.
1: 이런 거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써보시고 말로 해보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0: 정말 next 옆에 to 안 붙으면 이제 나중엔 이상할 때까지.
1: That's right.
0: 계속 트레이닝 같이 해요.
1: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0: Guilty pleasures. Mm-hmm. 그냥 guilty pleasure라고 알아두셔도 좋겠고 아니면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좀 남에게 말하기는 창피한 즐거움, 은밀한 즐거움 등등을 guilty pleasure라고 부릅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My guilty pleasure involves snacks and dating shows.
0: 아, 같이 즐기는군요. My guilty pleasure,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snacks, 과자 또는 간식 and dating shows. 그 TV에서 연애를 하는, 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과자와 데이트 쇼가 저에게는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입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이야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Rika, who's from Germany.
0: 네, 리카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리카 씨,
0: 나와주세요.
2: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이 요약 문장 안에 데이팅 쇼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Rika said,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트 쇼를 보면서 초콜릿과 chips, 감자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서 my guilty pleasures가 아니고 my guilty pleasure 하나라고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초콜릿 들어있고 chips 들어있어요. 감자칩 들어있고 그리고 a group of guys or girls 한 무리의 남성들 또는 여성들이 trying to get together with, get together with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모이는 것도 가능하고 뭐 더 가깝게 지낸다면 사귀는 것도 가능하겠죠. With one other guy or girl. 그래서 여러 명의 남녀가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사귀려고 하는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데이트 쇼를 말하고 있네요.
1: Yeah. She's just describing a dating show.
0: And she's eating chocolate and chips.
1: And chips.
0: While watching the dating show.
1: That sounds like a great time, actually.
0: Okay.
1: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1: 네,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대요, 리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길티 플레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밑에 리카 씨 나름의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1: Right, and it is. I would say it's something that you enjoy doing, but you don't really want to tell anybody about it.
0: I think it's a very accurate description.
1: It is very accurate.
0: 네, 그래서 I would say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0: 생각합니다. It's something that you enjoy doing. 자신이 즐겨 하는 무언가인데, but you don't really want to tell anybody about it.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활동을 guilty pleasure라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요. 네, 동의하시죠?
1: I agree. That's definitely what it is. And so she kind of summarizes it even more by saying, "So you're enjoying it guiltily."
0: So you're enjoying it?
1: Guiltily, guiltily.
0: 죄 지은 것처럼이라는 부사예요. 사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Guiltily.
1: Even myself.
0: 사실
1: In my entire life on this earth, in English, no one has ever used the word guiltily
0: In your
1: in
0: life,
1: front of me,
0: in front of
1: in
0: you.
1: my life.
0: But
1: I
0: it's a
1: mean, you know,
0: word.
1: I'm only 20 years old, so.
0: You're not 20. Don't lie in front of so many people.
1: Don't tell everyone. I thought you were my friend.
0: Okay, so you're closer to 20 than to 50. 죄의식을 느끼면서 죄를 지은 것처럼 guiltily. 그래서
1: Guiltily.
0: 사전에 있는 말이고 종종 쓰이는데
1: Yeah.
0: 사람에 따라서 안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더 내가 선생님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1: Yeah,
0: in a
1: guilty manner. In a guilty manner. A lot of times with those words that you would just put, you know, ly, like guiltily, we just say in a whatever manner or
0: manner.
1: in a whatever fashion.
0: 맞아요. 그런 형태 in a 무슨 무슨 manner 무슨 무슨 fashion 이런 형태가 영어 말고도 다른 유럽 언어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 Yeah.
0: 많이 차용된 것 같은데 죄 지은 것처럼이란 뜻의 부사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definitely have one or two of those myself. I think my biggest guilty pleasure would be to watch competitive dating shows where a group of guys or girls try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1: And I definitely have one or two of those myself.
0: 설명을 지금 했잖아요. Guilty pleasure가 뭔지 설명을 했고, and I definitely, 저도 확실히 have one or two of those myself. 그러니까 me too라는 느낌으로 I also have it. I myself have one. myself가 그런 의미로, also의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그런 게 한두 개 있어요. I definitely have one or two or ten of those.
1: Maybe
0: 할 수도 있겠죠.
1: 25,
0: yeah.
1: but we're not counting.
0: 25개. 네, 좋아요.
1: She says, "I think my biggest guilty pleasure would be to watch competitive dating shows."
0: 네, 경쟁을 하는
1: Competitive, competitive.
0: competitive. 사실 competitive 뭐 advantage, competitive edge,
1: Competitive sports.
0: competitive sport, competitive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거의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경쟁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 경쟁심이 심하다는 거. He's very
1: All right. She's
0: competitive.
1: very competitive. Like
0: 네.
1: she wants to win everything.
0: 네. 또는 경쟁력이 있는 like
1: Yes.
0: they are
1: A competitive competitor.
0: They are more likely to win.
1: Yeah, they're probably going to win. They have a lot more skills than everyone else.
0: 네. 그래서 경쟁이 있다. 경쟁심이 강하다.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다.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냥 경쟁을 하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 Yes.
0: Competitive dating shows. Competitive eating도 있잖아요.
1: Oh, yeah.
0: 누가 많은 음식을 빨리 먹는가 이런 것도
1: Yeah.
0: competitive eating인데요.
1: Whoever eats the most or the fastest.
0: 그래서 제 생각에 my biggest guilty pleasure would be 지금 그냥 is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아마 이거 같아요라는 느낌을 더해주고 싶어서예요.
1: Yeah, she's thinking, you know, it's not 100% a sure thing, but it's probably this,
0: 네,
1: right?
0: 어디 지금 신분증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1: it's just, I think it's this.
0: 네,
1: It's probably
0: 굳이
1: this.
0: 맞아요. Probably 굳이 고르자면 아마 이거 같아요라는 느낌으로 would be my favorite movie would be
1: Would be,
0: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1: yeah, it would be this. Then maybe it's not. Maybe you forgot about one.
0: 네,
1: You don't know.
0: 정해져 있는 거 my

0: would 미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 Yeah.
0: 다음 줄 볼까요?
1: She describes these dating shows by saying where a group of guys or girls try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Competitive dating shows를 말한 다음에 where 그 안을 들여다보면 mm-hmm.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 group of guys or girls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한 무리의 남녀가 try to get together with someone 누군가와 사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With one other guy or girl.
1: Yeah, they're competing for that guy or girl.
0: Yeah, which exactly.
1: Sounds kind of weird, but moving on.
2: And by the end, only one couple is left, and best case scenario, they even get married. I don't do it often,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1: And by the end, only one couple is left.
0: 그렇게 경쟁을 한 다음에, and by the end of the show,
1: the
0: or
1: show?
0: By the end of the season,
1: the
0: maybe?
1: Season.
0: 네. Only one couple is left. 한 커플만 남는데요.
1: And she says next, and best case scenario, they even get married.
0: 네,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 두 사람이 커플이 됐다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mm-hmm. 최상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심지어 결혼까지, 실제로 결혼까지 하는 커플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1: Yeah.
0: 최상의 시나리오.
1: Best case scenario, best case scenario.
0: 여기서는 그 리카 씨가 best case scenario를 마치 어떤 부사처럼 그냥 앞에다가 붙여줬는데 mm-hmm. 굳이 앞 뒤에 다른 단어들을 넣자면 in the best case scenario.
1: In the best case scenario. But usually when people are speaking, we just say best case scenario, we arrive in 2 hours.
0: 네.
1: Right? Just an 맞아요. example.
0: 앞에 몇 가지 단어들을 생략해 준 거예요.
1: Yeah.
0: 그런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그냥 옮기면 최상의 best.
1: Best scenario.
0: 네. 그래서 like 케이스가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1: Right.
0: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케이스를 무조건 붙이더라고요.
1: Yeah, you really need case because if not, it's actually a real like movie scene or something.
0: Movie
1: like,
0: scenario.
1: What's the best scenario?
0: 네.
1: This one where they did this
0: 맞아요.
1: or this one where they did that.
0: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best scenario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있잖아요.
1: Yeah.
0: Screenplay처럼 mm-hmm. 그런 대본처럼. 이게 좋은 시나리오인가 저게 좋은 시나리오인가
1: yeah.
0: 하다가 최고의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mm-hmm. 것 같다 그걸 고르는 것처럼 되고 It's a scenario of the best case
1: yeah.
0: 가장 좋은 상황이나 okay. 경우를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짜놓은
1: yeah.
0: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 That was a good way to explain it
0: 예, 영어에서는 케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1: Yeah, you need case, right, for
0: okay.
1: sure
0: mm-hmm.
1: She says, I don't do it often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0: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데이팅 쇼를 보는 것 자체를 I don't do it often. Mm-hmm. do라고 했습니다. 자주 하진 않아요. Mm-hmm. 이 활동을.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1: Mm-hmm.
0: 네. 그래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인 거죠.
1: Just do it sometimes, mm-hmm. you know.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1: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0: 네. 그런데 가끔은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은 I get out the chocolate 초콜릿 꺼내고 그다음에 chips 감자칩 네, 꺼내고 And 이 부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Switch my brain off. Switch something off 하면은 꺼버리는 거죠, 기계를.
1: Yeah. You switch off your brain. So you just mindlessly yeah. eat and watch
0: Because
1: without
0: you don't,
1: thinking.
0: Yeah, you don't have to think.
1: No,
0: you don't
1: you
0: need
1: don't.
0: to use your brain to think.
1: Yeah.
0: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거 TV를 보려면.
1: Yeah.
0: 그래서 그냥 뭔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1: mm-hmm.
0: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한 번에 mm-hmm. 몇 개 에피소드씩 그걸 보는 한 뭐 두세 시간 동안 아무 생각 하지 않고 본다는 거죠.
1: Mm-hmm.
0: Switch my brain off라는 표현까지 써준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1: Yes, and it is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0: 네, 이 문장을 말하는 리카 씨의 표정 자체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에요.
1: Yeah, she's like,
0: 네, 그래서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do good to, do something good to 이런 형태로 말하면은 mm-hmm.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1: Yeah.
0: 그렇게 하는 거, 즉 이런 간식 먹으면서 mm-hmm. 데이팅쇼 보는 것이 분명히 제 두뇌에는 아무런 좋은 작용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1: Mm-hmm.
0: I think.

0: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1: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 마디 소개할게요. Mm-hmm. 오늘 리카 씨가 썼던 표현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mm-hmm.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mm-hmm. 라고 하는 표현.
2: In English, you could say, it got me thinking.
1: 네.
2: It got me thinking.
1: What's my guilty pleasure? What's a guilty pleasure? 이런 yeah. 생각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right. 생각이 좀 많아지게 만들었다라는 right. 뜻으로 it got me thinking.
2: It got me thinking. Mm-hmm. It got me thinking.
1: 그래서 이 get 누구누구 동사 ing mm-hmm. 아니면 수동태 형태로 it got me worried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mm-hmm. 일단 그것 때문에 생각을 좀 하게 it made me think a little
2: yeah,
1: bit.
2: Yeah, it made me start thinking.
1: Yes.
2: Basically.
1: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 It got me thinking.
1: All right.
2: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데이트쇼가 자신의 guilty pleasure다라고 말하는 내용 가져왔습니다.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se dating shows with people on horribly awkward first dates are my guilty pleasure. There, I said it. I find atrocious reality dating shows to be quite the guilty pleasure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ources of stimulation.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글이 재밌어요.
1: Yeah. Jared says,
0: These dating shows with people, people이 나오는 데이트 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on horribly awkward first dates. Mm-hmm. First date, 첫 번째 만나서 하는 데이트죠. Mm-hmm.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 어색한 이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 데이트 쇼들이 are my guilty pleasure. 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입니다. Yeah. 해놓고 there, I said it. 이 yeah. 말은 자, 제가 드디어 인정했어요.
1: Yeah.
0: 나 이제 공개적으로 말했다, 고백했다 라는
1: yeah.
0: 말이에요.
1: There, I said, I said it. It's out now.
0: You can judge me.
1: Fine.
0: Yeah. You can hate me for it.
1: Yes, 네. or not. Mallory says,
0: I find atrocious reality dating shows. 여기서 reality가 이렇게 그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유는 별로 realistic 하지 않다.
1: It's not real. 네.
0: reality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한 것 같고요. Atrocious은 끔찍한 거예요. Horrible, terrible 같은
1: 거죠. It's horrible, terrible.
0: 네, 이런 끔찍한 reality dating show, 데이트 쇼가 to be quite the guilty pleasure. 죄의식을 동반한 큰 즐거움인데 mm-hmm.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ources of stimulation. Stimulation은 mm-hmm. 자극이고요. Mm-hmm. Alternative, 대안의 다른. Mm-hmm. 그래서 다른 이런 자극적인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활동이 없을 yeah. 때 이게 딱 나한테는
1: yeah. When there's nothing else to watch.
0: 네,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1: Okay,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very interesting posts.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0: 해주고 싶다.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영화 대부를 보면요, 영어로는 The Godfather가 그 영화의 제목이죠. 정말 너무나 많은 명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가져다 쓰는, 구체적으로는 뭔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에 대해 언급하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아마 이 영화의 팬분들은 지금 그 대사 말하는 거죠? 라고 감을 딱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자, 그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자, 이 명대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이 알려지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문법적으로 집중해 볼 곳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Make him an offer.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도 동사 make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자, 잘 보세요. Make him an offer. 풍자로 따져보면 make 다음에 명사 명사가 활용된 경우예요. 물론 이제 뭐 him 같은 경우는 대명사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만 대명사는 뭐 명사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간단하게 make 명사 명사로 적어 봤는데, 자, 지금쯤에서 여러분들,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make 다음에 명사 두 개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 살펴봤는데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대로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자, make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였고 그 다음에 명사가 목적 보어인 경우로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 만들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똑같이 make 다음에 명사가 두 번 나오지만 자, 문법적인 용어도 조금 달라져요. 첫 번째 이제 명사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게 돼서 해석이 바뀌죠. 이 간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에게 저도 헷갈렸어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만들어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히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똑같은 품사들의 구성이에요. make 다음에 명사 두 개가 나열됐다는 거죠. 하지만 문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달라져서 그에 맞게끔 해석이 지금 바뀐 케이스라는 거. 그래서 make 다음에 명사 두 개가 연달아 쓰였을 때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배우게 될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My grandmother made me a cake for my birthday. 내 할머니가 made me. 자, 나를 만든 게 아니라요. 나에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준 거예요? A cake. 케이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For my birthday, 내 생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줬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물론 이제 어제 배운 것처럼 해석을 해서 할머니가 나를 케이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케이크로 만들었어요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되죠. 나를 어떻게 케이크로 만들어요? 그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인 케이스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눈치채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문도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I'll make you a beautiful bouquet of flowers for your wedding. I'll make you. 내가 너에게, 자, 만들어 줄게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뭘 만들어 주는 겁니까? A beautiful bouquet of flowers. 꽃들로 된 아름다운 부케를 만들어 줄게.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말로 부케라는 거 자체가 원래 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름다운 부케를 만들어 줄게. For your wedding, 너의 결혼식을 위해서. 너의 결혼식에 사용할 그 아름다운 부케를 내가 자 만들어 줄게라고 이 문장 해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김새가 똑같은데 만들어 준다는 건지 또는 만든다는 건지는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치껏 구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 문장,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I'm gonna make him. 나는 그에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뭘 만들어 주는 거예요? An offer. 어떤 제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역돼서 우리나라 말로는요. 나는 그에게 제안을 할 거야 라고 보통 해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를 제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제안을 만들 거다, 그에게 제안을 할 거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제안인 거예요? He can't refuse.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대사만 들으면, 자, 나는 그에게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야. 뭔가 이제 딜을 함에 있어서 돈을 많이 준다든지, 매력적인 그런 제안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영화 그 대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제안이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에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제안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너무나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장의 뜻, make 명사, 명사의 쓰임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도 잊지 않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하면 되죠? 그렇죠? 문장 만들어 보기 연습하면 되겠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나에게 울로 만든 따뜻한 스카프를 만들어 줬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엄마로 시작하면 되겠죠? My mother. 그리고 그 엄마가 만들어 준 거예요. 동사 made 써서 my mother made, my mother made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죠. 누구에게 만들어 줬는지를 그 다음에 make 동사 뒤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 만들어 준 거니까 my mother made me, my mother made m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 줬는지를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뭘 만들어 준 거예요? 따뜻한 스카프를 만들어 준 거죠. A warm scarf. 근데 그 스카프가 어떤 스카프죠? Out of wool 이라고 해서 울로 만들어진 이라고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My mother made me a warm scarf out of wool. 한번더 시작! My mother made me a warm scarf out of wool. Made me a warm scarf.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짧은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차를 한잔 내어 드릴까요? 이런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로 바꿔 보려면 내어 주다는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 내가 해 주길 바라세요.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해서 Would you like me? Would you like me? 내가 해 주길 바라세요.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근데 뭐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To make,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You, 뭘 만들어 주는 겁니까? A cup of tea. Would you like me to make you a cup of tea? Would you like me to make you a cup of tea?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차를 한잔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차한잔 내어 드릴까요? 라고 해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make,
명사, 명사. 명사에게 명사를 만들어준다의 용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 그리고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자, 복습 너무나 중요하겠고 그리고 오늘의 문장 자체를 기억하시는 거.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이 문장을 외워주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의 요가 자세를 복습하고 계시거나 편하게 쉬고 계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what's blah blah blah about blah blah blah is that 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what's important about this pose is that you shouldn't stick your hips out too much 그랬어요. 그거는 이 자세에 대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뭐뭐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조금 이따가 더 대화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What's really great about this pose is that 하고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왔어요. What's really great about this pose is that it will stretch out your spine and it'll build some core strength at the same time. 길었다. 왜냐면 이 자세가 정말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의 허리를 이렇게 늘려준과 동시에 코어를 강화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갑시다.

0: Carson. We just got here.
1: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0: You know what's really cool about working at this firm?
1: 오늘의 표현 바로 나왔어요.
0: You know, 알고 있어요? What's really cool about working?
1: 여기 이 회사에서 at this firm, 회사, 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정말 멋진 점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What?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0: Nothing.
1: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점 없어요. I want to go home. 나 집에 갈래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0: You're such a positive person.
1: 참, 당신 참도 positive, 긍정적이다 뜻이죠. 긍정적인 사람이네요. 이렇게 반어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당신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0: You're such a positive person. We just got here.
1: 우리 방금 여기 도착했어요. 방금 출근했어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What's so great about this cafe is that the staff are so nice.
2: I know, but there's something even better about this cafe.
0: What is it?
2: It's that I get to be in it with you.
1: 네, 두 번째 대화를 봤어요. 카페에 있는 것 같아요.
0: What's so great about this cafe is that
1: 하고 바로 질문이 아니라 설명으로 들어갔어요. 이 카페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so great, 너무 좋은 게 있는데 about this cafe, 이 카페에 대해서 뭐냐면
0: is that the staff are so nice.
1: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야. 여기서 꿀팁, the staff is라고 해도 되고 the staff are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0: I know,
1: 나도 알아 라는 뜻도 있지만 나도 동의해 이런 뜻도 돼요.
0: I know. But there's something even better about this cafe.
1: 근데 그것보다도 이 카페에 대해서 더 좋은 점이 있어. 그랬더니 what is it?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0: it's that, it is that의
1: 줄임말이죠. 그게 뭐냐면
0: I get to be in it with you.
1: 너랑 이 카페 안에서 같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야. 이렇게 너무 스윗하게 얘기를 했네요. It's that I get to be in it with you. 그렇게 해서 우리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고요. What's 어쩌고저쩌고, about 어쩌고저쩌고, is that?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 마무리할게요. Guys, guess what? We stretched our back together. Yay! And our core is stronger now. Good job. Next time, we will do the wide stance. You're gonna love it. 오늘 우리 같이 훅을 해봤고요. 코어가 강화되고 허리가 더 유연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리 넓히기 wide stance 자세 같이 해볼 건데요. 영어 표현 what 어쩌고저쩌고 abou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표현 배워봤는데요.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까지.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시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섬에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지 어떤지 그 여부를 한번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island people are also getting busy.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 island will become stronger as the weight of garbage loaded on the boat.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Can process, 처리할 수 없다고 하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can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여기 나왔네요. 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indigenous inheritance, 토착 유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두 가지 listening point. 어떻게 문장 속에서 들리게 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2.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0: 네, 잘 들으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그들의 섬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서요, 수거하러 옵니다. 이런 의미예요. 화면과 매치시키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자, 그것은 삶의 터전과 토착 유산을 보호하는 그들의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우리 귀에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막과 함께 틀린 부분, 듣지 못한 부분, 또 잘못 들은 부분들 있죠, 여러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The island people are also getting busy.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 island will become stronger as the weight of garbage loaded on the boat.

0: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자, 조동사는 원래 기는 거죠. 근데 not이 붙게 되면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강하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강세가 있죠?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 이 O라는 철자 위에 강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O라고 소리 들리지 않고 I에 가깝게 들리게 되죠. Process, 그리고 garbage가 아니라 garbage. 첫 번째 강세 꽝 주시고 in D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Island I 모음입니다.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되세요. Okay. Google Listening 2.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Can을 T 발음을 살짝 하면서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One more time.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ndigenous. 자, 이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nheritance로 발음하기도 하고 또는 t 사운드 자체를 자,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발음하시면 돼요. indigenous inheritance 이렇게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Indigenous inheritance.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Indigenous inheritanc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Indigenous inheritance.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One more time.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Excellent. 이번엔 영국식 발음입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2.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1: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은요, are also getting busy. 또한 바빠집니다. 바빠지고 있어요. They blank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했어요. 방금 연습하셨던 부분이니까 캐치하셨겠죠? 바로 can't process. 이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They come to collect it. 수거하러 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돼요. The island will become stronger. 섬이 더 어떻게 돼요? 네,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보죠. As the weight of garbage. 자, 쓰레기의 무게가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쓰레기의 무게만큼 자, 빈칸 또 이어집니다. Load it on the boat 했어요. 이 배에 실린 쓰레기의 무게만큼 이때 as는 뭐뭐만큼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더 섬이 네, 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blank and indigenous inheritance.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he place of life라고 했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과 그 토속, 유산 이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면서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3: The island people are also getting busy.
0: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 island will become stronger as the weight of garbage loaded on the boat.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1: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이해하셨겠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아시죠? www.itisita.co.kr 오셔서 꼭 반복적으로 청취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Job versus career. Job versus career. 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job 그리고 career를 비교해 볼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Job. Job은 일 혹은 일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j, j, 그 다음에 ob. Job. Okay? Job. 진짜 어 발음, 여기 오 발음은 진짜 턱을 내리면서 넓게, 입을 넓게 해주셔야 됩니다. Job. Job. Okay? Very good. Okay. Job 같은 경우는 보수를 받고 정기적으로 뭔가 하는 직업 혹은 일을 job라고 합니다. Okay? So, job refers to some sort of like casual or temporary work that you do somewhat quite regularly in order to get compensat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He lost his job. She's trying to get a job. Job. 일. 일자리. Job.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네, 이거는 나는 내일 취업 면접이 있어. 그래서 뭔가 취업 관련된 거는 job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Okay?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lost his job. 무슨 말일까요? 네, 그는 일자리를 잃었어. He lost his job. Okay? Maybe he got laid off. Maybe he got fired. Okay? He lost his job. Job. 그래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하는 뭔가 직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He lost his job.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trying to get a job. She's trying.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뭐를요? 취직을 하려고. 그래서 또 취직을 하는 거니까 get a job. 이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She's trying to get a job.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s trying to get a job. She's trying to get a job. 다음은 career로 넘어갈게요. Okay, career. 이거는 사전에서는 직업 혹은 직장 생활이라고 나왔어요. 네, 여기 발음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한국 Korea하고 되게 비슷하죠? 자, 한국은 Korea 이렇게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사실 거의 똑같아요. Korea 그리고 이거는 career. Okay. 이 r로 끝나는 단어들은 힘을 주시면서 r를 명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Okay? 자, 해 볼게요. career. career. 이거는 좀 끝부분에 이렇게 약간 게을르게 그냥 career 이렇게 하면 한국 같이 들려져요. 그래서 career. career. 혀가 당기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Okay. career.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경력 혹은 직업입니다. 네, job 같은 경우는 물론 뭔가 취업이나 이럴 때 job도 쓰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짧은 기간의 느낌은 있어요. 근데 career 같은 경우는 진짜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런 경력이나 직업을 career라고 합니다. So job is a little bit more casual and light, and career is a little bit more serious. Okay, 좀 더 진지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Career, 직업, 직장 생활입니다. Career, 끝까지 R 발음 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그녀는 은행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했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뱅킹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진짜 내 평생의 약간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뱅커로서 일을 하는 느낌입니다.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네,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jo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career라고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Okay,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나는 의학 분야 쪽 일을 해보려고.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만약에 I want to get a job in medicine. 이런 식이면 조금 더 가볍고 약간 좀 아르바이트 아니면 아르바이트 아니라도 뭔가 진짜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은 기간이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근데 career라는 단어 나오니까 뭔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네, 마지막입니다.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네, peak는 여기서는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력에 절정에 있어. 그래서 career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그게 peak of one's career라고 하죠.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정리해드릴게요. 네, job. 이거는 일 혹은 일자리를 나타낼 때 job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areer보다 훨씬 더 가볍고 물론 아르바이트도 되지만 그리고 따로는 좀 뭔가 취업 관련된 얘기할 때 job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career 훨씬 더 진지한 느낌이 있고 직업, 직장 생활을 뜻합니다. Career. Okay, very good. Job, care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Well don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nd you can watch everything for free, okay?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re talking about plastics this week. 자, 이번 주 주제는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미 저희가 플라스틱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일회용품도 사용이 너무너무 우리 생활에서 보편화되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제 어떤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환경 부작용 얘기를 안할수 없죠. 자, 플라스틱 하면 무조건 많이 나오게 되는 얘기가, 이게 합성 수지고 인공물질이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얘를 어떻게 분해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자연에서 미생물 같은 것들이 얘네들 이제 분해할 줄 아는데,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분해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분해하다라는 말을 오늘 잘 배워봐야 될것 같아요. 되게 쉬운 말들이 있어요. 볼게요. 그래서 환경 부작용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쌓이고 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까지 가야 될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전 시간에 나왔었던 표현인데 플라스틱에다가 웨이스트를 붙이면 됩니다. 이 웨이스트를 이제 웨이스트 타임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다의 동사도 많이 쓰지만 이 자체가 쓰레기라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웨이스트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죠. 푸드 웨이스트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고요. 들어보세요.
1: Plastic waste. Plastic waste.
0: 자, 나옵니다, 이제. 분해. 분해. 나오죠? 분해. 분해. 분해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 자, 가장 쉬운 분해하다 동사이자, 원어민들이 가장 플라스틱 분해 관련해서 많이 쓰는 동사는 breakdown. 읽어보세요. breakdown. 읽어보세요. breakdown. 한번 더. breakdown. 외워졌죠? 반복하면 외워져요. 오케이. 분해되다 배웠네요. 그죠? Take forever to break down. Forever는 저 뭡니까? 영원히 아닙니까? 맞아요. 영원히 걸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도 이제 뭐 100만 년 걸린다. 100만 년 걸리진 않겠지만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오래 걸린다고. 정말 오래 걸린다. Take forever to break down. 플라스틱이 실제 분해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가 100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한 70, 80년 전에 만들었던 플라스틱이 아직도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 400년, 500년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분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Take forever to break down. 자, 구동사는 항상 힘을 뒤에 줘야 돼요. 들어보세요.
1: Take forever to break down. Take forever to break down.
0: 자, 다른 물질처럼 분해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연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일단 죽거나 뭐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Do not degrade. 분해하다 단어 또 하나 배웁니다. Degrade. Degrade. 이것도 분해하다. Degrade. 한번 더. Degrade. 한번 더. Degrade.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여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Like other material. 다른 물질들처럼 분해가 안 된다. Do not degrade like other material. 들어보세요.
1: Do not degrade like other material. Do not degrade like other material.
0: 제일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Plastic can take forever. 조동사 하나 넣어볼게요.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break down, break down, break down. Okay? Break down. 자,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들어보세요.
1: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0: 자,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입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란 단어를 오늘 하나 배워볼 건데요. Catastrophe란 단어가 있어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자연재해 같은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Catastrophe. Catastrophe. 자, 요 앞에 이제 환경에 해당하는 environment. 이 단어의 형용사형을 써야 되는데 강세를 약간 두 군데 주세요. Environmental, environmental, environmental catastrophe. 들어보세요.
1: Environmental catastrophe. Environmental catastrophe.
0: 오늘 참 중요한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관련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표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가장 큰 환경의 이 위협 요인이다. Threat란 단어 아시죠? Threat. 이 단어. Threat. 가장 큰,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환경에 가장 큰 피해 요인을 주는 그런 위협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다. 그죠?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들어보세요.
1: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0: 마지막으로, 자연 생태계의 피해를 끼치죠. 그렇죠? 동물들도 플라스틱 그냥 먹기도 하고. 자, 이코시스템이 뭐예요? 저게 자연 생태계입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이코시스템. 다시요. 이코시스템. damage. 피해죠? 피해를 끼치다는 되게 쉬워요. do damage. do damage. 어디 어디에니까? to the natural ecosystem.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다. 들어보세요.
1: do damage to the natural ecosystem. do damage to the natural ecosystem.
0: 쉬운 영어 단어를 붙여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collocation

0: 이라고 해요. 콜로케이션. 즉, 연결해서 쓰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계속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도 단어만 외우지 말고 문장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 재앙을 유발했다. cause 있죠? cause, 유발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써볼게요. plastic waste. 자, 요거는 양은 많지만 양으로 보기 때문에 has으로 받아야 돼요.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이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 재앙을 유발했다. One more time. Plastic waste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자, 들어보세요.
1: Plastic waste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Plastic waste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0: 오케이. 하고 외웠으면 하는 문장.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바닷물에 버려지다. 요거 바다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Find its way into the ocean. 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닷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find its way. 이런 게다 콜로케이션이에요. Into the ocean. Into the ocean. 바다로 흘러들어가다. 들어보세요.
1: Find its way into the ocean. Find its way into the ocean.
0: Very good. 버려지다. 덤프가 동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더미 하면서 plastic garbage dump. 지난 시간엔 그걸 명사로 썼는데요. 이건 동사입니다. be dumped. 버려진다는 얘기죠. 엄청난 양으로. 덤프트럭 할때 그거. be dumped into the sea. 바닷물은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be dumped into the sea. 들어보세요.
1: be dumped into the sea. be dumped into the sea.
0: 버려지다. 해양동물을 죽게 하다. 해양동물 뭐라고 할까요? sea animals?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marine. Marine, 그죠? Kill marine animals. Kill marine animals. 그렇죠? Marine animals. Marine 하면 말 그대로 해양이란 뜻이겠죠? 해양 동물을 죽이다. 그렇죠? 막 고래들도 이렇게 죽은 고래 보면 막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1: Kill marine animals. Kill marine animals.
0: 강세 뒤에 줘야 돼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흘러들어간다. 아까 find its way to. 자, A lot of plastic waste. 이걸 단수 취급한다 했죠? 양은 많지만. Find its, 붙여서 finds its way into the ocean.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A lot of plastic waste finds its way into the ocean. 들어볼게요.
1: A lot of plastic waste find its way into the ocean. A lot of plastic waste find its way into the ocean.
0: 자, 오늘 정말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플라스틱 주제의 가장 핵심 문장들이 연습이 좀된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분해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 break down, break down. take forever to break down. 너무 오래 걸려. 분해하는데. 그죠? 들어보세요.
1: take forever to break down. take forever to break down.
0: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 재앙을 유발하죠. Environmental catastrophe. 들어볼게요.
1: Environmental catastrophe. Environmental catastrophe.
0: 바다로 특히 흘러들어가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Find its way into the ocean. 들어볼게요.
1: Find its way into the oceans. Find its way into the oceans.
0: Very nice.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제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과 분해되는 플라스틱 개발과 같은 신기술 얘기까지 이제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 혹은 그 전방송 여러분이 복습하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교환도 다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EBS E앱 다운로드해서 그걸로 쓰셔도 되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이렇게 붙여서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우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I am learn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표현 이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요 요즘 코딩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어요를 바로 I am learning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 am learning to 동사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I am 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lear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뒤에는 어떠한 배울 것이 들어가면 저는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울 것이요, 구체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배울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을 때는요, 배울 것 대신에 to 동사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그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을 넣어서 저 그 행동하는 거 배우고 있어요 라는 표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요 배영 배우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영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learning to swi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배영은 바로 backstrok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영을 배우고 있는 거. 그런데 흔히 배영 배우기 전에 우리 뭐부터 배우죠? 자유형부터 배우죠. 자유형은요 바로 freesty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wim freesty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유형으로 수영을 하다 라는 표현이 되고, swim backstro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영으로 수영을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배영으로 수영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저 지금 배영 배우고 있어요. 바로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한 번만 더. 시작. I'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배영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운전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운전하다라는 동사, 그쵸, 바로 dri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drive a car. Drive a car 바로 차를 운전하다라는 표현이니까 I'm learning to drive a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요즘 운전 연수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learning to drive a car. 한 번만 더. 시작. I am learning to drive a car.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운전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라고 얘기를 할땐 drive를 쓰지 않고 ride를 쓰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저요 요즘 코딩 배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딩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프로그램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코드라는 것 자체가 바로 코딩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cod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코딩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할 때 I am learning to code로 표현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learning to code. 한 번만 더. 시작. I am learning to code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코딩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요즘 영상 편집 배워요. 저 요즘 너튜브에 빠져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단 편집을 하다라는 동사는요, 바로 edit이라는 동사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video를 넣으면 영상 편집을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요즘 영상 편집 배워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learning to edit video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learning to edit videos. 한 번만 더. 시작. I'm learning to edit video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요즘 영상 편집 배워요. 라고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표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요? 바로 I am learning. 그런데 그 특정 행동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to 동사를 넣어서 I'm learning to 동사로 저 요즘 어떤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I'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I'm learning to drive a car. I'm learning to drive a car. I'm learning to code. I'm learning to code. I'm learning to edit videos. I'm learning to edit video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좀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요즘 배영 배워요? 그쵸, 바로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영 배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I am learning 대신에 Are you learn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배우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re you learning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거 어떠한 행동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뭐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are you learning?으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대방에게 그 특정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Are you learning to 동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learning to swim backstroke? 라고 얘기를 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배웠었네요. 저 요즘 코딩 배워요. I am learning to code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개 어떠한 것을 배울 때는요, 기초부터 배울 때도 있고 중급부터 배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완전 기초부터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from the basic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기초부터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배웁니다. 기초부터 라고 얘기를 할때 from the basics까지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learning to code from the basics 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From the basics라고 얘기를 해서 기초부터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learning to 동사로 그 행동하는 것을 배우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매일 10분 동안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 Your 10-minute happiness and fun time. 자, 뭘까요?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다시 도전해 보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the weekly review 쭉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복습 그러면 지겨운데 또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보고요. 뭔가 반복할 때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creativity, you can create your own creativity, 창의성을 한번 만들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Here we go. 빰빰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Monday. 자, Impossible Mission이 아니고요. Mission Possible입니다. 가능한 여러분 그런 미션인 거죠. 자, 뭐가 있었을까요? 월요일 날에는요. 내가 정말 피곤해서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자, 그러면 오는 대신에 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뭐 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 might. 그 어감만 잡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졸지도 몰라. fall asleep이죠. 근데 확실히 졸 거면은 should나 뭐 딴 걸 쓰겠죠. 그죠? I'm going to나 그게 아니고 I might. 그래서 I might fall asleep. 그렇죠? 뒤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m so tired, really tired. 그렇죠?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예, Beatles의 The Beatles의 노래를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자, during the talk,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그랬더니 반응은요. 아, 쉬라니까 왜 와? Take a rest. Take a rest. Take some rest instead of coming. 자, 뭐뭐한 대신에 발음은 instead of지만 빨리 하면 instead of. Instead of coming.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Tuesday? 뭐 나올까요? 언제까지 제가 예약을 확정해 드려야 하나요?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By when? 기억나시죠? By when should I confirm my reservation? 해서요. By when should I confirm my reservation? 그랬더니 by Friday at the latest. 말씀드렸죠? 발음이 L-A-S-T. last가 마지막이고요. 그죠? 아, late 하는 것이 늦은인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늦은 거에다가 late에 later, 나중에, latest, 가장 나중에 라는 뜻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라는 뜻으로 at the latest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반대말은 at the earliest. E-A-R-L-I-E-S-T. 아시겠죠?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하셔야 돼요. By Friday at the latest. 됐죠? Should I confirm? 앞에 by when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느낌은 by when? Should I confirm my plane tickets? Reservation. 그렇죠. Appointment. 다 쓰시면 돼요. 약속, 그 다음에 항공권, 여기에 예약까지. 자, 수요일에 나왔던 내용 기억나세요? 문제가 쑥으로 드는 데에는 3개월이 걸렸어. 반응이 뭐예요? 어휴, 큰 교훈을 힘들게 배웠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가 수그러드는데 얼마 걸리다라고 하는 거는 it take잖아요. It takes. 그런데 과거 지난 거니까 it took 3 months. 그죠? 네,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For things to calm down. 그래서 진정하다라고 할 때는 calm down. 사람한테도요. 헤헤, come on, come on, come on. Calm down, calm down. Slow down. 천천히가. 아, 에너지가 올라오면 업인 거죠. 그래서 power up. 힘을 내는 거고요. 그죠? 예. 무엇인가 마무리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막 힘을 내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업이 쓰입니다. 그죠?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천천히 가는 건 slow down. 그렇죠? calm down. 그다음에 hey, chill down.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own이 쓰이는 건 우연이 아니니까요. 발음만 길게. come이 아니에요. come down은 내려와라는 뜻이니까. hey, come on. come down here. 이렇게 쓰이니까 이거는 calm down, 애리 묵음이고요. It took 3 months for things to calm down. 그랬더니, wow, you learned the big or huge or valuable lesson. 아주 소중한 그런 교훈을 얻었구나. 그런데 the easy way? No, the hard way. 가장 바로

The easy way가 아니고 hard way로 힘든 방법을 배운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목요일인데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행복한 생각을 하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응은요. 돈이 아니라 축복을 살게 라고 했습니다. 자, whatever죠. Whatever you think. 예, 그 다음에 뭐예요? Think happy thoughts. 그래서 일부러 한번 써봤어요. Whatever you think. 그 다음에 think니까 think happy thoughts. 간단하죠,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행복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랬더니 I'll count my blessings. Blessings는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든 하나라도 행복한 일이 없고 만일 없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생각만으로도 그게 멋진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참고 내가 뭔가를 목표를 정할 때까지는 무조건 참고 해야 돼. 그럼 그 과정은 뭐예요? 다 고통이잖아요. 왜 하나의 조그만 결과를 위해서 고통을 다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지금부터 즐기면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집착적이 되시면 안 돼요. 행복 중심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도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I'll count my blessings, not my cash.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금요일, 지금까지 가장 무한한 순간이네요. ever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됐습니다. 그래서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물론 moment that I've ever experienced. That I've ever had. 이거 줄임말이지만 실제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반응은요. Hey, that's just nothing. Just 쓰셔도 돼요. That's nothing compared to mine. 해서 야, 내 거에 비하면 유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 지금 사는 집을 세놓을까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야? 반응은 뭐예요? 학생들한테 여분의 방을 그냥 내놓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 thinking of, 좋습니다. I'm thinking of, 뭐예요? 그렇죠. Renting out my house now. I'm thinking of renting out my house now. 라고 했더니, hey, rent out your spare room to student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놓다라는 뜻으로 집을 내놓다, 세를 내놓다, rent out이죠. 네, 물론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네, 여러분 이렇게 out과 관련된 것도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드릴 텐데 바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인생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시기가 나름대로 있죠. 자, 오늘의 어록은요. 어록은 당연히 Q-U-O-T-E, quote라고 합니다. 이게 quote가 아니고요. quote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게 그냥 크는 게 아니고요.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만의 그렇죠 정체성을 찾는 것도 바로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나왔던 표현 이용해 볼까요? It takes courage to grow up. 성장을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and become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Who you really are.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데에는 그렇게 용기가 필요하다. 맨 처음에는 남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요. 하지만 남의 인생만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살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나의 행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멋진 인생일 테고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바로 작가이자 페인터이자 그죠? E. Cummings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문자로 자기 이름을 한때 많이 썼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성장하는 하루, 아주 뿌듯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If you want to repeat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e.co.kr. 자, 주위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른 선생님 강연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주린몽 성자비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and welcome back to Espanol. Sina Kimi, good girl,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 킴이에요. 자, 이번 생일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화장실이 섬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This time, Ruben and I get on the boat.
2: Wow.
1: Small and big, each island has different roles in Uros. There's a separate island with a washroom. So you have to take a boat and run. Around 90 reed islands had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0: Yes, 여러분 잘 화면 통해서 캐치하셨겠죠? 화장실이 있는 섬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Okay, interesting.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있는 따로 떨어진 섬에, 네, 와, 배를 타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니 급할 때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갈대섬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한번 연결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3: 2.
4: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0: 네, 캐치 잘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음이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화장실이 있는 섬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약 90개의 갈대섬들이요,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나는 이곳의 아이들을 궁금하게,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즉, 궁금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시죠?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된 부분 캐치 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time, Ruben and I get on the boat.
2: Wow.
1: Small and big, each island has different roles in Uros. There's a separate island with a washroom. So you have to take a boat and run. Around 90 reed islands had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0: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A, 부정관사죠. With, 전치사입니다. Belongs to function word.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단어들이죠.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약하고 빠르게 훅 지나가는 식으로 발음하시고 그렇게 들립니다. A separate 아니라 a separate 이렇게 들리죠. Separate이 아니라 separate 형용사인지라 separate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아이슬란드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Island with washroom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Okay, Google listening 2.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소리 내셔야 돼요, 여러분. Google listening 3.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Okay,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One more time.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Reed. R 발음이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죠? 어렵다기보다는 연습 부족이에요, 여러분. 앞 입술을요, 우 하고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서 read. 그럼 찰나의 혀가 이렇게 딱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혀끝이 위로 말리면서 공중에 떠 있죠. 어디에도 닿지 않고 read, read 이렇게 소리 내시고 islands, islanders 아니라 z 하시면 돼요. Islands have their own, on이 아니고 own. 동그라미 동그랗게 입을 오므려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Stories. 자, 두 번째 자음은 된소리 현상. 스토리보다는 story. 아시죠? Google listening 1.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Okay, Google listening 2.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도 잘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2.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is time, 이번에는요, Reuben and I, blank, 빈칸에 get on the boat, 배에 올라타다, 이런 의미죠. 보트에 올라타다. 루벤과 제가 이번에는 올라탑니다. 배에. Small and big, 작고 큰. Each island has different something in Uros 했습니다. 자, 각각의 섬들은요, 가지고 있는데요. 뭘 가지고 있어요? Has different something? Roles.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role 역시 발음하실 때 R 발음으로 시작하니까 우 하시면서 role. 근데 휴지 두루마리 할 때 그 role도 같은 role이거든요. 네, 철자는 다르지만 소리는 똑같다는 거 염두하시면서 기억해 주시고요.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섬이 따로 떨어져 있대죠. So you have to blank and run. 뭐래요? 그래서 네, 보트를 타고요 달려야 합니다.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90여 개의 그 갈대섬들이 그들만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which makes me curious. 호기심을 갖게 하죠. 뭐의 호기심? Of the children here. 이곳 아이들의.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때 네, 여러분 길지 않거든요. 의미 파악 다 하셨으니까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Jud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is time, Reuben and I get on the boat.
3: Wow.
2: Small.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words. Save versus rescue. Save versus rescue. On the view, save, 그리고 rescue입니다. 매우 비슷한데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요, save. 네, 사전에서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V 발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save.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V 발음은 이렇게요. save. Okay, save. 네, 이가 밑에 입술을 닿아야 됩니다. 해볼게요. Save, save. Very good. Okay, save의 뉘앙스 차이는 위험에 처하기 전에 뭐를 구할 때 save를 사용합니다. Okay, 이게 핵심입니다. 위험에 처하기 전에. Okay, so we often use the word save when we are trying to save someone or something before the risk of danger, before something happen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You saved my day. Seatbelts save lives. The doctors saved her life. Save, 구하다, save. 첫 번째 문장입니다. You saved my day. 너가 날 구해줬어.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하루에 뭔가 큰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너 나 구해줬어. 나 도와줬어. 이런 말로 You saved my day. 내 하루를 구해줬다고 영어로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위험을 처하기 전에 구해준 거라서 You saved my day. 아주 자연스럽고 좋아요. 네, 이런 문장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써요. You saved my day. Thank you. You saved me 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You saved me. You saved my day. 한번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eatbelts save lives. 이거는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켜줘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eatbelts save lives. 네, seatbelt는 저희가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ave가 적합합니다. Seatbelts save lives.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eatbelts save lives. Seatbelts save live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doctors saved her life. 의사들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어. 네, 여기서도 어감이 뭔가 위험에

치료하기 전에 뭔가 구해준 거라서 The doctors saved her life.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The doctors saved her life. The doctors saved her life. 다음은 rescue로 넘어갈게요. 네, rescue는 구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R 발음, re

상황에서 뭔가 구조할 때 rescue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구하다보다 구조하다 이 의미가 더 강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위험한 상황에서 뭐를 구조할 때 주로 rescu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몇 가지 문장들 먼저 볼게요.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The police rescues the hostages. Rescue, 구조하다. Rescu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네, 소방관들이 그 가족을 구조했다. 구조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소방관들이 나오니까 rescue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고요. 거기에다가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니까 rescue가 더 어울립니다.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그 남자는 물에 빠진 소년을 구조했어. Okay. 여기서도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니까 rescue가 맞겠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경찰이 인질들을 구출했어. 네, 인질들을 뭐라고 할까요? Hostages. 그리고 단수 형태로 hostage. Okay? So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Very good.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ave는 구하다. 근데 특히 뭔가 위험한 상황 전에 뭐를 구할 때는 save. 그리고 rescue 같은 경우는 구하다보다는 구조하다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또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뭐를 구조할 때 rescue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ave, rescue.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nd you can review everything for free.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플라스틱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환경상의 엄청난 부작용을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면서 끼칠 수 있고,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양 동물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죠? 플라스틱을 재활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분리수거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동참을 합니까? 그렇지만 재활용률이 아직도 턱없이 낮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의 플라스틱밖에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좀 올려야겠죠? 재활용률을 좀 올려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활용 기술, 즉 플라스틱을 만드는, 뭐 재활용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분해시키는 어떤 뭐 그런 신기술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또 가야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재활용에 좀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폐기라는 단어를 오늘 좀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엔 분해가 메인 팀이었다면 오늘은 폐기, 버리는 쪽의 얘기입니다. 이 dispose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of가 같이 붙어요. dispose of plastics. 그러면 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빼면 안 돼요. 넣어서 써야 됩니다. dispose of plastics. 그러면 버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s가 왜 붙었습니까? 앞엔 다 단수였는데. 맞아요. 플라스틱 자체는 물질로 보기 때문에 복수형을 잘안 붙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의 다양한 종류를 지칭할 땐 s를 또 붙여서 용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걸로 plastics에서 s를 계속 붙여서 연습을 해볼게요.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우리가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얘네들끼리 모아서 녹여서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더 잘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배워나가야겠죠. 들어볼게요.
1: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0: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보세요.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 플라스틱. 이게 뭐예요? 이게 순서만 바뀐 겁니까? 이게 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은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건 행위니까 plastic recycling. 자, plastic recycling. 이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그 process라든가 과정 자체를 부르는 말이니까 어순이 이렇게 돼야겠죠? recycling에서 이게 행위니까 뒤에 와야 되고, 들어보세요.
1: Plastic recycling. Plastic recycling.
0: 재활용이 된 플라스틱은 뭐라고 할까요? recycled plastics. 여기 S를 붙여볼게요. 응? 다양한 플라스틱들인데 recycled. 즉 이미 한 차례 썼던 플라스틱인데, 요걸 이제 잘 분리수거해서 걔네들끼리 모아서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재활용이 된 플라스틱들이죠. 그래서 recycled plastics. 요거는 이게 중심입니다. 플라스틱이 명사예요. 요거는 형용사로 꾸며주는 거죠. recycled plastics. 에서 붙여서 종류 다양하게 만들어 봤어요. 들어볼게요.
1: recycled plastics. recycled plastics.
0: 구분되시죠? 자, 우리는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아까 썼던 표현, dispose of 꼭 기억하시고,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better ways를 찾아야 된다. dispose of plastics. 이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너무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그대로 외우세요.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pause하고 외우고 넘어가세요. 자,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0: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 주제 관련된 좋은 문장들을 영작도 해보고 입에 붙여보고 그러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걸 덜 소요되게 만들어주죠. 특히 그냥 원료를 갖고 만들면 만드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가 더 들어가지만, 재활용을 하면 그냥 녹여서 곧장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소요된다. Less죠.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재활용을 하면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플라스틱 만드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리겠죠. 자, 들어보세요.
1: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0: 훨씬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훨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그만큼 잘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자, 이게 여러 직업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종류별로 분류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 산업이란 것도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커져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create jobs. 그렇죠? 직업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죠? create jobs. 들어보세요.
1: create jobs. create jobs.
0: 재활용 산업, 이것이. 종류별로 분류하다. 자, 이건 우리 집에서 분리수거 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 직업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게 일단 플라스틱이 수거되면 종류별로 분류하는 sort out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기계가 잘 못하죠? sort out, sort out, sort out 뒤에다 주시고 종류별로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1: sort out, sort out.
0: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이걸 갖고 문장 하나 만들어볼까요? 재활용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덜 소요된다. 더가 아니죠. 덜 소요된다. 그러면 재활용하면 if we recycle, 덜 들어간다. It takes, 연습해야 되죠?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연습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If we recycle,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들어보세요.
1: If we recycle,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If we recycle,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0: Wonderful. 자, 마지막 문장에 넣어야 되는 콜로케이션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안타까운 것은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Only, 오로지 20% of plastics thrown away. 자, 여기 뭐 중간에서 생략이 된 거죠. That are thrown away.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생략변경 구조고요.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이 is recycled, 재활용되고 있다. 들어보세요.
1: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0: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이게 40%만 돼도, 이게 50%만 돼도 훨씬 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덜 양산을 하겠죠. Ramp up the amount of plastics being recycled. Ramp up은 올린다, 증가시키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ramp가 경사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사가 있는 어떤 도로면 고속도로 가다가 말이죠. 빠지는 길을 램프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경사로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사로 쓸 땐 그런 뜻인데 동사로 쓰면 앞에다가 ramp up 이렇게 붙입니다. Ramp up 그럼 올린다라는 얘기야.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Ramp up the amount 양을 늘리다. Of plastics being recycled. 자, 그래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늘려야 된다. 들어보세요.
1: Ramp up the amount of plastics being recycled. Ramp up the amount of plastics being recycled.
0: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을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된다.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을 더 잘한다든가 하는 등의 green consumer habits. 자, green이라는 단어는 환경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단어인데 친환경 색상이 무슨 색상입니까? 녹색이죠. 그래서 green은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Green consumer habits. Green consumer habits. 소비자로서 환경에 좋은 그런 습관을 우리가 몸에 배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1: Green consumer habits. Green consumer habits.
0: 묶어서 문장 만듭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 재활용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아까 첫 번째 표현이었죠? 안타깝다. 이 부분 처리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다. 자, 뭐 sad는 약간 좀 슬픈 쪽이고 좀 안타깝다는 unfortunate. 이런 거 괜찮죠? unfortunate. 발음 좀 어렵네요. unfortunate. 안타깝다. That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20%만 재활용된다는 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걸 좀 늘려야겠죠? 자, unfortunate. It is unfortunate that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자, 들어보고 따라해보세요.
1: It is unfortunate that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It is unfortunate that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0: Okay,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련된 오늘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몇 가지 콜로케이션 연습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리해볼게요.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 dispose라는 단어 나와야 되죠?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Dispose of plastics. 강세 세 군데 주시고 들어보세요.
1: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0: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덜 소요된다.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강세 두 군데 들어보세요.
1: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0: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이 재활용된다.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들어보세요.
1: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0: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 오픈 단톡방에 검색해 보시면 단톡방

겁니다. 거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천사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들 실시간 답변 잘 드리고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얘기 금시초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것이 금시초문이다, 처음 들어보는 거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이 금시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hat is news to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어?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이런 얘기 할 때 바로 What is news to me?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What is news to me? 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뉴스라는 거는, 그쵸,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외래어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뉴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What is new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실이네요, 새로운 소식이네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요? 이수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거나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새로운 소식이에요, 새로운 뉴스예요,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여기처럼 to 대상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to me로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나한테 금시초문인데? 그거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엇 자리에 여러분이 다양한 얘기들을 넣어서 그거 저한테 금시초문인데요? 이런 표현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요? 그쵸? 바로 what is news to m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t, this, that 이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it is new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여러분, it is news to me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ews to me. 혹은 그냥 to me를 빼고 그냥 it is news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사실 그 금시초문인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금시초문이에요. It is news to me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이요? 저 그 소문 금시초문인데요? 해서 그 소문을 처음 들어봤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문은 내게 rumor이라는 명사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e rumor is new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소문 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rumor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rumor is news to me. 이렇게 해서 그 소문이 금시초문입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이슈는, 그 문제는요,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이슈는, 그 문제 사항은요, 처음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금시초문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요, The issue is news to 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슈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서 금시초문이에요. The issue is news to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issue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issue is news to me. 그 이슈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요. 금시초문이에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주제에 관련해서는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주제는 topic 혹은 subject라는 명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topic is new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제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The topic is news to me. 그 주제. 그 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금시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topic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topic is news to me. 라고 해서 그 주제가 금시초문이다.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처음 들어봤을 때 우리가 금시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at is news to me? 라는 표현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t is news to me. It is news to me. The rumor is news to me. The rumor is news to me. The issue is news to me. The issue is news to me. The topic is news to me. The topic is news to m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해 보거나 조금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요.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바로 It is news to me. 이 표현을 오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금시초문이었어요. 해서 과거에 이제 여러분이 회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그거 그때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에서 금시초문이었는데 과거로는 It is news to me에서 뭘 바꿔주시면 될까요? 그쵸? It was news to me로 여러분이 was로 얘기를 하면 과거의 이야기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거 금시초문이었어요. It was news to m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wa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to 대상에 항상 나한테만 금시초문일 순 없죠. 그 얘기 우리한테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to me 대신에 그쵸? to us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이 금시초문입니다 라는 거를 the rumor i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거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거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봐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바로 What you are saying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re saying is news to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저 지금 처음 들어봐요. 금시초문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is로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you're saying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What you're saying i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내용, 그쵸? 바로 What i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해서 금시초문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s usual. We're gonna make ourselves really happy with just one sentence. 문장 하나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 한번 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첫 번째 준비한 코너는 알고 계시죠? 다들 함께 도전해 봅니다. Are you read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게 나올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는 얘기는 나는 재미를 안 느끼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용은 이거잖아요. 내가 아는 한,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그는 말이 많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야. 어려울 것 같지만 적어도 두 부분입니다. 뭔말 하는 사람은 아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는 한. 아니야라고 하는 건 he's not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아는 한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As far as I know. 이 표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견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뒤에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가서 확인해 봅니다. We're going to practice more where in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가장 간단한 예문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그래서 바로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sic rules, we're going to practice four different sentences.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쭉쭉쭉 이어지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한 그는 거짓말쟁이야. 내가 아는 한 공통되고 가진 게 없어. 보관해. 그걸 지불해. 좋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as far as I know. 해서 he's a liar. far는 멀리란 뜻이죠. 내가 아는 한 그렇게 as far as 멀리까지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를 총 동원해 봤을 때 he's a liar. 그는 거짓말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누가 이다 아니다 할 땐 he's a, he's not a. 쉽죠? 내가 아는 한 우리는 가진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할 때 as far as I know. 리듬만 타보세요. as far as I know. 이게 아니고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we have nothing. 됐죠? 내가 아는 한 그녀가 그걸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s far as I know, she keeps it. 그죠? she keeps it. 그래서 바로 she keeps it. 예. she has it 하는 것은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거고 keep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현재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아는 한 그들이 그걸 지불해 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거야.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행사를 주최한다면 As far as I know, they pay. 거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있다면 pay for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As far as I know, they pay for it. 아시겠죠? 그래서 for 다음에는 그 지불되는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비행기 티켓 때문에, 식당, 뭐, 예를 들면 식사값 때문에 이럴 때할 때는 they pay for lunch, they pay for dinner, they pay for plane tickets.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는 한 그는 거짓말쟁이야. Your turn. 네. As far as I know, he's a liar.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가끔 영화나 아이들 그런 그 동요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너 자꾸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liar, liar, pants on fire. 이게 이제 라임을 맞춘 거죠.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네 바지에 불 붙는다. 이거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liar, liar, pants on fire.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한 우리는 가진 게 없어. Your turn. As far as I know, we have nothing. 내가 아는 한 그녀는 그것을 보관을 해. 라고 해서 바로 she 뭘까요? 그렇죠. Your turn. 네. As far as I know, she keeps it. 됐죠? 내가 아는 한 그들이 그거를 지불한다니까. Your turn. They pay for it.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살펴볼까요? 내가 아는 한 그는 말이 많지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야. 실천은 또 뭐지? 말은 뭐지? 발상을 바꿔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As far as I know, he is라고 한번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He is a talker. 그쵸?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 do라고 하죠. 그래서 he's not a doer. 맞습니다. not a doer. 그래서 이게 do가 뭐지? do, 다음에 or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he's a talker, not a doer. 아시겠죠? As far as I know.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지 말란 얘기죠. 내가 아는 우리는 이야기할 게 없어. Subject closed. 이런 얘기죠. 더 이상 논의 종결. 이런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As far as I know, we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뭐할게 없는 거예요. To talk about.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 해서 As far as I know, we have nothing to talk about.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아는 한 그녀는 항상 자신이 한 말을 지켜라고 할 때는요. 누가 어떤 말을 지킨다는 얘기는 자기가 한 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s far as I know 됐고요. She keeps 그렇죠? 뭐 항상이니까 always 하나 붙여주고요. always 아니면 always 두 가지 발음 다 좋고요. keeps her word예요. 그래서 keeps one's word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부담스러우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시고 맨 문장 처음 거 하나만 두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가 아는 한그 친구 말이 많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했더니 야, 그 친구 진짜 어떤 달변가야. 아니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말발이 정말 좋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As far as I know, he's a talker, not a do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 친구 정말 말발이 좋아.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부드럽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The smooth talker. 그래서 smooth 아니고요. smooth라고 하셔야 됩니다. smooth talker. 그런데 그렇게 강조기 때문에 he's such a smooth talk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에 속지 마시고요. 행동을 보시고 행동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Alright? Check out our website and repeat this program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고난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 그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의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Challenges make you discover things about yourself that you never really knew.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hallenges make you discover things about yourself that you never really knew. 과연 어떤 뜻일까요? 같이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문법적으로 집중해 볼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Make you discover. 자,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작은 어떤 그 make에 대해서 공부하는 미니 시리즈를 쭉쭉쭉쭉쭉 이어가 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이번 시간도 make에 대해서, make의 활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ake 다음에 그리고 명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자, 명사를 또는 뭐 명사가 이 동사 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문법적인 용어로는 이런 경우에 make를 사역동사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용어보다는 해석하는 방법 자체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make,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 명사가 동사 원형이 나타내는 그 동작을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나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을 다 어디선가 접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The security guard made Ben move his car. The security guard 하면 경비원 정도의 뜻이거든요. 경비원이 made 만든 거예요. 누구를 만든 거예요? Ben. Ben을 만든 거죠. 근데 Ben이, 자, 뭐 하도록 만든 거예요? Move his car. 그의 자동차를 move,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의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게 막 이렇게 밀어서 움직인다가 아니라, 자동차를 이제 말하자면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차 빼주세요. 경비원이 차 빼주세요 라고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벤이 나가가지고 운전해서 차를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께서 벤이 차 옮기도록 이렇게 시켰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요 make란 동사가, 그렇죠?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역이 되다 보면 뭐 시켰다, 뭐 만들었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make someone 동사 원형, 이 누군가가 동사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예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길지 않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가요. 시작. Gina's boss made her work late. Gina's boss. 지나의 상사가 made 만든 거예요. 누구를 만든 거예요? Her, 그녀를. 자, 또는 그녀가. 근데 그녀가 뭐 하도록 만든 겁니까? Work late. Work, 동사 원형 쓰인 거거든요. 일하도록 만든 거죠. 어떻게 일하도록? Late, 늦게까지. 결국은 뭡니까? 지나의 상사가 그녀를 야근하도록 만들었어요. 즉, 지나의 상사가 그녀를 야근시켰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make, 명사, 동사 원형. 아, 명사가 동사하도록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Challenges. 참고로 challenge라는 걸 사전 찾아보면요, 도전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도전으로 해석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는 안 적혀 있는데 그 뉘앙스가 뭔가 삶의 고난 같은 것을 어려운 것들을 말할 때도 사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기서 의미를 폭넓게 봐서 그냥 삶의 고난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삶의 고난은요, 삶의 그 어려운 일들은요, 뭐랍니까? Make you discover. 만든다는 거죠. 당신으로 하여금 discover 발견하도록 만든대요. 삶의 고난들이 당신이 발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뭘 발견하는 거예요? 자, things about yourself. 당신 스스로에 대한 things, 것들을. 당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것들, 어떤 점들이냐면요. That you never really knew. 당신이 실제로는 이제 모르고 있었던. 이런 의미로서. 자, 문장이 좀 길었죠? 한 번에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삶의 고난은요.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실제로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즉, 삶의 고난이라는 거. 당연히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경험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거치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뜻이 바로 오늘의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였던 거예요. Make you discover.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어떤 거죠. 자,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전에 모두 핸드폰을 끄도록 시켜요. 이거 학교에서 보통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수업 시간에 핸드폰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알지? 다 핸드폰 꺼. 이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자, 문장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The teacher makes. 선생님이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드는 거예요? 모두들을 만드는 거죠. 즉, 모두들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뭐 하라고 시키는 거죠? 동사 원형 넣어서 우리가 문장 이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도록 시켜요? 핸드폰 끄라고 시키죠? Turn off their cell phones. Turn off their cell phones. 핸드폰들을 끄게 시킵니다. 뭐 전에? 수업 전에요. Before class. Before class. 문장이 완성된 거볼 수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teacher makes everyone turn off their cell phones before class. 좋아요. 자, 조금 길었지만 문장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같이 살펴볼게요. 호텔 매니저는 내가 벽에 손상을 가한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예문을 만들다 보니까 별 상상을 다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예문의 주인공이 호텔에 갔다가 잠꼬대가 너무 심해서 막 이러다가 벽을 부신 겁니다. 어떻게 벽을 부셨는지. 는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벽에 손상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 보시면서,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호텔 매니저가 먼저 주어로 들어와야 되겠죠? The hotel manager. 자, 그 호텔 매니저가 made 만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돈을 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made me, made me. 나를 만든 거죠. 내가 뭐 하게 만든 겁니까? 돈 내게 만든 거잖아요. Pay. Made me pay. 여기까지가 완성됐으면 문장의 80%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뭘 위해서 돈을 내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For the damage. 그 데미지. 손상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는 거죠. 그 손상이 어디에 가해진 손상이었어요? To the wall. 벽에 가해진 손상이었죠.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별이 3개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hotel manager made me pay for the damage to the wall.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hotel manager made me pay for the damage to the wall.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 삶의 고난. 그래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거쳐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또 배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을 소개해 드린 동안 여러분은 오늘 한 자세를 복습하면서 땀을 흘리고 계시거나 편하게 쉬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You're allowed to 라는 표현이었죠. 아까 전에 제가 If you can't touch the floor, you can bend your knees. You're absolutely allowed t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손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무릎을 구부리셔도 됩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도 됩니다. 넌 그래도 돼. 당신 그래도 돼요. 라는 표현인데요. 혹시 여기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이런 규율적인 그런 요소도 갖고 있지만 당신 그래도 돼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요. 충분히 그래도 돼요. 라는 포괄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니까요. 이따가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I allowed to eat here?
1: Yes, of course you're allowed to eat here. It's a cafe. But I brought this from home. Oh, then that's a different story.
0: 네, 첫 번째 대화문을 봤어요. 둘이 같이 카페에 있는 것 같은데요. Am I allowed to eat here? Am I allowed?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돼요. Eat food here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Am I allowed to eat here? 하면은 여기서 음식 먹어도 돼요. 이런 뜻도 돼요. Am I allowed to eat here?
1: Yes, of course.
0: 당연하죠.
1: It's you're allowed to. Of course you're allowed to.
0: 여기서 오늘의 표현 나왔죠? Of course you're allowed to. 당연히 그래도 되죠.
1: Well, it's a cafe.
0: 여긴 카페인걸요?
1: But I brought this from home.
0: 근데 이거 brought this. 가져왔대요. 어디서?
1: From home.
0: 집에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으려고 했나 봐요.
1: Oh.
0: 그렇죠.
1: 아. Then that's a different story.
0: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1: That's a different story. Also,
0: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대화문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 I can't handle the stress anymore. You're absolutely allowed to feel that way. Really? I feel like I'm overreacting. No, you're not. You should be overwhelmed.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같이 봤어요.
1: Oh, I can't handle this stress anymore. I can't handle
0: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I can't handle this stress.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대요.
1: Well, you're absolutely allowed to feel that way.
0: 오늘의 표현 여기서 나왔죠?
1: You're absolutely allowed to feel that way.
0: 당신 그렇게 느껴도 충분히 돼요. 그럴 자격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1: Really? 진짜요? I feel like I'm...
0: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1: I'm overreacting.
0: 내가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I feel like I'm overreacting.
0: 이렇게 얘기하니까
1: Well, no, you're not.
0: 아니에요, you're not.
1: You should be overwhelmed. You should be overwhelmed.
0: 당신 좀 굉장히 벅차야 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당신이었어도 충분히 그렇게 벅찼을 거예요. 정말 제가 당신의 입장이어도 정말 감당하기 싫어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1: You should be overwhelmed.
0: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다

0: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할게요.
1: So, yay! We did the white stance together, right? That was so good. Next time, we will do a spinal twist on that wide stance. You're gonna love it.
0: 오늘 우리 다리 넓히기, 넓히기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리 넓히기 자세에서 spinal twist, 척추를 트위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영어 표현은 you're allowed to, 당신 그래도 돼요 이런 표현 배웠었죠? 여기서 이래도 되나요? 이런 규율적인 의미도 있지만 당신 충분히 그래도 돼요, 그럴 자격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오늘 친구나 가족분들에게 한마디씩 써주세요. 오케이, so 내일 우리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ok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Welcome back once again.
1: You didn't say hello to me.
0: Hi, Megan.
1: Hey, Hannah.
0: By the way. 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guilty pleasur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 Yes,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this week.
0: 네, 즐거움이고 즐거운 활동인데 mm-hmm. 남들에게 말하기엔 좀 창피함이 느껴지는, 죄의식이 느껴지는, 죄책감이 yes. 느껴지는 그런 활동, 그런 즐거움을 guilty pleasure라고 합니다.
1: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often.
0: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delivery를 order 자주 하는 거다. 그러니까 mm-hmm.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거예요.
1: Yes.
0: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Mm-hmm. 집에서 그냥 요리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매일 시켜 먹는다. 그러면 yeah. 아, 좀 줄여야 되는데.
1: Because it's easy and simple.
0: 네, 줄여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guilty고 그런데 너무 편하고 맛있잖아. 그게 이제 pleasure 쪽이죠.
1: Pleasure, yeah.
0: All righ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often. 이 내용이었고요. Mm-hmm. 이와 비슷하지만 또 실제로 이야기해 주실 케일라 씨가 직접 말하는 요약 문장도 들어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at Kayla's speaking summary.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0: 네, 마지막 부분에 a lot.
1: A lot.
0: 네, 강조를 하면서 약간 웃고 있어요.
1: That's right.
0: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Yeah. So she said,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0: 네, ordering delivery. 사실 delivery는 배달이란 뜻이기 때문에 꼭 uh-huh. 음식 배달만을 가리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1: Yeah. So when you see it like this, we already know it's food delivery.
0: 맞아요.
1: Right?
0: 네. delivery 자체에는 배달이란 뜻밖에 없지만 mm-hmm. 문맥상 ordering delivery, let's order delivery 이렇게 말하면은
1: yeah.
0: 항상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
1: Always going to
0: 네.
1: be food.
0: 네. 그런 문맥에서 주로 쓰이니까요. Mm-hmm. 그래서 my guilty pleasure,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1: A lot.
0: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많이 시켜 먹는 거예요.
1: A lot.
0: All right.
1: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을 mm-hmm. 말하는데 that I am not proud of. 사실 yeah. guilty pleasure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you're not proud of it.
1: You're not. Yeah. So you don't actually have to say that you're not proud of. 네. Right?
0: 그래서 이 말을 굳이 안 해도 의미가 들어 있긴 하는데 yeah. 그래도 재미있게 말할 수 yeah. 있죠. 그래서 I have developed a new guilty pleasure that I'm not proud of라고 mm-hmm. 할 수도 있고 아니면 I have developed a new guilty pleasure and I'm not proud of
1: I'm
0: it.
1: Not proud
0: 이렇게
1: of
0: 말할
1: it.
0: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eah.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1: Yeah. And what is it? She says, and that would be the Korean fast food delivery service.
0: 그리고 그건 뭐냐면 the Korean fast food delivery service. 패스트푸드 mm-hmm. 배달 서비스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Mm-hmm. Next, she says, I love those apps. I have about 10 of them on my phone. It's a problem.
0: 저는 those apps, 아직 어떤 앱인지 말을 하기 전에 I love those apps. 그냥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I love those 뭐뭐뭐 이렇게 uh-huh. 명사를 뒤에 붙일 때 저는 그 앱들 있잖아요. 그거 좋아해요. Uh-huh. I have about 10 of them. On my phone. 제 폰에 10개 정도 앱이 있어요. 배달 앱을 말하는 거죠.
1: Yeah, she's talking about food delivery apps or yeah. delivery apps.
0: It's a problem. 문제입니다. Mm-hmm. 네, 문제예요 yeah. 하고 있고요.
1: If you got 10, girl, come on. I'm just joking.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on a certain app now. There are pizza places or maybe some restaurants that also do delivery for you via different apps.
1: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0: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Mm-hmm. 저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도 배달 서비스가 we do have that kind of service.
1: Yeah, we
0: 배달
1: do.
0: 배달 서비스가 있긴 있어요라는 mm-hmm. 이 어감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do고요. Mm-hmm. 자, 그럼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1: Mm-hmm.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on a certain app now.
0: 식료품.
1: Grocery.
0: 네.
1: Grocery.
0: 그리고 grocery store라고 하면 그 보통 슈퍼마켓 같은 걸 가리키고
1: yeah.
0: 장보러
1: store.
0: 가는 거를 grocery shopping 하러 간다고 하는데 mm-hmm. groceries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1: Yeah. I need to go get groceries.
0: 네. Groceries. Yeah. 그냥 뭐 뭐가 있을까요? 쌀.
1: Yeah. 야, Rice.
0: 뭐, 네.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1: flour,
0: 네.
1: Fruits.
0: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러 갈 때 아무튼 식료품을 사러 갈 때 mm-hmm. I need to go get my groceries 라고 복수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mm-hmm. 이제 마지막에 now가 들어갔고 이제 어떤 on a certain app, 어떤 앱 쓰면 지금 케일라 씨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mm-hmm.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이 부분이 확실히 모른다는 의미가 좀
1: yeah.
0: 담겨 있고요.
1: I think.
0: On a certain app now.
1: Yeah.
0: 지금 앱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고.
1: She doesn't.
0: 네, 그래서 어떤 앱을 이용하면 식료품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잖아요.
1: Mm-hmm.
0: 지금 식료품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케일라 씨가 한국에서의 배달을 말하면서 아까는 패스트푸드라고 했는데
1: yeah.
0: 패스트푸드 말고도 다른 음식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Yeah, of course.
0: 근데 아까 발음할 때 약간 fast food delivery service라고 했다면 빠른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 yeah.
0: 발음이 분명하게 fast food delivery yeah. service라고 했거든요.
1: Fast food delivery, so we're like, oh, okay. So like fast food delivery.
0: 네, fast food. Right? 그래서 아까는 fast food라고 했지만 나머지 문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food delivery service. That
1: yes.
0: is fast.
1: Yeah, that's fast.
0: 이런 의미로 나머지에선 쓰이고 있습니다.
1: Mm-hmm.
0: 다음 문장 볼까요?
1: Mm-hmm. She's still talking about America. She says, There are pizza places or maybe some restaurants that'll also do delivery for you via different apps.
0: Via different apps.
1: Mm-hmm.
0: Via, via. 발음이
1: via,
0: 두 가지가
1: via.
0: 있는데 네. 이게 만약 어색하다 그러면 through 쓰시면 됩니다. Through
1: yes.
0: different apps.
1: Very good.
0: 네, 뭐뭐를 통해서, 통해서란 뜻이에요.
1: Yeah.
0: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배달도 해주는 피자 가게나 식당들이 있어요. There are pizza places.
1: Mm-hmm.
0: Maybe some restaurants.
1: Mm-hmm.
0: 그래서 피자 가게, 여기 지금 pizza stores, pizza restaurant보다
1: no.
0: 그냥
1: place.
0: Place. 네.
1: We use that a lot, like tacos, a taco place, a pizza place.
0: Ice cream place.
1: Ice cream place, yeah. A Korean food place, a 네. Korean place.
0: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coffee place라고는 저는 많이 안 해봤어요.
1: No, we wouldn't use
0: 네.
1: that. unless they sold like bagels or something. So technically, like a bagel place 네. that sells coffee.
0: 네.
1: Right?
0: 나머지 음식들은 place를 많이 붙이는 것 같고.
1: Yeah, just use place.
0: 커피는
1: steak
0: 그냥
1: place.
0: 네, steak place. 커피는 coffee shop. Mm-hmm. 아니면 cafe. Okay.
1: That's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t's nothing compared to Korea. Korea,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1: But it's nothing compared to Korea.
0: 미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Mm-hmm. 어떤 일부 식당들은 어떤 앱들을 통해서 mm-hmm. 배달을 해주긴 해요. 그리고 mm-hmm. 미국에서도 where we do have delivery라고 했는데 mm-hmm. but 그런데 방금 말한 내용이 it's mm-hm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1: Nothing.
0: Compared to Korea.
1: That's right.
0: 한국에
1: baby.
0: 비하면.
1: That's right.
0: Yeah. All right.
1: She says, Korea,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0: 이 문장이 Korea로 시작하잖아요.
1: Yes.
0: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장, 이 부분을 들었을 때 Korea has라든지 어떤 다른 동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1: no.
0: 그냥 컴마하고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1: Yeah.
0: 즉, in Korea를 yeah. 줄인 거죠, 그냥.
1: She means, yeah, she just took out the in Korea. But we say that a lot, especially when we're comparing things. Mm-hmm. It's like in Korea or with this. Mm-hmm. We just say the thing and tell you what it has.
0: 네, 그냥 주제죠. It's a topic.
1: Just a topic.
0: 네, 그래서
1: yeah.
0: Korea, 그래서 여기서는 in Kore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1: Anywhere.
0: 어떤 음식이든 언제 어디서든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여기서 말하는 거는 any food니까 fast food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fast food라고 할 때는 fast food delivery service라고 했기
1: yes.
0: 때문에 fast food였습니다. Okay.
1: Let's move on.
2: I've seen people getting delivery in parks, over by the Han River, at a subway station, at work. Like, it is, it's amazing. I absolutely love it.
1: I've seen people getting delivery in parks, over by the Han River, at a subway station, at work.
0: 중간에 나오는 서브웨이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안에서는 아닐 것 같고 지하철 몇 번 출구로 와주세요.
1: Yeah,
0: 이거죠?
1: for sure. They're 네. not going to come click their card and come inside, right?
0: Yeah, and people are not going to eat the delivery food
1: there
0: in the train, on the train.
1: Right.
0: I've seen people,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Getting delivery in parks, 공원에서 배달받는 거 본 적 있고 mm-hmm. over by the Han River, 여기서 말하는 그냥 by the Han River 해도 되는데 over를 하는 이유는 보통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Over there.
1: Yeah. yeah. It 저기, feels a bit like farther away.
0: 네, 저기
1: right?
0: 한강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1: Yes.
0: 그 다음에 at a subway station. Mm-hmm.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받을 수도 있죠. Mm-hmm. At work. Mm-hmm. 사무실로도 배달 받는 거 본 적 있대요.
1: Mm-hmm. And how does she feel about that? Like, it is, it's amazing. I absolutely love it. Yeah.
0: 네, 앞에 like, it is 이 부분은 문장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uh-huh. 완전하게 뭐 다 채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it's amazing, uh-huh. 놀라워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Uh-huh. I absolutely love it. Uh-huh. 너무 좋아요.
1: Yeah, and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Please don't tell anyone. It's my guilty pleasure.
1: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0: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이걸 develop 했잖아요. Mm-hmm. Guilty pleasure.
1: Yes.
0: 또는 이걸 사용하는 습관 같은 거를 지금 시간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만들어 왔어요.
1: Yes.
0: 그래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Mm-hmm. Lazy day는 어떤 하루인가요?
1: A day where you don't want to put on, you know, outside yeah. clothes, makeup, nothing. You just sit down.
0: Yeah, you don't want to do anything, basically.
1: Yeah, you just sit down and binge 네. watch TV.
0: 그래서 그냥 모든 게 귀찮은 하루가 있다면, 귀찮은 기분이 드는 날 있잖아요. Lazy mm-hmm. day. Maybe it's a Saturday. Maybe it's a Sunday.
1: Yeah.
0: Maybe it's a day off.
1: A day off, yeah. 네. But you don't do any work at home, so no cleaning. You just sit down.
0: 네. 그래서 having a lazy day at home, 집에 있는데 집에서 그냥 귀찮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에는 and I don't want to 그래서 뭘 하고 싶지 않죠?
1: She says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0: 네, 그래서 lazy day를 보내고 있고 leave my house 하고 싶지 않아요. Mm-hmm. get out of the house 하고 싶지 않아요. Mm-mm.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싶고 get out of my pajamas

0: 네, suspension bridge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국말로는 현수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suspension bridge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하지만 이게 뭐지? 네, 그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친구들. 자, 여기에서 보면은 suspension bridges are like arch bridges but upside down. 네, 친구들 예전에 arch bridges 아치 저기 다리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게 서스펜션을 보면은 이 거꾸로 된 그런 브릿지라고 볼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친구들, 이 아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네요. 이 케이블 통해서 이런 아치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이 다리는 케이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uspension bridges can be longer than any other kind of bridge. 왜 suspension bridge를 만드냐면요. 굉장히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아니면 바다나 이렇게 건너갈 때는 길게 만들 수 있어서 이 suspension bridge는 탁월한 거예요. 여기에서, it is ideal for bridging huge gaps such as wide rivers. 자, here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아이디어가 아니라 ideal. ideal. 이상적이다. 완벽하다. 네.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two cables run from one end of the bridge to the other over two towers. 자, 여기 tower 두개 보이죠? 그림 보이면 친구들. 그리고 자, 이 suspension bridge는 이 two cables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tower이 딱 이걸 받치죠? 해서 여기 끝에 보면은 weight가 보이죠? 이 weight는 추라고 해요. 그래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에서 deck라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갑판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배에서 많이 쓰죠. 갑판, 네, deck를. 근데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쓰나 봐요. 이게 바로 또 deck, 다리의 deck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many suspension bridges are built from steel and concrete. 자, 강철. 이 suspension bridge는 강철도 쓰지만 콘크리트도 쓴답니다. Alrighty,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자, 이 스틸, 강철 때문에 아주 훨씬 더 길게 다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러고 튼튼하고 가볍고, 그래서, 우리 도시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다리가 많아요. 정말 대단하죠? Alright, steel. Good, thank you, steel. Okay.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Bye.
1: Oh,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임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Mary, it's okay. Dealing with honey creates too many problems.

the Circus of Threes with your ringmaster, me,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긴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책을 펴서 책에 한번 빠져볼까요? 이것만큼 더 재밌는 게 없을 거고요. 영어 실력도 쑥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번

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우리 이 유니콘 시리즈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니콘과 함께 모험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사역동사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역동사를 제대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 written by Claire Phillip, illustrated by Jordan Ray.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Families were arriving from all around.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and hot dogs. This year,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It was a beautiful carousel. This ride was very special. It was busy all day long. A fairy had sprinkled magic dust over the carousel animals. The ride made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flying, and the animals came to life at sunset. One night, Mala the tiger said,
2: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1: Apollo the unicorn nodded. All of a sudden, they heard a noise just like a bell. The fairy appeared, fluttering her wings.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2: "I wish I could fly!"
1: The other animals cried, "Me too!"
0: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이라는 책입니다. Magical Adventure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로운 그런 모험이나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여름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그리고 and the fair. Fair이라는 것은 유원지나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나 축제가 was open, 열려 있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열려 있었냐면 영업. 그래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Families were arriving from all around. 가족들이, 이제 그 유원지에 놀러가는 그 가족들이, 뭐 여러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가족들이 were arriving, 도착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From all around. 모든 곳으로부터니까 곳곳에서부터, 여러 곳에서부터 이제 가족들이 막 도착하는 중이었습니다.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and hot dogs가 되겠네요. The air, 공기가 이 유원지나 뭔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냄새가 나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smell like 뭐 같은 냄새가 나냐면 candy floss, 바로 솜사탕입니다. 솜사탕과 그 다음에 핫도그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갑자기 배가 고픈 그런 생각이 드네요. This year, 올해에는요.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올해는 There was 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a new main attraction. 새로운 주요한 attraction. attract가 뭔가 매력을 끌다라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attraction은 그래서 명소나 볼거리입니다. 새로운 주요한 볼거리나 명소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 유원지에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아, 근데 좀 뭔가 덜 와닿지 않나요?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It was a beautiful carousel 이라고 되어 있네요. carousel 이라고 하면 빙빙빙 돌아가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는 놀이, 그 탈 것이죠. 바로 회전목마입니다. 그 새로운 a new main attraction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주요한 명소나 볼거리가 그 유원지에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회전목마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렇게 약간 의미를 이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명소나 볼거리가 결국은 회전목마이죠. 회전목마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막 모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주요한 탈거리, 탈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놀이기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조금씩 아 이거 새로운 주요한 볼 명소, 볼거리가 뭐지? 뒤에 보니까 회전목마라고 나오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도 머릿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주요한 놀이기구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구나가 되겠죠. 이렇게 의미를 약간씩 맞춰가면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그 단어에 그 다음에 살짝 문맥을 고려해서 말을 바꿔서 이해를 쉽게 만드는 이게 바로 독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ride was very special.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일기를 적는다거나 놀이공원에 관한 것들 아이들이 적을 때 저한테 가장 아주 많이 물어봤던 게 탈거리들 맞죠? 탈 것을 쌤 용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로 this ride라고 할 때 ride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놀이기구라는 의미입니다. This ride was very special. 그러면 이 놀이기구, 이 탈 것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carousel이 되겠죠. 그 새로 생긴 주요한 놀이기구인 바로 회전목마가 되겠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It was busy all day long. 그것은 하루 종일 바빴다. 이 놀이기구가 하루 종일 바빴다는 것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루 종일 북적북적 거렸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A fairy had sprinkled magic dust over the carousel animals. 가 되겠네요. A fairy, 요정이 had sprinkled. Sprinkle,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모션을 취했는데요. 뿌렸다라는 거예요. Sprinkle이라고 하면 뿌렸습니다. 무엇을 뿌렸냐면 magic dust, 마법의 가루. 먼지 같은, 가루 같은 것들을 뿌렸습니다. Over, 어디에 뿌렸냐면 over the carousel animals. 그 회전목마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 있잖아요. 유니콘도 있고 말도 있고요. 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놀이기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회전목마에 있는 동물들 위에 마법의 가루들을 이렇게 쭉쭉쭉 뿌렸습니다. 누가요? 요정이요. The ride made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flying.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The ride. 그 회전목마, 그 탈거리, 그 놀이기구는 made,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feel like, 뭐 같이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같이요? They were flying. 그들이 마치 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 놀이기구의 특징인가 봅니다. 그냥 놀이기구를 타는 건데 아, 이 놀이기구 이렇게 뭔가 말을 타면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치 나는 듯한 느낌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특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And the animals came to life at sunset. 그리고 나서 이 동물들은 해질녘쯤 되니까 came to life,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생기를 가지게 되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마법의 그런 놀이기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made라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made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동사. 자, 그러면 이 사역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사역동사 제대로 이해하기입니다. 자, 사역동사 제대로 이해하기. 이 강의를 하기 앞서서 만약에 323강을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323강을 미리 한번 참고해서 보고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역동사라는 것은 시킨다라는 동사입니다.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라는 것이죠. make는 상대방에게 시킨다, have도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let은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킨다기보다는 허락해서 하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역동사가 쓰이면은 문장에서 좀 특이한 어떤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역동사가 아닌 것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I asked him to clean his room. 나는 asked, 요청했다. him,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뭐 하라고 요청했냐면 to clean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알려드리기 전에 323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 있는 게 to 부정사이죠. to 부정사는 제가 빠르게 복습을 해드리면 to 부정사는 과거의 전치사였습니다. 그 기원을요. 그러면 그 전치사 to는 무엇이냐면 어디 어디에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즉 to, 이 전치사 to는 미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투부정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 투부정사들이 미래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to clean his room도 미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I asked him to clean his room. 나는 그의 방을 치우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그러면 그에게 요청은 했지만 그가 치웠습니까? 안 치웠습니까? 확실하지 않죠. 미래에 치울 수도 있겠죠. 물론 그가 아, 나 안 치울래 라고 하면 안 치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to 부정사는 미래의 내용이며 불확실한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동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I made him clean his room이라고 하면 나는 그에게 그의 방을 치우도록 시켰다. 즉 이 문장 안에는 그가 방을 치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치울 거다 안 치울 거다가 아니라 나는 그에게 그의 방을 치우라고 시켰다라는 것이죠. 해!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사역동사가 쓰일 때 사역동사라는 것은 그가 방을 치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치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은 치웠거나 그래서 여기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혹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동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사역동사는 그것을 시켜서 무조건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to와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알아볼게요. 세 개 더네요. He made her do her homework. 그는 시켰습니다. 그녀에게 뭐 하도록 시켰냐면 do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시켜서 그녀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혹은 불확실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 to 부정사가 여기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역동사 make, have, let 다음에는 그 시키는 대상이 나올 것이고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여기에 do her homework나 fix the car나 stay up late나 이런 부분에 이것을 목적어 지금 여기 her, him 여기 되어 있죠. 여기 위에 보면 asked나 made 다음에는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목적어거든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의 형태인 원형,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진 부정사를 쓴다고 해서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We had him fix the car. 우리는 그에게 시켰습니다. 요청해서 시키게 했다.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뭐 하도록 하게 하냐 하면 fix the car. 자동차를 고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결국 자동차를 고치겠죠.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역동사 have 다음에는 to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to는 미래일 혹은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역동사 have랑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은 let, 하게 했다. 누구를 하게 했냐면 그를 뭔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설명하는 게 stay up late이 되겠죠. 밤늦게까지 깨어있도록 허락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him은 어떻게 했겠어요? 밤늦게까지 뭐 놀거나 깨어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혹은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to가 여기 stay 앞에 to stay라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이제 방금 읽은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Families were arriving from all around.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and hot dogs. This year,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It was a beautiful carousel. This ride was very special. It was busy all day long. A fairy had sprinkled magic dust over the carousel animals. The ride made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flying, and the animals came to life at sunse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One night, 어느 날 밤에, Mala, the tiger said, Mala라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자, 여기 있는 Mala, the tiger은 누구냐면 그 회전목마에 있는 동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여기에 나 말고 또 좀 지루함을 느끼는 친구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Apollo the unicorn nodded. Apollo라는 유니콘이 나 좀 지루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All of a sudden, sudden이라는 것은 돌연, 갑작스러움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all of a sudden은 갑자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they heard a noise. 그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Just like a bell. 종소리 같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띵, 뭐 띵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겠죠. The fairy appeared. 요정이 appeared, 나타났고요. Fluttering her wings. 그녀의 날개를 펄럭이면서. Flutter이라고 하면 펄럭이다. 제가 날개가 없어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날개를 막 펄럭이면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The unicorn stepped forward. 그 유니콘, Apollo the unicorn이 step forward.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서 swished 하면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죠. swished his glittering mane. Mane이라고 하면 사자나 말, 목 주변에 있는 이런 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his glitter, glitter은 바로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목 주변에 있는 털을 이렇게

0: 휙휙휙 흔들면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I wish I could fly. 유니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나는 바란다. I wish. 나는 날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난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The other animals cried.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우는 게 아니고요. 외치는 것이 되겠죠. 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me too. 나도 날고 싶어. 라고 다른 동물들도 소리쳤습니다. 과연 이 동물들은 날 수가 있을까요? 요정이 도와줄 것 같긴 한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1: One night, Mala the tiger said,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Apollo the unicorn nodded. All of a sudden, they heard a noise just like a bell. Ding! The fairy appeared, fluttering her wings.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I wish I could fly!" The other animals cried, "Me too!"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Fair. Fair.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Attraction. Attraction. This year,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Ride. Ride. This ride was very special. Sudden. Sudden. All of a sudden, they heard a noise just like a bell. Glitter. Glitter.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영어를 잘하게 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냥 영어를 할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잘하게 되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들은 각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서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 최고의 전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어를 접하는 양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접하는 양 자체가 많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영어가 싫지 않아야 되고요. 조금은 재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가 싫어버리게 되면은 이 영어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해서 잘할 수가 없거든요. 오랜 기간 하면서 양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재미를 잃어버리면은 영어 자체를 꾸준하게 그리고 그 꾸준한 시간을 막 누적해서 많은 양을 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접할 수 있는 영어 영상도 좋고요. 영어 책도 좋고요. 이렇게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한두 가지는 선택을 해서 꾸준하게 평소에 일과 중에 이어나가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조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접하는 그 양 자체가 많도록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최대한 그 속에서 재미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죠. 저도 중학교 때 팝송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책을 읽으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양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매주 목요일은요. 관계 영어를 해보게 되는데요.
1: 네.
0: 자, 쿠키 하나로 다툰 친구들. 자, 보통 이제 다툴 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